네, 노래 에너지가 아주 그냥 엄청 젊네요. 자, 미카의 We Are Golden 오늘 첫 곡이었고요. 오늘 최은서님 이야기를 오프닝에 들려드렸더니 많은 아침 가족분들이 응원을 보내주고 계세요. 20살 청춘 응원합니다. 좋은 영업장에서 오래오래 일할 수 있기를. 이연희님, 20살 단어만 들어도 좀 울컥해요. 사회생활 하나씩 알아가는 게 기특해서 그래서 또 울컥하고 응원합니다 젊은이. 이성종님, 아 감성이 아주. 20살 젊을 때는 자기가 젊은 거를 알면 알기가 힘들죠. 예. 오래 일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다고 이모가 멀리서 응원합니다 라고 7403님 대학 들어가서 첫 알바자리 구했을 때 떨

0: 설렘과 설렘이 떠오르신다는 3874님. 자, 이렇게 많이들 공감해주고 계시니까 진짜 이번 햄버거 집에서는 행복하게 좀 원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이카운트, 백조싱크, 롯데렌탈, 삼일제약,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KB국민은행,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두드림 SNC, 베스트슬립, IS동서,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와 함께할게요.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9: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8: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9: 백조 싱크.
10: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김은아님, 경쾌한 드럼스틱에 설마설마 하다가 진짜? 하고 신났어요. 아, 전주 들으시다가 아, 테이크온미구나 라고 아하 였습니다. 제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이 노래 듣고 싶다 하면 딱 나와서. 혹시 제 마음에 다녀가셨나요? 그런 건 민간인 사찰인데 라고 윤정호님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시네요. 아니 진짜 이 노래 처음 들었을 때 제가 고등학교 때였는데 뭐 탑백귀가 아니라도 대중음악 만드는 사람들은 다 한번 이런 욕심이 나지 않을까요? 누가 들어도 참 좋고 행복한 마음이 드는 그런 전주 반주. 근데 여러분 이 노래 너튜브에 한번 그 히스토리를 찾아보시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엄청 함정인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처음 만들었던 테이크 온 미 버전은 거기서 들어보면 진짜 이대로 가면은 이렇게까지 히트하지 못했겠구나 라고 설득이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버전으로 이제 탈바꿈이 되었는데 그걸 보다 보면 또 음악을 만드는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훨씬 생각할 게 많아져서 괜히 봤다 싶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노력은 어떤 예술에나 필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은서님이 듣고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커피 쿠폰 주신 거 보고 들어와서 글 남깁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아, 다행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 11시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저희 오늘 아침 앞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평소처럼 네, 문자 게시판에 듣고 싶은 노래 또 남기고 싶은 이야기 망설이지 마시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또 사연으로 11시까지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필 콜린스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Another Day in Paradise.

네, 어우, 이렇게 미니 게시판에 반겨주실 줄 알았다면은 좀 더 자주 들려드릴 걸 그랬어요. 필 콜린스, Another Day in Paradise였습니다. 역시 드러머 출신답게 아주 이 곡에서도 사실 아까 Take On Me 편곡 얘기도 드렸지만 정말 드럼 사운드를 어쩜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독특하게 프로듀싱을 할 수 있었는지 참 오랜만에 들어도 대단합니다. 물론 노래도 좋죠. 그게 기본이겠지만 목소리 너무 좋아.

하신다고. 20대 때 특히 좋아하셨다고. 2539님. 그 따님이 릴리 콜린스라고 벌써 뭐 그분도 한 20여 년 가까이 여배우로 활동하고 있죠. 네. 아침부터 바빠서 열일 모드인데 음악이 너무 좋아서 힘이 난다고. 아, 감사합니다. 8729님. 네,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이번에는 싱 스트리트에서 우리 세윤 작가님이 거기 그 주인공의 형이 두란두란이 밴드지 필 콜린스는 이혼한 머리 벗겨진 아저씨 뭐 이런 취급을 해서 정말 예 한국에서는 완전 반대죠. 두란두란을 듣는 애들은 그냥 여자애들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취급을 받고 필 콜린스는 영국 프로그레시브의 산 역사다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본토에서는 본토가 아니라 영국에서는 또 그런 농담도 유효했던 것 같아요. 자, 말이 길었습니다. 1947님이 신청하신 듀란 듀란의 곡인데요. Ordinary World라는 곡입니다.

0: 듀란 듀란의 Ordinary World 듣는 동안에도 오늘따라 문자 게시판도 그렇고 미니 게시판도 그렇고 선곡이 너무 좋다고 뭐 평소 때안 들려드렸던 곡도 아니지만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또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또 저희 게시판에 작은 변화가 있는데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고생해주신 프로듀서분이 바뀌셨거든요. 광고 듣고 안내해 드릴게요.
1: MBC FM for you.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입니다.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된 분께 무상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1688-4596.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입니다. 저칼로리 시사 M&N's.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 병원의 입원실 모습까지 바뀌고 있대요. 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5년도 다빈도 질병통계 자료를 따르면 한 10년 전만 해도 신생아 출생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가장 많았었는데 이제는 노년 백내장이 1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백내장으로 입원한 환자는 35만여 명, 입원 치료에 든 건강보험 의료비는 6,139억 원이 넘었고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죠.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노인 백내장보다 입원 환자는 적지만 입원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 의료비는 백내장의 3배가 넘는 1조 9,312억 원. 그래서 비용으로는 1위에 올랐답니다. 자, 점점 늘어나는 노인성 질환 환자 또 치료비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1년도 지나지 않아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뭐 저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신 성적 때문이래요. 내신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제 1등급을 못 받으면 상위권 대학 입학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일찌감치 자퇴를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능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고1 학업 중단자는 지난해 이미 만 명이 넘었고요. 7일에 발표된 학교 알림이 공시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일반 고등학교 전체 학업 중단자는 총 18,661명으로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았대요. 특히나 교육열이 뜨거운 서울 8학군과 경기도 소재의 비평준화 고등학교 학생 비율이 높았다는데 대학을 위해 고등학교 3년 추억과 경험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그냥 이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바로 어제 우리나라의 첫 정지 궤도 인공위성인 천리안 1호가 16년간의 대장정을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0년 6월에 발사된 천리안 1호는 해외에 의존하던 기상정보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게 해준 아주 고마운 위성인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임무를 다한 뒤 스스로 우주 묘지 궤도까지 이동해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수명이 다한 위성을 그대로 두면 이제 우주 쓰레기가 돼서 수백 킬로미터 더 높은 묘지 궤도에 올라가서 폐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진짜 어려운 고난도의 기술이래요. 아, 나 임무 다 마쳤으니까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저기에서 그냥 끝나야 돼. 근데 그 어려운 걸 천리안 1호가 성공적으로 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성기술의 새로운 역사를 쓴 건데요. 한반도의 기상관측 정보를 담당했던 천리안 1호와 또 관계자 항공우주연구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이 천리안 단어 들으시면 오래전 PC통신 떠오르는 분들 많이 계시죠? 1985년 천리안 서비스를 시작으로 90년대 나우누리, 유니텔, 하이텔 밤마다 푸른 화면에 코를 박고 세상과 소통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당시에 PC통신을 소재로 한 이 영화 큰 인기였었습니다. 자, 1997년 개봉한 전도연, 한석규 주연의 이 영화 제목이 무엇일지 요즘에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로그인한다고 하지.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종합 간장 세트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자, 그러면 그 영화에 삽입돼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였습니다. 야, 오늘 퀴즈는 PC통신을 소재로 한 97년도 대히트작 전도연, 한석규 배우의 주연 영화 정답 접속입니다. 요즘에는 접속한다 그러면 누가 쳐다볼걸요? 로그인하라 그러지. 접속해봐! 5242님이 저 대학 때 엄청 했어요. 채팅하다 번개도 하고, 그쵸, 번개. 그때 만났던 짐 캐리 닮았던 잘생긴 그는 어디서 뭘 하고 있나 궁금합니다. 오, 상당히 미남이셨겠어요, 짐 캐리. 자, 5242님께는 유산균 세트 보내드리고요. 강대환님이 그 이거는 제 노래 Back to the Real Life라는 노래 전주 기억하시면 그게 바로 접속할 때 나던 천리안 시절 그 사운드가 그냥 전주에 사용이 됐었는데 이 소리 다 자동 재생되시죠? 라고 네 뒤에 막 삐우 이렇게 소리 라떼 말이야 전화선 뽑아서 컴퓨터 연결했어. 맞아요. 전화요금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엄마한테 등짝 맞았던 시절이 있었지. 7147님. 자, 그래서 종합 간장 세트 소소하지만 강대환님 7147-4893 9811 이무정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금요일까지 이 소소한 저칼로리 퀴즈는 계속되니까 네, 형편되시면 참여해 주시고요. 또 굳이 뭐 예, 참여 안 하시고 그냥 귀만 열어놓고 있으셔도 아무 상관없고요. 자, 공식적으로 아직 우리가 개편은 맞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오고 나서 벌써 프로듀서분이 이제 세 번째 프로듀서가 오셨어요. 이번 주부터. 그래서 그동안 짧지만 그래도 6개월 정도 또 저희를 잘 이끌어주셨던 이현재 프로듀서 감사드리고 새로 음악을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김나형 프로듀서가 함께 하셨는데 다 이렇게 오자마자 막 선곡 얘기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또 기분이 응원을 엄청 받는 그런 기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소소한 변화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서 루이 암스트롱의 음성으로 What a Wonderful World 준비했습니다.

0: of You였습니다. 한희수님, 김상호님 등등이 아까 아하 노래도 들었는데 모튼핫켄 목소리 두 번이나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으시다고 그러네요. 예. 솔로 경력으로는 또 이 노래를 히트시켜서 아 원래 이게 예전 보이그룹으로 해야 할까요? 네, 바로 또 생각나면 알려드릴게요. 원곡도 굉장히 히트를 했던 곡인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 인문학 수업 들으러 동네 학습관에 가요. 나이 들어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9684님 아, 예, 그동안 뭐 아무튼 생업을 그만큼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런 시간도 찾아올 수 있는 거겠죠. 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4117님은 아, 오늘 저 희망 퇴직하러 마지막 출근 중입니다. 남편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좀 쉬라 하는데 어떻게 쉬는지를 모르겠어요. 앞으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을지 생각 중입니다. 아, 쉬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를 만큼 열심히 살아오셨다는 이야기일 테니까 너무 조급해 마시고요. 쉬는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더 에너지를 충전한다라는 마음으로 조급해 하시지 않고 네, 남편을 좀 더 믿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날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날클 타임.
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1: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출력 버터 만다린에서 꽃의 탈취제.

를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말씀드린 선물들 외에도 문화 선물이 또 하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의 일생을 다룬 창작 뮤지컬 파가니니 알석 티켓을 아침 가족 5분 한 분당 2매씩 드릴 텐데요. 자, 언제 어디서?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시간 잘 확인하시고요. 6시 반 공연이에요. 대학로에 있는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에 관심 있으신 분, 말머리 뮤지컬 이렇게 시작해서 성함과 함께 문자로만 저희가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참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으로 신청 문자 주시면 저희가 당첨되신 분들 따로 문자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2부 마지막 곡은 카일리 미노그의 대히트곡이죠. Can't Get You Out of My Head 듣고 잠시 후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0: 의사나 조사랑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인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3: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요, 예전 한 벌써 2000년대 초반이니까 좋게 25년 정도 전에 제가 음악 살롱을 진행할 때 그때 살롱에서 많이 들려드렸던 곡들, 특히 제3세계라고 표현됐던 그 음악들을 CD 두 장에 모아서 공식 라이센스로 발매했던 적이 있어요. 음악 살롱, 윤상의 음악 살롱이라고. 거기에도 담겨 있을 만큼 당시 그 음악 살롱을 애청해 주셨던 청취자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곡인데요. 제가 다시 오늘 아침으로 와서는 처음 들려드립니다. 원래는 댄서로 음악을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노래까지 하면서 브라질에서 큰 사랑을 받은 다니엘라 메르쿠리라고 하는 여가수의 버전으로 보세 아부소라고 하는 곡. 음악은 굉장히 뭐랄까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제목을 굳이 의역을 해보면 넌 내게 모욕감을 주었어 뭐 이런 뜻이래요. You abused me 라고 하는데, 자, 어차피 뭐 가사보다도 음악이 전반적으로 주는 그런 편안한

아무리 모욕감을 줘도 이런 음악이라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오정현님. 그렇죠. 예. 다니엘라 메르쿠리의 보세 아부소우. 아, 그나저나 그 음악 살롱 앨범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 미니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야, 25년이 지난 그래도 변치 않고 이 시간에

0: MBC FM에 귀를 열어주고 계신 분들 이렇게나 많이 계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도 많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때 들었던 음악에 다시 한번 예 이렇게 네 음악의 힘이 참 대단합니다.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특이하고 독특한 음악들이 많아서 들으면서 매료되었습니다. 유재희님. 아 고등학생이셨으면 뭐 지금 그쵸. 그때보다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뭐 전세계 어떤 음악을 더 쉽게 폰으로 그냥 들을 수 있는데 그때보다 우리가 음악을 더 많이 듣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 아침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그레인원, 키움증권, 멕시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KB국민은행,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브람스 안마이자, 주식회사 헤르즈 하보에와 꾸며드릴게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인온 효소

0: 식판 시킨 왔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6월 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이제 3부 시작했고요. 박예숙님, 오늘도 맨발 걷기 하러 나가고 있어요. 이 계절이 가는 게 아쉬워서 매일 커피 내려서 맨발 걷기 합니다. 가까운데 그런 게 있으면 좋죠. 예. 0612님은 4개월 된 아가하고 남편이랑 한 달 제주 살기 하고 있어요. 오, 아기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요. 남편과 아기는 아침 산책 나갔고 혼자서 오하이온 들으며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아, 여기에서 한 달 살이 한다는 게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남은 제주에서의 시간도 오하이온과 함께 할게요. 라고. 감사합니다. 예. 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4개월 됐으면은, 네, 엄마 아빠도 많이 피곤하고, 오히려 그게 나을 수 있나? 자, 그리고 아까 1, 2부 때 이제 팝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가요는 언제 듣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곡들 다 보니까 가요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준비된 곡 잔나비인데요. 5069님의 신청곡이에요.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그리고 조영희님께서 신청하신 솔루션스의 들꽃.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쨍하게 부르는 이 노래의 주인은 뉘신지요. 너무 좋아요. 라고 박은진님. 예, 저도 사실은 오늘 김나영 PD 덕분에 알게 됐는데요. 솔루션스라고 이름은 예전부터 들어봤는데 들꽃이라는 곡이었거든요. 마침 조영희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멤버를 보니까 보컬의 박솔, 기타 나루, 베이스의 권오경, 드럼의 박한솔. 아, 왠지 어디서 들어본 듯한 4인조 밴드였습니다. 앞서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5069님의 신청곡이었고, 이전에도 이 노래가 좋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더 좋은 이유가 뭘까? 회사 탈출해서 바닷가에 가고 싶어요. 다 그렇지 뭐. 나도. 양은미님. 네. 이 정도는 돼야 초록을 거머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한라봉 밭에서 새순 꺾고 계신 6807님이 진짜 새순을 딱 보여주셨는데 사진으로 진짜 초록을 거머쥐고 계시군요. 예, 수학 뭐라고 해야 되지? 수학 많이 하셔가지고 네. 달달하게 네. 달달하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와, 강릉 가고 계신 이은희님. 횡성 휴게소에서 15분간 정차. 평일이라 그런지 차도 안 막히고 고속버스 타고 딸과 우아윤 함께 들으며 가고 있어요. 야, 횡성 휴게소 이름만 들어도 분위기가 있네요. 근데 침이 고이지? 여행 가세요? 따님과 즐거운 추억 만들고 오시기를 응원 드리고요. 잇몸 치료하러 치과 가는 3874님 무서워 죽겠다고. 아, 진짜 이거는 다 무섭죠. 근데 마취 따끔할 때 빼면 괜찮을 거예요. 자, 손잡아달라고 이 노래를 신청하셨거든요. 이하입니다. 손잡아줘요. 아, 다음 곡. 예, 그 어차피 또 신청곡으로 4788님이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신청하셨는데 이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6: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8순이 넘은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요 며칠 저기압인지 문자해도 답장도 없던 엄마인데 목소리가 갑자기 활기차서 기분 좋음이 한껏 느껴졌다. 예, 나 오늘 꽁돈 생겼어. 주말에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가. 나도 모르게 복권 당첨됐어? 라고 물었더니 진실은 30여 년 전 아빠 친구의 꼬임으로 주식에 주자도 모르던 아빠가 샀던 주식이 폭망을 해서 그냥 없는 걸로 치고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배당금이 나온 것이었다. 엄마의 기분은 하늘을 찔렀다. 예, 꽁돈이잖아. 엄마가 쏠게. 먹고 싶은 거 먹자. 엄마, 그렇게 좋아? 원금도 다 날렸다면서. 아이고, 얘는 좋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게 이렇게 좋아할 일인가 하면서도 엄마가 행복하니까 좋았다. 근데 주말에는 내가 쏠 거다. 저 귀한 돈은 엄마 거니까.

예, 뭐 주식에 관해서는 저도 뭐 드릴 말씀이 전혀 없지만 그래도 30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배당금이 나오는 거라면은 예, 원금도 뭐 어떻게 좀 살 수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고요. 커피 두 잔은 저희 오늘 아침에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과 함께 6월 9일 화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이렇게 전해봅니다.

소녀시대의 좋은 일만 생각하기였습니다. 오늘 철부지라는 가명으로 사연 주셨던 어머님 너무 귀여우신데요? 이수키님. 저도 주식하고 있는데 오를 때보다 떨어졌을 때 감정이 참 그렇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이재영님. 그러니까 그게 언제 뭐 매도를 하느냐 이런 결정이 정말 어려운 거라고 워렌 버핏 아저씨도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고 배당금도 천차만별이에요. 남편 보니까 몇백 원도 받던데요. 이선하님. 저도 2만 원 이상 배당금 받아본 게 없거든요. 왜 나오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게 또 뭐 배당금 나오는 주가 있고 어쩌고. 저는 제가 관리 안 합니다. 예. 저는 배당금 100원 받아봤어요. 박시연. 다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예, 주식 그 공부 안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도들 주식도 하니까 너무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사회에 뒤떨어지나 싶기도 하고 또 잘 모르면서 법석 뭔가 크게 투자하기에는 겁나고 점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100원도 꽁돈은 꽁돈이니까 아무튼 예. 자, 이어서 1629님 신청곡이에요. 조지의 좋아해.

적재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손을 잡는다거나 같이 걷는다거나 조지의 좋아해에 이어서 들었고요. 택배 알바 중이신 0779님, 지금 차가 아직 안 와서 기다리는 중에 잠깐 듣고 있습니다. 가끔 몰래 몰래 이어폰 끼고 듣곤 해요 라고. 아, 점점 더워질 텐데 컨디션 잘 챙기시고요. 네. 늦은 출근 중이신 5390님, 요즘 왕사나무로 유명해진 청령포를 지나고 있는데요. 출근을 그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관광객들이 보입니다. 날씨도 좋고 사람들의 표정도 즐거워 보여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육지 위의 섬 청령포. 예. 허마리아님은 남편이 처음 미국으로 출장을 갔어요. 가까운 나라로 갈 때는 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미국 간다니까 뭔가 무섭더라고요. 상디가 괜찮다고 해주면 그래도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미국 그렇게 무서운 동네 아니죠? 25년이 지나도 애틋한 내 남편이에요. 대단하신데요. 이야, 은혼식이 지났는데도 애틋하신. 미국은 뭐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예, 뭐 출장 가야 될 정도의 동네면은 무서워하실 필요 없죠. 아유, 진짜 애틋하시구나. 예, 염려 마시고 돌아오시면 또 소식 전해주세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오늘 저칼로리 퀴즈 때 영화 접속에 대해서 문제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그 영화의 아까 러버스 콘체르토 뭐 거의 주제가 곡으로 사용된 곡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곡이 그 영화를 통해서 국내에서 다시 뭐 차트 역주행을 한 적이 있었죠. 2708님 얘기처럼 영화 너무 재밌었고 그 좁은 나무 계단을 스쳐 올라가던 모습 더 애틋했습니다. 지금같이 촘촘한 통신망이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아무튼 영화에서 흘렀던 Pale Blue Eyes라는 곡 너무 좋아서 영화 보고 레코드 가게 갔더니 주인 아저씨가 아니 이 노래 뭔데 이렇게 많이 찾냐고 물어보셨던 기억이 난다고. 그럴 수 있죠. 하도 나온 지가 70년대 노래인데 갑자기 90년대 벨벳 언더그라운드를 찾으니까. 그 외에도 2444님도 강수환님 영화 덕분에 이 노래 너무 좋아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분위기는 조금 뭐 그쵸 뭐 제목처럼 창백한 파란 얼굴 파란 눈인데 아무튼 69년도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세 번째 스튜디오 앨범에 수록됐고 영화 접속에 사용돼서 90년대 말 큰 사랑을 또 받았던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일단 점심 맛있는 거 드시고요. 네,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50뷰티 예원입니다. 멤버들이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서로 살아온 동네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있어서 다들 조심스럽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딪히고 무대를 완성해 가면서 이제는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다섯 명이 모여 조금씩 섞이다 보니 저희만의 다채로운 하모니가 만들어졌습니다. 혼자서는 낼 수 없는 빛도 함께 모이면 가장 눈부신 색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시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월드컵의 열기가 이미 불붙기 시작을 했겠죠. 딱 앞으로 3일 앞으로 다가온 이 월드컵 개막 경기. 공 하나를 따라 수십억 개의 마음이 막 함께 뛰는 시간. 아, 이게 정말 기다렸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자, 오늘 아침도 우리 각자의 경기장에서 힘차게 좀 각자의 경기를 좀 치르시죠. 다이 다이.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Die, die, ego, die, die, let's go. 이런 음료를 이제 뭐 자주 듣게 되겠니까 이거 이제 외우셔야 되겠는데요. 네. Die, die, ego, die, die, let's go. 이게 월드컵 공식 주제곡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참 남은 것 같더니 월드컵이 이번 주 금요일로 확 다가왔어요. 2026년 월드컵 공식 주제가 Die Die라는 제목의 노래. 샤키라와 버나보이가 함께 부른 이 곡이 공식 주제가지만 또 우리나라의 핑크, 블랙핑크의 리사가 참여했었던 공식 싱글도 있어요. 골이라는 제목의 노래. 리사, 또 레마, 아니타 이렇게 세 명의 아티스트가 함께한 이 골. 뭐 월드컵 기간에 자주 들려드리겠습니다만 리사는 13일 날 LA 개막식 무대에도 오른다고 하니까 예, 기대해볼까요 우리가? 예. 얼마나 멋진 또 무대를 펼쳐질지 뭐 예, 눈에 선합니다. 아 드디어 이제 분위기를 이제 월드컵으로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예. 특별히 6월에 한 것도 없고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6월은 좀 애매한 그냥 여름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월드컵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한 달 가까이 지금 그 열기에 휩싸여서 아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계속 올라가면은 더 흥미롭고 재밌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약간 신드렁해질 수 있어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선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박수 세 번 시작. 네, 안 늦었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티긋티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8: 휴무로 타
9: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9: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10: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Come fly with me. Come fly with me. 마이클 부블레. 캐나다 출신 가수라서 그런지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에서 그 개막식 무대에 오른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네. 아유, 이 달콤한 목소리가 또 얼마나 많은 여심들을 또 사로잡을까 궁금합니다. 아저씨, 저는요 열기가 그 뜨거운 북중미 말고 어디 조용하고 서늘한 겨울이 있는 나라에 가고 싶어요.

과중한 업무에 치여서 잠깐 휴식 타임. 휴휴휴. 9981님. 그렇지. 너무 뜨거운 건 싫으니까. 이럴 때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조용하고 시원한 그런 쪽에 가서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어디? 아, 뉴질랜드, 호주. 거기는 겨울이니까. 그쪽에는 서늘 정도가 아니라 추우니까. 어떨까요? 차가운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까요?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문세영님, 이제 여름에 한가운데로 들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무덥네요. 이렇게 더운 날에는 뭘 해야 될까요? 윤종호 씨. 제가, 예, 뉴질랜드, 호주, 거기 다녀오십니다. 여행 다녀오세요, 길게. 여유가 되시면, 시간적 여유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조건이 부합이 되면, 한 몇 개월 겨울나라로 다녀오시는, 아, 그 정도 여유 있는 사람들 너무 부럽다, 그쵸? 뭐, 일단은 물질적으로도 여유로워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스케줄 다 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여기 여름에 겨울나라에 다녀오고, 또 여기 겨울에는 또 여름에 다녀오고 뭐 이런 거. 아,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환상적인 인생이 될 텐데 또 인생이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 조건 안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스펠송 좀 불러보라고 그 계속 그랬던 그 할머니의 뜻을 따라서 앨범을 발표한 아주 착한 손자 제이슨 브라즈 앨범 가운데 이번에 Turn Your Radio On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정말 할머니가 좋아할 만한 그런 컨트리 스타일의 그런 음악을 발표했죠. 그래서 반응도 좋아요. 제이슨 브라즈의 좀 색다른 이색적인 그런 감각의 음악이에요. Turn Your Radio On.

같이 걸어요. 정은지 그리고 10cm가 함께 부른 노래였습니다. 같이 걸어요. 참 정겨운 표현이잖아요. 함께 어디를 걷든 같이 걷는 것. 혼자 걸어요 보다는 훨씬 더 그 정겹고 본인들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도 그 예뻐 보이고 특히 이렇게 젊은 남녀가 함께 걷는 모습 보면 아유 부럽기 짝이 없어요. 나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왜 같이 다정하게 못 걸을까?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면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왜 따로 걷게 될까? 그런 의문 같은 것도 들고 아, 김경민 씨가 문자 주셨어요. 아저씨, 저는 신혼여행을 뉴질랜드로 다녀왔습니다. 아, 그때 캠핑카 렌트해서 다녔는데 그때는 둘이었던 우리가 이젠 셋이 됐어요. 아, 좋겠다. 아름다워요. 저도

뉴질랜드 꽤 많이 캠핑카 타고 여행 다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행 갈수 있는 친구들 이제 몇명 이렇게 참 모아가지고 뉴질랜드, 호주 거기 그뭐 캠핑의 천국이거든요. 그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림이 없어 나올 만한 그런 장소들 그런 곳에서 캠핑카 펼쳐놓고 아무데나 펼쳐놓고 거기서 식사하고 한없이 자연을 탐닉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 수많은 별들 뭐 아주 빽빽곡히 보이는 그 별들과 노을과 뭐 이런 거 바라보면서 허연지기를 길렀었던 뉴질랜드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지금은 어쨌든 겨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곳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따뜻한 여기 오는 거참 좋아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시원한 데가 그립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11시 25분 좀 넘어선 시간에요. 여러분들의 신청곡 또 사연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8000번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혹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도 해주시면서 커피를 주문해 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아니 차갑게 시원하게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 Thank You Next 들으면서 잠시 후 2부를 준비하도록 하죠.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입꼬리가 좀 처진다. 코 옆으로 생기는 주름은 팔자주름이고 입꼬리 옆으로 생기는 주름을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 나무를 깎아서 줄을 매달아 움직이는 그 마리오네트 인형의 입처럼 입 주변, 그러니까 입 옆에 주름이 생긴다고 해서 마리오네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아니, 주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마리오네트 인형극이 체코의 아주 대표적인 전통 문화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도 사실 아니고, 체코, 우리가 곧 체코를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다. 금요일 아침에 우리나라랑 월드컵 첫 경기를 치르는 나라가 바로 체코다. 지피지기면 백승, 뭐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체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마리오네트 뭐 그거 하나 알아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체코의 수도는 프라하. 프라하에 가면은 성 비투스 대성당이 있고, 또 체코는 맥주가 아주 맛있고 맥주로 만든 샴푸도 유명하고, 뭐 또 뭐 있지? 체코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바닥날 때쯤 축구 애호가가 말을 한다. 아, 체코는 그 FIFA 랭킹 39위죠. 20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서 아주 기를 쓰고 경기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겨야 해요. 대한민국. 예, 우리는 FIFA 랭킹이 좀 더 위에요. 대한민국. 자, 다 같이 대한민국 가는 거야. 에이. 하필이면은 근데 경기 시간이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 방송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아쉽지만 할 수 없지 뭐. 날이 날이니만큼 금요일엔 나 홀로 외로이,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라디오 DJ가 된다 해도 뭐 어쩔 수 없다. 월드컵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렇다 할 것도 없는 우리들의 6월에 한 줄기 에너지가 되길, 기왕이면 이겨주길 기대한다.

우리하고 첫 경기를 치르는 체코. 네. 좀 알아야 되잖아요. 체코 가수입니다. 이 가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미콜라스 조셉의 아부다비라는 제목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난생 처음 듣습니다, 이 노래. 오로지 이 노래를 튼 이유는 우리하고 경기를 치를 체코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미콜라스 조셉, 널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뭐 이국적인 것도 골라봐. 내가 오늘 밤 당장 갈 수 있어. 그랬더니 여성분들이 아부다비. 아부다비 가자. 그래서 제목이 아부다비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한 겁니다. 아저씨는 그때 라디오 진행을 하셔야 될 테니까 제가 미니로 중계해 드릴게요. 이재영 씨. 저도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뭘? 저는 라디오 틀어놓고 TV 볼게요. 일타 쌍피. 송혜민 씨. 그래요. 저랑 그렇게 갑시다. 눈은 그냥 TV로 가고 우리가 마음은, 귀와 마음은 라디오를 함께해 주신다면 정말 고맙겠고요. 고윤희 씨가, 문세 오빠는 축구를 잘하시나요? 아니면 동네 족구왕? 아, 정말 누가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20대 때 소리나 축구팀이라고요. 그 연예인 중에서도 이제 노래하시는 분들 위주로 팀을 꾸렸어요. 단장님이 그때 서유석 씨였고 스트라이커가 최백호, 또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배철수, 저는 라이트 윙, 뭐 주병진, 이택님 뭐 해가지고 쟁쟁한, 제가 20대 때니까 그분들도 뭐 20대, 30대, 뭐 많아야 40대 초반. 그래가지고 도장 깨기 하러 다녔어요. 저희가 얼마나 센지. 각 지역의 그 뭐 조기 축구 팀들, 센 팀들 막 도장 깨기 하러 다녔고. 제가 뛰는 모습을, 사실은 제가 얼굴이 길어서 말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뛰는 모습을 보고

는 적토마같이 뛰네. 그래서 그때 별명이 말이 된 거지 결코 얼굴이 길어서 말이라는 별명이 아니었다라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잘했어요 그때. 근데 이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서 하는 운동이라서 조금 위험해요. 다치기도 하고 허리도 제가 허리를 다친 이후에 이제 축구화를 벗었죠. 그리고 이제 좀 가벼운 덜 그래도 이렇게 하드한 운동이라고 고른 게 이제 족구였었어요. 족구는 서로 막 상대방끼리 이렇게 몸 터치가 없는 거고 이쪽 팀하고 저쪽 팀에 네트를 가운데 두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족구도 너무 재밌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관절에 그래서 관절을 덜 쓰는 운동이 뭐냐 생각해서 뭐 이것저것 해서 요즘 피클볼에 빠져 있다는 거 뭐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문세 스포츠의 그 일대기를 지금 쭉 전해드렸는데 이거 뭐 얘기가 옆으로 빠졌네. 어쨌든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 일정은 6월 12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체코와 하고요. 그리고 19일 날 한 일주일 정도 후죠.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는 멕시코하고 경기를 하고요. 25일은 목요일이군요. 오전 10시 남아프리카 공화국하고 치르게 되는데 우리가 뭐 이건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합니다만 그냥 체코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만 우리가 이겨낸다면 그 다음 레벨은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어지간 6월은 월드컵으로 가십시다. 예, 저와 함께. 아니, 근데 방송 시간하고 겹쳐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눈은 그냥 TV로 함께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메간 트레이너하고 존 레전드의 듀엣곡이에요. Like I'm Gonna Lose You 이 노래 준비했어요.

앞서 들었던 그존 레전드의 목소리와 지금 들으신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 그 박원 씨하고의 그 목소리의 그 감미로움의 그 결이 참 비슷해요. 그래서 잘 어울린다 생각합니다. 널 생각해 One More Chance 들으셨고요. 아 주문하신 분들 네, 윤희영 씨 아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나요? 아아 주시면 고맙겠어요. 아유 귀여워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8년 다니 직장을 그만두고 백수 9일 차예요. 항상 주말에만 청취했었는데 밥 먹고 여유롭게 듣는 라디오도 참 좋네요. 덤으로 아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75님 네, 챙겼고요. 저 여기 아두 잔이요. 딸과 곧 경포대 도착합니다. 이은희 씨. 크, 제가 며칠 전에 경포대 갔다 왔는데 제가 남긴 흔적 보고 오시겠구나. 경포대 해수욕장. 이야. 거기 내가 맥주 한캔 이렇게 모래에다가 이렇게 파묻고 왔는데 그거 농담입니다. 농담. 형님, 저는 어차피 못 받을 것 같아서 시원한 커피 그래도 혹시나 하고 문자 보냅니다. 참고로 여긴 덥습니다. 이호진 씨. 네. 이런 분들이 함께 신청을 해 주셨어요.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나요? 로비 윌리엄스하고 제인 호록스의 Things 잠깐 들을게요.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0: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제랄드. 네. 시작은 멕시코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끝곡은 캐롤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까지 제가 일일이 광고 나갈 때 세봤는데 딱 200일 남았어. 200일 남은 크리스마스. 엘라 피츠제럴드의 White Christmas. 예, 들으시면서 한 겨울을 생각합시다. 더우시죠? 아 한잔 하시면서 한 겨울을 생각하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네, 내일 다시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의의 문구 김신영입니다. 1500번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선선하네요. 괜히 자켓이랑 가디건 다 집어였나 봐요. 아우, 신디한테 물어보고 정리할걸. 제가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겨울 이불이랑 경량 패딩 놓는 시기는 알려드렸는데, 으아, 6월은 놓쳤네요. 선생님들, 일단은 아직 장판은 내비두세요. 새벽에는 또 쌀쌀합니다. 선풍기와 장판 품앗이하는 시기 바로 지금이다 외쳐보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청아의 방곡 출발합니다.

0: 전철도 좋아.
1: 다시는 친구 차 빌리지도 마.
2: 안녕하세요. 종아리만고 김신영입니다. 화창한 화요일 들으신 첫 곡은요. 바로 쿨의 진실. 예,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예. 아, 우리 이재영 씨가 첫 곡이 나가자마자 아직 신영 나이트를 안 했거든요. 쿨의 진실. 이 노래 비트 감별용으로는 괜찮은데 신디 어때요? 이거 너무 발라드죠. 예, 예. 너무 발라드다. 저희가 한 번도 예, 쓰지 않았다. 예, 또 말씀드리고. 그렇죠. 이번 주는 조금 날씨가 대체적으로 좀 선선하다라는 뉴스를 한번 봤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또 약간 조금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요. 한 5월 말쯤에, 아, 이제는 더 이상 쌀쌀한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예, 아니에요. 예, 일단은 저희가 전기장판은 일단은 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온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취침으로 넣어도 약간 이제 따끈하거든요. 그리고 올해 장마가 제일 길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한번 돌려줘야 되거든요. 아, 오프닝을 들으시고 0200번님이 이 정도면 김신영 달력 나와야 됩니다. 이불 선풍기 옷 정리하는 시기랑 제철 음식 먹는 시기 싹 넣어가지고 정이 굿즈로 만들면 안 되나요? 라고. MBC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요. 예, 들리나요? 예, 예, 예. 옛날 같으면 그렇겠지. 예, 지금은. 수작업이에요. 예, 100%. 예. 지금 뭐 집수님만 잠 못 자는 거예요. 예. 류마티스 바로 생기고 집수님만 지금 피곤한 거지. 예, 말이 뭐합니까? 예. 아, 손글씨 나쁘지 않아요. 저 또. 예, 글솜씨 나쁘진 않은데. 예, 돈이 많이 없어요. 예, 다시 또 말씀드리고요. 아, 8002번님. 신디, 별건 아니고 저 오늘 피부과 갑니다. 가볍게 톡스톡스 보톡스 맞고 다음 주 소개팅할 예정인데 괜찮겠죠? 라고. 아, 보톡스는 2주 뒤에가 효과가 더 좋아요. 예, 그래서 항상 왜 꼭 다음 주에 이제 소개팅 있는 분들이 이제 보톡스 맞고 이제 어, 다음 주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2주 뒤가 효과가 이제 예, 스물스물 올라올 때고 한 달이 짱이래요. 한 달이. 예, 제가 이걸 또 알아봤잖아요. 예, 왜냐 제가 유일하게 맞는 게 보톡스예요. 예, 그때 어디서 맞냐? 치과에서 맞습니다. 예. 그 관절, 이 턱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예, 치과에서 맞아요. 근데 치과에서 맞아도 거의 뭐, 한 달 정도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소개팅 할 거면 미리, 예, 한 2주 전까지는 우리가 맞아놔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선생님들 오늘 3, 4부,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에서는요, 강렬한 액션 영화가 돌아왔습니다. 납치 48시간의 두 주역, 배우 남우연, 박은혜 씨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두리.
3: 네.
2: 어, 집순이.
4: 네.
2: 예, 1, 2부 함께 하는 그분들. 예, 오늘 또 시원하게 한번 모셔봐야죠. 들어보세요. 정화의 만곡 1, 2부 함께 하는 그분들 모셔봅니다. 도드라만돈.
4: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3: 삼일제약.
4: 멕시칸. 롯데 렌탈.
3: 오뚜기 카레.
4: 백조싱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3: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2: 감사합니다.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2: 현대 오피스.
13: 지긋지긋 무조맨
14: 티 어실 원스야.

0: 탈퇴시켰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원대박잔치 선물 쏴버려. 판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요 선물 쌉으로 주인공이 나오길 바라면서 선물 목록을 공개합니다. 지금 소개되는 이 모든 선물이 딱 한 분께 딱 한 분께 몰아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귀 쫑긋 집중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조갈날 때 들이키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출출할 때 이게 최고죠. 햄버거 세트. 김신영이도 챙겨 입는 속옷 세트. 요즘 김신영이 펠스펌 텀블러 세트. 선생님들 피부는 소중하니까 기미관리 세럼. 이거 하나면 밥 한 그릇 뚝딱 고랭지 김치 세트. 선생님들 건강 챙겨야죠. 건강유산균.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녹용 홍삼 세트까지. 자, 일단 지셨습니다. 8종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 쿠폰, 햄버거 세트, 속옷 세트, 텀블러 세트, 기미관리 세럼, 고랭지 김치 세트, 건강유산균, 녹용 홍삼 세트까지. 예, 8세트입니다. 우리 이석윤 씨가 우와, I love it! 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일단 나 8종 세트. 정말 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와 전화 연결 후에 퀴즈로 풀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역시 누구의 유행어인지 맞춰보세요. 유행어 퀴즈입니다. 한마디로 60초 안에 7문제 이상을 맞추면 바로 성공이고요. 시간 관계상 다 모르겠다 하시는 거는 효율적으로 패스 가능하다.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렇다면 8종 세트의 주인공은 나야나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50원, 긴 거 100원 요금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는 제2의 타임아웃 그리고 백지영의 트라이앵글 듣고 올게요.

0: 네, 제2의 타임아웃, 백지영의 트라이앵글 오랜만에 듣고 오셨고요. 왕대박 선물 쏴보러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햄버거 세트, 속옷 세트, 텀블러 세트, 기미관리 세럼, 고랭지 김치 세트, 건강유산균, 녹용홍삼 세트까지 8종 선물을 한 분에 몰아드린다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신청 사연들이 굉장히 많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우리 5572번님. 제2의 타임아웃이 나온 걸 보아하니 오늘은 저의 날인가 봅니다. 성대모사 전화 신청합니다 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3주 연속 성대모사 모창대회가 아니라 유행어를 맞춰라예요. 맞춰라. 제한시간 60초 안에 7문제를 맞추면은 저희가 이 8종을 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우리 권세진 씨. 캬! 유행어 기냥 나야나 유행어 매니아인데 그까이 거 정답 한 번에 정답이라고 이렇게 하셨다가 제가 전화 연결해가지고 지금 3주째 지금 선물이 2월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문제 맞추고 예, 우리 동동이 아빠인가요? 예예 예, 기억이 나네요. 예, 아 우리 동동이 아버지 예, 우리 티박 언니 예, 이렇게 한 첫 번째 그러니까 한 문제 맞추고 두 문제 맞추고 했던 언니 오빠들이 있다 또 말씀드리고요. 아 6728번님 저 유행어 퀴즈 할 수 있습니다. 2주 연속 들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90년생 도전이라고 해주셨고요. 아 우리 4583번님 나도 유행어 쪼아라 해요. 아침에 장내선 먹고 왔는데요. 정말 삼팔 홍삼팔 예 인삼팔 한번 받아보자고요 라고 하셨고요. 우리 9483번님 8종 세트 주인공 나야나 신디와 동갑내기 니맘 내만 아이가 라고. 아 우리 또 83 복대지들이 많죠. 예 말해 뭐합니까. 예 그리고 아 우리 7198번님 93일 아기 엄마 도파민 필요합니다. 아 93일이면 너무 힘들겠다. 나 꼬비꼬비 만화부터 TV까지 무지 많이 봤습니다. 한번 믿어봐요 라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그렇다면은 2주 연속 좀 안타까웠다 하시는 우리 선생님 계셨잖아요. 예, 아 90년생 예 전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2주 연속으로 계속 듣고 있다가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는 알았는데 예, 아 일단은 우리 90년생 예 90의 파워를 보여주실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종호의 만국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 뒤에 라디오 꺼주세요.
1: 잠시만요.
0: 네. 생전화 부탁드립니다. 이어폰 안 되고요. 블루투스 연결 안 되고요.
1: 예. 지금 됐나요?
0: 예, 예. 목소리 지금 너무 예쁘다. 일단 자기소개 한 번.
1: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는 90년생 혜미입니다.
0: 아, 우리 90혜미님.
1: 네네.
0: 그 지난 2주 동안
1: 네네
0: 예 유행어 퀴즈를 들으면서 너무 아쉬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예, 우리 동동의 아버지와 이제 티박 언니.
1: 네.
0: 그 문제가 나갔을 때 한 몇 문제 정도 예비로 좀 맞추셨었나요?
1: 저 그때 한 다섯 문제는 맞췄던 것 같은데.
0: 그래요? 저희가 네. 일곱 문제 이상 맞아야 되거든요.
1: 그때 거기가 패스를 조금 늦게 했으니까
0: 그렇지.
1: 이제 빨리 패스하고.
0: 아하. 일단은 빠른 패스를 하면서 빨리 가겠다.
1: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우리 90혜미 일단 예. 전략은 이미 다 짜놨네요.
1: 뭐라고요?
0: 전략은 다 짜놨어요.
1: 아, 맞습니다. 2주 동안 짰습니다.
0: 그럼 이거 한번 궁금합니다.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프로 뭐예요?
1: 어릴 때요? 저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세일러문?
0: 만화 좋아했고.
1: 네.
0: 영화는?
1: 영화?
0: 예.
1: 영화도 뭐 해리포터?
0: 아우 해리포터 약간 조금 이제 예쁜 쪽이구나.
1: 또 뭐 B급 코미디 감성도 좋아하고요.
0: 아우 그럼 예 일단은 한 오늘 예상하건대 한 몇 문제 맞출 것 같아요?
1: 저 오늘 일곱 문제 맞추고 딱 그 상황 타가겠습니다.
0: 오케이 8종을 타가겠다. 오케이 화이팅 한번 외쳐봐요.
1: 화이팅.
0: 자.

0: 퀴즈 바로 갑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시작.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1: 김혜수.
0: 자, 내 밑으로 다 조용히 해.
1: 유대윤.
0: 자, 멋지다 연진아. 파이팅 박연진.
1: 성규.
0: 오케이. 밤새지 말란 말이야. 여보세요?
1: 김옥진.
0: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그러라 그래.
1: 양희은.
0: 널 깨물어 주고 싶어.
1: 어, 철수.
0: 오케이. 영광인 줄 알아 이것들아. 아, 일어나십시오. 오케이.
1: 안영미.
0: 물을 주세요.
1: 아, 박준영.
0: 니들이 개맛을 알아?
1: 네, 친구.
0: 이거 옳지 않아. 짜증 지대로다.
1: 아, 신동선.
0: 오케이. 통과. 열 문제 통과. 열 아홉 문제 통과. 오케이. 90. 90이미.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 계단에서 구는 거 아니죠? 여보세요? 90이미? 90이미?
1: 어, 네. 제가 네. 너무 흥분해서 소리끔 버튼을 눌렀는데 잘 들리죠?
0: 어쩐지 소리를 꺼놨더라고.
1: 아, 예.
0: 저희 뒤에 라디오 좀 꺼주세요. 90이미?
1: 여보세요?
0: 예.
1: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밖에서 산책하면서 듣다 보니까.
0: 그쵸. 나 깜짝 놀랐네. 네, 예, 일단 아, 너무 기쁜 나머지는 지금 소리끔을 눌러버렸어. 예.
1: 맞아, 맞아요.
0: 오, 근데 엄청 빠르게 잘 맞추네. 그러니까 이준석 아쉬운 이유가 있었어. 90이니까.
1: 맞아요, 맞아요. 아, 제가 딱, 아, 너무 기뻐요, 지금.
0: 아, 지금 산책한다고 그랬잖아요.
1: 네네.
0: 90이니.
1: 네, 네.
0: 그럼 오늘 쉬는 날이에요?
1: 아니요, 저 점심 먹고 항상 산책하면서 신디 라디오 듣거든요.
0: 진짜?
1: 매일매일.
0: 예. 아니 그러면 회사 예. 업무하고 이제 점심 시간 끝 이제 점심 시간에 이제 산책을 하는군요, 그죠?
1: 맞아, 밥 먹고 여기 혈당 스파이크 방지 차원에서
0: 예.
1: 걸으면서 항상 듣고 있습니다.
0: 야, 대박이다. 저는 이런 거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산책을 예. 거의 안 하다 보니까
1: 아
0: 산책을 하면서 정오희망곡 듣는 기분은 어때요? 어떤 기분이에요?
1: 제가 항상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정오희망곡을 들으면서 걸으면
0: 네.
1: 남들 보기에는 그냥 거만 가만히 걷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폭소하는 순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얼마나 즐거워 보일까? 이런 생각을 그렇지. 하면 전 너무 좋아요.
0: 그렇지, 그렇지.
1: 네, 항상 진짜 제 산책 시간의 메이트.
0: 야. 아니, 우리 90이미.
1: 네.
0: 지금 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햄버거 세트, 속옷 세트, 텀블러 세트, 기미 관리 세럼, 고랭지 김치 세트, 건강 유산균, 녹용 홍삼 세트까지.
1: 미쳤다.
0: 야, 미쳤다. 예, 8종 세트 주인공 네. 됐고요.
1: 네, 네.
0: 어떻게 좀 선물을 나눌 건가요?
1: 아, 네,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아빠 생신이라서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건강 관련 식품을 딱 드리고.
0: 오, 좋다, 예.
1: 이제 7월에 제 동생이 출산 예정이어서.
0: 어머나, 예.
1: 보고 동생한테 줄 수 있는 건 또 좀 주고, 이제 뭐 언니가 이런 일이라도 해야죠.
0: 다 제이야. 계획이 있는 거야, 우리 구구님은. 예. 야, 일단 우리 가족이다. 일단은 산책
1: 네.
0: 조심하세요. 날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나무 잘 잡고 다니세요. 아셨죠?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땡큐.
1: 통화해서 너무 좋았어요.
0: 오케이, 90이미 세일러문 주제가 보내드릴게요. 땡큐.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 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직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 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 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 아래.

0: 조용히 만들어요.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미국 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미간에 내쳐져 있는 우리 내촌 언니 승모근 경치의 승모 오빠 다들 일어나세요. 신형 라이트 오늘 첫 번째 BGM은요 이 노래 들으면서 산책 한번 갈게요. 우리 구공님이

오케이, 땡큐. 예, 땡큐 베리. 예, 땡큐, 땡큐. 아, 우리 이진희 씨가, 와, 이제는 이 노래, 신디랑 불후의 명곡에서 우승한 곡, 장단 커플 최고였어요. 예, 우리 장신, 예, 담비, 천담비. 예, 그리고 단신, 김신용 해가지고, 불의 명곡, 장단이었죠. 예, 또 말씀드리고, 우리 범진호 씨, 화음 좋다. 잘 부르네. 역시 우승자. 그러니까 이게 민망합니다. 예, 지금 화음에 감탄하는 분들 소름 돋았다.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 화음이었어요. 예,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1216님. 가짜 개 이름 넣는 신디가 화음이라니. 정말 그 주입식 교육이 무서워요. 예,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예. 예. 우리 0017번님 오랜만에 듣는데 역시 명불허전 신형나이트 신납니다. 얼마 전에 아이스크림에 감자칩 섞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땡큐. 정말 아직도 저희 정말 다이렉트 메시지로 많이 옵니다. 예. 그러면 언니 이 아이스크림 안 되나요? 이 아이스크림에 이 감자칩은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예 많이 먹어봤어요. 많이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베스트를 여러분들께 예 보여드린다까지 또 말씀드리고요. 다음 노래 예 뭐 이런 레시피까지 공유하는 사이가 남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서지호의 남이가 갈게요.

오케이, 땡큐. 예. 아, 지금 게시판에 취임새가 난리가 났어요. 예. 문보라 쭈르쭈쭈쭈. 아, 우리 6000번님 다시 허라고. 아, 근데 이게 남이가가 어디서 제가 많이 들었던 노래랑 좀 비슷합니다. 그 갈갈이 패밀리의 뿌냐라는 노래가 있어요. 예, 우리 문영 피자님. 예, 우리 문영 피자님. 뿌냐 한번 가보세요. 따따라따라다, 따따라따라다, 따따라따라라라라라. 살짝 느낌이 있는데, 예. 우리 2002번님이 비교 분석 얼마나 놀았으면 신디가 다 찾아내. 한번 가볼게요. 뿌냐 한번 가볼게요. 렛츠고! 좀 비슷하죠?

제 생각에는 작곡가가 한 분이시다. 예, 한 분이시다. 임명선 씨 비슷하다요. 딱이네. 신디 쪽지게 캐치 캐치라고 해주셨고요. 아, 우리 서정석 씨가 이거 박준영 형님이 알면 또 짚고 넘어가겠는 거. 이거는 저기 개콘 공개 재판 가야 돼요. 에고 개콘에 공개 재판 가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요. 어, 지금 이기현 씨가 신디 너무 좋아요. 단전에서 올라오는 컴온 너무너무 신명나요. 아싸라고 땡큐. 아 잠시만요. 우리 윤정호 씨 비트간별을 돌아왔는데요. 비트간별 저희가 합격되면은 쿠키 세트 보내드리고요. 저희 샌리스트에 이렇게 베스트 텐션곡으로 예 서주호의 남이가도 우리 선생님이 비트간별 한 곡이었거든요. 근데 말이죠. 에스파 이번 신곡 레모네이드 그냥 제가 좋아해요 라고 제가 웬만하면 에스파

0: 잘 안 건드리거든요. 하이브 쪽, SM 뭐 이런 쪽 웬만하면 터치가 없는데 한번 레모네이드 한번 가볼게요. 컴온! 요 비트 나쁘지 않아. 자, 조금만 참을게요. 컴! 소스 나쁘지 않지? 하! 하! 자, 이제 다음 터지는 거 있어요, 그러면. 원, 투, 소리! 하! 하나. 죄송하지만, 저희가 깔끔하게 이거는, 예, 저 꺼리가 있었다. 예, 탈락거리가 있었다. 또 말씀드리고요. 9000번님, 에스파 팬이지만 인정합니다. 인정했으면 됐어요. 예, 우리 선생님이 오케이 했으면 됐지, 뭐. 말해, 뭐 합니까? 아, 우리 한찬혁 씨. 비트 감별합니다. 노라조의 포장마차. 애들 육아와 가사로 벌써부터 지침 시작입니다. 포장마차 가가지고 고갈비, 우돌뼈, 요거에 한잔하고 싶어요. 아, 너무 맛있지. 예. 우동 안 먹어요, 선생님? 예, 우동 먹어야지. 예, 우동도 시키세요. 예. 그러면 저기 노라조는 약간 믿고 듣는 게 또 있죠. 노라조의 포장마차 비트 감별 한번 가볼게요. 컴온!
1: 요 우돌뼈, 요 닭똥집,

예. 이거는 저기 레모네이드보다 지금 신나지가 않았어요. 에스파보다 신이가 나지 않았다 또 말씀드리고요. 놀아줘 웬만하면 제가 믿고 듣는데 일단은 2007번님 놀아줘도 땡땡입니다. 다음 노래 저 유니 두투 갈게요. 두투 요 정도 가야 돼요. 선생님 갈게요. 이렇게 북중미 월드컵을 얼마나 축하합니까 저희가. 예, 세뇨리타. 우리는 또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미국, 캐나다, 앤더, 맥이금. 자, 에브리바디 괴롭하면 무조건 일어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땡큐. 예. 오랜만에 또 듀트. 예. 아, 4번 타자로 저희가 예, 그냥 확실하게 보내드렸고, 우리 김정순 씨, 신디가 응원단장으로 북중미 가면은 대한민국 무조건 우승이다. 올라라고. 아, 이제 데리고 가야 말이죠. 예, 예, 데리고 가야 말이죠. 일단은 제가 또 달순의 라이브에 예, 또 입중계하러 갑니다, 선생님. 아, 그때 예, 또 하모니카를 입에서 떼지 않은 신영이보다는 정말 우리가 또 즐거워하고 파이팅 넘치고 모두 다 이제.

0: 네, 얼싸안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또 되길 바라고요. 우리 5289번님 신난다. 신디 덕분에 저희도 미니 탬버린 주문해가지고 사무실에서 같이 흔들고 있어요. 아싸라고. 느껴졌다. 너무 쪼매나다. 너무 쪼매나. 너무 귀엽다. 예. 커피를 들려고 그랬는데 옆에 커피잔이 보였어. 예. 약간 또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고요. 우리 2612번님. 신디, 오늘 기분 좋은 김에 비트감별 갑시다. 완전 자신 있습니다. 슈퍼키드의 세코? 렛츠고라고. 슈퍼키드도 신형나이트 VIP죠. 예. 잘 살고 볼 일입니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거든요. 세코 갈게요. 컴온!
1: 눈에도 안 들어왔던 네가
0: 장고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는 잘 알겠죠. 예, 새코 웬일이에요. 예, 아, 우리 022번님. 아, 장고 오빠 이럴 수가. 허책 너무 실망해요, 지금. 예, 허책 장고. 예, 좀 너무 실망해요. 아, 잘 먹고 잘 살고 볼 일입니다라는 곡이 있습니다. 예, 요 노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요게, 예, 뒤지게 먹고, 뒤지게 먹고, 요 박자 있거든요, 슈퍼키드. 예. 아, 우리 9007번님. 슈퍼키드 틀 거예요. 목 풀어야지. 목 풀어요, 일단은. 예, 목 풀고. 잘 살고 볼 일입니다. 예, 갈게요. 갑니다! 여기서부터 방정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요 정도 가야 돼요, 선생님들. 요 정도 이렇게 방정이 들어와야 된다 또 말씀드리고요. 우리 박선영 씨가 와, 4개월 차 아기 육아 스트레스 신형 나이트로 확 풉니다. 신형 나이트 공개방송 또 안 하나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막상 공개방송 들어오시잖아요. 못 놀아. 예, 쫙 구석탱이에 있거나 아니면 앉아있는다고 그래요. 한 곡 때리고 나서 바로 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요거 하면 안 돼요 선생님. 예, 또 말씀드리고 아, 우리 0017번님 신디가 예전에 저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이 노래 목 놓아 불러주신 것도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디 사랑해요 라고. 오케이 땡큐. 김나영이 홀로 안 나왔나요? 예. 당비나나나나 홀로. 예. 요런 노래 옛날에 좀 많이 했었죠. 예. 별명이 악마였을 때다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곡 라스트송은 미수정의 조습이다. 예. 요것도 우리 또 비트감별로 들어온 노래예요. 바로 갈게요. 컴온!

신난다 재미난다 한 번 더 컴온 호 신난다

0: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예, 우리 이종혁 씨가 저 여기서 좋습니다 들은 이후에 플리에 담아두고 하루에 10번 넘게 듣는 중입니다. 최고의 텐션성 좋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비트감별에서 합격했던 노래다 말씀드리면서 저희 광고 다녀올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4: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네, 또 신형나이트 여러분들의 비트감별 선정곡들로 한 번씩 신명나게 한번 놀고 왔는데요. 2부 끝곡은 보아의 늘. 요 노래 또 조신하게 듣고 배우 남우연, 박은혜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 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0: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머슬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왕고 김신영입니다.
1: 저와의 왕고 김신영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022번님이 저희 엄마가 시장에서 국밥집을 하시는데 신디 오면 난리 날 거래요. 꽈배기집 앞에 비어있다고 한번 놀아보래요. 저희 뭐 장통령으로서 예, 또 한번 가봐야죠. 말해 뭐예요. 꽈배기집 앞에 비어있어요? 예. 일단 꽈배기 일단 많이 튀겨놓으세요. 일단 많이 사니까 예, 일단 기본으로 사람들 먹는 것보다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일단 튀겨놓으세요. 예,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는요 영화 납치 48시간의 두 주역이죠. 남우현 박은혜 배우와 함께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박두리.
2: 네.
1: 칩순이.
3: 네.
1: 네, 이제 준비됐죠?
2: 네.
1: 예. 6월 상품 3, 4번 깨는 그분들 모셔볼게요. 들어오세요. 급발진 잡는 진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2: CJ 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2: 비타 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스페인 기미명가 벨라오로라에서 기미관리 세럼.
2: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 떡볶이에서 떡볶이.
1: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3: 로스트포스트에서 파나마 블랙 커피.
2: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1: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3: 조미료 무첨가 덕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2: 키높이 7cm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신발 교환권을 드립니다.
1: 3, 4번 깨는 그분들도 모셔봐야죠. 빙그레
3: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2: 키움증권
1: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3: 슬림웨이 다이어트
2: 포스코 ENC
1: 현대해상 화재보험
3: 환인제약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감사합니다. 두리두리 둥실 두둥실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6: 잠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7: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간다.
6: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7: 닥터 캡슐.
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잠시만.

오늘 홍보할 영화 제목 강렬합니다. 납치 48시간. 그리고 저 김신영이에겐 이런 시절이 있었죠. 153, 48kg. 김신영 요요 없는 늦은 몸매 과시. 나름 인연이

0: 기쁜 초대석이다. 예, 어떻게든 한번 메꿔보면서. 자, 오늘 선생님 모십니다. 에서는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6월 17일 개봉하는 영화죠. 납치 48시간의 주역 배우 남우현, 박은혜 씨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일라디오 예, 보고 계시죠? 유튜브 무흐즈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납치 48시간의 두 주역 배우 남우현, 배우 박은혜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우리 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우리 남우현 씨부터.
1: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피니트 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네.
2: 예. 네, 안녕하세요. 박은혜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은 네. 또 선빵, 예, 선빵빨 한번 가볼게요. 6월 9일, 네. 바로 오늘이 우현 씨 데뷔 16주년 되는 날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0: 축하.
1: 16주년입니다.
0: 와, 예. 데뷔 16주년.
1: 벌써 이렇게 됐네요.
0: 야, 우리 박은혜 씨가. 크게 한번 웃으십니다. 예.
2: 몇 년 됐을까요? 한 25년은 넘은 것 같은데.
0: 한 6년 정도 되죠.
2: 30년은 예. 안 된 것 같고.
0: 그렇죠. 제가 이제 25년 차.
2: 아, 그러면 거기서 한 2년 정도 되지 않았죠?
0: 그렇죠. 27년 차? 예.
1: 오야.
0: 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1: 네. 예. 데뷔 벌써 이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0: 아, 중3?
1: 예, 중3. 예. 데뷔한지.
2: 아, 데뷔 중3 괜찮다.
1: 데뷔 중3입니다. 네.
0: 우리는 이제
2: 나 데뷔 중년 되네.
1: 데뷔 반오십 이제.
0: 네. 하프 지천명. 하프 지천명이고. 그러면 이제 인피니티 멤버들과 네네. 이제 데뷔 16주년을 어떻게 좀 챙겼나요? 아니면
1: 이따가 저녁에 이제 예, 팬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네. 네, 라방을 합니다. 예, 멤버도 다 모여서.
0: 이거 궁금해요. 16주년이 그 우리가 16년을 계속 네. 같이 함께 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네. 그러면 그 멤버들 중에 잘 챙기는 사람이 있고
1: 네네.
0: 약간 그거 약간 무딘 사람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예. 예. 우현 씨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1: 그래도 대부분 멤버들이 다 챙기는 것 같아요.
0: 아, 우현 예. 씨는 좀...
1: 저도 잘 챙깁니다.
0: 오~
1: 예. 좀 축제를 좀 즐기는 편이라서 멤버들도 다.
2: 네. 우현이가 이렇게 보기에는 네. 되게 이렇게 얌전해 보이는데 네. 되게 귀엽고
0: 맞아요.
2: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챙겨요 사람들을.
0: 약간 사람 좋아하는 맞아요. 느낌이고.
1: 사람 좋아합니다. 맞아.
0: 예, 예전에 그 느낌상 약간 까불이 느낌이 좀 있었어요.
1: 맞아요.
0: 와, 그렇지 않아요?
2: 있더라고.
0: 예. 있죠.
2: 촬영 줄 알았는데 촬영장에서 예. 엄청 애교도 있고 그리고 맞아. 막 이렇게 나이 많은 선배들한테도 되게 잘하고 밥도 네. 같이 잘 먹고.
0: 그러니까.
1: 장꾸예요. 장난꾸러기 스타일.
0: 그러니까 네.
2: 모이자 그러면 막 모이고 그래요.
1: 예예. 예.
0: 어떻게? 이런 거 잘해요.
2: 네, 좋아요.
0: 우현 씨가 또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남우현 씨 솔로 데뷔 10주년이에요.
1: 아, 격경사네요, 격경사.
0: 맞아요. 지난달에
1: 예.
0: 자작곡 발표도 하고.
1: 맞습니다. 소년소녀라는 곡을 예. 또 이제 팬 여러분들과 저의 이야기를 좀 담아서 좀 나오고 있네요.
0: 예.
1: 네네. 요거 이제 발매를 했고
0: 예.
1: 예. 많은 팬 여러분들께서 또 좋아해 주셔서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겹겸사네요.
0: 겹겸사고 사실 인피니티 예. 팬분들이 의리가 있어요.
1: 의리가 있고.
0: 예. 의리를 예. 하고요.
1: 멤버들도 피처링에 참여를 해줬어요.
0: 오.
1: 남우현이 부른 솔로의 인피니티 피처링입니다.
0: 아, 대박이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런 부탁 문자가 하나 도착을 했는데 우현 씨가 한번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1: 7277님이 신디 내 남친 우현 오빠 첫 스크린 데뷔작이니까 힘 팍팍 줘서 홍보 잘 부탁드려라고
0: 네. 네,
1: 거의 뭐 협박 아닌 협박을
2: 우현 씨 여자친구가 네. 이렇게
1: 7277님 감사해요.
0: 아, 우리 또 박은혜 네. 씨가 네네. 잘 받아줘요. 그렇잖아요. 그죠?
1: 네.
0: 그게 영화 할 때도 사실은
1: 네.
0: 서로 이제 그 호흡이 중요하잖아요.
1: 중요하죠. 예. 엄청 중요하죠.
0: 너무 잘 받아주지 않아요, 박은혜 씨?
1: 진짜 잘 받아주시고.
0: 제가 예. 박은혜 씨를 너무 잘하는 게 네. 아무리 진짜 저희는 거의 예능 처음일 때 박은혜 씨가 MC였어요.
2: 아, 맞아요.
1: 아, 옛날에요?
0: 예.
2: 옛날에. 아, 예. 그러니까
0: 저도 옛날이지만. 예. 예. 그때 박은혜 씨가 다 받아줘요.
1: 아.
0: 저 그때 깜짝 놀랐어요.
1: 너무 성격이 그래. 너무 좋으시니까.
0: 예. 그때는 진짜 예능을 정말 예. 못했거든요.
2: 아니야,
0: 진짜 엉망이었어.
2: 잘했죠. 나는. 제가 못했죠.
0: 아, 저 구석탱이에 있어가지고.
1: 네.
0: 예. 오늘 어땠어요라는 말 듣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떨리고. 근데 박은혜 씨가 그걸 눈치를 채요. 예. 요렇게 이 호흡이
1: 맞아요.
0: 너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저는
1: 맞아요.
0: 확신의 그 납치 48시간은 호흡이다.
2: 얼마나 호흡이 네. 잘 맞으면 우연 씨가 지금도 저한테 엄마라고 해요.
1: 엄마.
0: 엄마 역할이잖아요.
1: 네. 네. 엄마라고 저번에 했다가 이제 누나라고 하면 안 되니 이제 영화도 끝났는데 네. 누나라고 해. 그래서

0: 아니 엄마 아직 우리는 아직 뭐
1: 누나라 하면 또 이상할 것 같기도 해요.
2: 네. 어, 그래요.
0: 느낌이
2: 또 그 사실 그 개봉을 하고 네. 또 막 이제 무대 인사도 하고 여기까지는 엄마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나중에 한 1년 지나면 이제 누나가
0: 그쵸.
1: 영화 지나면. 찍은 지가 2년 됐거든요.
2: 어 그래요?
1: 2년 만에 개봉하는 와, 거예요.
0: 2년 만에.
2: 진짜 소중한 개봉이다.
1: 맞아요.
0: 소중합니다. 아, 요즘 진짜. 또 개봉하기도 힘든 시기인데.
2: 맞아요.
1: 또 작은 영화라 야. 작은 정성 모아주시면 큰 영화가 되거든요.
0: 맞습니다.
1: 여러분들. 예. 예.
2: 이건 진짜 정답이에요. 예. 예. 그리고 주말을 잘 봐야 돼요.
0: 아, 뭐
2: 여러분들 진짜 주말에 납치 48시간 봐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0: 봐주셔야 합니다. 예.
2: 그래야 그 다음 주에 상영관이 또 늘 수가 있고
1: 맞아요. 네.
2: 그대로 있잖아요. 사실.
1: 맞아요.
2: 예. 그리고 박은혜 씨를 향한 네. 제보 문자가 지금 소득백백인데 아. 한번 소개를 한번 네. 해주시죠. 은혜 씨.
1: 6039님 라디오계 킹메이커 신디 은혜 씨야말로 찐 킹메이커예요.
2: 맞아.
1: 인천의 피트니스턴 박기영 씨를 데뷔시켰대요.
2: 와. 박은혜 씨.
1: 네.
2: 이거 아유, 유명한 스토리잖아요.
1: 네. 네. 저희 이제 고1 때부터 친구예요. 네. 앞뒤로 앉은.
2: 앞뒤로 앉은?
1: 네. 앞뒤로 앉은 친구인데 네? 한 고2 때쯤 네. 제가 국민교육헌장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2: 있었어.
1: 없지 않나?
2: 있었어. 지금은 그죠? 없어요. 지금은 그죠? 없어요.
1: 네, 그거를 네. 이렇게. 약간 글을 바꿔서 예. 우리는 민족 중흥의 뭐 이런 박기영의 노래를 듣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2: 어머,
1: 이렇게 해서 소개글을 해서 예? 옛날에 가위바위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2: 네.
1: 보냈어요. 그 사연이 뽑혀서 예? 기영이가 노래를 전화로 해서 1등을 하고
2: 예?
1: 그다음에 이제 주장원, 월장원, 연장원 하고 예. 가수 데뷔했죠.
2: 와, 네. 어, 박기영 씨는 저 무대 인사 같이 와야 돼요.
1: 아 그러네 노래 한번 불러줘야 돼.
0: 그러네요.
2: 와야 돼. 와야 돼.
1: 얘 오셨, 나한테 해준 게 없거든.
2: 와야 돼요.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네. 빨리 오세요.
1: 그렇네. 와라.
2: 박경수는 좀 올라 오셔야 되고. 사실 뭐 저도 이게 닉네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네. 학창 시절에
1: 네. 네.
2: 제 별명이 이제 연신내 불고사리.
0: 불고사리요?
2: 고사리 손인데.
1: 아. 귀여워.
2: 예. 맛보면 불맛이 난다 해가지고.
1: 아 진짜로? 네,
2: 주먹이 예, 불향이 난대요. 그래서 아. 불고사리인데
1: 손이 진짜 귀엽다.
2: 이만
1: 고사리 손이네.
2: 예, 예.
1: 오, 제, 내가 본 손 중에 제일 작은 거 같아요.
2: 제일 작잖아요. 얼마나 귀여워.
1: 오, 귀여워.
2: 예, 얼마나 귀여운데 이제
0: 고사리 같대요.
2: 네 예, 고사리 같아. 이렇게 얼마나 고사리 같대. 안땅 고사리 느낌.
1: 예, 너무 네. 곱다.
2: 예, 또 불향이 좀 나서 연신내 불고사리인데 예. 어떻습니까? 학창 시절 별명.
0: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율이 꿀주먹.
1: 왜? 아, 왜? 주먹이 아, 너무 달아서?
0: 꿀주먹이 예, 좀 달구나? 달달해서
2: 달콤하구나. 예.
1: 힘이 없구나. 예.
0: 그냥 꿀같이 달다고 해서 술이 꿀주먹.
2: 예. 아 꿀주먹.
1: 근데 이번에 영화에서 엄청 액션 잘해요.
2: 예. 액션 나 깜짝 놀랐어요.
0: 액션으로
1: 진짜. 대박이야.
2: 예.
1: 꿀주먹이 아,
0: 변신했습니다.
2: 돌려차기 푸앙 하는데 나 깜짝 놀랐잖아요.
1: 몇 도 몇 도라 그랬지?
0: 540도인가?
2: 540도. 예. 자 이렇게 원래는 본캐는 예. 수율이 꿀주먹이지만
0: 네네.
2: 납치 48시간에서는
1: 540도.
2: 아 540도.
1: 예. 네.
0: 강합니다.
2: 매운 액션이
0: 핵주먹이에요 여기서
2: 아, 등장한다 네네. 또 말씀드리고 박은혜 씨는 네. 어때요? 박은혜 씨는 제가 알기로는 저기 왕조연 있었어요.
0: 아 옛날에 네, 네 맞아요 맞아요.
2: 인천 왕조연이에요. 압도적입니다.
1: 네. 그 이제 그거는 데뷔 때
2: 네.
1: 뭐 기자님이 이제 네. 써주신 별명이에요. 기사에.
2: 어? 학교 다닐 때 별명 아니에요?
1: 아, 왕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람들이 저한테 왕전이라고 부르진 않죠.
2: 진짜? 네.
1: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 왕전 네? 팬 남자애가 되게 기분 나빠했고 자기 왕전 팬이니까.
2: 어머.
1: 하지만 여자애들이 이제 야 왕전 이러진 않잖아요. 야, 어, 오히려 원수마 막 이렇게 하지.
2: 어, 진짜? 네. 야, 너무한다.
1: 그냥 네. 재밌게 하죠.
2: 네. 아, 왕전. 왕전이다. 아, 어, 잠시만요. 지금 제보 문자 하나가 더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1: 아. 2533님 그거 아세요? 박은혜 씨랑 첫 연기 호흡을 맞췄던 분이 신영 씨 오빠 강호동 씨래요.
2: 아~
0: 진짜요?
1: 아 맞아요.
2: 소나기.
1: 아, 예, 소나기 비슷한 거
2: 네.
1: S본부에서 그때 막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네. 이제 저는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얼굴로 뽑혀서 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어디서 어디를 보라는데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2: 네.
1: 그래서 어쨌든 하루 종일 찍고 불방된.
0: 아, 방송이 안 나왔어요?
1: 아, 안 나왔어요.
2: 아, 아쉽다.
1: 그리고 그 코너 자체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2: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이때는 거의 그
0: 네.
2: 저희가 아주 냉혹한 혹한기가 좀
0: 강기였군요.
1: 코너를 강한 자만 살아남는 연기력이었지.
2: 아, 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원래는 이제 보통 이제 포기하는데 네. 박은혜 씨가 어느덧
1: 네.
2: 예.
1: 아.
2: 정말
1: 맞아요.
2: 예. 후배들이 명, 의지 네. 많이 하잖아요.
0: 네네.
2: 예.
0: 저도 엄청 모아니까. 많이 했습니다. 진짜.
2: 예. 아니 그럼 우현 씨도 어릴 때부터 이제
0: 네.
2: 연예인 꿈 당연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0: 네,
1: 어렸을
0: 그쵸.
1: 때부터 가수.
0: 어렸을 때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가
2: 아.
0: 이제 이거를 현실에 부딪혀서 네. 못하게 될 때쯤 이제 아 이쪽으로 가야겠구나. 아. 네, 노래방을 좋아했어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친구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내가 진짜 잘하는 건가?
1: 잘하잖아. 네.
2: 동네 수율인데.
0: 친구들이 네. 우쭈쭈를 많이 해줬어요.
2: 근데 웬만하면 수율이 친구들이 네. 오케이 안 해요.
0: 오케이 안 하는데 네, 네. 네.
1: 수율이 보통, 끼가 많잖아요.
2: 네. 연신내도 웬만하면
1: 아, 그치, 그쵸. 네.
0: 맞아요.
2: 오케이 수율이 안 해요.
0: 등대 노래방에서 노래 많이 불렀었죠.
2: 네. 네.
0: 등대 노래방.
2: 예, 저도 은평 쪽에.
1: 아, 아 근데 네. 우연이가 꿈이 네. 자기 영화 배우가 또 꿈이었어요.
0: 제 2의 꿈입니다. 네. 꿈이었는데 이뤘어요.
2: 이뤘잖아요.
0: 예. 네.
1: 스크린에 나온다고 엄청 떨려하더라고요.
0: 긴장되더라고요.
2: 어, 손을 계속 비비더라고요. 예. 작품 얘기하면은
0: 제발 잘 되게 달라고 지금 비비.
1: 아, 그날 시사회 때도 오자마자 약간 떨리는지 하루 종일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안 그러는데
0: 긴장돼가지고 털어내려고.
1: 대기실에서 어, 행복해 보였어, 근데.
2: 예. 아 진짜 약간 설레기도 하고 막 긴장되고
0: 느낌 이상하더라고요.
1: 예. 너무 귀여웠어요.
2: 아 일단 여러분들 본격적인 토크 시작 전이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아, 말씀드리고요. 정의의 시그니처 타임이 있습니다. 선포토 후토크.
0: 예.
2: 자, 아, 여러분 이제 또 기사가 또 빵빵하게 나오죠. 예. 일단은 우리 남우현 씨. 예. 예. 자리에 일어나셔가지고 예. 이쪽 예 이거 전문 카메라 있어요. 요즘에 또 무인 시스템으로 아. 예, 보일 라디오가 진행이 아니, 됩니다.
1: 라디오가 네. 화질이 네. 왜 이렇게 좋아?
2: 바로 갑니다. 인피니트 데뷔 16주년, 솔로 데뷔 10주년, 엔더 스크린 데뷔까지 다 잘하는 내가 바로 수유리 꿀주먹 남우현이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뭔가 좀 뻗는 게 이제 좀 달라졌는데.
1: 어 완전 힘생겼죠.
2: 네. 왜? 네.
1: 꿀주먹 아니야.
2: 어 이제 꿀주먹 아니다. 아, 예, 이번에는 예예 우리, 예. 우리 박은혜 씨.
1: 아니 이 예. 화질이 너무 좋아서 민망하네요.
2: 요 화질이 깨끗합니다. 바로 갑니다. 방부제 미모를 자랑하는 인천의 왕조현. 그게 바로 나 납치 48시간으로 돌아온 박은혜다. 하나 둘 셋. 아 정말
1: 주먹하니까
2: 예, 아, 주먹하니까 나는 예, 사랑으로.
1: 사랑으로
2: 왜냐면 또 엄마 역할이니까 예, 이쯤에서 박수 세 번 시작. 여러분들 깔끔하게 다음 네. 주 수요일입니다. 예, 6월 17일 영화 납치 48시간이 개봉합니다.
0: 야, 가자 가자.
2: 예, 어, 일단 제가 또 홍보 박사 김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느낌 있게 한번 줄거리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엄마! 토준아! 토준아! 필리핀 범죄 조직에 납치된 엄마 미진. 엄마를 구하기 위해 아들 도준이 나섰는데 남은 시간은 단 48시간. 과연 도준은 시간 내에 엄마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됐다. 예.
1: 역시 영화제. 맞네, 영화제.
0: 진짜 잘하네요.
2: 예, 이거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저 어떻게 소개 괜찮았나요?
1: 너무, 너무 멋졌어요.
2: 줄거리 괜찮아요.
1: 마음에
2: 예.
1: 들어요.
2: 아 예, 혹시 빠뜨린 내용 있으면
1: 어, 없어요, 없어요.
0: 아, 없어요. 너무 깔끔한데요.
2: 아 예, 아 그리고 또 두 분이 이 납치 48시간에서
0: 네.
2: 또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0: 네네. 예.
2: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현 씨.
0: 네, 저는 그 납치 48시간에 도준 역할을 맡았는데
2: 네.
0: 태권도 국가대표를 이제 꿈꾸다가
2: 예. 예,
0: 엄마 미진을 네. 따라서 필리핀으로 가게 돼요. 어머니가 이제 도박에 연류가 돼서
2: 아.
0: 예, 그래서 제가 엄마를 구출해내는 아주 멋진 아들이지 않습니까?
2: 그렇죠. 아니 네. 엄마 미진 역할이죠.
1: 네. 저는 필리핀에서 아들과 열심히 살다가.
2: 네.
1: 어떻게 도박에 덫에 걸려가지고
0: 덫에 예. 걸려요.
1: 그래서 그 중독에 빠져가지고
2: 네.
1: 예. 저를 이제 아들이 구해주죠. 구해로 오죠.
2: 와, 이게 사실
0: 네.
2: 그 정해진 시간이죠. 48시간.
0: 예. 맞아요.
2: 그것만 해도 뭔가 좀 쫄깃하거든요.
1: 맞아요.
2: 예. 그리고 또 배우 한재석 씨가 또 빌런 역할로.
1: 아 진짜. 예. 아니 처음에 한재석 씨가
2: 예.
1: 우리 봤을 때 기억나? 첫 대면에
2: 예.
1: 이렇게 뒤돌아 서 있었거든요. 막
2: 예.
1: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2: 예.
1: 딱 뒤를 도시는데 무슨 예. 홍콩 영화.
2: 아.
1: 진짜 잘생겼어.
0: 거기서 영화 이미 다 끝났어요.
1: 영화에서도 진짜 그냥 르아르예요.
2: 어, 르아르가 있어요.
0: 르아르 나왔어요. 예.
1: 선배님만 다른 조명 쳐요.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2: 그 약간 이런 의자 하고서 옆에 이렇게 싹 도는 역할 있잖아요.
0: 맞아요.
1: 진짜 멋있어요.
2: 그 씬이 예. 아, 안 그래도 우리 박은혜 배우가 SNS에 선배님 카리스마 최고라고.
1: 진짜
2: 예.
1: 잘생겼다고 쓰고 싶었는데 또 예. 외모 같다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0: 네.
2: 아 근데 이 이제는 아우라가
1: 아 너무 멋있어.
2: 예전에 우리 그냥 잘생겼다
1: 맞아,
2: 예쁘다였잖아요.
1: 맞아,
0: 맞아요.
2: 풍기는 아우라가 다 달라요. 아, 이제는
1: 액션 할 때도 얼마나 멋있어.
0: 영화에서 진짜 다릅니다.
2: 아, 예. 이게 사실 우리 우현 씨가 일단 액션 연기는 뭐
0: 네네.
2: 예, 사실 춤도 했었고
0: 네.
2: 예, 그러니까 몸으로
1: 맞아.
2: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0: 네네, 맞아요.
2: 그래서 되게 찰진 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예, 시절들 봤을 때.
0: 네, 일단 영화 찍기 전에 제가 이제 또 저기 저 파주 있잖아요.
2: 아, 예, 예.
0: 가야죠.
2: 스쿨.
0: 스쿨 가야 돼요.
2: 스쿨 가야지. 네,
0: 스쿨 가야죠. 3개월 정도 또 정말 하루 6시간씩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발차기다 보니까 이게 허벅지나 이런 데가 거기 갔다 오면은 막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1: 그래서 다 본인이 직접 했다는 소문이.
0: 아, 다까지는 아니지만
2: 거의
0: 예,
2: 거의 다.
0: 거의 그래요. 예, 거의.
2: 왜냐면 이게
0: 거의라고 할 수 있죠. 거의.
2: 그 요즘에는 거의 뭐 무빙 자체가 카메라 맞아요. 무빙 자체가
1: 못 속여.
2: 살 못 속이는 시대더라고.
0: 네. 네. 너무 잘 찍어 주셨어요, 감독님이. 네.
2: 우리 7122번 님이 예고편에서 태권도 폼이 좋던데 실제로 태권도 유단자신가요? 라고.
0: 아, 노란띠였습니다.
2: 아, 그럼 유단 아니다.
1: 노란띠가 흰띠 다음인가?
2: 예, 예, 흰띠 다음. 아. 흰띠쯤에 이제 그만둘까 봐 노란띠 줘요.
1: 그치, 그치. 네. 그리고 띠값도 좀 내야
2: 그렇지,
1: 되고.
2: 띠값 내야 돼. 그다음에 약간 노란띠여서 약간 좀 뭉쳐있다. 얘 좀 그만둘 것 같아. 초록띠
1: 주지.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품띠, 검은띠에서부터는 이제
0: 친구 따라갔다가
2: 아, 그렇죠.
0: 예, 친구 따라갔다가 예. 일찍 그만뒀습니다.
2: 예, 저도 화이트에서 끝났어요.
0: 예, 예.
1: 저는 학교에서 예. 그때 당시에 학교로 이제 가르치러 왔었어.
2: 한번 와요, 체육 시간에.
1: 예. 예. 그래서 그때 한번 이제 배워보고 끝냈죠. 흰띠 묶어는 봤어요.
2: 그럼 묶어는 봤지. 예. 근데 일단 노란까지면 우리 쪽에서는 유전자예요.
0: 예. 그 예. 뭐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 동작을 어릴 때는 이게 뭔지 이걸.
1: 맞아.
2: 예. 어릴 때 그냥 하기는 하는데.
0: 그냥 하긴 하는데 예.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2: 그리고 또 외국어 연기 도전을 했어요. 사실 예. 무대가 필리핀이니까.
1: 맞아.
0: 예. 맞아요.
2: 액션 대 이 뭐라 그럴까 외국어.
0: 네.
2: 더 어려운 건 뭐였어요?
0: 액션이 더 어려웠습니다. 액션이 너무 월등히 어려웠어요.
2: 와, 월등했다. 예.
0: 거기서 가서도 또 합을 맞춰야 되고.
2: 예.
0: 저는 이제 한국 이제 배우 이거 좀 스태프분들이랑 예, 예. 맞췄는데 거기 가니까 또 배우분들이랑 또 맞춰야 되잖아요.
2: 또 맞춰야 되죠. 예.
0: 예. 현지 필리핀에 계신 이제 현지 그렇지. 배우분들이랑 또 맞춰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2: 액션이 예. 사실
1: 예. 어렵지.
2: 예. 말이 엄청 이제 수월하게 통하면은 괜찮은데.
0: 예.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언어적으로도 예.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2: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우리 은혜 씨는 어땠습니까?
1: 저는 어려운 점은 없었고 아쉬운 점은 하나 있었어요.
2: 뭐요?
1: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가 되게 이미지 변신.
2: 이미지 변신.
1: 도박에 빠지고.
2: 그렇지, 그렇지.
1: 담배 피는 역할이 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나 이번에 담배 피는 역할을 한번 완벽하게 해보고 싶어서.
2: 네, 소화를 해보고 싶다.
1: 담배를 배우러 갔어 친구한테.
2: 예.
1: 연기가 안 나오는 거야. 입에서 연기가 안 나와. 저는 정말 처음 겪었어요. 아무리 빨아도 연기가 밖으로 안 나와.
0: 드신 거 아니에요?
2: 드신 거예요. 연기를.
1: 아니
2: 예.
1: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예. 들어가지도 연기는 왜 안 나오지? 빨대 빨듯이 빠는 게 아닌가?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다
2: 예. 그 시는 없어졌죠.
1: 예. 담배 예. 피지 말라고 감독님이
2: 지금
1: 해서.
2: 지금 앞치 48시간에 사실
1: 너무 속상했어. 예.
2: 도박에 빠진 예. 엄마잖아요. 네. 그러면 예. 얼마 속이 타겠어.
1: 맞아.
0: 타죠.
2: 예.
1: 되게 멋있었거든 그 담배를
2: 시나리오 그 신호 자체가
1: 도박을 막 하는데 예. 내가 없었던 사진인 거야. 딱
2: 그렇지,
1: 봐도
2: 그렇지.
1: 영상이. 예. 근데 실패했어요.
2: 너무 착해서
1: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0: 너무 착하셔가지고
2: 네, 많이 못 놀았어요.
1: 네, 들고만이라도 있겠다고 했어요. 근데 감독님이 티난다.
2: 너무 티나지. 예. 예. 일단
1: 속상했습니다.
2: 박윤현 씨를 제가 20대쯤에 예, 봤는데 이건 그대로예요. 선해.
1: 이미지 변신 하고 싶었다고.
2: 예. 근데 이렇게 퓨어하지만 왜 퓨어한 사람이 도박에 빠졌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는 거예요 사실. 네.
0: 보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1: 퓨어하지만은 않아요. 또 뭐 다 있어요.
2: 뭐 다 있어요? 한번 가야 되는데.
1: 노력했어요. 네.
2: 오늘 한번 피치라고 이렇게 누워있던데. 아, 나 이거 궁금한데. 예, 왜 피치라고 이렇게
1: 너무 많이 봤네.
2: 예, 봤지. 봤지. 예. 아, 그리고 사실 필리핀 올로케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0: 예, 맞아요.
2: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아, 최초예요?
1: 네, 우리나라.
0: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촬영을 했는데 저는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한 달 있었고.
1: 네. 저는 한 열흘 보름?
2: 어. 근데 이게 올로케가 그러면 대한민국 최초예요?
1: 대한민국 최초고 합작도 최초고.
2: 합작도 최초.
0: 합작 최초.
2: 진짜.
1: 그 그림이 달라요. 왜냐면
2: 맞아.
1: 한국말과 네. 영어와 필리핀어가 섞여 있고 네. 그리고 그림이 막 다 외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낌이 되게 한국 영화 안 같으면서 한국 영화 같으면서
2: 맞아 맞아 맞아. 네. 네. 되게 묘한
1: 맞아요.
2: 되게 여태껏 보지 못했던 색감.
1: 맞아요.
0: 맞아요.
2: 네. 근데 거기서 막 누아르 표정 쫙 있고
1: 네. 네.
0: 진짜 날것으로 저도 막 네. 그냥 막 생머리로 그냥 촬영하고 아니, 그랬어요.
2: 막 뛰는 씬 있고 막
0: 네.
1: 너무 우연이가 멋있게 잘해요.
0: 아닙니다.
1: 진짜 보시면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극장에서 봐야 돼요. 왜냐면 이 스크린에 압도하는 그 우연이의 연기를.
2: 그리고 사실 음악이라든지 이 효과 자체 그리고 그 중에 몰입도는 사실 티저만 보기엔 너무 아쉽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0: 수요일,
2: 예,
0: 6월 17일입니다.
2: 아, 그렇다면은 외국에 오래 있다 보면은 그렇죠. 맞아. 한 달 살기를 제가 못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1: 아, 음식?
2: 예.
0: 음식. 아.
1: 뭐든 잘 먹을 것 같은데.
2: 다 잘 먹죠. 예. 다 잘 먹다가 가끔 이제 한 번에 갑자기 김치찌개. 아. 팡 생각하면

0: 그때 그치. 바로 먹어야 되는데 네네. 그게 또 안 될 때.
1: 다행히 그 근처 무었던 숙소 근처에 네. 뭐 한식도 있고
0: 많죠.
1: 쌀국수 집도 있고 네. 햄버거 집도 있고 맛있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2: 아 근데 필리핀 음식 되게 맛있지 않았어요?
1: 네, 저는 괜찮았어요. 네.
2: 저 필립 솔직히 도시락 주는데 네. 필리핀 거로 바꿔 먹은 적도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어, 나 너무 맛있는 거야. 아니 너무 맛있는데.
0: 맞아.
2: 오 진짜 너무 한국 가면 못 먹을 생각에.
1: 맞아요.
0: 이때를 아니면 그냥 네. 이때다.
2: 필리핀 네. 도시락을 누가 먹을 수 있겠어요?
0: 아 일단은 저는 일단 올로케에 대한 그 느낌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아, 예 무언가를 해내거나 예. 무언가가 무너지거나 예 이 무너진 걸 다시 일으키거나 좋습니다. 일단 납치 48시간 다음 주 수요일.
1: 맞습니다.
0: 6월 17일 개봉이니까 여러분 만관부 해주시기 바라면서
1: 신디님도 봐주실 거죠?
0: 아 그럼요. 저는 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예. 또 데뷔 10주년을 맞이해서 또 솔로 데뷔 10주년 남우현 네. 피처링 인피니트가 함께했던 바로 그 노래 소년소녀 듣고 두 분과 더 심층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숙의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표입니다.

0: 포신협과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0: 광고 협의회.
1: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딱 따라따땅 따라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캐치.
3: 오케이!
4: 잘했네. 선생님! 선생님 모십니다. 오늘은요, 제목부터 강렬한 영화입니다. 예, 바로 다음 주 수요일 6월 17일 개봉한 영화 납치 48시간의 두 주역이죠. 배우 남우현 씨 그리고 배우 박은혜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요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127번님. 스릴러 납치 영화가 많은데 아들이 도박 중독에 빠진 엄마를 구하는 점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꼭 보러 갈게요.
5: 감사합니다. 127님.
4: 네. 개봉날. 네. 네. 네. 개봉날도 좀 많이 보러 와셔야 되고. 네. 네. 금토일.
5: 맞아요. 금토일.
4: 네. 금토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5: 중요합니다.
6: 우리 무대 인사 가는 날은 네. 이미 다 매진이에요.
4: 아하.
5: 감사합니다.
4: 네.
5: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4: 다음 주 주말 무대 인사인데.
5: 네, 네.
4: 와. 일단 무대 인사 하는데 꽉꽉 차면 그 기분이
6: 진짜
4: 너무 행복하죠. 예, 말해 뭐합니까. 하지만 수요일.
6: 수요일도 중요하죠. 예,
4: 수요일.
5: 개봉날.
4: 개봉날. 아. 화력이 확 뜨거워야 돼요.
6: 그래야 예. 이제 좀 더 길게 오래.
4: 맞아요.
5: 맞아요. 예. 영화관도 많아지고. 예.
6: 저희는 상영관이. 힘이 약한 영화니까.
4: 아니에요. 몇 등
6: 강하게 뭐. 해주셔야죠.
4: 예, 좀 강하게 좀 예. 예. 키워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아, 우리 9266번님. 납치 48시간 검색을 해보니까 러닝타임이 90분 네. 각종 액션이 휘몰아치기 딱 좋은 시간
6: 와. 90분이 딱 좋아요.
4: 그러네. 네. 1시간 반이잖아요.
5: 네. 1시간 반.
4: 아, 공연도 딱 90분이 딱 좋아요.
6: 맞아요.
5: 네, 맞아요.
4: 여기서 넘어가면 조금
6: 지루해.
4: 네. 네. 흐릿해지는데 와. 잠시만요. 서운하네.
5: 2320님이 세 분 광고 나갈 때 얘기 나누는데 꼭 두 분이 범죄 조직 보스 신디랑 협상하는 것 같아요.
4: 죄송하지만 제가 루시아예요. 예, 목주반지 끼고 다니고 있어요. 예. 아니, 예, 일단은 저는 영화에 진짜 홍보 많이 합니다.
6: 그러게요.
5: 너무 감사합니다.
4: 한국말 잘 돼야 돼요.
6: 맞아요.
4: 진짜로. 이런 액션 영화가 사실 많이 없어요.
6: 네, 많이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작은 영화도 네. 되게 우리는 열심히 하잖아요. 모두가.
4: 그럼.
6: 네, 좀
4: 하나가 돼가지고. 좋겠어요.
5: 진짜 열심히 네. 했습니다.
4: 네. 네. 관객 여러분들과도 이제 또 하나가 돼서.
6: 맞아요.
4: 예. 그래서 진짜 네. 약간 그 키오스크 막 이런 데에 네. 다 이렇게 진짜 무슨 100만 딱 넘어가지고 다 키오스크 보면 이런
5: 꿈이
4: 이벤트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5: 네. 100만 맞아. 넘어가면은.
4: 뭐. 진짜 약간 정말 한국. 그리고 정말 예전에는 액션 영화가 많았거든요.
6: 맞아요.
4: 막 장르가 많았잖아요. 다양했잖아요. 근데 네. 요즘엔 다 장르가 별로 없어요.
6: 근데 이번에 또 네. 액션이 태권도잖아요. 한국, 한국의 태권도.
4: 그러니까. 네.
6: 좀 정말 색다른 액션이고 되게 멋있어요.
5: 모든 태권도인들은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노란 띠. 예.
6: 하얀 띠.
4: 흰띠.
6: 하루.
4: 예. 나 하루만 있어도.
6: 하루만 있어도 흰띠 주니까.
4: 하지만. 저는 네. 이거요. 남우현 씨가 정말 몇 개월 동안 파주 액션 스쿨 가가지고
5: 예.
4: 매일 6시간.
5: 지금 하면 네. 검은띠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4: 무조건이에요.
6: 네, 맞아요.
5: 예, 무조건입니다.
4: 무조건입니다. 예. 아, 그리고 아, 지금 실시간으로 미담이 도착을 했거든요. 어머.
6: 와.
4: 0428번님. 지난 금요일에 우현 오빠가 200명이 넘는 팬들 시사회 초대해가지고
5: 네.
4: 팝콘과 콜라 세트를 선물로 줬어요.
6: 와.
4: 하지만 영화가 흥미진진해서 팝콘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영화 진짜 재밌었어요.
5: 오, 감사합니다.
4: 이게 포인트야.
5: 야, 이게 포인트네요.
4: 팝콘은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5: 시간이 없었던 거.
4: 네.
5: 근데 번호가 또 성규 씨 생일이네요.
4: 어머.
5: 네,
4: 아, 28일 생일이구나.
6: 네. 생일 다 외워요, 멤버끼리?
5: 외웁니다.
4: 외워요. 우와, 짱이다. 와.
5: 저는 외우고 있어요.
6: 저 감동이 놀랐죠.
4: 저 너무 놀랐는데.
5: 아, 그 딱 그 번호가 저렇게 돼 있어서.
4: 저는 하나도 몰라요.
6: 그러니까 나도 예, 예. 스위터다.
4: 진짜 스위터네.
5: 아유 아닙니다.
4: 오.
5: 오래돼서 16년 돼가지고.
4: 16년 되면 예. 이제 거의 남이에요.
6: 무슨 생일 기억해?
4: 어떻게 생일 기억해? 예.
6: 생일 안 그냥 지나가는 거지.
4: 그냥 SNS에 미역국 떴다.
6: 예. 생일이구나.
4: 생일이냐?
5: 그죠. 선물은 예. 따로 안 해요. 예.
4: 뭐 갖고 싶은 거 없을 테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5: 맞아요. 맞아.
4: 아 잠깐만요 지금. 지금 추가 제포가
5: 예,
4: 우리 예, 0428번님 우연 오빠가 나와서 보려고 하면 아 우연 오빠 나와서 보려고 하면 날아다니고 있어요.
5: 날아다니고.
4: 아 지금 영화에서. 영화에서. 그러니까

0: 남우현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극중에 도준이를 볼라 치면은 날라다니는 거야.
1: 아, 계속
2: 그러니까 그만큼 올 액션.
0: 그렇지. 올 액션이고, 그리고 딱 90분이잖아요. 러닝타임 자체가. 네. 90분에 48시간에 그 모든 것을 녹여야 되고, 맞아. 화려한 액션씬. 맞아요. 그리고 엄마의 그 스토리.
2: 감정.
0: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거 집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맞아. 팝콘을 집을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그냥 이렇게 들고 나오는 영화가 근데 네. 제일 재밌는 영화예요. 네. 아니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모자지간으로 나오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은 계속 같이 있지 않아요? 뭐 씬이 같이 있거나.
1: 그렇죠. 계속 같이 있어.
0: 감정 씬이라고 네. 하면 네. 계속 호흡을 계속 맞춰줘야 되니까 어땠어요? 예.
2: 저는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막 네? 싸우는 게 있었어요.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이 엄마한테 막 대드는 게 있는데 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예. 대본을 누가 봐도 소리 지르면서 하는 말이야.
0: 네.
2: 근데 우연이가 리허설을 하는데 소리를 안 지르는 거예요. 소리 좀 질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 근데 저도 생각해봤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나요? 이러는 거야.
1: 이거 질러도 될까? 이게 질러도 되는 내가, 건가? 이랬어요.
2: 정말 어쩜 이렇게 착한 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깜짝 놀란 거야.
0: 박은혜 씨 네. 너무 깜짝 놀랐구나.
2: 네, 너무 깜짝 놀랐지. 네, 네, 네. 얘는 정말 착한 애구나.
0: 진짜 착해요. 네.
2: 네, 아들이 착해요. 그럴 수 있지. 내가 막 설명해줬죠. 그래서 이제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0: 그렇지.
1: 제가 이렇게 막 크게 질러본 적이 없어서.
0: 그래요?
1: 어머님한테도. 네.
2: 효자예요.
0: 효자. 진짜 효자.
1: 그러니까 이게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
2: 막 짜증 낼 수 있잖아. 되는데. 엄마한테 짜증. 네. 근데 짜증을 네. 내는 걸 공감하지 않더라고.
0: 엄청 무서우셨나요 혹시?
2: 엄마가?
0: 에? 어머니가?
1: 아, 아니요 그 정도는
2: 아니 우리 엄마 무서운데도 난 짜증냈거든.
0: 저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느낌이 이상하다. 네. 조용히 나가.
1: 좀 쎄하다.
0: 좀 쎄하면 네. 야 나가자. 안 좋은 것 같아. 나가자. 이게 있어요. 너무 무서우면 예 근데 와 짜증을 안 내봤구나. 예. 맞아. 유현 씨가 뭐 짜증내거나 했던
1: 뭐 친구들한테나 뭐 이렇게 짜증 뭐 내는데
0: 짜증 낸다고 난
2: 근데 짜증 내도 그냥 웃길 것 같아. 귀여울 것 같지 않아? 그냥 아 왜 그래 이럴 것 같아. 예.
0: 짜증 낸 적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16년 동안
2: 예. 네.
1: 멤버들한테 뭐 낸 적은 있는데
2: 어떻게 내요? 짜증 어떻게 내?
1: 뭐 욕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착하다. 이게 근데 예. 멤버들이 좀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너 화내는 게 좀 어색하다 맞아. 약간 이런.
0: 뭐든 두 분의 그 어색함을 이겨내면서 네. 납치 48시간이 나왔으니까
2: 네.
0: 우리가 실생활에서 남우현이랑 우리 박은혜 씨의 못 봤던 모습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여기에서는 영화에서는 또 잘 또 이렇게
2: 보이셨죠.
0: 네. 진짜 네. 새로운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럼 납치 48시간을 보면 된다.
1: 맞습니다.
0: 네.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또 모자지간이기 때문에 네. 네. 요 두 분의 또 호흡이 또 얼만큼 또 잘 맞을지 얼마나 친해졌을지 저희가 한번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바로 남우현 박은혜의 이구동성. 자, 제 질문을 잘 네. 듣고 네. 두 분이 동시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2: 요즘에 단어 생각이 가끔 안 나가지고 걱정이네.
0: 이게 또
2: 네.
0: 레이백이나 시간차 안 됩니다.
1: 네.
0: 예, 대충 막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탈락 처리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네.
0: 그러니까 똑같이 대답한 수만큼 정희 선생님들께 남우현.
1: 네.
0: 박은혜
1: 네.
0: 예, 이름으로 텀블러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 문항이 있고요.
2: 어휴.
0: 예, 그거 똑같이.
1: 네.
0: 짬뽕 짜장 하나 둘 셋.
2: 짜장. 오야. 예. 이거 된 거야? 요렇게, 이거 하나 된 거야?
0: 아니요. 요렇게 하시면 돼요.
1: 아, 예, 예. 하나 된 거 아니에요?
2: 된 거야지.
1: 뭐, 서비스 안
0: 아니, 서비스 안 돼. 아, 저희 노래방에 하죠. 저희가 또 짜장은 또 구만두가
2: 구만두
0: 서비스인데 예, 예, 아니어서 자 바로 갑니다. 예, 두 분에서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2: 화이팅!
1: 화이팅!
0: 자 시작. 나는 내 찐친이 위급한 상황이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간다. 예 아니오. 하나 둘 셋.
1: 예. 네.
0: 자 우리 두 사람 중에 더 털털한 사람은 누구? 하나 둘 셋.
2: 박은혜.
0: 오케이. 자 지금 시간차 살짝 나왔어요. 포기할 수 없는 나의 취미 생활은 하나 둘 셋.
2: 캠핑.
0: 아 예. 솔직히 나만의 동안 비결이 있다. Yes or no. 하나 둘 셋.
2: Yes.
0: 오케이. 자 상대방과 다음 작품에서 만나면 사극 시트콤. 하나 둘 셋.
2: 시트콤.
0: 오케이. 나는 휴대폰에 상대방을 이름 세 글자로만 저장을 해놨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1: 아니요.
2: 예. 예.
0: 자 의외로 내가 못 먹는 음식은 하나 둘 셋.
2: 있다.
1: 홍어?
0: 네.
1: 자, 아, 예 아니죠? 네. 아, 없다. 아, 있다. 있다.
0: 네, 됐고요. 자, 내가 더 싫은 건 바퀴벌레 나오는 집 대 귀신 나오는 집. 하나, 둘, 셋.
1: 바퀴벌레 나오는 집.
0: 자,
1: 너무 싫어요.
0: 자, 바로 갑니다. 솔직히 나는 트렌디한 편이다. 예, 아니요. 하나, 둘, 셋.
2: 노.
1: 예.
0: 오케이.

0: 마지막 질문입니다. 영화 납치 48시간이 개봉하는 날짜 하나 둘 셋
1: 6월 17일
0: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요.
2: 아, 예. 근데 귀신이 좋아 더?
1: 아니요 저 바퀴벌레가 싫어서 바퀴벌레. 예.
2: 아 그러니까 귀신이 더 나?
1: 귀신 낫죠.
2: 귀신이 진짜 귀신이래. 그냥 소문 아니고 진짜 귀신.
1: 귀신이 지구에 살 수가 없습니다.
2: 아까 그러니까 진짜 귀신이 있대. 예.
0: 자 일단은 있대요? 저희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우현 박은혜 이름으로 네. 총 네 분께 아, 선물로 세트 나갑니다.
1: 아 이거밖에 예. 안 맞았어요?
0: 그러니까. 예.
2: 죄송해요.
1: 아, 죄송해요.
0: 일단 맞은 게
2: 바퀴벌레가 일단... 사실 싫기도 한데.
1: 아 캠핑 나 저거 했었어야 되는데. 아,
0: 그러니까 네.
2: 게임 상상도 못했어.
0: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바퀴벌레 대 이제 귀신 쪽에서 예. 일단 바퀴부터 예. 저희가 정리를 한번 예. 해볼게요. 바퀴벌레보다는 귀신이 더 싫은 거고.
1: 네.
2: 귀신이
1: 아.
2: 그냥
1: 아,
2: 소문이
1: 아, 바퀴벌레가 더 싫어요.
2: 귀신 있는 집이 아니고 진짜 귀신이 있는 집이.
1: 귀신은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0: 와 아, 진짜.
1: 귀신은 전혀 안 무섭. 전혀 귀신은
2: 안 예. 겪어봤구나. 귀신. 아. 예.
1: 귀신보다 어? 사람이 더 무서운 느낌.
0: 박은혜 씨는 혹시
2: 저는 겪어봤어요.
0: 아 예. 예.
1: 귀신을요?
2: 예. 대만에서.
1: 대만에서요? 어. 대만 저도, 귀신.
2: 예. 예.
0: 그게 어. 한번 겪어보면.
2: 말이 안 나.
0: 우싹우싹해요.
1: 그날 많이 피곤했나봐요.
2: 아니 며칠.
1: 아 며칠이요? 어 이거.
0: 이거 한번 얘기를 한번. 아 예. 이거 이건 더 심층으로 가고 싶은데. 네, 예.
2: 시간이 다음에. 어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0: 예. 네. 아니면 저기. 네. 저기 50만 넘으면 바로 또 오시고. 아 예. 100만 넘으면 저희가 아, 같이 키우스케 행사 아, 같이 하자. 아,
1: 너무 좋습니다.
0: 같이 하자고.
1: 너무 좋습니다.
0: 예, 같이 하자고. 네. 예, 또 말씀드리고. 아 일단. 바퀴벌레
1: 너무 싫어요.
0: 이거는 바로 이제 없애면 되잖아요.
2: 사실 바퀴벌레도 저는 무서워요.
0: 네.
2: 네. 네. 네, 무섭죠.
0: 저는 뭐
2: 바퀴벌레 나온 적 있어요 집에서?
1: 아, 저 그렇죠. 어릴 때 집에 네. 너무 심하게 나와서
0: 저는 GN 바퀴벌레까지
2: 아니, 커서
0: 커서도
2: 예, 엄청 큰 바퀴가 집에 있어서 네. 주택 살 때 네. 너무 무서워서 이제 남편도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내가 네. 큰 책으로 네. 팍 던졌어요.
0: 네.
2: 근데 그걸 못 떼겠는 거.
0: 그렇지. 아~ 뗄 수가 없지. 예.
2: 저 동네 학부모 불러가지고. 학부모. 저거 좀 떼줘.
0: 저 이거 좀 떼줘요, 이거는. 네, 예. 아, 저는 그냥 깔끔하게 딱.
2: 할 수
0: 예.
2: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집어서?
0: 예, 예. 아~ 저는 뭐 깔끔하게 집습니다. 아~ 너무 급하면 이제 맨손으로 해가지고.
1: 진짜요?
0: 예, 예. 읍, 자꾸 팍.
1: 와.
2: 바퀴는 예. 아직 못하겠어.
0: 아, 바퀴. 예. 바선생. 좀 그랬다. 네. 아니, 그러면 요거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기운이 좋았거든요.
1: 네. 네.
0: 만약에 친구가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나는 정말 무조건 달려가겠다. 두 분 다 예스.
1: 예스.
2: 그쵸, 찐친인데.
0: 어. 그니까, 만약에 너무 멀어.
1: 멀어요?
0: 예, 예.
1: 부산이요?
0: 지금, 아니, 막 두 분이 납치 48시간 찍으러 필리핀에 가 있어. 아.
1: 네.
0: 근데 또 와달라고 그래요. 위급한 상황이라면.
1: 필리핀으로?
0: 예.
2: 얼마나 위급한데? 아니 필리핀에서 봐봐.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놀러 간 것도
1: 그러니까 위급한
2: 아니고.
1: 건 이제 여기 오면 얘기해 준다 이런 느낌인 어. 거겠죠?
0: 아, 지금 약간 위급한 상황이야. 아무튼
1: 위급해. 일로 네. 와. 일로 오면 얘기해 줄게. 네. 이런
0: 아, 한국으로 와줄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
1: 가봐야죠.
0: 일단 가본다.
2: 촬영 안 하고?
1: 예? 네?
2: 촬영하다 말고?
1: 가봐야죠. 뭐 일단 어떻게든.
0: 아~ 예. 아~ 일단 저는
1: 애가 죽는다는데.
0: 어. 어떻게 저는 해요? 일단 대신 아, 신고해 줘요.
1: 아, 일단은
0: 내가 지금 갈 시간이 그치. 부족하니
2: 아~ 다른 사람
0: 효율이 없잖아. 예. 그래서 바로 그냥 예.
2: 아,
0: 112, 119 뭐 이런 데 예. 무조건 예.
1: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일단 예스.
0: 저도 파워 튀기 때문에 예. 예. 예. 그거 할 시간에 바로 전화해라.
1: 바로 전화해라.
0: 예. 위급하다면
2: 나는 오라 그럴 것 같은데.
0: 아 와라.
2: 나 지금 촬영하니까 네가 와라.
0: 필리핀이거든. 얘다 와서 얘기해. 와서 얘기해.
2: 난 못 가니까.
0: 난 못 간다. 말씀드리고 아 맞아요. 두 분 중에
1: 네.
0: 그 두 분 다 사실은 털털하지만
1: 네.
0: 꼽자면 박은혜 씨가 털털하다.
1: 진짜 털털하신 것 같아요.
0: 아, 예. 진짜.
1: 진짜. 촬영하면서도 진짜 네, 네. 제가 이제 엄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너무 저를 잘 챙겨주시고 예.
0: 그 박은혜 씨의 매력이에요, 사실.
1: 진짜로.
0: 네. 진짜 박은혜 씨처럼 생기면 전 진짜 버릇없게 살 수 있거든요. 진짜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2: 네, 이렇게 생기고 여중여고를 네. 나오면 살아남기 위해서 네, 남자가 진짜. 됩니다. 성격이.
0: 아 근데 성격 자체가.
1: 예.
0: 네. 네. 그리고 아 대학 시절에 밤샘 촬영하면 그냥 아무데서 누워나 아, 자고.
2: 대학 시절 아니고 연기자 지금 뭐.
0: 아 데뷔하고.
2: 데뷔하고도 그냥.
1: 아 예. 진짜. 네.
2: 야외 촬영할 때 힘드니까 옆에 의자 있으면 눕고.
0: 그냥 근데 이런 성격이 많이. 저 죄송하지만 네. 숙소 좀 다녀오겠습니다. 숙소 좀. 이렇게 아.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1: 맞아요.
0: 예. 아.
2: 성격이 급해서 그냥 어디 걸어가서 이제 뭐 쉬고 이거보다 차에서 맞아요. 차까지 걸어가는 게 싫잖아. 아. 그냥 거기 벤치에 누워 있는 게 훨씬
0: 그 약간 좀 따뜻하다면.
2: 예. 맞아요. 따뜻하다면.
0: 따뜻하다면
2: 뭐 선탠한다 느낌으로.
0: 그렇지. 아니면 얼굴만 가리고
2: 그렇죠.
0: 자면 되니까. 예. 예. 아, 지금 청취자분들이 가장 지금 질문들을 많이 하는 요게 또 있어요. 예. 나만의 동안의 비결이 있다에 두 분 다 예스.
1: 네네.
0: 예.
2: 근데 저는 동안이란 말 많이 들었지만.
0: 네, 동안이에요.
2: 우현 씨 동안인 건 진짜 완전. 아니. 예. 보기에 그냥 20대 같잖아요.
0: 아, 그리고 약간.
1: 아닙니다.
0: 진짜 농담의 아들이고.
2: 아들 같아.
0: 약간 누나 같아요.
2: 아니야.
1: 아, 그래요?
0: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박은혜 씨도
1: 엄청 동안이세요. 근데
0: 네.
2: 되게 20대 같잖아요.
1: 30대 같지 않아요?
0: 네.
2: 네. 너무 많이 봤네.
1: 아 진짜로. 30대.
0: 아니 비결 아니야? 비결 뭐예요? 비결. 그래.
1: 비결이요? 예. 저는 근데 이제 피부과 가서 좋은 것 좀 많이 해요. 사실.
0: 예. 아, 피부과 전문가의 그 손이 예. 또 그런 얘기 또 중요합니다. 예. 예.
1: 뭐 줄기세포 뭐 이런 거라든지.
0: 아 그럼 가야지.
1: 예. 뭐 예. 돈이, 그냥 시간 나면 좀 해요.
2: 줄기세포 안 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1: 뭐 니주란이라든지.
0: 아, 아 예. 전문 용어들 다 나옵니다. 아, 예.
1: 뭐 리투온가? 예, 그거라든지.
0: 와 짱이다. 어, 저는 예. 일단은. 일단은 저 치과 가서 보톡스 맞기 때문에
1: 치과 가서
2: 치과 세줘요?
0: 예, 예 이거 원래 악관절일 때
1: 아 턱 보톡스요?
0: 예.
2: 와 치과에서 더 싸겠네 치과에서 하면
0: 아 근데 훨씬 더 예
2: 효과도 좋고
0: 난 좋더라고요.
1: 어. 아 턱 보톡스는 또
0: 악관절이니까 예, 예.
2: 근데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는 게 맞고
0: 맞아요 지나치면 예. 안 돼요.
2: 그럼요 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동안은 약간 좀 철이 없어야 돼.
0: 그래 맞아.
1: 저도 그런 거 좀 젊게 사는 느낌.
2: 맞아요.
0: 그럼요. 원래 철이 없어야 돼요.
2: 맞아요.
0: 예, 우리 연예인들이 대체로 동안이라고 그러잖아요.
2: 네. 왜냐면 없어.
0: 그 동창회 막 이런 데 가면 내 친구들 막 흰머리 다 보이고.
1: 맞아 맞아 진짜.
0: 예.
2: 철이 없어. 근데 우리 생각해봐요. 철 들면 창피해서 못해.
0: 그래. 네.
2: 어떻게 연기해 창피해서.
0: 그럼. 네. 그래서 저희도
2: 어쩔 수 없어. 철이
0: 어쩔 수 없어요.
2: 이유가.
0: 이건 직업군이다.
1: 맞네요.
0: 직업 특성상. 우리 5273번님 은혜 씨 꼭 동네 엄마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 같아요. 궁금한 거 막 물어보고. 맞아요.
2: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런 자리가 너무 즐겁거든요. 아니, 말할 사람이 없어서.
0: 예. 얘기를 계속 해야 돼.
2: 맞아. 맞아. 예. 예. 신나요.
0: 예. 입을 풀고 또 맞아. 다음 주말이잖아요. 맞아. 주말에 무대 인사 해야 되니까
1: 예.
0: 계속 풀어놔야 됩니다.
1: 풀어놔야 돼요.
0: 여러분 6월 17일 대개봉입니다.
1: 낙지
0: 48시간 예. 파이팅 부탁드리면서 이구동성까지 해서 예. 네 분께 텀블러 세트 보내드리고요. 이쯤에서 샤이니의 데리러가까지 듣고 올게요.

0: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1: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제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2: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들판에서 논을 메고 난 후 주인집으로 술을 먹으러 들어올 때 부르던 백꽃 타령입니다.

0: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농부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이 최고의 피로 회복제였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1: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2: 네, 선생님 모십니다. 오늘 환상의 모자 케미를 보여준 6월 17일 예, 개봉하는 영화죠. 예, 납치 48시간의 주역 우리 배우 남우현 씨, 박은혜 씨 함께했는데요. 지금 실시간 기사와 지금 제보 문자들이 지금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포츠 투데이 송우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남우현 박은혜 납치 48시간에서 엄마 역할 누나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2: 네, 기사 많이 나와요.
3: 감사합니다. 네, 송우정 기자님.
2: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1767번님 제보 사연입니다. 어머 네. 은혜님. 네. 얼마 전 저희 매장에 스포츠 의류 교환하러 오셨을 때 뵀는데 너무너무 잘 웃어주시고 빛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런 분이 납치를 당했다니 누구야 영화 꼭 보러 갑니다라.
1: 감사합니다. 아니 그 매장 직원분들 너무 어리길래 저 못 알아보신 줄 알았는데 알고 계셨군요.
2: 네. 아는데도 알죠. 신뢰가 될까봐. 예. 여러분 6월 17일입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또 다음 주 주말에는 또 이미 매진이 됐죠. 예, 무대 인사가 있고 여러분 개봉날 그다음에 주말 네. 예, 할 것 없이 정말 시원하고 뭔가 좀 약간 이열치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1: 맞아요.
2: 예, 이렇게 더운 날 약간 뜨끈한 정말 불맛나는 액션.
1: 그리고 예. 배경이 필리핀이니까 예. 여행

0: 일본 느낌도 나요.
1: 그렇죠. 맞아요.
2: 네.
0: 그 스크린 가득 필리핀이 느껴집니다.
2: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 엄마와 아들의 그
0: 따뜻함
2: 좀 알죠. 왜 애증이 섞여 맞아요.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이렇게 빌런들의 그 역할 예, 우리 우현 씨의 그 액션이라든지 이런 또 포인트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끝곡은요 인피니트의 그의 여름 들려드리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자 지금까지 정우의 만곡 김시인영
3: 영화 납치 48시간의 배우 남우현
0: 박은혜였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생일!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반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건강한 사람도요 평균 400개의 DNA 유전자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결함 많은 우리가 어찌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걸까요? 뭐 두 대만 딱 들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안효미가 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채워주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은 그것도 여러분이 채워주고 그렇게 의지하고 도움 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거친 세상을 버텨내게 하는 힘은요 결국 사람에게서 오는 것 같습니다. 6월 9일 제가 아주 좋아하는 날짜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0: 6월 9일 화요일 2시에 데이트 첫 곡으로 켈빈 해리스 피처링 리안나의 This is what you came for 듣고 오셨습니다. 9367번님, 아 영미님이 부족한 건 저희가 채우고 저희가 부족한 것도 저희가 채우고 이거 이상한데요? 왠지 아내가 네 거 내 거 내 것도 내 거 하는 느낌인데 뭐 그런 느낌이죠. 어? 아 여러분들은 너무 완벽하니까 제가 뭐 채워드릴 게 있나요? 뭐 기껏해야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카페인이나 그냥 수혈해 드리는 거지. 아 5123번님 오늘 일하다가 실수한 게 있어서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 오프닝 듣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위로도 받고요. 이렇게 오늘도 두 대에 의지합니다. 네. 아 이게 실수하다 보면은 내가 내 자신을 용서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더 채찍질하곤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진짜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상황도 없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순옥님 뭔가 좀 부족해도 웃음은 넘치게 주시는 영미씨 오늘도 감사해 드릴게요. 네. 저는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완벽했다. 저는 완벽한 개그우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허당이었더라고요. 아주 구멍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웃음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또 든든한 우리 노 작가님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저의 만담 콤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웃음! 오늘 웃을 일 많을 테니까 걱정 허덜 마시고요. 자, 저 안영미의 부족하고 모자란 점 오늘도 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세요. 제가 두대기들한테 의지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자, 지금 어디서 누구랑 뭐하고 계시는지 사연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울 것도 없어요. 예, 저는 안영미 할 때 안, 아메리카노 할 때 아, 아나로 여러분들 채워드리겠습니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영어 퀴즈쇼, 나자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학경사, 여러분의 부족한 영어 실력, 요건 또 안영미가 자신 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영어 퀴즈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고요. 2부에서는요, 아, 이 코너야말로. 죄송합니다. 이 코너야말로 집단지성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사연 구세군, 정보 구걸러, 여행정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 할 거고요. 아, 죄송합니다. 기침 좀 할게요. 제가 시원하게 한번 하고 올게요. 네, 예. 아, 저 다 났다고 생각했는데, 다 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찬 음료를 마셨더니 다시 이게 올라오네요. 예. 자, 그럼 그 전에 감사한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가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중요성, 정말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사람한테 치유할지어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버전으로 갈게요. 안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프입니다. 3일제야 멕시칸 롯데를 달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모빌 코리아 윤활유입니다. 알레스 아우토 빙그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아이파크 현대 산업개발 주식회사 KB 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강무주가 꽃보다 아름다워. 안철이었습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3: 딱 한 번만.
4: 티 어실 원스야.

0: 편식해놨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곽기용님. 아, 영미 누나 가래 끓는 폼 미쳤다. 어때요? 두수하죠? 이런 게 바로 사람 냄새 아니겠습니까?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6609번님, 언니 저 아파서 좋대요. 그런데 이상해요. 회사 밖으로 나서는 순간 씻은 듯이 나은 이 기분 뭐죠? 아 진짜로 아팠는데? 아 그런 게 이제 기분 탓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이게 뭐 인체의 신비라고 해야 되나? 초인적인 힘이라고 해야 되나? 이 좋대가 주는 힘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양가 부모님께서 딱콩이 봐주시겠다 그러면 아파도 몸살이 이렇게 싹 났더라고. 그 이상해요. 그쵸? 우리 기분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4810번님, 인천 살다가 경상도로 귀농을 했어요. 지금 과수원에서 사과나무랑 씨름하고 있네요. 농사 짓는 모든 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파이팅! 와 이게 귀농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우리가 진짜 막 영화 뭐 리틀 포레스트 뭐 이런 거 보면은 엄청 좀 쉬워 보이잖아요. 아 저게 저거야말로 진짜 힐링이고 쉼이지 하는데 진짜 농사 짓는 분들은 쉴 수가 없다는 거 저도 진짜 존경합니다. 3588번님 김밥집입니다. 2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라 지금 당근 한 박스 썰고 있어요. 얼른 다 하고 10분만 눈 붙일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머 세상에 그래 김밥집도 쉴 틈이 없더라고. 맞아 이거 재료 이거 다 봐봐 브레이크 타임인데 쉬지 못하고 당근 썰어야 되잖아. 엄마나 세상에 아 진짜 눈 붙일 시간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떡해요 얼른 저기 생업을 접고 들으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예 당근의 올인. 서덕애님, 신랑이랑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집에 같이 있기 서먹해서 동네 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다시 집에 가려니 분위기 때문에 못 가겠네요. 아 여기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올라가야지. 에이 나 같으면 내가 들어간다.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택하셨어요. 날도 더운데 산을 왜 타? 왜 그러는 건데요? 이거 이러다 진짜로 이거 더위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야 얼른 에어컨 빡빡 나오는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괜히 나중에 아프다 그러지 마시고. 586번님 엄마한테 전화드렸더니 왜 하필 지금 전화하냐고 난리를 치셔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지금 핸드폰으로 맞고 치고 계셨다고 하네요. 딸보다 더 소중한 맞고네요 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우리가 맞고한테 이렇게 밀릴 때가 됐죠. 예, 그냥 소중한 시간 빼앗아서 죄송하다고 하세요. 두 대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 모두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엠플라잉의 신곡 환절기.

0: 영어 못하는 거 이거 쟤는 아닙니다. 그저 입을 좀 떼고 싶을 뿐. 미국대 안영미의 영어극복 프로젝트 100% 내용의 부적인 퀴즈죠. 나라차 시절 영어 공부 안 했다는 사실 하경사. 헤일리슨 보이스 앤 걸스만 인트로듀스. 제가 잉글리시로 내는 문제를 듣고 한국말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 60초 안에 다섯 문제 중 네 문제를 맞히시면 성공 석세스. 참여 선물로 비타민 무기질, 성공한 분께는 5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까지 얹어드려요. Hey everybody, do you understand? 자, 그럼 오늘의 도전자 만나볼까요? 나처럼 공부하는 사람 누구인가?
1: Hi, 영미. My name is 동동스. Nice to meet you.
0: 동동스. Nice to meet you too.
1: Yeah.
0: You job. What's your job?
1: My job is 접착제 개발 연구원.
0: 접착제 개발 연구원?
1: 예. Yeah.
0: 와우, wow, 유 연구원 식자층? 와우, yeah. wow, 어떤 하우 접착제?
1: 예, yeah, 산업용 접착제.
0: 산업용?
1: 차 붙이고. 얍얍.
0: 와, 그러면은 이 연구원이 되려면은 학식을 어느 정도로 갖춰야 되는 거야?
1: 아, just 대학원, 야. Yeah.
0: 대학원.
1: 야. Yeah.
0: 유 전공.
1: 야. Yeah.
0: 전공 what 전공? 접착제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1: 아, just chemical engineering. 야, 야, 화공.
0: 아, 화공.
1: Yeah,
0: 알지? Yeah. I know, I know. I from 의정부 공고. 그 wow. 화공과 있었어요.
1: 야.
0: 그러면은 you 식자층인데 yeah. 학영사를 why 왜 듣는 거예요?
1: Now I am 육아휴직.
0: 어?
1: Yeah, so 나른한 오후, 담비 같은. Yeah.
0: 담비 같은 존재가 학용사예요?
1: Yeah, yeah, yeah.
0: 혹시 유 학용사 들으면서
1: yeah.
0: 손가락질 했어요, 안 했어요? 비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1: 똑같기 때문에.
0: 아, yeah. 오케이. 알겠어요. 유, 오케이. Yeah. 오늘 꼭 통과하길 바라면서. 자, 퀘스천.
1: Yeah,
0: Let's go.
1: Go.
0: 섬 이름입니다. 블랙 마운틴 아일랜드.
1: 흑산도.
0: 오케이. 자, 음식 메뉴예요. 평쉽 콜드 누들. 평은 한글입니다.
1: 평양냉면.
0: 오케이. 자, 교양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All Nude World Story.
1: All Nude.
0: 응, All Nude.
1: 나체?
0: All Nude World Story.
1: Pass, pass.
0: 에이. 자, 노래 제목입니다. Origin, Give Me Flower.
1: Origin.
0: Origin.
1: Origin.
0: Origin, Give Me Flower.
1: Give Me Flower.
0: Yeah.
1: Origin, Give Me Flower.
0: 노래 제목.
1: 노래 제목.
0: Yeah. Each singer, Maya.
1: Maya.
0: 예.
1: 아, 그. 아, 그.
0: Hey, come on. Come
1: Maya.
0: on. 할 수 있어. Origin, give me Origin. flower. Hey, hey, flower, flower.
1: 꽃.
0: 어.
1: 송이.
0: 아우. 아. Hey, 동동.
1: Very difficult.
0: Hey, 동동.
1: Yeah.
0: 아, 지금
1: so sorry.
0: 접착제만 연구하지 말고 퀴즈도 딱딱 붙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 붙었어요. 지금 떨어졌어. 유 떨어졌어요.
1: Very... Yeah.
0: 아, 진짜
1: so sad.
0: 8580번님께서 석박사도 다 소용없구나. 4559번님 오리진 김미플라워 설마 진달래꽃? 네, 맞아요.
1: 홀리 몰리.
0: Hey, come on.
1: No.
0: 쉬웠는데 오늘 이지피지 했는데. I'm so sorry, but I can't. Bye.
1: Mm, bye.
0: Yeah, 육아휴직 fighting.
1: fighting, fighting. Thank
0: yeah.
1: you.
0: Yeah.
1: Second baby, fighting.
0: Yeah. 자, 우리 동동스가 놓친 문제 청취자 퀴즈로 내드리겠습니다. 학용사 주워먹기 퀴즈. 자, 교양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All Nude World Story. 아시겠죠? 정답 보내주실 남바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이츠 프리 무료고요. 닭가슴살 세트 쏠게요. 퀴즈 정답은 방송 끝에 문 닫기 전에 발표할 거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아, 최영희님께서 박사님들 목소리는 대체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것 같아. 톤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자, 그 사이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동동스 요즘 노래 듣네. 코르티스의 레드 레드.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때리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주문의
0: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역시 두댕이들만 믿고 왔겠죠.
1: 그렇습니다.
0: 믿음의 남자 올드 미들훈 노중훈 여행 작가님 어서오사.
1: 안녕하세요. 올드 미들 훈이훈이 노중훈이고요.
0: 네.
1: 일단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에게 서운한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아, 어떤 게 서운했어요?
1: 이제 저희 제작진 작가님들이 네. 매주 일요일에 그 다음 주 이제 게스트들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0: 네네네네.
1: 인별그램에
0: 네.
1: 댓글이 달리죠.
0: 예.
1: 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0: 아...
1: 나의 X이야기 응원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허한나 네. 씨 최고예요. 그다음에 그 주에 뭐 새로 나올 뭐 유명 인사들
0: 예,
1: 셀럽들에
0: 예, 예.
1: 대한
0: 그렇죠,
1: 뭐 칭찬
0: 그렇죠.
1: 기대감 이런 걸로 가득한데
0: 아...
1: 제 얘기는 하나도 없고 여러분 아니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제가 금방 좀 질리는 스타일이고
0: 아,
1: 매력이 그렇게
0: 예.
1: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0: 예.
1: 그냥 네. 아픈 손가락이라고 여기시고 저에게도 조금만 관심을 주시면
0: 그래서 앞으로는
1: 네네.
0: 노중훈 작가님의 사진을 안 올릴 생각입니다. 왜냐면 다들 노중훈 작가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재밌다 팬 될 것 같다 다 좋아하는데 다들 하는 말이 사진을 보고 다들 점점점이더라고.
1: 사진 내려주십시오. 사진 내려주시고
0: 그래. 신비주의로 갑시다.
1: 네네.
0: 우리 이제
1: 아 제가 TV도 접어야겠네.
0: 그러니까 노조호 작가님은 예. 시각화함과 동시에
1: 아, 그러네요.
0: 댓글이 안 달려.
1: 아 제가 네. 심각하게 시각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예 죄송합니다.
0: 목소리만 들으면 예. 이렇게 잘생길 수가 없는데
1: 네네.
0: 사람이.
1: 아, 근데 진짜 속상하더라고. 왜냐면 이게 제가 그 발을 정자 정자표로 늘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예.
1: 지금 38주째 없어요.
0: 아니 근데 우리 예. 부대인들한테 이제
1: 네네.
0: 인별그램 댓글까지 말하면은
1: 그 정도로 제가
0: 아, 너무...
1: 두댕이들에게 의존하는 바가 크고
0: 아~
1: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0: 네,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고.
1: 예.
0: 8844번님 노 작가님 이제 제가 매주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삐지지 마세요. 거봐 이렇게 따뜻해 또. 아,
1: 그래서 오늘 저희 신청곡은 10cm의
0: 네.
1: 너에게 닿기를
0: 그러니까
1: 저의
0: 닿기.
1: 진심이 여러분들에게 닿기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0: 아니 8844번님 이런 거 해주지 마요. 버릇 나빠져요. 해주지 마. 괜히 또 이런 거 달아주다가 또 나중에 또 뭐 한 번 만약에 모르고 빠뜨렸어.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또 막 또 징징거리면서
1: 구하나,
0: 마음이 변했네 어쨌네.
1: 9156님 아. 노 작가님 꺼드럭거리는 목소리 섹시해요. 그래서 일부러 보이는 라디오 안 보고 있어요.
0: 그래.
1: 너무 잘하셨고요. 근데 꺼드럭거리는 건 뭐 어떤 거죠?
0: 약간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1: 거들먹거리는
0: 거 있잖아요. 그걸 요즘에 아. 꺼드럭이라 그러더라고.
1: 아, 꺼드럭이요. 그러니까
0: 네.
1: 마치 다 안다는 것처럼.
0: 그렇죠, 그렇죠.
1: 약간 재수없게, 그죠? 이해하는 거죠.
0: 예. 약간, 노 작가님은 영화 네. 허 남자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만 들으면 세상 섹시해, 정말. 항상 데리고 다니고 싶어. 근데 이제 시각화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아, 할 말이 없어지지.
1: 그리고 예. 제가 어제 들었는데,
0: 예.
1: 그 배달기사님.
0: 네네네.
1: 굉장히 재밌으시던데.
0: 맞아요. 말씀을 너무 조곤조곤 잘하시더라고요.
1: 네,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0: 네.
1: 우리 두댕이 최선일 두댕이님이
0: 예.
1: 노중은 빼고 이 코너 라이더를 심어라 이런 취지로 문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0: 네. 오히려 아는 게 더 많으시더라. 하면서
1: 저는 네. 선일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0: 아, 예, 예.
1: 정확히 보셨고요. 저는 제가 뭐 음식 소개나 뭐 여행지 소개나 이런 거를 저만이 할 수 있고 제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0: 아, 예.
1: 늘 와이드 오픈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기 와서 제 자리를 가져가셔도 되고 저는 인정하고
0: 네.
1: 뒤에서
0: 네.
1: 박수 쳐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0: 와 심지어 코너에 대한 주인의식까지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우린 페이를 왜 드리는 거야 노 작가님한테 도대체.
1: 다음 주부터 제가 여기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와 의지 박약에다가
1: 네. 네, 상암동 MBC 제가 역으로
0: 주인의식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꺼드럭대기만 하고
1: 네.
0: 도대체 우리가 노 작가님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1: 나한테 이렇게 퍼붓고 출산휴가 들어가면 영미 마음 편해요? 영미 마음 편해요?
0: 너무 편안해질 것 같아.
1: 너무 편안하구나.
0: 네.
1: 오늘 상당히 자태가 네. 아름다우십니다.
0: 오늘 안 그래도
1: 네.
0: 제가 오늘 원피스 이렇게 입었잖아요.
1: 너무 예뻐요.
0: 저희 엄마 뭐라는 줄 알아요?
1: 뭐라고?
0: 오늘 뭐 게스트 나와? 막 이러는 거예요.

0: 부지불이하게 가다가 막 꾸미니까 오늘 뭐 특별한 게스트 나오니?
1: 드레쉬해 아주 그냥 너무 멋있습니다.
0: 아니 네. 이제 맞는 바지가 없어요. 이제 막달째 되니까.
1: 그렇지 그렇지. 예, 예.
0: 맞는 게 없어가지고.
1: 어제 굉장히 아름다우십니다.
0: 예, 그래서 예, 오늘 예. 분홍색 원피스를 네네. 또 입고 왔습니다.
1: 핑크.
0: 자, 그나저나 작가님이 대장인 독서 모임.
1: 네네.
0: 요거 어떻게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1: 일단 이게 진행은 되고 있고요.
0: 궁금해요.
1: 첫 번째 모임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최초 모임은 진행이 됐고요. 총 다섯 분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근데 네. 그 중에 이제 우리 왜 제가 이 코너에서 징징거려서 한 분 이렇게
0: 예, 예, 예.
1: 회원 저기 신청하셨잖아요. 네. 그분 이제 김건양 씨인데 네. 그분도 이제 출석을 하셨고 당연히 영미 씨의 사인을 요구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0: 아 사인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 더 어필해보긴 했어요.
1: 뭐 카드 사인
0: 얘기를 해야 다들 알고 아, 이제 달라고 하지.
1: 예. 뭐 영미 씨만 허락을 해주시면
0: 예, 예.
1: 네, 출산휴가 갔다 오셔가지고.
0: 아 어렵지 않습니다.
1: 예,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도 두 댕이만 믿고 가겠습니다. 노조근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어떤 코너죠?
1: 아 오늘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코너는요 저 예.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서 노다지 이렇게 되지 수다를 마구 캐내는 코너고요. 오늘의 후보 지역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0: 네네네.
1: 지난주는 안영미 2주년 특집으로 의정부 이야기로 꽃을 피웠잖아요.
0: 그랬죠.
1: 이번 주 지역들은 상당히 제가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곳들인데
0: 예.
1: 어떤 곳들이냐. 자 먼저 요즘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두 곳입니다. 인천 강화도 그리고 강원도 평창이 후보에 올라 있고요.
0: 네.
1: 자 두 댕이들 추천 지역 보겠습니다. 9145님 혹시 관악산도 받아주시나요? 제가 얼마 전에 고3 딸 기운 받으려고 아 기운을 받아가지고 고3 딸에게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관악산 연주대에 다녀왔는데 와 진짜 사람이 말도 못하게 많더라고요. 이 정도 인기면 두댕이들 중에서도 다녀온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라고.
0: 저는 한번 다녀왔었어요.
1: 관악산에 추억 있습니까?
0: 네. 추억 있어요. 네.
1: 만약에 정 문자가 지지부진하면 등산 제일 많이 하는 제 지인이 연예인 중에 한 명 있어요.
0: 누구요?
1: 김제동.
0: 아, 맞아요.
1: 근데 김제동 씨 전화 한번 넣을게.
0: 전화 연결 정말 할 수 있어요?
1: 할 수 있어.
0: 즉흥적으로.
1: 제동이 친구죠. 아, 절친이에요.
0: 아, 정말 우리 제동입니까?
1: 제 피를 나는 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혈육이라고 보면 돼요.
0: 예, 어떡하냐? 예. 곧 네. 금방 상처받을 것 같은데. 없는 번호 이혼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1: 네, 네, 그리고 또 한 곳.
0: 예예. 예. 네. 4986번님 전라남도 목포 추천합니다.
1: 네네.
0: 목포가 은근 맛돌이 도시예요.
1: 아, 그럼요.
0: 자연 경관 끝내주고요. 볼거리도 많은데 전남 쪽 맛집은 뭐 말해 뭐합니까? 무조건 대박 날 거라고 자신합니다.
1: 목포는 저에게 있어서 제 4의 고향이에요. 진짜로. 해마다 몇 번씩 가고 목포를 눈 감고도 다녀. 너무 익숙하고 너무 아는 곳이 많아가지고
0: 에이.
1: 저는 오늘 목포 나오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0: 저는 관악산.
1: 관악산. 관악산 대 목포, 목포 대 관악산.
0: 네.
1: 과연 누구의 기운이 더 셀지 아니면 제 3매 장소가 나올지 지금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강화냐 강원이냐.
1: 그렇지.
0: 아니면 목포냐 관악산이냐.
1: 돌립니다.
0: 자 돌려드릴 돌림판.
1: 넣었습니다.
0: 네.
1: 노란색이고요.
0: 네.
1: 과연 오늘의 운명을
0: 열어주세요.
1: 열어봤습니다. 오!
0: 나 봤어. 와! 제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습니다. 관악산 나왔습니다.
1: 영미 씨 드센 기운은 그 누가 당할 소냐.
0: 제 기운이 좋아요.
1: 관악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0: 관악산. 심지어 제 전남친 얘기 또 할 수 있겠네. 너무 반갑다.
1: 야, 큰일 났다.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산은 일절 가지 않는 여행 작가거든요.
0: 그러면 이따가 김제동 씨한테 전화 연결 한번 해봐요. 관악산 당연히 갔다 오셨겠죠.
1: 아니 그러니까 그 문자 수급 상황을 보고 문자가 저조하면 내가 그때 김제동 찬스를 쓴다 이거죠.
0: 아,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0: 지금도 왠지 산 타고 있을 것 같은데.
1: 그럴 수 있어요.
0: 네.
1: 산을 너무 좋아해요.
0: 안 터지면 어떡해. 전화가 안 터지면 어떡하지.
1: 아니면 계산책 시키는 시간일 수도 있어 지금.
0: 아,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지금부터 관악산과 관악산 일대에 관련된 얘기들 다 보내주세요.
1: 네.
0: 두댕이들의 추억담부터 관광지나 맛집 같은 알짜배기 정보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이 배경이 된 영화나 드라마 얘기도 좋습니다.
1: 네, 아는 게 하나 없는 분들 검색 찬스 활용하시면 되겠죠. N행시 역시 환영합니다. 이 순간 바로 문자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0: 네.
1: 5316님 관악산 아래 사는 1인이에요.
0: 오!
1: 뭐 이리 반갑지.
0: 벌써.
1: 오늘 5316님의 대활약을 저희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0: 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자, 뭐라도 사연 보내주시고요.
1: 네.
0: 여름을 맞아 1등 사연에 드리는 선물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는 탄소매트였잖아요. 근데 날이 덥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그 무더위에 지치지 말고 기운 쫙쫙 뻗으시라고 홍삼 선물 세트.

0: 보내드릴게요.
1: 괜찮네.
0: 예,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문자는 1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늘 그렇듯이 무료예요.
0: 자, 그럼 우리 노 작가님께서 아까 듣고 싶다고 했던 그 노래 10cm의 너에게 네, 닿기를 듣고 와서 예, 작가님이랑 제 이야기부터 털어볼게요.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네. 오셨고요.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악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데 네. 1564번님 여긴 경북 칠곡인데요. 관악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1: 그 찾아보세요.
0: 네. 저도 가보긴 가봤는데 관악산 가보긴 가봤는데 네네네. 지하철 타고 가봤는데
1: 근데 이분이 이제 경북 칠곡에서 보내셨잖아요. 네. 칠곡을 가고 싶네. 칠곡에 네. 그 제가 그 막걸리 양조장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오래된 양조장이 하나 있어요.
0: 네.
1: 근데 그 양조장에서 나오는 막걸리가 뭘로 유명하냐면 바나나 맛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되게 젊은이들도 꽤 많이 먹는 막걸리가 있어요. 갑자기 거기를 가고 싶네. 네,
0: 알았으니까 관악산 얘기를 좀 해달라고요.
1: 일단 여러분 산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면 보통 험준하고 예. 돌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관악산, 월악산,
0: 설악산,
1: 설악산, 그렇죠. 실제로 영미 씨가 관악산 등산할 때도 네. 이게 사실 너무 유명해서 그렇지 꽤 힘든 산 아닙니까?
0: 저 너무 편하게 갔는데요.
1: 어.
0: 그래서 저는 의외였어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1: 이게 탐방로가.
0: 네. 그냥 저는 그러니까 되게 험하고 네네네. 정말 그 네. 왜 그냥 막 경사 높고 네. 그걸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되게 잘 깎아놔가지고 계단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1: 이렇게 그래요?
0: 예. 네,
1: 그럼 잘... 정상까지 갔었어요?
0: 정상까지 못 갔어요.
1: 아 그렇구나.
0: 예. 네, 네.
1: 이게 워낙 관악산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아마 행정구역이 걸쳐 있을 텐데 뭐 과천, 경기도 과천, 예. 서울로 치면 관악구.
0: 예.
1: 관악구도 관악산이 있어서 관악구가 된 건가 그러면?
0: 왠지 그런 것 같은데요, 느낌에?
1: 그런 것 같다.
0: 예. 네. 예. 네. 저는 그때 심지어 샌들 신고 갔었어요.
1: 그래요?
0: 예. 네. 왜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이제
1: 그 전남친한테 업혀간 건 아니죠?
0: 전남친한테 바람피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전 남친이 내가 괘씸했나 봐.
1: 어머.
0: 그래서 어느 날 데이트를

0: 하러 가재요.
1: 네.
0: 그래서 어, 네 하고 데이트를 하러 갔는데
1: 아.
0: 관악산으로 내려가더라고.
1: 너 좀 고생 좀 해봐라. 어. 이런 느낌인가요?
0: 그 관악산을 샌들을 신고.
1: 근데 너무 편하게 올라갔다 이거예요?
0: 근데 편하게 갔어요. 어.
1: 근데 제가 알기로는 관악산이 워낙 이제 드넓어서
0: 네.
1: 그 등산로가 굉장히 여러 군데 나뉘어 있을 것이고.
0: 맞아요, 맞아요.
1: 들어가는 입구도 되게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 중에 아마 좀 편한 코스였겠지.
0: 맞아요, 맞아요. 편한 코스로 가서 저도 네네. 그래서 어 관악산 나 편하던데라고 했더니 네. 주변에서 산 타시는 분들이 무슨 소리야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얼마 전에 그 주말 뉴스 데스크였나 평일이었던 뉴스 데스크에 나왔었어요.
0: 네.
1: 휴일에. 관악산에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0: 아~
1: 그 정상까지 밑에서 사람 막 기다리고 예. 사진 찍으려면 그다음에 세 줄로 서라고 네, 그 정도로 네, 네. 사람이 막 미어 터질 정도로 많았고 MBC 뉴스데스크 그 앵커 이름 아세요?
0: 갑자기요?
1: 조현영, 김수지 앵커.
0: 엄경 앵커님 아니었어요?
1: 아 파리에서 엄경입니다. 40년 전 얘기하고 있네 진짜.
0: 백지연 앵커 아니야. 예. 여긴 지리산 노고단. 지리산 노고단에 계시는 노고가 많으신 그분 아니었어요?
1: 예, 예.
0: 죄송합니다. 제가 예, 예. 강금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예, 예.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1: 자, 이 와중에 삼행시가 삼행시 도착을 했나 봐요. 제가 띄우겠습니다.
0: 예.
1: 5538님 관.
0: 관장 해보셨어요?
1: 악.
0: 악. 악.
1: 산.
0: 산겨 죽은겨.
1: 아 관이 네. 의외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0: 어려워요. 어렵죠.
1: 어렵죠. 네. 0012님 관악산 밑에 사는 사람 여기 또 있습니다. 연주대는 24살 때 전남친이랑 올라가봤고 43살인 지금은 안 올라갑니다. 힘들어서. 이 저 관악산은 주로 전남친들이랑 가는 곳들인가요?
0: 그래, 그러니까 전남친이랑 못 모르고 올라가는
1: 아,
0: 곳.
1: 못 모르고.
0: 어, 알고는 이거 봐. 43살인 지금 안 올라가시네. 진짜.
1: 힘들
0: 저도 그때 딱 한 번 올라가고
1: 20대예요?
0: 네. 어. 그 뒤로는 아, 가본 적이
1: 관절
0: 없어요.
1: 관절 튼튼했을 때니까.
0: 네. 0908번님. 전 사무실 창문에 관악산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서 일하고 오. 있습니다. S대학교입니다.
1: 아, 그냥 서울대학교라고 하세요. 뭘 S라고 하시는 거예요.
0: 진짜 식자층들이 진짜 많이 듣는다니까.
1: 이야, 그렇구나.
0: 야.
1: 그 뷰가 너무 좋네. 관악산 뷰라는 거잖아요.
0: 그 전기를 받는 거지.
1: 어, 명당이네.
0: 관악산의 전기.
1: 어, 좋으시겠습니다. 네. 5687님. 관악산. 어, 근데 문자가 많이 오네. 나는 전혀 안 올 줄 알았거든요.
0: 지금 제가 볼 김재동 씨한테 전화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 문자 많이 오고 있어요.
1: 그런 걸 보면 네. 재동 씨는 참 방송 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라도 해서 목소리로 출연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0: 때마침 그렇게 좋아하시는 야, 산 이야기가
1: 산
0: 나왔는데
1: 산 이야기인데 운이 없어.
0: 아, 없어요.
1: 죄송합니다. 5687님 관악산 바로 밑에 있는 소방서에서 일하는 1인입니다. 관악산이 핫해진 덕분에 환자 고립 신고가 많아서 아이고야
0: 아이고.
1: 매주 한 번씩은 관악산을 가는 듯해요. 다들 안전 유의해서 산행하시고 해지기 전에 꼭 안전히 하산 완료하세요. 오늘 가장 중요한 문자고요.
0: 그래 맞아.
1: 어떤 향후 문자가 오더라도 5687님께는 뭐라도 드립시다. 뭐라도
0: 뭘 드릴까요?
1: 아니 그 홍삼이든 뭐 커피든
0: 네.
1: 안영민 씨의 뭐 사랑이든
0: 어.
1: 사인이든
0: 그럼
1: 뭐라도
0: 노주훈 작가님 사인 드리는 걸로 합시다.
1: 저기 청취자 한 명이 아쉬운 시대 아니에요? 왜 내쫓아요?
0: 아 네. 그러면은 노교 홍삼 세트 이 후보로 좀 올릴까요?
1: 후보
0: 바로?
1: 후보
0: 예 네.
1: 일단 올립시다.
0: 예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1: 여러분 진짜 다 아시겠지만. 안전 산행하셔야 돼요. 진짜로
0: 그럼요.
1: 본인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0: 네.
1: 또 이분들이 진짜로 일이 너무 막 과중해졌어요. 진짜로.
0: 그러니까 저처럼 네. 샌들 신고 가시면 안 돼요.
1: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0: 전 못 모르고 가서 그런
1: 그렇지,
0: 겁니다.
1: 그렇지, 그렇지.
0: 자, 9532번님, 저는 관악산 가볍게 보고 올라갔다가 발톱 빠지고 손절했습니다.
1: 이거 봐. 아니 악자라니까 관악이에요.
0: 그리고 거기가
1: 네.
0: 바위 바위가 많더라고.
1: 근데 얘기했잖아 바위 많다고.
0: 맞아요.
1: 어.
0: 진짜 큰일 날 뻔했었어요.
1: 그런 의미를 담아서 3192님이 멋진 삼행시를 지어주셨습니다. 관.
0: 관절이 나간다.
1: 악.
0: 악.
1: 산.
0: 산에 오자고 하놈 당장.
1: 맞아요. 아주 네. 시의적절합니다.
0: 네. 어,
1: 또 다른 삼행시인데요. 3192님이고요.
0: 또,
1: 관.
0: 아, 그러니까 아, 1192번님.
1: 아, 관.
0: 관종 부장님이 주말 등산하잔다.
1: 아, 악.
0: 악착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1: 산.
0: 아, 산기슭에 몰래 버리고 오고 싶다. 부장님.
1: 제가 N행시에 대해서는 크게
0: 네.
1: 반영을 안 해드리는데 요 N행시는 후보에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0: 어 왜요?
1: 왜냐하면
0: 갑자기?
1: 시사성도 있고

0: 예.
1: 그 다음에 라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0: 어, 그래요?
1: 잘 짜여진 구조예요.
0: 그래요?
1: 나 이런 권한도 없어요.
0: 아,
1: 안에 드리겠다는 것도 후보예요. 후보라도.
0: 어, 예, 알겠습니다.
1: 정말.
0: 오늘 되게 관대하네. 왜?
1: 관대합니다.
0: 왜 인별그램에 댓글 받고 싶어서 지금 갑자기 이렇게 관대해지셨네. 항상 까칠했었는데.
1: 아, 미안합니다.
0: 네.
1: 예.
0: 2709번님.
1: 제 친구 얘긴데요. 20년 전쯤에는 관악산 정상에서 막걸리를 팔았거든요. 제 친구가 경찰 시험 준비하면서 체력 단련으로 막걸리 정상에 지고 나르는 아르바이트를.
0: 와, 이거 하시는 분 있었구나 진짜.
1: 두 통 정도를 한 번 지고 오르는데 5만 원 정도 받았었대요. 그 친구는 경찰 됐습니다.
0: 우와! 아, 관악산 기운이라는 게 진짜 있나 봐요.
1: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체력 단련이 이제 자연스럽게 된 거죠.
0: 그렇지. 심신 단련이 된 거죠.
1: 저도 산에 가끔 이렇게 취재하러 가면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 이런 경우 지게를 지고,
0: 네 맞아요.
1: 음료나 술을 지고, 뭐
0: 아니 먼저 정상에 올라가 계신다니까 그 무거운 걸 지고
1: 어떻게 언제 올라오는 것일까? 이걸 매일 하시는 걸까?
0: 그러니까
1: 실제로 계시는군요 이런 분들.
0: 저도 진짜로 그 체력이 너무 궁금했어요.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체력이 좋으셔서
1: 대박이다.
0: 이걸 이구 지고 어떻게 저 위에 올라가셨지?
1: 한참 전 얘기 지금 아니고 여러분 지금 아닙니다. 예전에 진짜 그 막걸리 이렇게 집에서 얼려가지고
0: 네네네.
1: 정상에서 올라가는 게 좀 녹잖아요. 쭉 따라가지고 시원하게 마셨던.
0: 정말 옛날엔 네. 진짜 거기서 삼겹살 꺼먹는 분들도
1: 아,
0: 계셨었어요.
1: 옛날엔 그렇지. 아주 옛날에.
0: 옛날에 지금은 네. 절대 하면
1: 아, 지금
0: 안 되지만요.
1: 절대 안 되죠.
0: 자, 이렇게 관악산과 관악산 일대에 관련된 얘기 다 보내주세요.
1: 네.
0: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써서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4: 닥터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니 뭐.

0: 시작.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100% 랜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노노노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의 지역 관악산이죠.
5: 그렇습니다.
4: 아, 7133번님. 아, 제동 오빠한테 전화 연결할까봐 얼른 문자 드립니다. 영미 언니, 저도 전 남친 때문에 대구 803 원피스에 샌들 신고 올라간 적 있어요. 그리고 노 작가님 얼굴 보러 인별그램 후딱 다녀왔습니다.
5: 아, 일단 사과부터 드리고요. 아, 놀라셨겠네요. 예. 인별그램 보시면서.
4: 아, 그러게.
5: 네, 그, 놀라시고.
4: 왜, 그 가지 말라면 가는 분들 계시잖아. 네. 여기 문 열지 말라면 문 열고.
5: 어, 근데 진짜 이 등산과 전 남친의 연관관계가 많은 분들이 꽤 계시네요.
4: 그러니까는 전 남친이랑 정말 봐봐요. 샌들에 원피스 입고 갔대죠. 못 모르고 간다니까. 못 모르고. 처음에.
5: 그렇지.
4: 못 모르고 아. 갔다가 그러다 헤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5: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등산에는 등산에 적합한 의상과 그럼요. 옷과 신발을 갖추셔야 한다는 점
4: 그럼요,
5: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4: 예. 네. 자, 관악산과 관련된 얘기 다 받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세요.
5: 네.
4: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샤이니의 애트모스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100% 즉흥 토크 시간 노종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랜덤으로 뽑힌 지역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1: 네, 오늘의 지역은 관악산이고요. 제가 지금 좀 찾아보니까 네. 관악산이랑 저랑 진짜 인연이 이렇게까지 깊은 줄 몰랐어요.
0: 어떤 인연인데요?
1: 이게 관악구가 원래는 영등포구에 있었대요. 영등포구였대요. 근데 이게 예. 분리된 거야, 관악구로.
0: 아.
1: 근데 그게 1973년도의 일이래요.
0: 예.
1: 제가 197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관악구의 탄생과 노중훈님의 탄생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관악구라는 이 구의 이름은 관악산 때문에 그렇게 구의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0: 예. 아, 73년생이셨어요?
1: 왜요?
0: 아,
1: 63으로 보여요?
0: 난 10살 차이밖에 안 났다는 게 나 지금 소름이다. 아, 오늘 처음 알았어요.
1: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이고 우리 못생겼어. 죄송합니다.
0: 나 진짜 이 정도면 예. 야자 터도 되지 뭐. 네, 10살 차이면 뭐.
1: 아, 야, 10살이면 친구예요.
0: 오빠지 뭐 오빠.
1: 아니 사회에서의 10년은 친구예요. 친구입니다 친구.
0: 네.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김예나님께서 미니에서 아, 관악산은 아니고요. 김무열 배우님.
1: 네네네. 아,
0: 참교육으로 지금 완전
1: 아, 장난 아니죠 요즘에.
0: 김무열 배우님이 관악 산부인과 출생이시래요. 예, 후보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 아, 이거 저항 없이 예. 터져버렸네.
0: 예, 후보에 올려드릴게요.
1: 아, 근데 김무열 씨 액션하는 거 봤어요? 영화 속에서?
0: 봤죠. 저 얼마 전에 봤는데 참교육.
1: 그 저기도 나왔었잖아. 마동석 배우.
0: 아, 예예예. 예, 예.
1: 악역으로
0: 범죄
1: 나오잖아.
0: 도시.
1: 범죄도시. 기가 막히더라.
0: 그래.
1: 진짜로.
0: 아니 액션 배우로 그렇게 활약을 많이 하시더니 그 액션을 액션에 옷을 잘 입으셔서 잘 맞는 입었어. 옷을 잘 입으셔가지고 이번에 참교육 보셨어요?
1: 아니 그냥 짤로만 봤어요.
0: 안 돼. 봐야
1: 재밌어?
0: 돼.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진짜.
1: MBC 건가?
0: 거기에 노 작가님처럼 말 안 듣는 학생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 그냥 그런 학생을 그냥 이렇게 때리는데 그냥.
1: 제가 어지간하면 받아주겠는데 제가 네. 진짜 범생이었어요. 저는 그걸 후회해요. 왜냐하면 네. 너무 그냥 너무 범범하게
0: 빨리 삼행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216번님 관악산 등산 추천한 사람은 악마인가요? 산타 할아버지도 거긴 선물 배달 안 해요.
1: 저기 우리 PD님 작가들 예. 스튜디오 안으로 좀 들어오라 그래요. 예. 야 이제는 그 모니터에다가 예. 글자 크기로 나를 압박하네.
0: 우리 두댕이들이 문자를 이렇게 많이 보내줬는데 두댕이들 얘기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지금 본인 범생이었던 얘기를 네. 못하라는 거예요.
1: 안물안구.
0: 네, 예. 네. 자 이렇게 관악산과 네. 관련된 얘기라면 네. 어떤 얘기든 좋습니다. 네.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시고요.
1: 네.
0: 오늘 가장 임팩트 있는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뭘 드린다고요?
1: 홍삼 선물 세트인데 아까 그 왜 경찰.
0: 네.
1: 준비하셨던 분,
0: 아, 예.
1: 그 올려드린다는 얘기 내가 했나 안 했나요?
0: 안 했어요.
1: 그 올려드릴게요 그분. 그 지게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경찰 합격한 분.
0: 근데 진짜로 오늘 좀 관대하시네요.
1: 여러분.
0: 웬열?
1: 그냥 댓글 하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0: 아 예.
1: 들어간 김에.
0: 네 인별그램에 노중훈 작가님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1: 그냥 정시름은 노중훈 세 글자만 쓰고 빨리 나오세요.
0: 근데 쓰긴 썼는데 악플이야. 그것도 괜찮아요?
1: 난 차단.
0: 아 오케이. 자 이렇게 관악산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자 홍삼 선물 세트 나가요.
1: 나가요.
0: 자 사연 맞는 동안에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2: 슬림웨이.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3: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주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2.

0: 씨.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관악산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왔습니다.
3: 아, 너무 좋아요.
2: 네, 사연 볼게요.
3: 254 하나님, 관악산 하면 서울대죠. 고3 때 친구들이랑 같이 대학 탐방하자고 서울대에 놀러 갔는데 우와. 입시 치르고 서울대는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2: 그러니까 미리 기운 받으러 갔는데. 예.
3: 기운만 빼고 온 거네.
2: 그렇지. 관악 산으로 갔어야지. 산으로. 산에 가서 산에 전기를 받았어야지.
3: 아, 그렇지. 그 아주 에이. 진한 전기는 산에 있으니까.
2: 그럼요. 그럼요.
3: 아, 그러네. 안타깝네.
2: 0422번님. 네. 오래 사귄 남친이랑 헤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산이라고는 타본 적도 없는데 무작정 관악산을 갔어요.
3: 아이고야.
2: 반도 못 가서 몸이 너무 힘들고 간식도 안 챙겨가지고 배도 고프고 갑자기 서러워가지고 구석에서 훌쩍거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오시더니 힘내라면서 오이를 주고 가셨어요. 원래 오이 안 좋아하는데 그날의 오이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아, 완등은 못했습니다.
3: 그 아니 이거는 뭐 저는 등산을 안 하지만 상식이잖아요. 오이는
2: 맞아요.
3: 등산하는 분들에게 생명수래요. 생명수.
2: 맞아, 맞아,
3: 진짜로.
2: 맞아, 맞아. 네.
3: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모르는 아저씨가 따뜻한 마음으로 건네준 오이 얼마나 마음에 콱콱
2: 꿀맛이지. 배 안 고팠대잖아.
3: 너무 고맙기도 하고.
2: 꿀맛이지. 꿀맛.
3: 네. 근데 확실히 그렇죠? 사연이 그쪽 사연이 맞네. 산과 관련된. 희한하네. 2356님. 관악산은 천주교 성지 사찰들도 여러 개가 있어서 종교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산 기도하러 간다고 올라갔는데 목사님하고 무당하고 서로 기도로 싸우는 거 봤습니다. 아, 산의 기운이 확실한 곳입니다. 아, 영험하구나. 아, 확실히
2: 여기에 목사님들도 가시는구나.
3: 아까 우리 저 김민아 PD님이 그 사진 보여줬는데 여기 이제 연주암이라고 정상 부위에 암자가 있어 실제로.
2: 아.
3: 기도도 많이 하러 가신다는 것 같아요.
2: 야, 근데 저는 그러니까 무속인 분들이 기받으러 간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목사님들이 가신다는 얘기는
3: 아,
2: 저는 처음 들었어요.
3: 근데 맞아. 그럼 예를 들면 계룡산 이런 데도 예. 막 기운이 뭐 세다 그러잖아.
2: 맞아요. 맞아.
3: 그런 산들이 또 유독 있나 봅니다.
2: 근데 기도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도대체. 한쪽은 할렐루야 아멘하고 뭐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옆에 살아야 되는 거야.
3: 생각만 해도 너무 웃기네.
2: 5430모님.
3: 네. 30년 전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관악산 날다람쥐라고 하셨거든요. 등산길 초입에서 뻔데기랑 소라를 이거 오랜만에 보네.
2: 그래.
3: 종이컵에 담아 팔았는데 그걸 혼자서 맛나게 드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산 중턱쯤 갔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배를 쥐고 산 속으로 사라졌어요. 아, 저도 어렸을 때 저 소라를 종이컵도 종이컵이요. 그전에는 신문지를 돌돌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서 팔았었거든요. 그거 먹고 배탈난 경우가 많았었어 옛날에.
2: 아, 진짜요?
3: 근데 이렇게 쪽쪽 빨아먹으면 소리도 나고 짭조름해가지고 맛있게 먹었었죠.
2: 그 후로도 5분 올라가고 없어지식으로 반복했대요.
3: 아, 산이 더 있었구나.
2: 해가 뉘엿뉘엿져서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배탈 제대로 났네.
3: 그러니까 한 번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쵸? 볼일을 볼 수밖에 없었던.
2: 뻔데기가 문제인 거야. 소라가 문제인 거야. 진짜.
3: 저는 예, 소라라고 봅니다.
2: 저도 소라라고 봅니다. 예,
3: 소라로 봅니다. 예,
2: 만약 예. 여름이었다면 이건 소라야.
3: 소라야, 소라. 예.
2: 0733번님. 네. 국민학교 입학 전 상도동에 살았었는데요. 그때 관악산은 저희 동네 뒷 동산이었어요. 그 시절엔 취사가 가능해서 삼겹살 구워 먹고 나뭇가지로 젓가락 만들어서 국수 먹고 그랬더랬죠.
3: 아, 그래, 맞아.
2: 지금은 취사 절대 안 됩니다. 다들 아시죠?
3: 아니, 그럼요,
2: 그러니까 저도 이 옛날에 이거 뉴스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3: 그럼.
2: 삼겹살 뭐 구워 먹었던 거.
3: 근데 진짜 희한할 정도로 다 챙겨갔어.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엄마 젓가락.
2: 그래.
3: 아, 여보, 젓가락 안 챙겼어?
2: 그래, 꼭.
3: 그래서 그래. 아버지들이 그 얇은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진짜 젓가락으로 썼던 기억 저도 있어요.
2: 아니, 근데 저도. 그 험한 산, 관악산을 그 솥단지를 들고.
3: 맞아.
2: 와, 그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 당시에 부지런하기도 했지만 힘도 정말 셌던 거예요.
3: 맞아요. 그 도봉순, 힘센 여자 도봉순.
2: 힘센 여자 도봉순.
3: 그게 실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그랬었지, 정말로.
2: 거기다 애까지 이고 지고.
3: 아, 그러니까.
2: 그때 하나만 안 나왔잖아요.
3: 그래.

0: 그러니까요.
1: 그럼 어떻게 가능했지 그 당시에는?
0: 여러분 효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1: 아 해야죠.
0: 해요.
1: 지금 가장 불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 작가님?
0: 신청곡 불효자는 웁니다.
1: 예 이번에 예. 또 불효자는 웁니다. 예.
0: 8152님 대학원 다니던 시절 같은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팅을 했는데요. 교수님이 나오신 줄. 아, 그분과 차마 강남 데이트는 못하고 집 앞 서울대 입구역에서 출발해 관악산으로 데이트를 갔는데요. 과천으로 잘못 내려가서 고기에다가 소주 먹고 택시 타고 다시 서울대 입구역으로 왔었네요.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겠죠. 와, 근데 소개팅을 했는데 관악산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원래는 강남 데이트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 그 하플, 차마 그 핫플레이스는 못 데리고 가겠는 거야. 도저히. 그래서 아 관악산이나 가자. 산이나 타자 이랬는데 이제 과천으로 잘못 내려가신 거죠.
0: 근데 나는 이 데이트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1: 오히려 더 운치 있고.
0: 고기에 소주.
1: 삼겹살에 소주.
0: 탄 다음에.
1: 정말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근데. 정말로. 진짜 싫었나 보다. 자 0486번님. 네. 42살 울산댁인데요. 네. 친오빠랑 저랑 같이 관악 입시학원 다녔는데요. 저희 오빠만 요새 핫한 하이닉스 취업했어요. 어 좋겠다 쩝이라고 하셨어요.
0: 여러분이 슬슬 장난 시동 거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관악 산부인과 어떤 분이 관악기 보내셨고요.
1: 관악기.
0: 이번에는 관악 입시학원까지 나왔습니다. 입시학원. 슬슬 장난 거시는데 네.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이에요. 아유 정말.
1: 자 요분들 중에 안영미 가수는 아메리카로 아나 보내드리겠고요. 네. 관악산과 관련된 얘기 다 봤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리는 무료고요. 관악산 기슬계서 공부했던 분 노래 들어야죠.
0: 그러네 그러네.
1: 우리 예.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0: 볼게요.

아니 벌써 몇 분째 그렇게 어? 가타부터 말도 없이 그렇게 입 꼭 닫고 있으면은 내가 뭐가 돼? 진짜 왜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귀가 뜨거워가지고 그냥 전화기를 왼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왼쪽에 댔다 이게 뭐야 이게.

0: 장기하와 얼굴들의 우리 지금 만나 듣고 왔고요.
1: 지금 안 만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0: 그럼. 네네. 노중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노노노 오늘 관악산과 관련된 온갖 얘기 다 받고 있죠.
1: 네. 사연 계속 보겠습니다. 5698님 서울대 출신입니다.
0: 와.
1: 좋겠네. 도서관에서 중간고사 준비하다가 친구들과 갑자기 관악산에 올랐더랬죠. 그 과목은 후에 재수강을 했답니다. 여름에는 우리들만 아는 샛길로 내려가 계곡 가서 놀기도 하고 추억 돋네요. 아 그렇겠네. 약간 예전 표현이기라면 이렇게 그 뭐지 그 구멍 개구멍 같은데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비밀 통로 같은 거.
0: 근데 이렇게라도 머리를 식혀야지 뭐. 어떻게 공부만 합니까? 공부만 해서 서울대를 갔는데 그럼. 서울대에서도 계속 공부만 해? 이렇게 쉴 때도 있어야지.
1: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추억이 생긴 거잖아요.
0: 그럼요.
1: 그럼.
0: 이어서 그 개구멍 사연 또 왔습니다.
1: 그래요?
0: 3231번님. 네. 서울대 근처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름만 되면 관악산 계곡에서 짜장면 시키시는 분들 계신데 예전에 서울대 개구멍으로 배달했는데 지금은 다 막혀서 배달이 안 돼요. 아. 즐겁게 놀다 오세요.
1: 아 그렇구나.
0: 아 진짜 요것도 근데 맛있었겠다.
1: 아. 근데 맞아. 또 보통 또 대학교 여기 뭐 산이야기지만 대학교 캠퍼스가 보통 크잖아요. 네. 제 목이 매우 작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배달하는 분들이 그런 구멍들을 잘 알아. 좁은 문들을.
0: 근데 너무 지름길. 맛있었겠다.
1: 맛있지.
0: 관악산 계곡에서 먹는 짜장면.
1: 그러니까 그 한때 왜 마라도 짜장면 시키신 분 광고 있었잖아요. 맞아. 우리나라 배달 문화의 접근성은
0: 역시
1: 아, 진짜. 배달의 민족. 글로벌 넘버원입니다. 진짜.
0: 네.
1: 8955님 8년 전이었죠. 7월의 어느 날 오전 9시 기온이 30도였던 날이었어요. 처인 사당역 쪽으로 올라갔는데 바위에 징 하나 박혀있고 그걸 잡고 밟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연주대를 가니 등산인으로 보이시는 할아버지께서 초보자들이 왜 사당역 코스로 왔냐고 서울대 입구에서 왔어야지 하면서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날 더위 먹은 일행 한 명이 계속 토하고 아, 그 뒤로는 관악산 근처도 안 갑니다. 가실 분들 더위 대비 단단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영미 씨가 올라갔던 건 사당역 코스가 아닌 거였어, 그죠?
0: 그렇죠. 저는 쉬운 코스였으니까.
1: 그러니까.
0: 맞아. 저도 아마 서울대 입구 이쪽으로 아마 아, 갔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봐봐 오전 9시인데 기온이 30도야.
1: 와, 그러니까는 열사병으로 쓰러질만하지.
0: 아니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이 더위에 주도한 사람 누구야? 누구냐고.
1: 여러분 연주대가 이제 그 관악산 정상 부위인데 관악산 정상이 630m 정도 되거든요. 이게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630이요. 엄청 높은 거예요.
0: 아, 그러니까 왜 올라가냐고 도대체. 아우 6095번님 고등학교 예. 때 친구랑 새벽 4시까지 술 마시고 객기로 관악산 연주함 올라갔다.
1: 안 됩니다.
0: 그렇지. 이런 분들 많아요.
1: 안
0: 근데.
1: 됩니다.
0: 스님께 잡혀서 훈계 듣다 보니 일출을 보았습니다. 훈계보다 일출에 감동받고 내려와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1: 약간 탈선으로 시작해서 감동 1화로 끝나는 그런 사연이네요.
0: 진짜. 근데 진짜 예. 술 기운으로 간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까지 술 달리다가
1: 그래.
0: 청계산도 보면은 딱 봐도 아 술 기운으로 왔구나. 왜냐면 여성분들 두 분이 치마 짧은 거 입고 삐딱고도 신고 그럼 마스카라가 번졌어. 해롱해롱 대면서 걸어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아 밤새 술 마셨구나 싶었지.
1: 여러분 음주 등반 진짜 위험해요.
0: 정말 위험해. 왜냐면 맨정신으로
1: 다쳐요,
0: 가도
1: 다쳐.
0: 여기 진짜 위험한 장이에요.
1: 그 영미 씨 묘사는 너무 웃기네 진짜.
0: 아, 근데 스님한테 잡혀서 훈계 들은 것도 너무 웃긴다.
1: 아, 6609님 40년도 훌쩍 지난 사진인데요. 관악산 걸어서 올라가기 싫다고 목마를 태워달라고 우는 꼬꼬마 시절의 저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자 하고 사진까지 첨부해줘.
0: 아 귀여워.
1: 아, 너무 귀여워.
0: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아빠들이 다 체력들이 좋았어. 그래가지고 다 맞아. 무등 태워가지고.
1: 그러니까
0: 옛날 아빠들이 진짜로.
1: 그러니까. 여러분 네. 효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0: 근데 해요 진짜. 에?
1: 효도합시다. 우리 모두 효도합시다. 효도해, 진짜로.
0: 진짜. 예. 아 근데 왜 이렇게 보이지 이 사진은 아기가?
1: 아기 너무 예쁘죠?
0: 너무 귀엽네.
1: 귀여워.
0: 아이, 참. 옛날 생각난다.
1: 자 5667번님 저희 부모님은 산악회에서 만나셨어요. 관악산 등반 날에 아빠가 친구 결혼식 참석하느라 못 오셨는데 당시 엄마한테 관심을 보이던 다른 남자분이 너무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어허. 그래서 아빠가 결혼식 안 가고 구두에 양복 입고
0: 어머.
1: 관악산에 오르셨답니다. 어머.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셨고 지금은 이혼하셔서 각자 등반을 하십니다. 아, 저희 엄마 관악산 근처도 안 가시고요. 북한산 쪽 많이 가세요. 그 정장 입고 산 탔던 남자 어딨어? 그 자상하던 남자 어딨냐고. 나밖에 모르던 그 남자 어디 갔어?
0: 근데 나 너무 웃긴 게 어머니가 북한산으로 간다.
1: 관악산 근처도 안 가신대잖아요. 그쪽 방향으로 숨도 안 쉬신대요.
0: 근데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처럼 산악회가 잘 조직이 돼 있고
1: 네.
0: 그 등산 인구가 많은 나라가 없을 걸 인구 대비 그죠?
1: 아 그때 네. 사랑이었는데
0: 사랑이었지.
1: 예, 예, 진짜 예. 우리 지금 만나 이거였는데
0: 그렇죠.
1: 아 이거 어떡하냐.
0: 우리 따로 등산해.
1: 따로 등산해. 네, 혹여나 마주칠까봐. 네.
0: 아, 요 사진 재밌는데 후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 올려드립시다. 예.
0: 아이 너무 많이 웃었네. 재밌습니다. 또 다른 사연 한번 노경 후보고요. 자 이은희 님인데요. 좋은 공기 마시려고 관악산을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제 앞에 사람이 자꾸
1: 이런 사람 있어 진짜로
0: 뿡뿡거려서 그냥 포기하고 내려왔어요. 산 타기 전에는 장 관리 좀 하고 오세요.
1: 아니 근데 진짜로 이러신 분들 많아요.
0: 그래요?
1: 특히 어머님들 관략근이 이제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뭐 아이도 낳으시고 하셨으니까.
0: 그렇죠.
1: 근데 진짜로 저도 예전에 남편이랑 데이트하는데 남산 데이트했거든요. 올라가는데 첫 데이트였는데. 저희도 어색한데 앞에 나가시는 중년 부부님들께서 그 아내분이 브락 이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남편분도 쨍피했나 봐. 여보 하더니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둘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이랬던 게.
0: 아니 근데 그 산에 숲이 이렇게 무성한데 타는 걸 포기했을 정도면 공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얼마나 심해졌단 얘기예요.
1: 나무도 포기한 거야.
0: 나무도 포기한 거구나.
1: 나무도 포기했어요.
0: 대단하십니다.
1: 웬만하면 다 흡수해주는데 포기했어요.
0: 2233님 두 분 혹시 관악산 근처에 있는 전설의 대학 아시나요? 저희 부장님 낙성대에 나오셨다고 항상 개그하십니다. 신입들은 진짜 있는 줄 알아요. 낙성대가 학교가 아니죠. 그 지명이잖아 지명. 그죠?
1: 나 낙성대 나온 사람이야. 껄껄껄껄.
0: 네. 아예 부장님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그리고 한 번 하셨으면 그만하고.
1: 그래요.
0: 리바이벌 하지 마시고.
1: 그러십시다.
0: 예, 예, 제발.
1: 자, 이분들 중에서도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0: 제가 라이브로 불러드리는 건 어때요?
1: 아 너무 싫어요.
0: 네.
1: 자 멋진 신세계 OST 남종이 부릅니다. 하여튼.

0: 네, 지금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남종이 하여튼 지금 흐르고 있고요. 아까 등산하면서 뿡뿡 방구 끼시는 어머님 얘기를 했는데 박정민님께서 어머님들은 그 힘으로 산을 타신다고요. 추진력 뿡뿡.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몰랐네. 네,
1: 뒤에서 이제 뒤로 밀고 예. 그 힘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죠.
0: 아 그걸 몰랐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 과학의 힘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1: 어머님들은 다 예. 계획이 있습니다.
0: 그럼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1: 함부로 내뿜는 거 아니에요.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0: 아 죄송합니다, 어머님들. 네네. 제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1: 경사진기를 오르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0: 자 노조래 노계획 노다지 그럼 광고 후에 관악산편 노교 홍삼 세트 받으실 분 뽑을게요. 잠시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2시의 데이트 안영입니다.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관악산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고 있죠. 몇 개만 더 보고 오늘의 사연 뽑아볼게요.
5: 좋습니다. 1482님 관악산 근처에 금천구청역이 있는데요. 거기 근처에 동흥관이라고 하는 엄청 오래된 중식당이 있는데 거기 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0: 있어요. 부추 지짐이도 진짜 맛나는데 거기 아직도 있으려나요? 생각하니까 또 먹고 싶다. 만약에 아직 영업 중이면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1: 오, 진짜요?
0: 왜냐면 제가 진짜 별명 중에 하나가 노만두예요. 만두가 소울푸드예요, 저의.
1: 아, 만두를 그렇게 좋아해요? 아,
0: 제일

0: 정말 진짜 발언 조심하세요. 등산이라니 지금.
1: 아, 5471번님. 네네. 혹시 지방에서 상경에서 택시 타고 서울대 투어 해보신 분 계시나요? 10여 년 전 고등학생 때 엄마가 저와 남동생 공부 자극해준다면서 택시를 태워 서울대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캠퍼스 안을 달리는 버스를 보면 와 대박 나도 꼭 여기 와야지 하고 과락산의 똑똑한 전기를 온몸으로 흡수했더랬죠. 어허. 하지만 전기만 과다 복용하고 저와 남동생 모두 서울대와 성적으로 아주 먼 대학교에 꼬리는 했습니다. 네네. 엄마 그때 택시비는 날렸지만 추억은 남았잖아. 사랑해.
0: 그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뭐 캠퍼스 투어 미리 하고 전기 받는다고 해서 다 거기 합격을 하면
1: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서울대 출신이야.
0: 그럼 뭐 서울대 정원이 뭐 한 2천만 명 되게요.
1: 그럼요.
0: 추억이 남았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1: 다른 또 좋은 대학교들도 많아요.
0: 맞아요. 네,
1: 서울대만 대학교가 맞아요. 아닙니다.
0: 함께한 추억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1: 예예.
0: 0216님 저와 전 남친 친구 커플 등 총 4명이서 관악산에 올랐더랬죠. 초입엔 까르륵거리면서 싸간 도시락도 입에 넣어주고 암벽 구간 나오면 끌어주고 밀어주고 꽁냥꽁냥 거리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남친 체력이 다 했는지 생전 처음 보는 승질머리를 보여서 예 저희는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똥차 남친 거르게 해준 관악산 진짜 명산입니다.
1: 그래
0: 아.
1: 이래서 전남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지금 사람 뭐 타고 나면 그 사람 승질 알 수 있거든요.
0: 그러네. 그러니까 관악산이 남친 가르마를 타주는 네. 이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1: 그리고 남친의 체력도 테스트해볼 수 있는
0: 일석이조
1: 기리띠 기리띠
0: 아예 너무 좋네요.
1: 자 이렇게 관악산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봤는데 오늘 네. 가장 임팩트 있었던 사연 한번 뽑아볼게요.
0: 뭐 새싹문자기도 했는데요.
1: 예.
0: 아, 이제는 관악산에서 결혼했지만 현재는 북한산만 가진다는 엄마 이야기를 보내주신 5667님 아~ 축하드립니다.
1: 예. 단연코 1등이었어요. 정말. 단연코.
0: 에이, 너무 웃겼어.
1: 이혼 엔딩은 우리 못 이겨.
0: 못 이겨.
1: 예, 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0: 네.
1: 5667번님이 보내주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산악회에서 만나셨습니다. 관악산 등반 날에 아빠가 친구 결혼식 참석하느라 못 오셨는데 당시 엄마한테 관심을 보이던 다른 남자분이 너무 신경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결혼식도 안 가고 구두에다 양복 입고 관악산 오르셨대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 결혼하셨고 지금은 이혼하셔서 각자 등반하십니다. 저희 엄마 관악산 근처도 안 가시고 북한산만 많이 갔어요.
0: 한때는 엄마가 이제 인기가 있어가지고 다른 남자가 체갈까봐 조바심이 나서 결혼식까지 취소하고 올 정도였는데 뭐 그런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1: 자, 오늘 예. 관악산 얘기하면서 전남친, 전남편 얘기 많이 하게 되네요.
0: 그러니까.
1: 진짜 관악산이 그런 곳인가 봐요.
0: 그리고 저 진짜 저기 반성해요.
1: 뭐요?
0: 얼마나 편견에 제가 찌들어 있으면 관악산 사연 뭐 얼마 오겠어 뭐 이랬잖아요.
1: 예, 예, 예.
0: 걸 너무 양질의 재밌는 사연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1: 근데 예. 항상 노 작가님의 예견은 늘 빗나가는 것 같아요.
0: 나 저요 사람도 진짜 잘 못 봐요. 진짜로. 진짜로.
1: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아 정말.
0: 하나도 없나 봐.
1: 그냥 고향만 많아 고향만. 제2, 제3, 제4 네. 고향만 많고.
0: 아차차. 아차삼도 두 분 뽑았잖아요.
1: 네네네. 홍삼 선물 세트 일단은 아까 그 사연 소개해 준 분한테 보내드리겠고요. 네. 아차삼 두
0: 분인데요. 5687님 관악산 바로 및 소방서에서 일하신다는 5687님 그리고 체력 단련으로 막걸리 나르는 알바를 하신 후에 경찰이 된 네. 친구를 두신 2709님께 칼국수 세트 보내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자 함께 얘기해보고 싶은 지역 받고 있습니다. 오늘 관악산 괜찮았어요.
0: 너무 좋았어요. 네.
1: 자 도시부터 작은 동네 물론이고 해외도 가리지 않습니다. 2시의 데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아, 이 미나님께서 아, 또 잊고 있었네. 아, 오늘 결국 김재동 씨 전화 연결 안 하시는 건가요? 예, 네. 틈이 없었습니다.
0: 아 이거 제가 드릴 말씀 아닌데요. 재동 씨는 잘 안 풀려요. 잘 안 풀려.
1: 아니,
0: 안쓰러워서 하는 얘기지. 안쓰러워서.
1: 아니, 그러니까요. 이 핑계로 사실
0: 맞아요.
1: 저희도 저기 김재동 씨 목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0: 그러니까.
1: 했는데 아, 의외로 네. 문자 사연이 진짜 많이
0: 아유,
1: 왔어요.
0: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1: 네.
0: 아, 제동씨를 원하시면 여러분 뭐 북한산, 청계산 많이, 산이 많이 있습니다.
1: 그럼요.
0: 다음 분들 또 저희가 예.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1: 청계산 네. 많이 가신다고 했으니까 청계산 가죠. 나오면 그때 한번 전화 연결해 보죠. 뭐.
0: 맞아요.
1: 네. 네. 자 그럼 노 작가님과는 여기서 네. 인사를 나눌 거고요.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날 거고요.
0: 네.
1: 자 여기서 더 템테이션의 에인트

0: No mountain high enough 듣고
1: enough와 enough.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듣고 4부로 들어올게요 여러분.
0: 서울대 출신 납셨네.
1: 안녕.

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더 템테이션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듣고 왔고요. 갑자기 요 노래가 또 듣고 싶네요. 여러분 갑자기 듣고 싶지 않아요? IOI 갑자기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IOI의 갑자기 듣고 왔고요. 오늘 관악산 이야기 했던 게 또 여운이 또 기네요. 안주아님, 관악산도 좋고 아차산에 가면 연인들 성공 확률이 높다고 방송에서 나오더군요. 누가 가서 테스트해보고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아차산에 가면 연인들 성공 확률이 높대요? 아 근데 관악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계속 전남친, 전남편 얘기가 나가지고 요거는 성공 확률은 모르겠고 아차산 한번 도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744번님 저는 아이 태어나고 4년 동안 관악산 정상이 정면으로 보이는 관악산 뷰 숲세권에서 살았어요. 정말 사계절 내내 힐링이에요. 역시 산은 등산보단 눈으로 봐야 제맛. 그 인증샷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저도 저희 집 앞에 뷰가 북한산이거든요. 저도 그 뷰 보고 그냥 저 이 집으로 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바로 이게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이게 직접 가서 전기 받고 뭐 기운 받고 이런 것보다 뷰만 따지게 되더라고요. 아 6237번님 어릴 때 관악산 바로 옆 화랑대교 쪽에서 살았네요. 더우나 추우나 매주 일요일이면 아빠가 새벽부터 깨워서 와 산막사나 연주암까지 등산을 시켜서 새벽에 빗소리가 들리면 아 오늘은 잠 좀 자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신나 했었더랬죠. 지금은 기운 넘치시던 아빠의 에너지가 그립습니다. 그래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아빠 우리 어릴 때 아빠들은 진짜 다 기운이 좋았어. 진짜 그 에너지가 정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아빠들은 뭐 다 힘들어서 그렇겠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산보다는 이 화장실을 더 좋아하고 컴퓨터방 좋아하고 산보다는 쇼파를 더 좋아하고 왜 그러시나 몰라요. 요즘 일이 더 빡세단 얘기겠죠. 이도희님 여름 옷으로 옷 정리 중인데 옷이 하나도 맞지가 않네요.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요. 버리지 못하고 옷걸이에 착착 걸고 있습니다. 살 빼고 입어야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 응? 저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쟁여놨다가 결국은 버리게 되더이다. 결국은 안 보게 되더이다. 예, 저는 정리한다에 한 표. 자, 여기 옷 없는 분이 또 있었어요. 7034번님. 초등학교 4학년 쌍둥이 맘이에요. 다음 주에 애들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서 오전 내내 옷장을 뒤졌는데도 마땅한 옷이 없네요. 청바지에 티셔츠 운동화 뿐이네. 아유, 기본 미모로 어떻게 밀어붙여야겠다. 이게 진짜 찐 패핀 거예요. 아시죠? 청바지에 흰 티만 딱 입었는데도 딱, 어? 기깔나게, 어? 이렇게 예쁘신 분, 이렇게 후광이 비치시는 분이 진짜 미인이신 겁니다. 아, 미모로 밀어붙이세요. 전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예. 두 대를 들으시는 분인 것 같으니까 한미모 하시겠네.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안영미가 쏘는 아메리카노 아나 나가고요. 참관 수업 예쁘게 다녀오시라고 뷰티풀, 101의 뷰티풀 띄워드릴게요.

0: 바보같이 아쉬운 많은 노래가 하늘에 닿기를 당신 향해 밤새운 내 기도가 마음에 닿기를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

0: 잘하는 페이퍼 브랜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브랜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0: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0: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7: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6: 1일 1짬뽕 오케이?
8: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어디까지 가시나요?
11: 살아서 장까지요.
10: 혹시 닥터 캡슐 전?
1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쉐데이트에서 드린 선물입니다. 유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동화 가든에서 효자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유의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루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파충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0: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한 시간 만에 발표하는 오늘의 학용사 퀴즈 정답 바로 All Nude World Story 벌거벗은 세계사였습니다.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 0614번님, 5626번님, 우후경님 세 분께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릴게요.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우리 광고주님들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산 이야기 했잖아요. 요즘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옛날에 산 정상 올라가면 이거 많이 했잖아요. 야호! 근데 요즘에 리센느가 또 요 야호로 홍보 대사까지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제 야호! 이거 맞나? 슬림웨이 다이어트 야호! 브람스 안마의자 야호! 오뚜기 카레 포스코 ENC 환인 제약 IS 동서 주식회사 본 컴퍼니 현대 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KB 국민은행 빙그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우리

5953번님 오랜만에 아이 학교 앞에서 대기할 일이 생겨서 라디오 듣는데 관악산이 이렇게 웃길 일인가요? 너무 재밌게 듣고 갑니다. 아유 관악산 뿐만이겠습니까? 저희는 어떤 산을 갖다 대도 다 재밌게 풀어드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리센느 러브어택 지금 들려드리고 있죠. 요거 마저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릴게요. 우린 내일 또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일본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2: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우림정원. 귀촌을 한 한 부부가 산비탈을 갖고 만든 개인정원인데요. 봄에는 화려한 작약꽃밭으로 유명하고 초여름이면 하얀 수국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시골 마을 안쪽에 숨어 있어 조용히 둘러보기 좋다고 하네요. 우림정원은 처음 가면 여기가 맞나 싶을 만큼 한적한 곳인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작은 연못과 메타세콰이아 숲길이 펼쳐지고 숲 사이사이에는 부부가 직접 만든 장승과 돌탑들이 서 있어 작은 야외 미술관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 걷다 보면 수국 가득한 길도 나오고요. 졸졸졸 흐르는 물소리와 살랑이는 바람 덕분에 한참 머물고 싶어

곳이라고 하네요. 한적한 날 찾아가 느긋하게 둘러보기 좋은 정원이네요. 6월 9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LA의 팝밴드죠. 레프트오버 큐티즈의 해피송 들으셨어요. 이 곡은 팀 이름에도 큐티즈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인지 굉장히 귀엽네요. 아니면 이 밴드의 다른 곡들도 다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는데 아주 귀엽고 기분 좋은 해피송. 제목조차도 또 해피송이에요. 행복해지는 그런 기분을 완벽한 하루 첫 곡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정님이 오늘 상수님 버벅 되시네요. 초심 잃으셨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오늘 또 오프닝을 읽다가 조금 실수가 있었는데 초심을 잃은 게 아니죠. 초심으로 돌아갔다. 초심을 요즘 너무 능숙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조금 예전처럼 한번 버벅대보자. 한번 그런 구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0: 어떻게 여러분들 만족하셨는지 완벽한 하루의 초반의 모습을 다시 풋풋한 모습을 다시 느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혜정님 지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이혜정님 경고. 고윤희님 오늘도 순디스런 노래와 음악 부탁드려요. 그래요. 순디스런 그런 음악이 어떤 걸지 모르겠지만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평소에 나오는 이런 편안하고 좋은 음악들이겠죠. 어디서 좀 어디서 많이 라디오에서 많이 못 듣는 음악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으셨던 그런 익숙한 곡들 예전에 추억이 생각나는 곡들 그런 곡들도 좀 있고 오늘 곡의 구성들이 아주 지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쏙쏙 중간에 또 껴드릴게요. 김한결님 오늘 공강일에서 완화 들으면서 시험 공부해볼게요. 좋은 생각이에요. 편안하게 저는 이제 가사가 있는 게다가 또 가요는 좀 음악을 들으면서 딴 걸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은 음악만 듣습니다. 책이 줄이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다 하면은 괜찮다 하면 우리 완벽한 하루가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하니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백조싱크, 3일제약, 음식물처리기, 휴렉, 브람쌈마의자,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그레이논, 멕시칸, 올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싱크볼, 백조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2: 백조싱크.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수야.
3: 딱.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김영중의 옆자리 들으셨습니다. 아, 뭐 이거를 듣고 있으니까 생각나는 팀이 있죠. 페퍼톤스가 생각이 나요. 아, 이 우리 신재평 씨가 작사 작곡을 한 곡인데 아주 신나네요. 아까 최정현 님이 이 곡은 천재 프로듀서 신재평이 3집 타이틀로 쓰려고

흔들었다가 김영중님 드린 옆자리잖아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왜 드렸을까요? 드릴만 하니까 드린 겁니다. 진짜 자기가 그거 타이틀로 하고 싶었으면은 합니다. 드릴만 하니까 드린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는 건가요? 우리 제작진이 전문가 납셨네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5143 쓰시는 분. 14,000보 걷고 들어와 목욕 제기하고 벽에 다리 올리고 누워 완벽한 하루 듣고 있어요. MBC 라디오에 남자 DJ가 많지만 제 최애는 순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DJ가 참 많아요. MBC 라디오. 저도 그러네요. 좀 남자 DJ가 많네요. 태희, 윤상, 이문세, 이상순, 배철수 등등. 참 저요 DJ란 그 포지션은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음악을 잘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의 사연도 잘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이면 됩니다. 남자고 여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아무튼 벽에 다리 올리고 누워서 편안하게 계속 라디오 들으시기 바랍니다. 8871 쓰시는 분. 전 어제 아파서 출근을 못해 오늘이 월요일 같아요. 왠지 문자 보내야 할 것 같아 보내봅니다. 아, 월요일. 그래, 월요일에 제가 문자 얘기를 많이 하지만 화요일도 비슷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비슷해요. 수요일은 그래도 문자보다는 이제 토마스 쿡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괜찮고, 목요일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많고 문자가. 화요일에도 여러분 많이 보내주세요. 정진주님, 저번 주 화요일에 조리원 나와서 인생 22일 차 아기와 매일 라디오 듣는 중이에요. 라디오는 처음인데 너무 좋네요. 삭막한 육아에 힘이 돼요. 아, 정진주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또 출산을 하시고 또 아이랑 같이 이렇게 또 라디오에 또 입문하시게 돼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주님께는 제가 얼마 안 남은 순댓국 밀키트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게다가 또 노래도 하나 또 띄워드릴게요. 도리의 노래입니다. 바이올렛.

도리의 바이올렛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그 후반부는 아주 신나는 곡이고 초반에는 약간 뮤지컬을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주 좋습니다. 허재영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저 회원 가입했어요. 이제 문자 안 보내고 공짜 미니 쓸게요. 아 잘하셨습니다. 미니는 공짜인데다가 또 할 장점이 많습니다. 미니로 계속 모바일 핸드폰으로 음악 완벽한 하루를 들을 수도 있고 음악도 좋은 음악이 나오면 하트를 또 탁 눌러서 또 체크도 해놓을 수 있고 참 잘하셨습니다. 허재영님 축하드립니다. 미니의 세계로 오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2224 쓰시는 분 저 종로구 부암동 주민인데 부산에 일이 있어서 출장 왔거든요. 부산역에서 해운대 가는 버스 1003번 1003번을 탔는데 순디 목소리 뭔 일? 급 문자 남겨보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1003 우리 버스 기사님이 우리 FM4U를 잘 틀어놓고 완벽한 하루도 잘 틀어놓고 이렇게 참 고마운 분이죠. 정말 1003 버스 기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부산 이게 또 1003번이 기장에서 해운대랑 부산역을 거쳐 부산대 병원까지 운행하는 버스라고 우리 제작진이 또 금방 또 찾아가지고 야 아주 버스 타고 이렇게 창밖만 봐도 뷰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부암동 주민이시면 아주 저랑 가까운데 사시는 분이네. 이렇게 또 제 그 방송이 나온다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자, 샤데이의 제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아름다운 곡이죠. 샤데이의 By Your Side 들어드리고 오늘 조금 벅벅되는 게 많죠. 제가 좀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그 행위입니다. 그런 마음에 자꾸 벅벅되는 것 같아요. 샤데이의 By Your Side 들어드리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오발의 Needed입니다. 베이시스트, 드러머, 기타리스트로 이루어진 팀이고요. 멤버 각자가 BTS, 바우터 하멜, 요네즈 켄시 등 여러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개개인의 기량이 뛰어난 만큼 함께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는 요청이 이어지면서 2006년부터 밴드로 틈틈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다섯 번째 앨범 글리머를 공개했습니다. 이 앨범의 수록곡 니디드는 베이시스트가 썼는데요. 아이와 같이 잠들었다가 혼자 눈을 떴을 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보다가 느낀 감정들을 옮겨서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재즈, 힙합, 소울을 넘나드는 세련된 연주로 탄탄한 팬층을 이룬 밴드 오발의 니디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취향의 공유에서 같이 들으신 곡은 오발의 Needed였습니다. 뭐 그냥 굉장히 세련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듣는 내내 야 리듬이며 어떤 그 사운드의 질감이며 또 목소리며 베이스의 어떤 패턴과 편곡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기타의 기타 솔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서로가 자기의 기량을 내가 좀 이렇게 좀 더 튀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조화롭게 딱 적당히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느낌의 편곡이 너무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발의 Needed 다른 음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다들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양수정님 베이스 사운드 완전 제 취향입니다. 아 이런 베이스 요즘에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굉장히 세련된 편곡입니다. 잘 들었고요. 취향의 공유로 김채린님이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요즘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노래는 MKTO의 클래식입니다. 우연히 듣게 됐는데 1940에서 80년대 스타들을 언급하면서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가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등교길이나 쉬는 시간에 자주 듣고 있고요. 밝고 신나는 멜로디에 기분 전환도 되지만 자신감을 잃었던 시기에 작은 위로가 되어진 노래라 다른 분들께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야, 아주 이 노래 하나가 정말 많은 거를 줬네요.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MPTO는 미국의 팝 듀오죠. 추천해 주신 이 곡은 2013년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마이클 잭슨처럼 전율을 주고 프린스처럼 키스하고 싶다

마빈 게이처럼 사랑을 나누자 등등 이게 익숙한 뮤지션들의 이름이 가사에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가사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채리님이 공유해 주신 곡 같이 들을게요. MKTO의 클래식.

김채린 님이 공유해 주신 취향곡 MKTO의 클래식에 이어서 2488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 김채린 님이 추천해 주신 MKTO의 클래식 굉장히 좋은 곡이네요. 자, 제가 상순 세트 보내드려야죠. 커피 드립백 세트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두 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도희 님이 100만 년 만에 라디오가 듣고 싶어 3사의 라디오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라디오가 하나 있는데 완벽한 하루 그리고 순디 너무 좋으네요. 오늘부터 정착할 듯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참 예전하고 이제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라디오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차에서 라디오 채널을 맞추거나 아니면 조그만 라디오 집에 있는 라디오로 이렇게 채널을 돌려가지고 칙칙칙칙 되는 소리를 중간에 끼면서 이렇게 돌려서 맞추면서 어디 라디오 뭐 MBC 라디오는 몇 번인가 뭐 KBS는 몇 번인가 이런 거를 찾았는데 이제는 앱을 설치하는 시대예요. 참 뭐 이런 시대는 오래됐지만 김도희님의 문자를 보고 야 참 많이 바뀌었구나. 김도희님 근데 앱으로 들으시는 것도 참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여러 방송을 듣고 싶으시면은 조그만 라디오 하나 사셔도 굉장히 그 운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 완벽한 하루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4361 쓰시는 분 순안방송 순디 아이 학원 픽업 시 자주 듣습니다. 아이가 아직 초등 저학년이라 순안방송 찾아 정착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순안방송 부탁드려요. 그래요. 순하죠. 음악들도 좀 편안하고 제가 이렇게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시끄럽다기보다는 신나게 막 톤을 높여서 막 떠들거나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순하긴 하지만 상순 퀴즈에서 약간 좀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조금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이랑 같이 들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황규유 님이 보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잡음과 소음 속에서 집중해서 들으려고 이어폰 끼고 들어요. 기분 좋은 시간이라고 보내셨습니다. 이어폰 끼고 음악 듣는 거 저도 항상 요즘에는 음악을 그냥 스피커로 이렇게 듣다가 이어폰을 끼고 한번 거리에서 이렇게 요즘엔 또 노이즈 캔슬링이 되니까 아주 음악이 자세히 잘 너무 좋은 음질로 들려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 끼고 좀 듣는 다른 거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행위를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황규 씨가 또 그러고 계시네요. 아주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도 이어폰 끼고 들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분 이 최유리 씨 좋아하시는 분 많죠. 이혜림 님의 신청곡입니다.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406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뉴홉클럽의 Know Me Too Well 시청합니다. 너는 나를 너무 잘 알아 라는 제목인데요. 헤어진 뒤에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후회와 이별의 후유증이 담긴 내용이에요. 제가 드라이브 할 때마다 듣는 곡인데 완화해서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자주 듣는 음악을 우리 완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2부 끝곡으로 New Hope Club and Dana의 Know Me Too Well 들려드리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0: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아 너무 좋네요. 킴의 This is the last time 들으셨어요. 아 정말 오랜만에 듣는데 기분이 참 좋네요. 이 곡이 아주 완벽한 하루 3부 첫 곡으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퇴근이죠. 8478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구남친이 좋아하던 노래네요. 그래요. 아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노래 들으시면서 또 옛날 생각도 좀 하고 그런 거죠 뭐. 김미영님 알바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버스 기다리면서 이어폰 끼고 듣고 있어요. 선곡들이 어찌 이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요. 집으로 가는 길이 룰루랄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도 이어폰 끼고 또 완벽한 하루를 듣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좋은 노래는 정말 이어폰 끼고 집중해서 들으면 정말 더 배로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김미영님도 이렇게 저도 참 어릴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이어폰 끼고 버스 타고 그랬었는데 참 그 시간 참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직장인들은 그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 혼자서 이렇게 좀 생각도 정리하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얼마 전에 했는데 김미영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6316 쓰시는 분 4시가 되면 항상 완화를 고정하는 부산 40대 택시기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솔직히 선곡 정말 특별합니다. 순디 목소리도 참 좋고요. 상순 퀴즈도 깨알 재미. 정말 완벽한 프로그램입니다. 라도 아 정말 야 이런 완벽한 칭찬을 또 해주시다니 우리 부산의 기사님 6316 쓰시는 우리 기사님께 제가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이렇게 좀 쉬시면서 커피 한 잔 딱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3, 4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IS 동서, 노무법인 폐, 롯데렌탈, 빙그레, 베스트슬립,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컴퍼니, 주식회사 헤리즈 하보에,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KB국민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합니다.
1: IS 동서는 봅니다. I can do

0: 어떤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써서 간다 잠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정미조의 노래입니다. 양양. 죄송합니다. 정미조의 노래가 아니라 이게 다른 노래가 지금 걸려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 이게 참.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 지금 이게 너무 밑으로 내려갔네요. 저희가 잠시만요. 지금 황급히 지금 우리 황국장님이 들어오셔서 해결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정미조의 양양.

정미조의 양양에 이어서 이규호의 보물섬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이 이규호의 보물섬에는 정말 많은 목소리들이 같이 노래를 했죠. 그 푸른 곰팡이 레이블에 소속된 많은 가수들이 한동준 씨, 박용준 씨, 오소영 씨, 고찬용 씨 목소리도 있고요. 장필순 씨 목소리도 들렸고요. 윤영배 씨 목소리도 들렸고 많은 그 동료들이 같이 함께 부른 보물섬 이 노래도 너무 좋네요. 제가 또 오늘 뭔가 초심으로 돌아가는 날인 것 같아요. 오프닝부터 버벅대더니 한 건 또 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세요. 오랜만에 실수였습니다. 정말 너무 능숙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실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고 계시네요. 905 있으시는 분 덕분에 잠 깼어요 순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246 쓰시는 분은 그럴 수도 있죠 뭐. 인간적인 모습이 더 매력적이에요. 참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 참 당황스러워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요즘에는 콘솔을 제가 직접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이런 실수가 나오면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누구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빨리 제가 이렇게 손을 얼른 뻗어서 얘기하랴 곡도 이제 다시 딱 그 제자리에 놓으랴 참 바쁜데 아 우리 황 국장님이 정말 쏜살같이 또 달려왔습니다. 6532 쓰시는 분이 순디 샤이 청취자인데 오늘 재밌어요. 이런 게 재밌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5401 쓰시는 분 노래 맞추기인가요? 이찬혁의 비비드 라라러브요. 이야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몇 초 나간 거 가지고 이렇게 노래를 얼마나 이 노래를 많이 들었으면 얼마나 이 귀썰미가 좋으면 이렇게 와 많은 분들이 맞췄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맞추신 분 5401 쓰시는 분 7046 쓰시는 분 그리고 장세별님 세 분께 야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작진이 보내드립니다. 제작진도 정말 감탄하고 있었어요. 자 노래 맞추기 정답 듣죠? 이찬혁의 비비드 라라 러브

이찬혁의 비비드 랄라 러브. 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좋으니까 정말 전주만 들어도 딱 생각이 나는 노래가 됐습니다. 자, 3부 마지막 곡 남겨놓고 있습니다. 로린 힐의 노래. 아, 정말 오랜만에 듣는 너무 좋은 노래죠. Do Up That Thing. 이 노래 듣고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올 건데요. 상순 퀴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제가 너무 많이 틀렸어요. 제가 어제까지 4연패 했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연패, 6연패 되면 선물이 줄어들다는 루머가 지금 MBC에 나돌고 있으니까요. 오늘 꼭 맞춰서 여러분들도 오늘 꼭 저를 좀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한 분이 선물을 또 못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고요. 아무튼 로린 힐의 두 앞 듣고 저는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Yo, remember back on the bully when cats used to harmonize like Yo, yo, my men and my women, don't forget about the dean. This is not the most the king, yo. It's about a thing, yo.

0: 전남 광주의 새로운 미래, 그 위대한 비상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으로 시작됩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이뤄낸 역사적 대타협의 결실, 예비 이전 후보지 무안군 선정, 행정통합, 하나된 이름으로 약속된 지원을 실현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동북아 대표 관문공항으로 성장시키고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 농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산업과 일자리, 사람이 모여드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서남권 발전의 새로운 길에 전라남도가 앞장서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라남도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81년 오늘 6월 9일은 미국의 배우 나탈리 포트만이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영화 레옹의 마틸다 역으로 데뷔해 블랙스완으로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까지 받았는데요. 블랙스완은 경제학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블랙스완, 즉 검은 백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검은 백조. 검은 백조가 있을까요? 어떤 상징적인 게 아닌가요? 블랙스완, 저도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근데 참 오래됐어요. 이제 블랙스완도 정말 예전 영화가 된 느낌이에요. 참 오래됐죠.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런 검은색 백조. 백조가 하얀 백, 이래서 백조인데 검은색이 있으면 흑조죠.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고 있어. 자, X입니다. 아니, X가 아니라 아, 큰일 뻔했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검은 백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죠. 블랙스완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이게 또 확신을 가지면 많이 틀려요. 근데 오늘은 그냥 오로 가고 싶어요.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부정하기 한다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상승 퀴즈에 이어서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들으셨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지금 들어도. 자, 오늘 상승 퀴즈 블랙스완, 즉 검은 백조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아, 검은 백조라뇨. 검은 흑조가 하나만 있어도 백조가, 이름이 백조인데 검은 게 말이나 됩니까? 가닥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100% 맞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항상 하고 살아야 된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다 맞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깔고 있어야 돼요. 전제로. 곽세라님 정답 X 있어요. 지난달에 동물원에서 봤습니다. 아, 큰일이네요. 야, 이거 봤다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보통은 이제 지난달에 TV에서 봤어요 이러면 정말 정확한 건데 곽세라님이 지난달에 동물원에서 봤다고. 백조 맞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 까만색인데 약간 비슷한 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백조 비슷하게 가지고 까만색이. 장소연님은 X입니다. 순디 바보.

죄송합니다. 아, 그 정도 이거 상승 퀴즈 못 맞힌다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전선영님 오 검은 백조 본 적도 없어요. 백조가 백색이니까 백조인 거죠.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비슷하지만 백조가 아니겠죠. 다른 이름이 있겠죠. 5361 쓰시는 분. 저 순디님 오늘 제작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늘 아주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순디님이 오늘은 꼭 맞춰주세요. 저 진짜 모르는 문제만 나와서 순디만 믿고 가고 있거든요. 오늘도 따라서 오! 라고 보내셨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뭔가 김이 좀 빠졌어요. 근데 제작진이 좀 실수로 이상한 사진이에요. 이상한 사진 잠깐. 자,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아, 블랙스완, 검은 백조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왜 백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백조라는 이름이 붙은 건 17세기 이전인데요. 당시 유럽인들은 발견한 백조 모두 흰색이었기 때문에 백조는 당연히 하얀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697년 네덜란드 탐험가 빌렘 데 블라밍이 호주를 탐험하던 중 검은 백조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백조는 모두 하얗다는 기존의 상식이 깨졌고 이후 블랙스완은 일어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를 뜻하는 말로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아, 야, 정말 검은색이네요. 방금 실수로 잠깐 띄워줬던 사진을 우리 제작진이 다시 보여줬는데요. 검은색입니다. 저게 백조 맞나요? 다른 새 아닌가요? 아, 정말 범새고 부리는 또 빨간색이에요. 정말 정말 멋지게 생겼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한번 검색해서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멋있네요. 아, 실제로 존재합니다. 블랙 스완, 검은 백조. 5연패. 야, 오늘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내일부터 조금 제가 회의를 좀 해서 틀리더라도 정답자 다섯 분 뽑는 거는 좀 지켜야겠다라는 어떤 설득을 조금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상심해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그래도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내일부터 정말 제가 한번 열심히 또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정답자 다섯 분 당첨자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김정화님의 신청곡 듣죠. 적재의 정말 제가 상승 퀴즈를 정말 잘 맞춰든 주던 그런 시절이 시절을 어떤 노래하는 적재의 노래로 한번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억은 추억이 된다.

0: 적재의 기억은 추억이 된다에 이어서 3196 쓰시는 분이 시청해 주신 유나의 기다리다 같이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슬프게 이 두 곡이 원래 슬픈 노래죠. 7775 쓰시는 분이 오마이갓 상승 퀴즈 아니고 상심 퀴즈라고 아주 상심이 큽니다. 맞아요. 7506 쓰시는 분은 상순 오빠 달걀 두 판이 왔는데 제가 네 개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오늘은 그런 날인가 봐요. 아주 오늘 아주 엉망진창이죠. 오늘 두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겁니다. 아 광고 듣겠습니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0: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내일 수요일에는 젠제의 음악 아시죠 여러분? 토마스 쿡과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주제를 미리 정해놨어요. 국락도 락이다. 2탄. 내일 또 한국의 락 음악, 한국의 제가 볼 땐 한국의 헤비메탈 음악도 좀 나올 것 같은데 한국의 락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내일 꼭 들려서 정말 신나는 시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곡으로는 천진우의 여름 좀비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0: 10만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이 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00회 앞서 방송되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에서는 고정 코너로 상순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OX 퀴즈. 맞다 틀리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거니까 예상 승률은 자그마치 50%나 됩니다. 더구나 상순 퀴즈의 모토는 상식의 순기능을 널리 전파하는 것. 그런데도 순기는 비상식적 선택을 해서 청취자를 낙담시키곤 합니다. 아, 퀴즈라면 나도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곤충학과 교수로 지내던 시절에 스탠포드 대학교 학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걸 찾는 퀴즈 대회를 개최했는데 우승을 차지한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귀영벌의 직장 온도였어요. 숲속의 노과학자 베른트 하인리히가 별걸 다 묻는 퀴즈 얘기에 가세합니다. 아, 벌의 체온이나 대온도에 관심을 갖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퀴즈 왕이 되려면 벌의 내장 온도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귀영벌, 영어로 하면 범블비죠. 관심의 세계는 넓을수록 좋습니다. 자,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이게 멜로디만 듣고 있어도 진짜 벌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죠? 예. The Flight of the Bumblebee 들었습니다. 이 저 크로아티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막심, 예. 백혜미도 한번 출연했었죠. 예. 막심 무라비차인가 그럴 거예요. 예. 잘생겼습니다. 예. The Flight of the Bumblebee. 야, 오늘 완벽한 하루의 상순 퀴즈로 시작하네요. 아저씨, 순디가 지금 5연패입니다. 내일 권투를 빕니다. 5연패. 다섯 번 연속해서 패권을 잡았다 이거죠? 농담이에요, 예. 자, 김지우 씨, 고맙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막심의 The Flight of the Bumblebee 들었고요. 1부, 2부, 3일제약,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몬컴퍼니,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IS 동서, 도드라만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멕시칸,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키움증권, 포스코 ENC에서 함께합니다.
1: 티켓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물고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오늘 마이클 보고 왔는데 이 무슨 일인가요? 저 96년 고딩 때 마이클 공연 표까지 사서 같이 데려가 준 친구. 아, 요즘 자주 생각나요. 늘 고마워요. 5536번으로. 와. 그 친구가 나름 여유가 있었는 모양이네. 마이클 잭슨 공연 표까지 사줬어요? 오. 야. 재밌네. 예. 아, 재밌는 게 아니고 좋은 친구네. 5536번입니다. 아, 요즘 마이클 영화 보고 여러 곡 들어보는데 아, 스무드 크리미널이 좋네요 하고 5516번 또 5618번으로도 청해 주셨습니다. 마이클 잭슨 스무드 크리미널. 네. 6723번입니다. 아, 아저씨 조금 전에 그 음악 듣고 너무 신나서 녹음했어요. 근데 벌이 아니고 모기인 줄 알았어요. 예. 피아노 도전할 겁니다. 아, 이거 치시게요. 와,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예? The Flight of the Bumblebee. 이거. 예.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우리말 제목을 뭐 다르게 좀 붙였잖아요. 뭐 왕벌의 비행? 뭐 이렇게 붙였던 것 같은데. 아, 근데 범블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왕벌은 아니고. 저 제대로 하려면 뒤영벌의 비행 이렇게 되는데 뒤영벌. 하긴 트랜스포머에도 왜 범블비 그 귀엽잖아. 자동차 아주 귀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범블비가 아주 작다니까요. 작아요. 색깔도 예쁘고. 그래도 아, 벌에 쏘이면 안 되죠. 아, 근데 벌에 쏘여 아, 저번에 한번 통계를 봤는데 1년 중에 인간을 사망하게 하는 동물들 쭉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사자, 호랑이 이런 애들 잘 안 만나니까 저 밑에 있고요. 벌이 굉장히 상위권에 있습니다. 벌. 1위는 모기. 근데 1위 모기를 보고 제가 그 밑에 2위를 보고 경악했잖아요. 2위. 2위 인간. 너무 슬프지 않아요? 2위가 인간. 아이.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이초원 씨가 청해 주신 음악 트레인 헤이 소울 시스터.

로비 윌리엄스 It's Only Us. 김유신 씨 고맙습니다. 아, 이 음악만 나오면 뭐 축구 얘기들 하시는데 예. 월드컵 개막이 딱 3일 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뭐 다른 어떤 분들은 뭐 관심이 없다는 분들 계신데 저는 관심 많습니다. 지금 두근두근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비 윌리엄스 It's Only Us. 앞에 들으신 음악은 트레인의 Hey Soul Sister였고요. 야, 이건 아주 기상천외한 문자인데 4484번. 아, 모기가 동물인가요? 네. 식물은 아니잖아요. 네. 아니, 곤충도 동물에 들어갈 동이 뭐 동물 할 때 동이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이는 애들은 다 동물입니다. 예. 식물은 그냥 한 군데 뿌리 박고 있는 애들이고요. 아, 기상천외한데 이거. 아, 9403번입니다. 요즘 마라톤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와, 뛰면서 듣기 좋은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뛰면서 뭐 빠른 템포의 음악들은 다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뛰면서. 자, 3901번으로 청해 주신 푸시켓 돌스 스웨이.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균형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오늘도 햇살은 따가웠지만 날은 서늘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심한 더위는 없었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26도로 낮에도 크게 덥지 않겠고 동풍이 부는 동해안은 낮 기온 2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 중부지방보다는 덥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하늘이 흐린 가운데 비가 좀 지나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다른 지역은 자외선 지수가 높고 오존 농도도 짙을 것으로 보여서 야외 활동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소나기 소식이 좀 잦은데요. 목요일에도 중부와 경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박윤경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가 세상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 우리 시대 최고의 자연작가라고 지칭하는 베른트 하인리히가 모든 이야기는 숲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황금양털상을 수상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유시 버클리 교수 시절 그는 그 상을 탔고 상금으로 3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게 지역신문에 보도되었다. 그러자 유시 버클리와 은근히 경쟁구도를 펼치고 있던 스탠퍼드대 학생들이 그걸 포착해서 퀴즈 문제로 냈다. 황금양털상은 매년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인데 하인리히는 뒤형벌의 체온 조절을 연구해서 그 상을 탔다.

온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요즘 산에 가면 뻐꾸기 울음소리를 자주 듣는데 그 뻐꾸기가 얌체같이 다른 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건 말건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묻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베른트 하인

어떤 생물학자가 이렇게 한탄했단다. 어린 시절에 식물과 곤충을 채집한 적이 없는 사람은 오솔길과 산 울타리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절반도 헤아리지 못한다. 철수는 오늘 꿈틀거리는 애벌레를 징그러워하기는커녕 애정과 관심으로 대하는 할아버지 과학자 생각을 한다. 어릴 적부터 숲속을 뛰놀면서 온갖 동식물을 보고 만지며 몸소 자연세계를 깨쳤던 그는 취미도 꿈도 친구도 숲에서 만나고 발견했다. 그가 거둔 과학적 성취도 모두 숲에서 이루어졌다. 90세가 멀지 않은 나이에도 여전히 숲속의 작은 통나무 집에서 사는 그를 최재천 교수는 천재 중의 천재, 부럽기 짝이 없는 선배 과학자라고 공공연히 언급한다. 최 교수는 자신도 죽기 전에 꼭 한 권 이런 책을 쓰고 싶다며 부러워하는데, 생명을 이해하고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내려는 의도로 썼기에 모든 이야기는 숲에서 시작되었다가 박물학 에세이집이라고 말하면서 하인리히는 당부한다.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학문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 직접 만지고 참여하며 자연을 경험해봤으면 한다. 특상공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우리는 밖으로 나서야 한다.

타니타 티카람 World Outside Your Window 들었습니다. 홍경화 씨가 잘 부르는 듯 아닌 듯한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타니타 티카람이 노래 잘하는데 제가 보기엔 잘 부르는 듯 아닌 듯은 저죠. 예. 제가 노래가 그렇죠. 뭐야 쟤 부르는 거야 뭐 애매한 타니타 티카람은 괜찮습니다. 가창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World Outside Your Window. 자, 6시 41분 23초 막 지났습니다. 오, 요리를 하셨네. 0286번. 요리 진짜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는데 딸이 닭도리탕 먹고 싶다는 말이 귀에 쟁쟁해서 만들어봤어요. 모처럼 애쓴 나를 칭찬합니다. 저 너무 웃기죠? 안 웃기는데요? 이게 뭐가 웃겨요? 이게 제가 뭐 맛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비주얼은 그럴듯합니다. 오, 맛있게 생겼어요. 오. 그리고 야, 딸이 그 먹고 싶다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의 사랑이 담긴 거 아니에요? 그 웬만하면 맛있어요. 아니, 꼭 그렇진 않구나. 사랑 담았는데도 맛 없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요리하는 게 음악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아, 똑같은 레시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음표가 있는데 그걸 연주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묘하게. 맛있기를 바랍니다. 자, 2005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세라 맥락클란 Angel.

0: 아델, Make You Feel My Love 들었습니다. 5234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세라 맥락클란의 Angel이었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1: 휴레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다시 편집해놨다.
1: 서울 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

0: 현대산업개발.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6: In 1965, Vietnam seemed like just another foreign war.
7: 네, 폴 하드캐스 19. 김원석 중화였습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8: Age of the combat soldier was 26. In Vietnam, he was 19. In Vietnam, he was 19.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더 일도 해야 되겠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0: 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1: 061-241-8800.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 영블러드 그리고 스매싱 펌킨스 잠비 들었습니다. 정재윤 씨가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2558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아, 오늘 선곡이 아, 우울하고 아픈 퇴근길을 위로해 주네요. 최고입니다. 가로 열고 언젠 별로였냐고 묻지 마세요. 너무 파악당했는데. 예. 저도 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너무 파악당했어. 자, 영블러드, 더 스매싱 펌킨스, 잠비. 광고 뒤에는 배순탁 시드림 씨와 함께 배신한 주제는 합니다. 3부 4부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B국민은행 주식회사 그레인원 SK케미칼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3: 닥터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워킷

0: 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배순탁, 신혜림 씨와 함께 배신의 한수 진행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5: 자, 우선 신혜림 작가. 야, 진짜 36주년 특집 방송 했잖아요. 재롱잔치.
6: 재롱잔치.
7: 아, 예, 예.
5: 재롱잔치에서 대상을 차지한
7: 네네.
5: 신혜림 씨에게.
7: 네.
5: 근데 상품이 뭐였어요?
6: 백햄 후드티였습니다.
5: 아, 그걸 이제 와 거의 석 달 만에.
6: 네, 그때 당시에 한 장을 받았고 저는 1등했다고 이제 한 장을 더 주겠다라고 아. 하셨는데 원뿔원으로 그 나머지 한 장을 오늘 이제
5: 오늘
6: 받게
5: 받았습니까?
6: 됐어요. 네네.
5: 입고,
6: 잘 받았습니다.
5: 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6: 아, 저기 있는데 네, 뜨개 뭐해서.
5: 알겠습니다.
6: 네네.
5: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7: 상품이 참 죄송합니다.
5: 좀 아니면... 허접하긴 하네요.
7: 네네네.
5: 야, 유승철 씨가 오늘 축구 캠프에서 신혜림 작가님의 분석 드디어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축구 캠프 아닙니다.
6: 그렇죠. 그렇죠. 네. 아유, 제가 잘못 생각했는 줄 알았어요.
5: 축구 캠프 아니에요.
7: 그리고 네. 저 이건 안 됩니다. 신혜림 작가 저 이름 스펠링 틀렸습니다. 글자.
5: 아, 그래요?
7: 네.
6: 아니,
7: 바다 해자도 아니고. 예, 예, 예.
6: 아니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5: 여입니다. 혜림.
7: 네.
5: 네. 발음 이렇게 신혜림.
7: 신혜림.
5: 6173번으로 배 작가님 체코전 분석했어요.
7: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입으로

0: 분석하지 않습니다.
1: 축구 전문가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0: 어, 그럼 사이비. 사이비 전문가 아니에요?
1: 사이비 전문가도 어쨌든 전문가잖아요.
0: 아. 네.
1: 저는 제 입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0: 사이비는 뭐 아무한테나 붙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이비인데 어차피.
1: 네. 저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에서 저는 제가 축구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0: 아, 이 사람 또 한 번도 없을까?
1: 한 번도 없습니다.
0: 한 번 정도는 있겠지.
1: 아, 그래도 뭐 한 세 번. 세 번.
0: 저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드디어 월드컵이 이제 금요일에 개막을 합니다.
1: 네네.
0: 개막하자마자 우리가 A조라.
1: 그러니까요.
0: 바로 네. 개막하자마자 경기예요. 이번 주 금요일.
2: 네네.
0: 한국 시간 11시.
2: 네네.
0: 근데 다음 주부터는 저 배신의 안수가 축구 캠프로 진짜 진행될 예정이니까.
2: 네네.
0: 이번 금요일에 네. 저 대체코전 꼭 보시고요.
2: 네.
0: 진짜 보셔야 돼요.
2: 네네.
0: 보시고.
2: 아, 그럼요. 네.
0: 아, 우리가 그 분석도 잘해 오시고 만약에 이긴다면 우리의 승인은 무엇인가?
2: 아.
0: 어떻게 해서 이겼다.
2: 아, 네.
0: 졌으면 네. 우리의 패인은 무엇이었는가?
2: 아.
0: 이 패인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음 경기로 나아갈 것인가?
1: 지금 신혜림 작가가 아 하는데 아가 지금 떨려요. 지금.
0: 아 그래요?
1: 다른 때랑 달리 아.
2: 뭐 네.
0: 뭐
2: 알겠습니다.
0: 아 끝이에요?
2: 예.
0: 너무 뭐. 너무 순순히 네, 알겠습니다.
1: 아, 뭐 이렇게 또 기사 찾아보시고 하시겠죠.
0: 예. 아,
2: 아
0: 네.
2: 아니 뭐 아니, 그건 뭐 전문가 분들이 알아서 그거
1: 전문가 아니라니까요.
2: 사이비 전문가든 뭐든 전문가 축구 캠프를 지키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예. 정말 그냥 맑은 눈으로 보고 맑은 영혼으로 와서 아니, 맑게 말씀드릴게요.
0: 이렇게 맑은 눈으로 보는 필요가 있어요. 볼 필요가.
1: 그럼요.
0: 어 뭔가 자꾸 뭐 생각하면서 보면.
1: 네.
0: 게임을 게임으로 못 보고 네. 다른 엉뚱한 걸 보고 와요.
1: 원래 지식이 상상력을 방해할 때도 있는 겁니다.
0: 크, 좋은 얘기예요.
1: 네.
0: 누가 한 얘기예요?
1: 제가 한 얘기입니다.
0: 이 사람 그런 얘기는 누가 했겠지. 설마
1: 어디서 봤겠죠 또.
0: 자 그러면 오늘은 축구 캠프 아닙니다.
2: 네네.
0: 배철수의 축구 캠프는 내일 일단 시작됩니다.
2: 네.
0: 내일.
1: 내일은 이주원 위원과
0: 네.
1: 지금 이미 인별그램에 올라갔으니까요.
0: 진짜 전문가들이
1: 레전.
0: 사이비 아니고
1: 네.
0: 진짜 전문가들을 모시고
1: 네, 레전 두 분 모시고 레알 네. 전문가들
0: 네,
1: 두 분 모시고 이주원 위원 그리고 박종윤 아나운서
0: 네네.
1: 이분들이 사실 전 아나운서죠. 두 분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축구 너튜브를 운영하시는데
0: 축구 전문가들이죠.
1: 예. 이 두 분 모시고
0: 늘 축구와 함께 살고
1: 아, 참고로 저 안 나옵니다. 이 두 분이 나옵니다. 저 밖에 있겠습니다. 네.
0: 나오면 웃길 것 같은데.
1: 아니야.
0: 웃기긴 할 것 같은데.
1: 아, 예.
0: 사이비 전문가도 한번 모시고.
1: 아, 내일 밖에 저는.
0: 아, 하여튼 내일이.
1: 내일 두 분 모시고.
0: 그건 내일 얘기하자고요.
1: 네네.
0: 내일 봐서. 자, 그럼 음악 네. 소개해 주시죠.
2: 왠지 왜 이상하게 물론 축구 캠프 월드컵이 끝나면 다시 배신의 한수가 돌아올 거라고 믿지만
0: 아, 당연하죠.
2: 마치 오늘이 마지막 방송 같은 이런 비장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매력적인 목소리를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Love Spells라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게요.
0: 네네.
2: 그냥 활동명이 Love Spells고요. 본명은 태건 케이온 해리스라는 네, 가수입니다.
0: 이게 본명이겠어요?
2: 아, 그렇죠.
0: 러브 스펠스.
2: 그렇죠. 본명은 아니겠죠.
1: 네.
2: 네, 근데 21살의 아주 젊은 신인이에요.
0: 아, 젊은 친구군요?
2: 네. 러브 스펠스라는 활동명을 쓰게 된 이유가 이게 본인이 이제 삶을 좀 낭만적으로 보는 편이라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좀 그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한다고 하는데
0: 네.
2: 그래서 친구들이 넌 항상 사랑의 마법에 걸려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놀려서 그 말을 활동명으로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음악을 좀 더 몽환적이고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친밀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느낌을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드림팝 또 슈게이징 음악을 지향을 하고 있고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세 장의 EP를 내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17살에 이제 뭐 클레오나 비바두비, 메이지스타 같은 그런 이제 드림팝 가수들의 음악을

0: 들으면서 네. 본인의 어떤 음악 스타일을 좀 잡았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Keep It To Yourself라는 싱글을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아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힘 빠진 프린스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1: 힘 빠진 프린스.
0: 네. 뭔가 프린스의 어떤 노래하는 스타일에서 맥을 조금 훅 이렇게 빠뜨린 느낌?
1: 오오.
0: 그런 느낌으로 노래하는 것 같아가지고 귀가 확 이렇게 간 게 좀 있었는데
1: 네.
0: 굉장히 중성적이고 섬세한 보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소리만 들으면 이 사람의 성별을 짐작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들어야 하지 싶을 만한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1: 자, 그러면 Love Spells의 Keep It To Yourself 듣겠습니다.

0: 네, Love Spells, Keep It To Yourself 들었습니다. 힘 빠진 프린스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네요. 예. 느낌은 알겠어요.
1: 아, 네.
2: 뭐 네.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멈췄어요. 아, 부딪혔네요. 네. 아닙니다. 네, 그런 느낌이었고 네, 지금 그냥 갑자기 들으신 분들은 어떤 가수지 하실 수 있는데 남성 가수가 맞고요. 네, 굉장히 중성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죠.
2: 네. 네. 네. 제가 어제 바로 소식을 봤는데 곧 프린스의 미발표곡 네. 모음집이 처음으로 발매가 된대요.
0: 발매된대요?
2: 네. 그래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곡은요. 오랜만에 또 지난주에는 이제 신스팝 소개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다시 재즈음악 가져왔습니다. 이 곡을 가져온 이유는 이번 주 금요일에 금요일에 엄청난 재즈 뮤지션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 3, 4부에 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그분의 음악을 또 여기서 틀 수는 없으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 3, 4부에
0: 틀어도 되는데 그
2: 예전에 또 틀어가지고 제가 이 코너
0: 쪽이야 사람이
2: 네. 송영주 씨가 이제 그 대한민국 최고의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재즈 피아니스트
0: 재즈 피아니. 예.
2: 금요일 3, 4부부터 라이브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과장한다면
0: 예.
2: 만약에 여러분 그 금요일날 약속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0: 금요일날 축구 봐야죠.
2: 아니, 아침이잖아요.
0: 그러니까.
2: 네, 네, 저녁에 약속이 있으신 분들 7시부터 8시 사이에 네, 취소하십시오.
0: 아이 그 사람 그 너무 심하게 얘기해.
2: 아이, 그 농담이고요.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네, 정말 멋진 라이브 들려드릴 거니까.
0: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2: 네, 그래서 오늘 재즈음악 다른 재즈음악 가져왔고요. 요즘 진짜 딱 날씨가 그런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도 안 더워요, 저녁에.
1: 아, 맞아요.
2: 네. 네. 아직까지 안 덥고 약간 가을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말이죠. 날씨가 정말 계속해서 저녁에 참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0: 네네.
2: 이럴 때 정말 어울리는 재즈 음악은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0: 뭐, 다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이 곡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0: 아니, 잠깐, 이게 우리가 날씨에 따라서 뭐 어울리는 음악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1: 네.
0: 날씨가 좋으면 바람소리도 불고 온도가 적당하면
2: 네.
0: 안 어울리는 음악이 없어요.
1: 그건 맞아요.
0: 나와봐요. 갖고 나와봐. 어떤 네. 음악이 안 어울려?
2: 아니, 저는 좀 있습니다.
0: 있어요?
2: 심지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티스트.
0: 누구예요?
2: 레이디오헤드. 제 인생 밴드잖아요.
0: 레이디오헤드.
2: 네. 레이디오헤드의 음악을.
0: 좀 우중충해.
2: 네. 그게 영국에서 나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0: 그러네. 네. 그것도 그러네.
2: 그리고 한여름의 레이디오헤드는요. 제 인생 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든 앨범, 솔로 앨범까지 다 했습니다. 정말 좋아하지만 한여름에 안 듣습니다.
0: 근데 요 이제 이런 게 요런 데서
1: 네.
0: 이게 앞뒤 전후 좌우 다 들어보면
1: 네.
0: 레이디오헤드를 정말 좋아하는데
1: 네.
0: 한여름엔 별로야. 근데 다른 걸 다 쳐내고
2: 레이디오헤드 별로야만 남아.
0: 레이디오헤드 한여름. 그 배순탁 라디오헤드 별로라고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 예,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0: 아, 요즘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던데.
2: 얼마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네. 이제 그 어떤 그 행사에 가서 이벤트에 가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꽤 길게 얘기했죠.
0: 길게.
2: 예, 네, 그래서 엔지니어가 누군지 뭐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쇼츠로 올라왔어요. 거기에 쇼츠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 얘기했거든요.
0: 네.
2: 엔지니어 얘기는 왜 안 해요?
1: 아, 왜 안 해요? 아.
2: 엔지니어 얘기 한 3분 했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브루스 스위디언입니다. 엔지니어계의 1호왕이고요. 그분이 이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의 위대한 사운드를 중점적으로 조각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아, 근데 이게
2: 그러려니 합니다.
0: 그러니까 요즘에 또 댓글들이
1: 네.
0: 그 컨텐츠를 다 제대로 보고 네. 거기에 댓글 달면 괜찮아요. 그건
1: 네네.
0: 또. 그건 뭐 다른 타당성도 있고 네. 들을 만한 얘기들도 있고.
2: 네.
0: 근데 이 듣질 않아.
2: 네.
0: 보지를 않고 그냥 쓰는 거야.
1: 네. 그렇죠.
2: 뭐 그러려니 합니다.
0: 그러려니 해야죠.
2: 네.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정말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가마시 네. 워싱턴.
0: 가마시 워싱턴.
2: 음악 가져왔고요. 아직까지 안 들려드려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또 이거 신청하셔가지고
0: 네네.
2: 마침 또 생각이 났습니다. 테스터파이. 네. 이곡 가져왔습니다.
0: 공연도 참 재밌게 봤는데.
2: 아, 최고죠.
0: 가마시 워싱턴.
2: 네.
0: 테스터파이. 듣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0: 두 분 그럼.
1: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금요일에 축구 꼭 보시고.
1: 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아직은 야외를 걷기에도 무리가 없을 만큼 더위가 심하진 않은데요. 주말 전까지 이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초여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낮 기온 25도 안팎에 그치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밑돌겠고요. 반면에 남부지방은 30도에 육박하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소나기와 자외선도 기억을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충청 이남 지방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아지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성 파도 밀려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앨런 워커 페이디드 들었습니다. 8329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예. 앨런 워커는 노래하는 사람 아니고요. 예. 음악을 만들죠. 노래는 여가수 예. 이슬린 소라임. 아까 카마시 워싱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노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 7시 34분 58초 막 지났습니다. 서명원 씨가 청해 주신 해리 스타일스 레인 나이트 토킹.

Where is my husband? 박계형 씨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해리 스타일스의 Late Night Talking이었고요. 경현희 씨가 안녕하세요. 오랜 시간 서 있었더니 발바닥이 아프네요. 신나는 노래가 나오더라도 얌전히 앉아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얌전히 앉아가지고 발 구르는 노래를 듣는 건 어떨까요? 아닌가? 근데 무슨 일 때문에 계속 서 계신, 저는 오래 서 있으면 발바닥은 안 아프, 허리가 아프던데, 전. 오래 서 있으면. 아니면 요즘엔 뭐 허리 아플 정도로 오래 서 있지는 잘 않습니다만, 이제, 페스티벌 같은 데 가면, 뭐 거의 스탠딩이니까 그거 오래 서 있다 보면, 야, 허리 아파요. 정현윤 씨. 뭐 앉아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들으세요. 자, 5838번으로 청해 주신 빌리 아일리시 와일드 플라워.

0: 맞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빌리 아일리시 와일드플라워.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I was born by the river.
4: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4: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끝곡은 그랜드 펑크레이 로드의 발구르는 노래 Foot Stamping Music. 자, 이 음악 들으면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멤버들이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서로 살아온 동네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있어서 다들 조심스럽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딪히고 무대를 완성해 가면서 이제는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다섯 명이 모여 조금씩 섞이다 보니 저희만의 다채로운 하모니가 만들어졌습니다. 혼자서는 낼 수 없는 빛도 함께 모이면 가장 눈부신 색이 됩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4: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의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체코는 세계에서 맥주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성인 한 명이 1년에 평균 240병 정도 마시는데요. 그래서인지 즐기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맥주 거품의 양에 따라 여러 스타일로 음미한대요. 가장 일반적인 건 세 손가락 두께만큼의 거품을 올리는 흘리단카고요. 그 밖에도 거품이 아예 없는 초흡탄, 맥주 반, 거품 반의 슈니츠, 아주 소량의 맥주에 부드럽고 풍부한 거품 맛을 즐기는 물리코까지 취향 따라 그날의 분위기에 따라 맛볼 수 있다네요. 거품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종종 알맹이 없는 빈 수레로 비유되곤 하는데요. 가만 보면 거품도 거품 나름이네요. 빨리 사라져야 할 것만이 아니라 그 자체의 향미를 갖기도 하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9일 목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이었습니다. 체코의 다양한 맥주 거품으로 즐기는 그런 음주문화 얘기 나눴는데 충격적인 건 성인 한 명 1년 평균 240병. 와, 한국이 많이 마시는 게 아닌 건가? 아니, 사실 알고 보니 한국은 더한 거 아닙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리고 9925님이요. 사회 초년생 때 맥주 급하게 따라서 맥주 반 거품 반이라고 선배한테 혼나던 거 생각나요. 아, 체코였으면 이것도 마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기는 건데. 그러게나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적 씨가 그리고 아까 저는 그렇게 하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제가 목요일이라고 읽었나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요일인데 원고에 목요일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역시 그냥 읽으면 안 되는구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목요일이면 좋았겠죠? 죄송해요. 아무튼 이적 씨 얘기하고 있었죠. 이적 씨가 맥주 거품 딱 있는 그걸 너무 좋아하는데 생맥주인가? 드실 때. 근데 맥주가 꽉 차 있고 거품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갖다 주시더래요. 뭐야, 왜 이렇게 따라 써는데 그 서빙하시는 분이 팬입니다. 딴에는 그러니까 양 많이 드리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또 맥주집에서 알바해 보면은 거품 없이 가득가득 달라고. 그 참 그러니까 맥주를 즐기는 방식이 그만큼 다양한가 봅니다. 아무튼 저는 거품이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를 저선 거품이야 지금 하잖아요. 근데 좀 그게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에 거품 한번 못 끼어볼 수도 있는 게 삶인데 거품이 조금 있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어쩌면은 좀 전성기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인생의 거품은 언제였으며 아니면 아직 거품을 맛보지는 못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체코의 맥주 맛이 거품으로 결정되는 것처럼 오늘 별밤 색깔은 부엉이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은 2시간 동안 부엉이들의 신청곡과 이야기로 채우는 날이거든요.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최근 알게 됐는데 너무 좋아서 부엉이들이랑 같이 듣고 싶은 노래 다 좋고요. 진짜 맥락 없이 막 수다 떠는 느낌으로 채우는 날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날입니다.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 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일제약 포스코 ENC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IS동서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레

0: 안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슬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 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도경수의 팝콘 듣고 오셨습니다. 이선화님이요. 좋아진 노래네요. 도경수 나오던 예능에서 처음 듣고 좋다 했는데 지금 시원한 바람 부는 초저녁에 듣기 딱이에요. 아 진짜 도경수 씨도 필모가 아니지. 디스코그래피가 진짜 너무 훌륭해요. 예, 참 탤런트가 많은 분입니다. 자, 부엉이들의 이야기 좀 살펴봅시다. 1104님. 대장부엉 저는 국제 스포츠 경기만 열리며 애국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운동은 1도 못하는 몸치지만 우리나라 경기는 꼭 다 챙겨보며 응원만큼은 열심히 한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최선을 다할 우리 선수들을 응원합니다. 진짜 아 저희 남편이 진짜 이 월드컵의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정이 나오면 원래 켈박이라고 하죠. 캘린더에 그 일정을 다 넣어놓고 그때 중요한 일정을 잡지 않으려고. 이번에도 약간 뭐 새벽에 하겠지 하고 안일하게 있다가 그만 되게 중요한 약속이 잡혔대요. 첫날. 그래서 그저께부터 너무 침울해 있는 거야. 그래서 제 남편을 제가 별명을 영철스님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에다가 스님 붙여서. 왜냐면 되게 항상 고요하고 일일비없고 막 그럴 수도 있지. 이러는데 진짜 그저께부터 가만히 있다가도 아 어떡해 막 진짜 너무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번 주 금요일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2016 북중미 월드컵 조별 예선. 한국도 체코군요. 근데 우리 왜 체코 얘기로 했지? 불길한 거 아닙니까? 은근히 체코를 지금 밀고 있는 혹시 이 제작진의 이 흑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약간 좀 전 세계적 그 추알못인데 축구 잘 모르는데 한국 체코 누가 이깁니까? 빨리 딱 말해주세요. 축구 잘 아는 분들 딱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거 답변에 따라서 볼지 안 볼지 결정하려니까. 6111님 스마트워치가 체크해주는 수면 패턴을 확인해봤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깊은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냥 자리에 눕는다고 다 잠이 아니란 생각이 들면서 아 근데 어떻게 해야 잘 그것도 깊은 잠을 푹 잘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수면 도우미들이 있어요. 6111님 뭐 예를 들어 그 마우스 테이프라고 해서 잘 때 입을 너무 벌리고 호흡이 많이 들어가도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살짝 답답해하는 분들 그거 못하는데 그걸 살짝 이렇게 입 중앙에 붙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로마 오일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효과를 좀 보는데 좀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라벤더류라든지 뭐 또 그레이 플라워 뭐 이런 종류 친구들이 좀 이렇게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뭐 그런 거부터 좀 나를 되게 곡진하게 살피는 방법 중에 잠을 푹 자게 해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잠옷을 찾는다든지 이런 거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2021님 다음 주가 시험인 대학생 부엉인데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아요. 살려주세요. 교수님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갑자기요? 전국 모든 시험 기간 대학생들 힘내세요. 야, 그 대학생이 돼도 이 시험 범위의 고통에선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군요. 근데 혹시 뭐 갑자기 교수님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 그렇지. 제가 뭐 알아서 잘 알아드릴게요.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노래 듣는 동안에 부엉이도 실시간 이야기랑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

0: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 눈부시게 빛날 테니에 이어서 김민석 씨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얼마 전에 나왔대요. 굿바이 들었는데요. 되게 이거 가사 누가 썼어요? 가사에 완전 이렇게 빠져가지고 듣고 있었어요. 김민석 씨가 되게 업템포 좀 빠른 템포로 나왔다 하다가
1: 구름
0: 아 요새 구름 씨 얼마 전에 성시경 씨 신곡도 곡 누가 썼지? 구름 이거 곡 작곡도 구름? 구름 씨 빨리 한번 부르자. 아무 이유 없이 입장 표명 좀 들어야겠는데. 아 진짜 아 내가 가수였으면 지금 너무 곡 받고 싶은 작곡가 1위일 것 같은데요. 노래 좋네요. 자 그리고 역시 우리 부엉이들 축구 전문가 거의 신문선 부엉이들이 속출했습니다. 한국과 체코 누가 이기냐. 제가 아주 유치하게 1차원적인 질문을 했는데 김도현님이 한국 해주셨고 정호현님 체코 옛날에 좀 잘했습니다. 한국이 이기길 바랍니다. 김영준님은 체코한테는 이겨야죠. 전력은 51대 49 봅니다. 51대 49면은 그냥 약간 이제 반반이잖아요. 너 제일 불안한 수치 아니에요. 이래도 말이 되고 저래도 말. 물론 하긴 모든 스포츠가 그렇습니다만. 안요샘님이요. 이분 진짜 신문선 부엉이네. 객관적 전력상 체코가 약간 우세합니다. 평균 신장이 185라 제공권에서 앞서 있거든요. 그걸 우리 대표팀이 공략하는 게 관건입니다. 변수가 있다면 고지대 적응인데요. 우리는 같은 고지대인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2차례 평가전으로 적응력을 키웠지만 체코는 유럽 플레이오프에서 뒤늦게 본선행 티켓을 손에 넣은지라 고지대 적응할 여유도 없었다는 거죠. 앞서 제가 언급한 변수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와... 요셉님, 무려 3개로 나뉘어서 보내주셨다는데 이제 너무 감사해요. 요새 이 정도면은 좀 선물 좀 보내드립시다. 이렇게 진심으로 보내주셨는데. 근데 그리고 들어보니까 요셉님 제 생각 어떤지 들어봐 주세요. 고지대인데 심지어 키도 좀 더 커. 그럼 더 불리한 거 아닙니까? 더 높이, 더 높아. 요셉님 어떻게 제 과학적인 추측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그렇군요. 박영준님은 어허. 대장부왕 당연히 체코는 대한민국이 이기죠. 피파 랭킹도 우리가 22위, 5위, 체코가 39위. 우리는 월드컵 11회 연속 진출, 체코는 20년 만에 진출. 그러니 우리는 월드컵 경험이 있는 선수가 많고 체코는 거의 없겠죠? 라고. 아 그래요. 김성민님은 대장부왕 오랜만입니다. 회식하고 집에 가는 길인데 라디오 듣다 외칩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찍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입으로 올게요. MBC
2: FM for you.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내 하루는 모두의 아침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총 3번의 음악방송으로 깊은 잠에 빠진 중학생 아이들을 깨워야 하는 것이 기숙사 사감인 나의 역할이다. 첫 번째는 잔잔한 클래식으로 정신을 달래고, 두 번째는 조용하지만 밝은 음악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 경쾌한 군대 기상 나팔. 그리고 10분 후 아침 점호를 위해 기숙사 로비에 모인다. 표정은 제각각이지만 하나같이 머리에 까치집을 짓고 비몽사몽이다. 눈을 감은 채로 터벅터벅 걸어오거나 졸린 눈을 비비며 갈짓자로 걷기도 하고, 연신 하품을 하면서도 아침부터 스마트폰에 빠져든 아이도 있다. 안쓰러움과 귀여움이 묻어나는 그 모습들은 나 혼자 보기가 아까울 정도다. 간혹 여전히 꿈나라에 빠져있는 아이까지 깨워 인원수를 확인하고 나면 다 함께 급식실로 이동한다. 한창 클 중학생들에게 아침밥은 필수다. 그리고 등교 전 마지막 안내 방송을 한다. 정리정돈 잘하고 콘센트에서 전기코드 분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는 인사말을 끝으로 나는 속으로 한마디 더 외친다. 모두들 씩씩하게 잘 지내고 저녁에 보자.

유다빈 밴드의 오늘이야 듣고 왔고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 사연은 양학규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루를 여는 아침마다 잠이 부족한 아이들을 깨우기에 미안함이 앞선다. 집에서는 보호자들이 깨워준다지만 단체 생활을 하는 기숙사에서는 독립심도 길러야 한다. 어린 시절의 마을에서 저쪽 어른들의 마을로 건너가는 과정인 중학생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안녕했으면 한다. 우리 기숙사는 오늘도 특이사항 없음, 이상, 무! 라는 사연과 함께 사진도 처음 보여주신 걸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기숙사 로비 같아요. 기역자로 소파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몸을 웅크리고, 이 패딩을 입고 웅크리고 소파에서 자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이대로 잠들었다기보다는 아침 점호 때문에 나와서, 그죠? 그런 거 같죠. 나와서, 자기가 먼저 나와서 다 모일 때까지 더 추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안쓰러워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소파와 하나가 돼서 색깔만 저 소파 색깔이랑 맞았으면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 아이고, 그래요. 이 본인의 안녕이 아닌 아이들의 안녕함을 바라는 그런 또 사연이었네요. 이혁주님이요. 아니, 기숙사 사감 선생님 사연 들으니까 제 고등학교 때 사감 선생님 생각나네요. 매일 아침 기상송으로 부하걸의 오아시스를 틀어주셨는데 그것도 3년 내내. 왜 그러셨나요? 그 이유를 듣고 졸업했어야 했는데. 저 그래서 아직도 부하걸 오아시스 노래 안 들어요. 아, 진짜 노래는 죄가 없는데 뭔지 너무 잘 알죠. 아, 진짜 1년이 뭐야? 3개월? 아니, 한 달을 기상송으로 들어도 질려. 한 달이 뭡니까? 제가 볼때 일주일이어도 안 돼요. 진짜 차라리 클래식이 낫고. 그래도 이 중학생 때니까 그 기상나팔에 그냥 뭐별 생각 없이 일어나시겠지만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군필자분들은 빠빠빠빠빠빠 그거 들으면 좀 약간 너무너무 짜증이 아직도 명치부터 올라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기상나팔이라는 것의 어떤 기억. 기상송.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마음이 따뜻한 우리 사감 선생님 양학규님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안녕했거나 안녕하지 못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고요. 계속해서 별밤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기다리며 이적 노래 듣겠습니다. 그대랑.

에일리의 If You 들었고요. 그 전에는 이적의 그대랑이었는데 그대랑 노래 나갈 때 9874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통했어요. 별밤 듣다가 이 노래 듣고 싶어서 잠시 멈추려고 했는데 우와 무지개 찌찌뽕입니다. 무지개 찌찌뽕은 그냥 찌찌뽕보다 훨씬 더 이제 강력한 것을 뜻하겠죠? 아 그래요. 우리는 제대로 통했습니다. 아, 그리고, 와, 그 진짜 제일, 진짜 전문가 의견이 하나 도착했어요. 이분 축구 무슨 위원인가? 1부에서 한국 대 체코 경기 예상해 보고 있었잖아요. 655님이고요. 한국과 체코라. 아무래도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이 생각을 못 했네. 아, 무릎을 탁 쳐요. 예,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진짜 정곡을 찔러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4916님이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원씨 집안입니다. 요즘 따라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졌어요. 왜냐하면 제 짝남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짝꿍이라 쪽지도 주고받으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아주 유쾌한 또 어린이 부엉인데 진짜 너무 좋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학교에 그 진짜 아침에 눈 번쩍번쩍 떠지는 요소라서 항상 이제 한 학년에 한 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그냥 즐거우려고 억지로 좋아한 걸 수도 있지 않나 싶을 만큼. 1년 동안 혼자 이렇게 좋아하다 말고, 반또 바뀌면 또그 반에서 또 찾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 하나 듣고 또 오겠습니다. 마룬5 피처링 켄드릭 라마의 Don't Wanna Know.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Well.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5: 상담전화 15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혁진님이 대장부엉 요즘 힘든 제 하루의 웃음벨인 최성곤의 네가 좋아 한번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웃겨요 그냥. 저 안 그래도 이게 이 밈을 이거 무슨 현상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자꾸만 이게 뜨고 뭐 이러는데 잘 뭐 그냥 눌러본 적 없었거든요. 이게 영화 얘기군요. 영화 와일드싱에서 주인공 그룹인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그 팀의 강력한 라이벌인 발라드 왕자 최성곤, 오정세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거고 근데 이제 그분이 실제로 영화에서 부른 노래인 거예요. 이게 네가 좋아가?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요즘 계속 뜨더라고요. 아무튼 남은 한 시간 부엉이들의 실시간 신청곡 사연 더 기다리겠고요. 일단 최성곤의 네가 좋아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환 앞, 논 밭두렁 소각 등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되는데요. 특히 건조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작은 불씨 하나도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을 피운 행위를 삼가해야 하고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도 절대 금지해야 합니다. 또 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데요.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산림청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산불 예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산불 예방,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습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들으면서 별밤 3부 시작했어요. 4141님이 다들 축구 박사님들이시네요.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맥락 없지만 타이거즈 김도영 선수 응원과 럼블피쉬의 스마일 어게인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오늘 19호 홈런 친 거 축하하고 싶어요. 아, 진짜 인상적인 스윙을 가졌던 분. 너무나 컴팩트하게 한 그 장타자 맞으시죠? 아, 이거 그래요. 그래서 함께 또 감상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노래 들으면서 별밤 3부 왔는데 왜 저에게 이 노래를 알려주신 거죠? 아까 그 네가 좋아요. 제가 제일 긁히는 그 정서거든요. 물론 제가 되게 그거 여러분들 다 그래서 이런 게 뜨는 건데 되게 긁히는데 약간 자꾸 보고 싶은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예를 들어 우리 이원철 선배님 제가 그런 정서로 아무튼 이원철 선배도 거기서 탄생한 캐릭은 아니지 아무튼 그분이 실존 인물이지만 또 그런데 숨이 막히고 되게 험한 말을 자꾸 하고 싶고 근데 자꾸만 아 돌아가서 방금 전에 그 표정을 한 번 더 보고 싶게 만드는 와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졌나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또 이런 현상도 일어난 모양인데 나는 이게 뭐지? 뭐 그냥 이 배우님이 뭘 어디서 한 건가? 아니면 뭐 전혀 영문을 모르고 있었다가 아 진짜 자꾸 지금 머릿속에 맴돌잖아요. 다 틀렸어 오늘. 이거만 계속 튼다 나 오늘. 계속 얘기하다가 자 그러면은 하다가 해주셨는데 아무튼 노래는 하지만 뭐 김성곤의 네가 좋아 아, 최성원 네가 좋아 듣겠습니다 하고 두 번 연달아 틀고 막 그래 버리는 수가 있어요. 오서윤님 수능 금지곡 일상 금지곡 네가 좋아라고 한 번 더 틀어버리고 싶네요 진짜 복수의 의미로. 자 아무튼 부엉이들의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으로 나머지 시간 채울 거고요. 어떤 노래든 사연이든 다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별밤 3, 4부는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분당, 주식회사 해리즈하보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전화.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밤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는 날인데요. 0813님께서 수요일마다 동네 엄마들과 영어 회화 모임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영어 공부가 너무 재밌거든요. 학창시절엔 문법의 벽이 높아 영포자였는데 회화를 하다 보니 자신감도 쌓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점점 신규 멤버들의 실력이 높아지고 있단 거예요. 본업이 영어 선생님 아니면 외국 유학파가 많아서 따라가기 벅차네요. 원래 이 시간쯤 되면 내일 모임 갈 생각에 엉덩이가 들썩여야 하는데 제가 제일 못하다 보니 또 리스닝만 잔뜩 하고 오겠다 싶어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대장부엉 저 좀 토닥여주세요. 0813님 오히려 찬스죠. 영어를 공부하는 거가 너무 즐거운 분이라면, 근데 내가 그 모임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면 그때 정말 가고 싶은, 가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때가 재미도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다양한 스타일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또 막 모임까지 하고 그러는 분들 성향이 막 질문하고 그러면 진심으로 막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누구나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내가 제일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제일 잘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이 훌륭한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예,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그 마음, 그게 진짜 최고인 부분인 거니까 아무런 뭐랄까 토닥여야 될 만큼 어깨가 움츠러들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알겠죠? 0813님 어깨 쫙 펴시라고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고요. 김창영님, 영어는 자신감입니다.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뱉는 사람이 결국은 제일 빨리 늘고, 빨리 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그냥 그 언어를 잘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맞는 말을 이렇게 하려는 집착 없이 자꾸만 내 생각을 틀리더라도 뱉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김명희님, 저 어제부터 6시 이후 금식 실천 중이에요. 어제는 잘 넘어갔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저 오늘도 성공할 수 있겠죠? 미아오의 띠로리 듣고 싶네요. 요즘 이 노래가 좋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큼 안티에이징에 좋은 게 없대요. 6시 이후 금식. 물론 수면 패턴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2021님이 신청하신 효린 창모의 블루문, 그리고 방금 김명희님 신청곡이죠. 미아오의 띠로리.

효린 창모의 블루문에 이어서 미아오의 때로리 듣고 오셨습니다. 아,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는 노래네요. 신은혜님, 언니, 저 지난번에 며칠 뒤 시험관 결과 나온다고 했던 부엉인데요. 그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울했지만 바로 그 다음인 현재 결과가 좋아서 한계를 이식할 수 있게 됐어요. 축하 기념 산책 나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다행이고,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일단, 이제 마지막까지 결과를 더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요, 그래도. 아, 응원의 의미를 담아서 축하 선물 보내드릴게요, 은혜님. 자, 그리고 1711님은 남편이 저녁 안 먹는다고 해서 홀가분하게 혼자 밥은 잘 먹었는데 설거지는 역시나 똑같이 하기 싫으네요. 대장부 목소리 들으면서 설거지 즐겁게 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혼자 좀 맛있는 거 차려서 드셨나요? 그리고 5670님은 7시 반부터 종종거리다가 일 마치고 터덜터덜 퇴근합니다.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오늘을 잘 보내선지 후련한 기분도 들어요. 갑자기 비가 오다 금세 그치고 여름이네요. 조지의 음색이 딱인 날씨와 마음인데 한곡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는 조지의 보트를 골라놨습니다. 그리고 안정숙님은 정은지 10cm에 같이 걸어요 신청해요. 모처럼 일직원 딸은 곧 방학이라고 금토일 알바 계획 세웠더라고요. 어우, 세상에 곧 방학이라 주말 알바 계획을 세운 건실한 따님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두곡 듣겠습니다. 조지의 보트 그리고 정은지 10cm에 같이 걸어요.

0: 정은지 10cm에 같이 걸어요. 그 전에는 조지의 보트 들었는데요. 조지 노래 딱일 것 같다고 문자 보내셨던 5670님이. 끼약 고맙습니다. 별밤 이나은이 덕분에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이 완벽했으니까 이 기분 이대로 이번 주가 이어질 거고 그 주로 이 주가 지금 6월 거의 초반이니까 그 기분 그대로 6월이 이어질 거고 또 이어서 하반기가 이대로 기분 좋게 이어질 겁니다. 지현우 님이 대장부 어제 제왜제꿈 나와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한 거죠? 그것도 목욕탕에서 말이에요. 다행히 둘다 옷은 입고 있었지만요. 그래도 조용히 안아주고 가서 고마웠어요 하셨는데 그래요? 목욕탕 안에서 옷을 입고 있는 게더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안아드렸다니 뭔가 좀 좋은 느낌이었겠죠? 그래요. 부엉이들의 사연과 신청곡 문자 미니로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FM for you.
1: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필리핀 팬들이에요. 참 음악도 폭넓게 듣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엉이들의 이야기와 신청곡은 계속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956님, 성북동에서 찻집 하는데 행사를 해서 설거지가 한가득입니다. 손님 다 나가시고 넋놓고 있다가 라디오 켰어요. 그래도 이게 이 속상한 사연은 아닌 건 맞죠, 0956님? 손님들 엄청 많이 치르셨으니까. 하지만 몸은 좀 고단하시겠어요. 스트레칭 한번 쭉 하시고 일 마무리 깔끔하게 하시고 진짜 달달하게 침대 안으로 폭 이따가 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유영님, 퇴근길에 직원 몇 명과 치킨과 사이다 콜라 한잔하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역시 최고의 안주는 남 걱정. 스트레스 조금 풀렸어요. 잘하셨어요. 예, 가끔 그런 날이 당연히 너무나 필요한 거고. 보니까 다들 알코올 안 드시는 그런 모임인가 봐요. 예,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탄산음료만으로도 얼마든지 맥주 마신 분위기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 텐션에 취해서. 김정은님은 어느덧 부모님 결혼 40주년이라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 신청해봅니다. 여행 보내드리자니 오래 걷는 게 힘들고 불편해서 싫다고 하시고 가볍게 밥만 먹자니 좀 아쉬워서 누나들이랑 같이 리마인드 웨딩을 몰래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스윗한 너무 이 가정의 분위기가 상상이 됩니다. 한마음이 돼가지고 부모님 깜짝 이벤트를 준비 중이라니요. 꼼꼼하게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래 함께 듣겠습니다.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

박진영의 영원히 둘이서 들으셨고요. 윤선희님,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놀다 넘어지면서 종아리 뼈랑 발목 뼈가 부러지고 발목 성장판 쪽이 밀려서 오늘 수술했어요. 남편이 간호하고 저는 출근과 아들 케어로 병원과 집을 오갔는데 큰 수술 잘 이겨내준 딸과 병원에서 간호 중인 남편한테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요. 지금 집 가는 길인데 마음은 싱숭생숭. 얼른 회복도 잘 되길 바라봅니다. 아이고 놀라셨겠다. 불과 그저께 아니에요.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어. 그리고 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으면은 또 아, 따님도 그래도 담대하게 잘 또 수술 끝내셨군요. 진짜 저도 함께 회복 잘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어요. 3148님은 내일 손목 핀 제거 수술하려고 입원했는데 다들 너무 조용해서 이어폰 끼고 별밤 즐깁니다. 수술이 좀 무섭긴 하지만 화이팅 잘 되겠죠? 라고. 그럼요. 진짜 순식간입니다. 네. 내일하고 내일 밤에 우리 다시 만나니까 그때 되면은 또 막 그냥 언제 노심초사했는데 또 훅 지나간 일이 돼버렸네 하실 거예요. 안심하고 오늘 잠 잘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박효정님, 걷고 들어와 씻고 고 이딸 픽업 가기 전에 잠시 엎드려서 다리 뒤로 올려 흔들며 별밤 듣고 있어요. 10시에 학원 마치고 옆에 타서 까칠함을 뿜어낼 딸을 생각하니 지금은 귀한 시간입니다. 너드 커넥션에 좋은 밤, 좋은 꿈 신청해요. 아이고, 이 모습을 묘사해 주셨는데, 엎드려서 발 까딱까딱 하는 거 되게 그 소녀스러운 풍경인데, 혼자 계실 때 박효정님 그 라디오 들으면서 요런 모습인데, 또 차에 타 있을 때는 누군가의 어머님. 좋아요. 여기서는 저만 아는 효정님의 모습을 본것 같아가지고, 왠지 좀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아까 따님 수술로 싱숭생숭 하신 분도 또 수술 앞둔 3148님께도 요 노래가 딱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우리 박효정님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잠시 후 친한 친구 방송반이 이어집니다.
6: 우리 조금만 더 놀다가요.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9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2954님께서 퇴근이 늦어져서 별밤을 30분밖에 못 듣네요. 하루 종일 시달린 마음을 별밤으로 충분히 충전해야 내일 낮까지 온화할 수 있는데 오늘 충전이 짧아서 내일은 금방 난폭해질까봐 걱정이에요. 짧지만 알차게 즐기며 귀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클로징에 제가 사연 읽어드렸으니까 급속 충전해서 내일도 온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이 표현 너무 공감돼요. 충분히 충전을 해야 내일 내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체력이 떨어지면 조금 난폭하고 사나워져가지고 이를 드러내고 자꾸. 내일 우리 다 같이 온화한 하루 보내다가 또 만날까요? 오늘 끝곡으로 김아름의 넌 언제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50/50 예원입니다. 멤버들이 처음 모였을 때만 해도 서로 살아온 동네도 다르고 나이 차이도 있어서 다들 조심스럽고 어색했어요. 그런데 함께 부딪히고 무대를 완성해 가면서 이제는 표정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죠.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진 다섯 명이 모여 조금씩 섞이다 보니 저희만의 다채로운 하모니가 만들어졌습니다. 혼자서는 낼 수 없는 빛도 함께 모이면 가장 눈부신 색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KC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한가운 친구 MBC 문화방송.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질문.
1: 어제 야식 드셨나요?
2: 하루 종일 고생해서 데친 시금치처럼 축 늘어져 퇴근할 때에도
1: 짜장나는 회사도 다

0: 아, 군만두고 싶고 내가 무슨 꼬바로 보리자루처럼 느껴질 때도
1: 어김없이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야식!
0: 야식이 좋다 나쁘다 말들 많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싶은 게 있어야 하루가 또 버틸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좋은 거죠.
1: 그리고 밤에 먹는 게 맛있는 걸 어떡해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아, 그러니까 친구들 참을 수 없는 날엔 그냥 먹읍시다. 뿌링땡도 먹고 여보도 먹고.
0: 아, 근데 오늘은 확실히 참을 수 있을걸요? 오늘은 야식 대신 꽉 끼는 저희 사랑의 배부르실 테니까.
1: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그래비티 형준.
0: 저는 원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9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오늘의 첫 곡 그래비티의 샌넷고였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이달의 친신방 DJ 그래비티 원진
0: 그래비티 형준입니다.
1: 네, 오늘은 야자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좀 학생 느낌으로 입고 와봤는데요. 송디, 오늘 추구미는 반에서 어떤 친구인가요?
0: 오늘의 추구미는 뭔가 좀 반장같이 깔끔한 스타일의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1: 어허, 그래 보입니다.
0: 네, 우리 함디는요?
1: 아, 저는 약간 이제 학생 때 약간 국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약간 풀어버린 와이셔츠와 안에 네. 프린팅 티.
0: 아,
1: 네, 이게 좀 국룰 조합이었었어가지고
0: 네.
1: 그렇게 입고 와봤습니다.
0: 아, 맞아요. 이런 프린팅된 티셔츠를 안에 굉장히 많이
1: 맞아요,
0: 해서 입었는데
1: 맞아요.
0: 오늘 좀 그런 느낌이 좀 아주 저격했네요. 맞는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봤었죠.
0: 네.
1: 네, 좋습니다.
0: 네, 지금 저희 모습이 궁금하다면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세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1: 네, 자, 오늘 오프닝 질문처럼 저희도 어제 라디오 퇴근하고 야식으로 좀 치킨을 먹었잖아요.
0: 맞아요.
1: 네, 진치방 친구들은 야식 뭐 먹었는지 문자 좀 만나볼까요?
0: 네, 5945님께서 어제 야식으로 마라탕 먹었어요. 직접 만들어 먹다 버릇하니 마라탕 박사가 됐어요.

0: 매운맛 조절 완전 가능. 함송디 오늘은 뭐 먹고 왔어요? 라고 하셨는데 어허. 직접 만들어 먹다 버릇 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그럼 본인이 만들어서 드시는 건가 봐요.
1: 대박이다. 마라탕을 진짜 직접 만들어 드세요? 짱인데요? 배워보고 싶다.
0: 뭐 먹고 왔어요?
1: 저는 오늘 그 찜닭 먹고 왔습니다.
0: 아 저녁에 방금요?
1: 네 방금 먹고 왔어요. 오~ 뭐 드시고 오셨어요?
0: 저는 그 훈제오리 도시락 먹고 왔어요.
1: 오 맛있겠는데요?
0: 식단이어서 별로 그렇게 맛있진 않았어요.
1: 네 화이팅.
0: 화이팅.
1: 네 백유님 백유진님께서는요 야식 시간에 먹은 저녁도 인정하나요? 어젠 빕땡큐에서 황금 올리브랑 양념치킨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가끔 먹는 치킨이 너무 좋은데 3만원까지 가격이 올라서 너무 슬퍼요 라고.
0: 맞아요. 아이고,
1: 근데 진짜 요새 치킨 가격이 진짜 말이 아닙니다. 에, 저희도 어제 시켜 먹는데 둘이서 먹는 32,000원 나오더라고요.
0: 근데 요즘에는 또 그 1인 치킨이 또 있어요.
1: 아 있어요?
0: 네.
1: 아 그 반마리만.
0: 네 반마리 치킨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혼자 먹을 거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1: 그쵸 그쵸. 요새는 또 1인분 이렇게 또 잘 나오니까 그쵸?
0: 네.
1: 좋습니다.
0: 아, 아니면 한 마리를 다 드셔야 되는 분도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건 좀
1: 솔직히 근데 1인 1치킨 맞죠? 1인 1닭, 1인 1닭이라고 하죠?
0: 네.
1: 예, 그거 해야죠. 저는 네. 가능하거든요. 아, 네. 송디 어때요?
0: 저도 가능할걸요?
1: 그쵸, 가능한 1인 1닭 정도는 가능하지 않아요?
0: 어, 가능하죠.
1: 진짜 배고플 때, 맞죠?
0: 네, 맞아요.
1: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2422님께서는요. 저 어제 딱 야식으로 버터떡이랑 크로플 먹었는데 질문 듣고 괜히 찔린 느낌이네요. 저는 버터떡 최애 디저트인데 함디는 버터떡 별로라고 했잖아요. 송디는 먹어봤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먹어봤어요?
0: 아니요. 안 먹어봤고 네. 사실 저는 버터떡이란 이름 자체부터가 별로예요.
1: 아~
0: 내가 안 그래도 싫어하는 버터, 떡. 사실 진짜 그 버터떡 떡은 아니지만 네. 그냥 이름부터가 버터 떡인 걸 보아하니 그냥 제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1: 네, 정말 큰 인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이 버터 떡 별로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한 이유를 말하셨어요.
0: 뭐죠?
1: 제가 버터 떡과 한창 유행했던 두쫑쿠를 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쫑쿠 네. 정말 뭔가 이름부터 캐릭터성이 장난 아니잖아요. 게다가 뭐 막 정말 자기 최애한테 막 붙일 수도 있어요. 어 우리 함쩐쿠 우리 송쩐쿠야 막 이러고 할 수 있는데 네. 어, 우리 송터떡 너무 이상하잖아요.
0: 아 이상하네요.
1: 버터떡부터 일단 너무 이
0: 텁텁해 보여요.
1: 너무 텁텁하고 건강에 안 좋은 듯한 이 느낌. 두쫑쿠는 그냥 먹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그 느낌. 약간 그것 때문에 버터떡을 불러라고 했었습니다.
0: 아, 네. 근데 또 2422님 저희가 2422님께서 버터떡 최애 디저트인데 너무 아이고. 저희가 불호를 표시해서 정말 죄송해요.
1: 에, 그래도 뭐 정말 네, 맛은 있더라고요. 네, 먹어봤는데 네. 맛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9973님께서는요 어느 반장이 저렇게 단추를 다 풀고 다니나요? 염여요. 그리고 송디 반장이 함디 같은 친구들 잔소리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아
1: 송디 반장이 함디 같은 친구들 잔소리하는 건가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요새 영준이가 왜 자꾸 이렇게 단추 플러팅을 할까요?
0: 아니 근데 네. 진짜 먹고 싶어요.
1: 네.
0: 야해요? 요 정도 진짜 요 정도 보이는데
1: 근데 안 야하긴 하거든요.
0: 네.
1: 하나 정도는 근데 잠들 수 있지 않을까.
0: 좀 제가 신경 쓰이세요 이거? 요 정도나 요 정도나 사실 큰 상관이 네.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네. 요 정도만 열어도 이제 좀 염이라고 하시는데 네. 아 일단은 뭐
1: 그쵸. 조금이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죠.
0: 네 뭐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번 염여볼게요. 아
1: 야구 선수 중에 이렇게 열고 던지는 투수 계시는데.
0: 아 그래요?
1: 아무튼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야간 자율학습이 있는 날엔 이제 뭐 하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출석 부를 게요 코너를 시작으로 저희 소식도 언박싱해볼 거고요 추천곡도 소개해드릴 겁니다.
0: 그리고 반말 모드로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부터 3부까지 쭉 채워볼 테니까요 저희에게 궁금한 질문 뭐든 보내주세요.
1: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이쪽으로 문자 보내주면 오늘도 저희의 답장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죠? 문자 많이 남겨주세요.
1: 네, 마지막 코너에서는요 또 송디가 직접 써온 일기

0: 또 교환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출석부로 가볼까요?
1: 어떤 닉네임이든 정성껏 읽어드릴게요.
0: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자로 출석해준 선착순 10명 출석 부를게요.
1: 친친방 출석부 연입니다.
0: 자, 먼저 0번 하머진 아잉,
1: 0.5번 송영준 아잉,
0: 자 그리고 1번 아잉 함디빵 먹고 싶어요 아궁빵 볼찌빵님,
1: 2번 송디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 송디 출석합니다 님,
0: 자 3번 원진아 언제까지 귀여울 거야, 언제까지 잘생겨질 거야, 언제까지 러비티컬 할 거야, 그만 귀여워 그만 잘생겨져, 하머진 안 좋아하는 법 뭐야, 계속 귀엽고 잘생겨지면 나 평생 러비티한다 님,
1: 4번 우리 송디표 윙크로 비타민 충전 완료 님,
0: 자 5번 핑퐁치 케미 보고 광대가 퇴근 거부 중 산재 신청하려고 했는데 제가 좋아서 웃은 거라 반려됐어요 님,
1: 6번 새콤하게 핑 달콤하게 퐁 핑퐁지의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핑퐁 핑퐁 출석이요 님,
0: 자 7번 함원진이라면 이름 너무 신기함, 함 빼고 천사 넣은 다음에 원진 빼고 강아지 넣으면 천사 강아지라는 단어가 완성됨 님,
2: 8번 나 뿌링 치킨 먹어도 될까? 나 그러면 핫도그도 같이 먹어도 될까? 나 그럼 여보도 먹어도 될까? 님,
0: 자 9번 요즘 본인 태어난 연도에 데뷔한 아이돌 찾아보는 게 유행이래, 그래서 찾아봤는데 나는 크래비티인 거야, 왜냐면 크래비티 데뷔하고 내가 다시 태어났거든 님,
1: 마지막 10번 핑퐁지의 효능 1번 전국민의 체력 증진 2번 위장보호 심장보호 빈혈 행진증 예방 3번 식욕 부족 허약체질 3 개선 3번 원기회복 시력 감퇴 예방 세포 노화 방지 4번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생각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그래서 세상 모두가 핑퐁지를 사랑하게 된 님.
0: 자 이상 손빠른 열면 출석 체크 완료, 소개된 분들께 선물로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고요,
1: 친친방은 이외에도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수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1: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 볼게요. 하루 언박싱. 띵동, 함원진 씨 택배 받아 가세요. 3초 안에 안 오면 던지고 갑니다.
0: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원진이 하루 언박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붙여둔 게임 받침대가 떨어져서 벽지가 찢어졌다.
1: 아하. 찢어졌어요?
0: 제가 벽지를 보호하려고 벽을 뚫지 않는 걸로 이제 스티커형으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1: 아, 그쵸.
0: 그거를 붙여놓고 이제 거기다가 게임 받침대를 두고 게임기를 딱 뒀었는데,
1: 네.
0: 아, 자고 일어나니까 이게 뚝 떨어져가지고 벽지가 촥 찢어졌더라고요.
1: 아, 혹시 잠꼬대로 네. 이런 베개 같은 것들이 쳐져서 막 혹시나 더 떨어진 거 아닐까요?
0: 이게 그 뭐냐 약간의 그 스티커가 점점 약간 앞으로 돌출되면서 좀 위험 신호가 있기는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뭐 그냥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사이로 쏙겨서 덮대던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순간 접착제를 이렇게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보수를 하긴 했었는데
1: 네.
0: 아, 이게 결국에는 네, 결정타가 날라와 버렸어요.

0: 있습니다.
1: 네, 좋네요.
0: 네,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성현준 씨 배달 왔습니다. 앞에 두고 갈게요.
1: 네, 형준이 현우 언박싱. 어제 치킨을 시켰는데 원진 형이 나 몰래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같이 시켰다. 오늘 하루 너무 수고했다고 많이 먹어 된다고 시켜준 거다. 감동이었다.
0: 아하하하. 또 이렇게 함디 미담을 또 준비해 오셨네요.
1: 네, 사실 네. 처음엔 좀 네. 제가 왜 시켰어 이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정말 이 새벽 1시쯤에
0: 그쵸.
1: 내가 이런 네. 헤비한 걸 네. 먹을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0: 그러니까요.
1: 시켜주셔가지고 좋으면서도
0: 그쵸.
1: 한편으로는 좀 내일이 걱정되는 마음에 그랬는데 그래도 좀 감동이었어요.
0: 아, 네, 뭐 형준 씨는 먹어도 예쁘니까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저는 매콤한 게 살짝 땡겼는데 이제 딱 목록을 보니까
1: 아니 이 형이 좀 바보인 게 착한 맛 초보 맛이 있으면 착한 맛이 더 안 매운 건데
0: 맞아요.
1: 갑자기 초보 에. 맛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둘 다 진짜 이러면서 먹었어요.
0: 아니 내가 매콤한 게 너무 땡기는 거야. 네. 최근에 찜닭을 먹었을 때 좀 매운 맛을 먹었었거든요. 우빈이 형이랑. 네. 근데 그때 너무 매우면서도 이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파민을 기억하고 조금 한번 오늘 초보맛 시켜봐? 하고 시켰다가
1: 아 근데 초보맛 고추장도 저에게 너무 매웠어요.
0: 에이,
1: 고추장인 저에게 너무 매운 초보맛이었어요.
0: 그러니까 맵더라고요.
1: 네. 네, 이어서 여러분의 하루도 같이 언박싱 해볼게요.
0: 네.
1: 6499님께서 함성디 답장 받고 싶어서 오늘 한 거 아무거나 보냅니다. 오늘 강의 두 개 종강하고 목요일 시험 두 개 있는데 공부 안 했어요 라고.
0: 아 너무 좋습니다. 에, 해맑기만 하면은 그걸로 저는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1: 네.
0: 아닌가 봐요.
1: 어떻게
0: 우리 FM 송디.
1: 네, 그래도 네. 내일 두 배로 열심히 하면 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화이팅입니다.
1: 저희가 답장 받았으니까 6499님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0: 자 6845님께서는요 저는 오늘 출장으로 3시간 운전했더니 당 떨어져서 야식으로 초코케이크 먹어요. 당 충전하고 친친방 들으니 기분 최고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1: 와 야식으로 초코케이크
0: 맛있죠 맛있죠.
1: 우유랑 같이 먹으면 너무
0: 네.
1: 맛있을 것
0: 같아. 침이 넘어갑니다. 아주 일단 오늘 출장 또 3시간씩이나 운전을 하셨더니 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꼭 저희가 충전도 되고 초코 케이크도 우리 6845님의 하루를 달래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갈게요.
0: 네, 크래비티의 부기우기 듣고 올게요.

0: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그래비티의 부기우기 듣고 왔습니다.
1: 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두유 한 박스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0: 자, 그럼 실시간 문자 만나볼까요?
1: 네, 4805님께서 자, 나 버터떡 너무 사랑하는데 떡볶부터 버터떡까지 우리 너무 안 맞나 봐 라고 해주셨습니다.
0: 우리 다른 게 잘 맞는 게 있지 않을까?
1: 그러니까요, 우리 다른 곳에서 좀 맞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예, 우리 민서영님께서는요, 한국인이라면 버터떡보단 찹쌀도넛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쵸. 인정하나요?
0: 인정합니다.
1: 인정합니다. 자, 선인혜님께서는요, 오늘 회사가 빨리 끝난 기념으로 몇 년 동안 가고 싶은 빵집을 다녀왔어요. 두 분은 좋아하는 빵 종류 있으신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요새 빠진 빵이 있습니다.
0: 뭐예요?
1: 뺑오쇼콜라라는 빵이에요.
0: 뭐예요 그게?
1: 그 약간 아...
0: 이 해오리 같은 건가요? 그, 이 해오리 빵?
1: 그 약간 패스트리 이런... 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초코 이렇게 박혀 있는 거 있죠.
0: 아,
1: 저거.
0: 아, 이거 에이. 호텔 조식 이런 데 많이 있는데.
1: 맞아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0: 아, 저는 네. 그 에그타르트도 빵의 종류일까요?
1: 어, 그렇죠. 디저트.
0: 네, 저는 네. 그럼 에그타르트 하도록 할게요.
1: 에그타르트. 요새 모카본 좋아하지 않으세요?
0: 모카본 좋아하는데 네. 사실 또 거기 안에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나요? 커피라서. 아닌가? 커피가 아닌가?
1: 있을 것 같기도 하고.
0: 저한테 우빈 형이 저한테 하네 커피라서 먹으면 잠 못 잔다 해가지고 저 안 먹고 있거든요.
1: 진짜요? 아, 근데 우빈 형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필요가 조금 있는 분이세요.
0: 아, 그런가요?
1: 네, 루피셜이라고 또 저희 안에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0: 아, 그렇죠.
1: 네, 또 김소울님께서는요, 내가 좋아하는 빵은 원진이 아궁빵. 아, 이거 좋아하시는구나.
0: 원래 아~ 야식 드세요. 야식 원진이 아궁빵.
1: 형준이 관련 것도 하나만 남겨줘요.
0: 네, 3411님께서는 전 지금 시장표 순대를 살짝 데쳐서 먹고 있어요.
1: 아, 순대 맛있죠. 떡볶이 국물도 있으십니까?
0: 저는 이 우리 함디는 순대에 네. 소금 찍어 먹잖아요.
1: 그렇죠.
0: 저는 쌈장이거든요, 무조건.
1: 근데 저는 그거 인정해요. 전 쌈장 너무 좋아해가지고.
0: 그쵸. 저희는 정말 저는 서울에 와서 순대를 먹는데 쌈장을 안 주셔서 너무 저는 서운했어요.
1: 아, 약간 근데 그 순대에서 좋아하는 그 특수 부위 있어요?
0: 저는 간이랑
1: 간 좋아해요?
0: 그냥 다 좋아해요. 그 내장을 좋아해요.
1: 저는 허파 너무 좋아해요. 허파.
0: 아, 허파 맛있죠.
1: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오채원님께서는요, 저는 형준이 볼지빵이요.
0: 자, 야식 먹어라.
1: 좋습니다. 우리 0535님께서는요, 송디랑 한디는 여름에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템 있나요? 저는 일하는 곳 책상에 선풍기를 가져다 놨어요. 사람마다 원하는 온도가 달라서 추워지면 에어컨을 끄거든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꼭 가지고 다니는 필수템?
1: 여름에
0: 있으세요?
1: 여름에 저는 뭐 잘 안 들고 다녀가지고 저는 가방도 잘 안 들고 다니거든요.
0: 저는 꼭 쓰는 거는 네? 그 냄새 제거하는 제가 들고 다니지 않는데 그 현장 캐리어에
1: 꼭 넣어
0: 제가 꼭 구비해서 넣어놨어요. 아무래도 여름이면 땀도 나오고
1: 그쵸.
0: 찝찝하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뿌리려고 들고 다닙니다.
1: 아, 좋습니다. 저는 그거 한번 들고 다닐까 싶어요. 그 되게 선풍기인데 약간 앞에 여기 얼굴 차가워져가지고 약간 에어컨 효과도 살짝 있는 그거 있잖아요.
0: 아~
1: 그걸 한번 구해볼까 싶어요.

0: 네, 이렇게 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야간 자율 학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추천곡도 들려드리고 틈틈이 질문에 대답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궁금한 점 이쪽으로 남겨주세요.
0: 자, 어디냐면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디니 피처링한 태연의 스타라이트.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자, 조용 조용. 선생님 없다고 딴짓하지 말고 자습해 자습.

0: 쌤 나가셨지?
1: 그럼 시작해볼까?
0: 야간 자율학습.
1: 교실 공기의 흐름을 바꿔봅니다.
0: 몰래 몰래.
1: 조용 조용.
0: 지금은 야자 시간.
1: 자, 합법적으로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친친방 야자 시간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0: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라고 해요. 또 초중고도 곧 시험 기간이 다가올 텐데 시험 기간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에서든 독서실에서든 셀프 야자를 하게 되죠.
1: 통영 학생 소영준은 시험 기간에 어땠나요? 벼락치기 쪽? 아니면 약간 평소 실력을 믿는 편?
0: 저는 네? 벼락치기입니다.
1: 아, 벼락치기. 네. 저 역시도 벼락치기였습니다.
0: 아, 그쵸.
1: 그쵸. 네, 벼락치기가 제일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평소 한번 준비를 해보고 쳐보기도 했고 네. 벼락치기로 쳐보기도 했었는데 네. 벼락치기 쪽이 예, 단기 기억력이 좀 좋아서 가지고
0: 네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듣고 있을 친구들 다들 시험 잘 보길 저희가 응원할게요. 파이팅!
1: 파이팅! 자, 206님께서는요 근데 여기 선생님은 뭐하는 분이시길래 맨날 없는 거예요? 라고 약간 좀 바쁘시기도 하시고 네. 좀 예, 자습 시간을 좀 많이 주시는 그런 저희 오히려 저희로 치면 조금 더 좀 좋은 선생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0: 네.
1: 예, 예, 좋습니다.
0: 자, 1193님께서는 나 초중고 대학교 12년 동안 벼락 너무 쳐서 거의 토르였음이라고 하시는데
1: 우리 또 천둥의 신 1193님 그렇죠?
0: 네. 그 있잖아요. 배터리.
1: 배터리.
0: 네.
1: 배터리?
0: 네?
1: 무슨 배터리요?
0: 배터리.
1: 배터리요?
0: 네.
1: 배터리.
0: 네?
1: 네? 보조 배터리요?
0: 아, 아니에요.
1: 배터리? 투스포스 배터리요?
0: 사랑의 배터리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0: 네, 저희는 또 저희 할 일이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또 야자 시간이 딴짓하기 이게 저희 또 할 일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 몰래 들을 음악 직접 선곡해 왔습니다.
0: 오늘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1: 인트로 첫 소절부터 감다살인 노래.
0: 좋은 느낌을 주는 인트로들이 있죠.
1: 그쵸.
0: 또 첫 소절에서 이미 끝나는 노래들도 있고요. 오늘은 뭐 그런 곡들로 골라봤는데요.
1: 네, 일단 송디는 노래 디깅할 때 아, 이 노래 좋다를 좀 언제쯤 결정하나요? 처음에 딱 느낌이 안 오면 바로 넘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0: 저는 처음에 느낌이 안 오면 좀 넘기는 것 같아요. 살짝 한 1절 전까지 들어보고 아, 좀 나한테 오지 않네 하면 좀 넘기는 것 같아요. 한디는요?
1: 저도 그 주로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약간 뭐냐 이제 후렴구까지는 좀 기회를 주는 느낌?
0: 인자하네요.
1: 네, 그래도 후렴구 정도는 들어봐야 되지 않나.
0: 네, 그런 저희가 인트로 혹은 첫 소절부터 감다살이라고 인정한 노래들 선곡해왔습니다. 함디 추천곡 만나볼까요?
1: 아, 제가 선곡한 곡은요 이 인트로 모르실 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모든 세대를 통합하는 노래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입니다.
0: 아하, 또 함디 하면 저스틴 비버 우리 네. 뜻도 형님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아, 그쵸. 제가 원래는 다른 노래를 좀 선곡을 해왔었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이 노래의 인트로가 빠질 수 없는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넣어봤죠. 짜랑 짜랑 오와 짜랑 이거 너무
0: 그쵸.
1: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럼 한번 바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노래 나가요. 루다크리스가 피처링한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0: 함디의 추천곡 루다크리스가 피처링한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 듣고 왔습니다. 아니 우리 함디 혼자 네. 거의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
1: 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요. 예, 가사를 좀 다 깨차고 있습니다.
0: 야 정말 대단한데 네. 우리 2422님께서 이제 함디한테서 저스틴 비버 안 나오면 서운할 지경이에요. 인트로 듣자마자 그 시절 감동 소름 돋네요. 영어 가사는 못외워도 인트로랑 베이비 부분은 무조건 불러야 하는 노래잖아요 라고.
1: 아, 맞습니다. 정말 세계 대통합 노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차 7559님께서는요 이제 이 노래 들으면 크래비테가 웃으면서 웃음 참기 챌린지 한 것밖에 생각 안 나요. 책임져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0: 아 그쵸 저희가 챌린지 네, 했잖아요.
1: 맞아요.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네, 인서영님께서요 송디가 노래 심취한 함디 보고 당근 흔들었어요?
0: 네 당근 흔들었어요.
1: 예?
0: 오늘 한디 텐션 좋네요.
1: 네 저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0: 오늘 아. 찜닭을 먹고 와서 그런지
1: 찜닭 또 찜닭이지만 이 네. 노래가 주는 힘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쵸?
0: 아, 그쵸.
1: 좋습니다. 1923님께서는요 와 아, 인트로라 러비트로서 러볼다이를 언급 안 할 수밖에 언급할 수밖에 없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0: 안 할 수밖에 없으면 서운하죠.
1: 아, 그렇죠. 안 할 수밖에 없으면 서운하죠. 러블다이 네. 아 맞죠. 우와 여기 또 나와주면 끝장나죠. 그렇죠. 좋습니다.
0: 또 임혜림 님께서는 네. 오늘 매니저님은 어떤 노래 가져오셨어요? 라고 하시는데 아 그러면 이, 매니저님 지금 밖에 계시는데 네, 매니저님 네. 저희 문자 한 번만 남겨주세요.
1: 네 문자 남겨주세요.
0: 닉네임은 크래비티 매니저입니다로 해가지고 네. 한 번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메시지 읽을 때 읽어드릴게요.
1: 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쓴 답장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1: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보통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라 미니 메시지는 무료.
0: 네.
1: 네, 자 선곡 한번 이어가 볼까요?
0: 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제가 가져온 인트로 첫 소절에서 이미 끝나는 노래는 바로 백예린의 스퀘어입니다.
1: 아, 또 명곡입니다. 명곡.
0: 네, 사실 저는 이 곡 그 너튜브에 올라와 있는 그 초록 원피스 그 영상을 또 못 있는데 또 네. 노래가 주는 그런. 그런 계절감이 있잖아요. 에, 에. 저는 요즘처럼 좀 요즘도 덥긴 한데
1: 덥죠,
0: 좀
1: 덥죠.
0: 그래도 밤에 선선할 때 네네.

0: 네네네. 들으면 너무 좋을 것
1: 아, 좋습니다.
0: 같아가지고.
1: 약간 인트로 그거 뭐 또로롱 그거 한번 해줄 수 있어요?
0: 또로롱이요?
1: 그 인트로 딱그 있잖아요. 그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0: 저는 All the Colors 할때그 인트로 첫 소절이 너무 좋아가지고.
1: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번 바로 들어보나요?
0: 들어볼까요?
1: 아, 좋습니다.
0: 백예린의 스퀘어.

0: 네, 송디의 추천곡 백예린의 스퀘어 듣고 왔습니다. 또 마침 1418님이 이런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여름 감성 낭낭하니 요즘 같은 날씨에 딱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공감입니다.
1: 맞습니다. 또 05435님께서는요. 네. 송디 동그라미가 추천

0: 하나는 네모라니 뭔가 귀여워요라고.
1: 그렇네요. 아유, 우리 송디가 이제 백예린님의 또 스퀘어도 좋아하고 또
0: 네.
1: 콘서트 솔로 무대로는 네모네모를 또 골랐었고,
0: 네.
1: 네모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애. 약간 추금이에요?
0: 그러니까요. 뭐 어쩌다 보니까 네모인데.
1: 네.
0: 네, 뭐 수금이가 네모 하겠습니다.
1: 껌 많이 씹으시길 그럼.
0: 아,
1: 네, 제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저 4802님께서는요, 우리 맞는 거 찾았다. 노래 취향이 맞네.이라고 또 해주셨습니다.
0: 아, 찾았습니다.
1: 네, 그러게 아까 버터떡이랑 또 떡볶이부터 좀안 맞았었는데 드디어 하나 찾았습니다.
0: 네, 현승윤님께서는요, 이
1: 네.
0: 노래 들으니까 한강 가고 싶어요. 함디 송디는 한강에 가게 된다면 걷기파인가요? 자전거파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하나, 둘, 셋 한번 같이 해볼까요?
1: 좋아요.
0: 하나, 둘, 셋,
1: 캐치볼.
0: 자전거. 네?
1: 네?
0: 캐치볼은 보기 없는데.
1: 저는 캐치볼 하러밖에 한강을 안 갔던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아빠랑 늘 거기 한강에서 캐치볼 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0: 아, 그러시구나.
1: 헐, 서울 사람이라고 작가님께서. 딱 저희 이제 집에서 불광천 이제 5km 자전거 딱 타면은
0: 네.
1: 한강에 늘 도착을 했었어가지고.
0: 아, 그럼 자전거파로 하시죠.
1: 그럴까요? 자전거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송대도 자전거.
0: 네.
1: 자전거 타, 철도 아세요?
0: 네? 그게 무슨 질문이세요?
1: 자전거 탈줄 알아요?
0: 네? 네.
1: 대박인데요?
0: 아, 네. 감사해요.
1: 자, 0685님께서는요, 함디, 송디 두분다 가사가 영어인 노래 많이 들으시나 봐요. 그럼 누가 더 영어 잘하시나요? 라고. 이걸 또 질문이라고 또.
0: 아, 사실 이 질문이 되게 재밌어요. 둘 다, 두분다
1: 네.
0: 영어인 노래 들으시네요.
1: 네.
0: 두분 다. 두분 중에 누가 더 영어 잘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원진 씨가 우리 함디가 더 잘하지 않을까.
1: 네, 맞죠.
0: 아, 이렇게.
1: 아니, 우리
0: 네.
1: 0685님이 혹시 아기 러비신가? 아니면 뭐 약간 그냥 친친방을 즐겨 듣는 청취자신가?
0: 사실, 비슷해요, 둘 다.
1: 좋습니다. 자,
0: 네.
1: 오늘 친친방 선곡편은요, 함성대가 직접 골라온 시작하자마자 좋은 느낌을 주는 노래들로 한번 채우고 있는데요. 이번엔 송디가 한곡더 추천해 주실까요?
0: 네, 제가 골라온 다음 곡은 빅스의 에러입니다.
1: 에러.
0: 네,
1: 오.
0: 사실 어제 우리 장스타와 함께
1: 네.
0: 2011년에 어떤 노래를 들었냐라는 잠깐 토크를
1: 그쵸,
0: 나눴잖아요. 토크
1: 그쵸.
0: 토크.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나 초등학교 때뭐 들었지? 하니까 저는 빅스 선배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에러일지 기적일지 고민을 하다가
1: 네.
0: 여기 우리 제작진분들 모든 투표를 받아서 전 에러로 골랐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네,
1: 좋습니다.
0: 너무 또 공감하실 텐데 그럼 바로 그냥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빅스의 에러.

0: 우리 분당.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친한 친구 방송반,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고요.
3: 네, 선생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잠깐 노래로 공부 스트레스 환기하면서 빅스의 에러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3726님께서 함원진 픽션 부르지?
3: 뭐야, 어떻게 알았지? 뭐야, 어떻게 알았지? 진짜?
2: 어떻게 하셨어요?
3: 대박이다.
2: 제가 그래서 아니야. 아니라고.
3: 아니, 뭔가 약간 이렇게. 그 곡의 그 코드 진행이 약간 비슷해가지고. 예. 손지다님께서는요, 아, 저는 다칠 준비가 돼 있어 파인데 이 의견은 혹시 없으셨나요? 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아,
2: 사실 저는 빅스 선배님 이 사슬 다칠 준비가 돼 있어 이 파보다는 기적 에러 이런 파여가지고 이 가슴을 울리는 있습니다. 이 뼛속까지. 아,
3: 네. 좋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분의 선곡을 또 궁금해한 분들이 많았죠. 오늘 주제가 인트로부터 감다살인 노래였는데 진짜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 네, 우리 크래비티 매니저님께서 아이유의 밤편지라고 보내주셨는데 50원 쓰셨대요. 지금 뒤에 있는데 말로 하면서 오늘은 게임 안 하시나 봐요.
3: 아,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또 그냥 진짜 문자를 또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아, 밤편지 또 명곡이죠. 네. 좋습니다.
2: 자, 이렇게 매니저님까지 알아봤는데 오늘 친친방 선곡표는 인트로부터 감다살인 노래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3: 마지막 추천곡은 또 제가 한번 골라왔는데요. 바로 빅뱅의 하루하루입니다.
2: 야, 그렇죠. 사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3: 에, 인트로부터 그냥 에, 박처럼 사라진 내 마음. 아, 이거 나오면 똥따롱 똥똥 나오면 아, 그냥 바로 그냥 그때 향수 그냥 푹 오잖아요. 그렇죠?
2: 맞아요. 그럼 에. 이 곡을 2부 끝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바로 3부로 돌아올게요.
3: 네, 3번은 있잖아 젤리 좋아해 코너로 먼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무조건 반말 모드로 서로의 취향과 취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2: 여러분은 뭘 좋아하는지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3: 네, 보내주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도 챙겨드리니까요.

0: FM for you.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젤리 가져왔는데 이거 같이 먹을래? 별로야? 그럼 너넨 뭘 좋아하는데?
1: 1418이가 나는 새벽에 노래 틀어두고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생각하는 시간 갖는 것을 좋아해. 한디 송디도 해봤어?
0: 아, 많이 해봤지. 송디 해봤어?
1: 나도 해봤지.
0: 자, 우리 은유는 나는 오늘 요즘 블로그 쓰는 재미에 푹 빠졌다. 매달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게 너무 재밌고 예전에 썼던 블로그를 다시 보면 그때의 추억이 생각나서 참 좋아. 혹시 블로그에 쓸만한 새 주제 추천해줄 수 있을까?
1: 나는 블로그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추천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블로그 제목 같은 건가? 그걸 재밌게 가져가면 어때? 뭔가 하나 키워드를 정해가지고 키워드? 그 키워드를 할 때마다 넣는 거야.
0: 좋아 좋아. 나는 오늘 이렇게 친친방에 문자가 소개된 이 주제를 한번 이 오늘의 하루를 한번 써보는 거 어떨까 싶어.
1: 한번 해보길 바랄게.
0: 화이팅 화이팅. 나도 어떻게 주제를 추천해줘야 할지 모르겠네.
1: 또 김윤진이가 보내줬어. 내 취미는 편지 쓰는 거야. 온라인 메시지도 잘 되어 있지만 편지지를 사고 주소를 적고 5일 동안 배송되어 상대방에게 가는 과정이 너무 좋아. 메시지로만 말하기 낯간지러운 말도 편지로는 할 수 있더라고 라고 보내줬는데
0: 맞아.
1: 정말 뭔가 낭만 있다.
0: 그러니까 뭔가 또 이렇게 자필로 또 쓰는 그 감성도 있고 확실히 그 아날로그가 주는 뭔가의 그런 분위기도 있어가지고 더 잘 나오는 것 같아. 그치?
1: 맞아.
0: 좋아. 99732는 난 요새 다꾸 좋아해. 매일 일기를 쓰고 꾸미는 건 아니고 이때까지 크래비티를 좋아했던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날들을 일기로 쓰고 스티커로 꾸미고 있어. 함디송 송디도 일기 써라고 해줬어. 송디 일기 써?
1: 나는 쓰지.
0: 써?
1: 응, 나는 맨날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좋은 날이 있다 아니면 이 감정을 기록하고 싶어 할 때는 쓰는 것 같아.
0: 제일 최근에 썼던 일기가 언제야?
1: 좀 오래돼서 모르겠네.
0: 아 그래?
1: 우리 함디는 써?
0: 나는 한창 이제 그냥 그 핸드폰 어플 하나 구매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몇 개 감정 같은 거 적어놓거나 아니면은 뭐 가사로 될 수 있는 그런 영감 같은 거 좀 적어놓거나 했었는데 나도 그거 안 쓴 지 좀 된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좀 뜸뜸하네. 아무튼 오늘 우리랑 얘기해줘서 고마워. 문자 보내준 네 명한테는 젤리도 선물로 보내줄게.
1: 이제 같이 노래 들을게. 최애나의 네모네모 준비했어.
0: 있잖아, 넌 젤리 좋아해? 나는 너를 좋아해.

가만히 있어봐. 이건 뭔데?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친한 친구 방송반 있잖아 젤리 좋아해? 에 이어서 최애나의 네모네모 그리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
2: 반말 모드 계속 가볼게.
1: 으흠, 미니 러뷰가 형준이 동글동글이랑 헷갈려한다라고 보내셨는데 진짜요?
2: 맞아. 나도 네모네모를 외쳐야 되는데 계속 입에서 동글동글이 나와가지고.
1: 아, 또 그만큼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쵸?
2: 맞아. 242가 네모네모 들으니까 작년 여름에 콘서트 했던 거 생각난다.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혹시 크래비티 콘서트 어디까지 왔어? 살짝만 아주 살짝만 얘기해주라 하는데 아주 살짝도 안 왔어. 미안해. 아직 살짝도 안 왔어.
1: 그러니까 그래도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또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번은 그래도 만나지 않을까 싶은.
2: 만나면 좋겠지.
1: 그치. 자, 3402가 오늘 회사에 놀러온 강아지야. 생후 7개월의 귀여운 보고 갈래? 라고
2: 우와. 어떡해. 뭐야.
1: 너무 귀엽다.
2: 인절미 떡 같아.
1: 진짜. 아니 어떻게 색이 저렇게 예쁘지? 와, 너무 귀엽다. 포메죠 저거. 포메. 너무 귀여워.
2: 부럽다.
1: 진짜 부럽다.
2: 저거 입에 넣어가지고 하고 싶어.
1: 진짜 너무 귀엽다. 아, 우리 소희는 나는 차 마시는 걸 좋아해. 친구들이 아 마실 때 나는 따뜻한 입차를 마셔. 주말마다 엄마랑 티타임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 함디송지는 차 마시는 거 좋아해? 라고.
2: 나는 좋아해.
1: 나도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못 마시겠어. 아, 너무 진짜? 더워가지고.
2: 아이스로 해서 마시면 되잖아. 차를 우려서 얼음을 넣고 시원한 물을 좀 더 부으면 되잖아.
1: 도전해볼게.
2: 그렇게 한번 먹어봐.
1: 좋아.
2: 2702가 하루하루 노래 선곡 좋았다. 내일 노래방 가야겠어. 스트레스 풀러 가야겠어. 너네는 노래방 가면 뭐 많이 불러?
1: 노래방 어떤 거 많이 불러?
2: 나는 사실 인기 차트에서 그냥 부르거나 뭐 사실 정해진 곡은 없어.
1: 정해진 곡은 없어?
2: 우리 함디는?
1: 아, 요새 나의 약간 노래방 18번이 좀 생긴 것 같아.
2: 뭔데?
1: 아, 그 잠깐만 내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승철 선배님의 My Love.
2: 내가 많이 사랑해요?
1: 아니 My Love. 힘껏 안아줄게 널 그리고 말할게 이거 있잖아요.
2: 아, 부르셨죠 실제로?
1: 예, 그거 요새 많이 불러가지고 요새 노래방 18번인 것 같아.
2: 네, 0151님께서는 아니지 0151이가 빵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함송지는 아궁빵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 알았어? 아기 궁뎅이 빵이라는 게 진짜 있는 빵이래 라고 했는데 진짜로 사진 보내줬어.
1: 우와. 되게 정말 진짜 아기 궁뎅이 빵 같다.
2: 우와. 아 진짜
1: 슈가 파우더 마저도 진짜 그 애기들한테 해주는 그 파우더 같아가지고 우와 너무 귀엽다. 오 저런 게 있는 줄 몰랐어.
2: 근데 아궁빵이 왜 그래서 이뻐진 거야?
1: 나도 그걸 모르겠어.
2: 아 이 볼을 이렇게 해서 아궁빵인
1: 그런
2: 거야?
1: 그런 거 같아. 약간 받쳐주면서 조금 더 그 볼살을 조금 이렇게 업 시켜주는
2: 뭔가 아기 궁뎅이에 파워도 있는 거 같아.
1: 그니까 2963은 나는 요즘 랜선 유가 좋아해. 너튜브에 아기 나오는 영상은 죄다 찾아보고 있어. 이게 바로 책임없는 캐락 아닐까? 라고 또 보내줬어.

0: 우리 한비도 정말 좋아하잖아.
1: 나도 진짜 많이 봐. 나도 우리 밥 친구 항상 진짜 애기들 영상이어가지고 요새 귀여운 친구들 너무너무 많아. 진짜 너무 귀여워.
0: 자, 김보경이가 이승철님 마일럽 우리 아버지 최애곡인데 라고.
1: 진짜? 나중에 한번 같이 노래방 나랑 가야겠는데? 아버지? 한번 성사시켜줘.
0: 아버지가 아니라 장인어른.
1: 장인어른.
0: 그치.
1: 장인어른 한번 성사시켜줘. 자, 0685는 사이다에 차 냉침해서 마시면 끝맛도 개운하고 여름에 딱이야. 추천 추천이라고. 오, 사이다에다가? 신기하다.
0: 어떤 맛일지 상상이 안 가는데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1: 가장 그 조합이 잘 맞는 차가 어떤 차일지도 또 궁금하네. 뭐 녹차 뭐 여러 가지 또 있으니까.
0: 맞아.
1: 궁금하다, 궁금해.
0: 1282가 나는 오늘 낮에 콩국수를 먹었어. 콩국수 별로 안 좋아했는데 먹어보니 맛있더라고. 함디 송디는 설탕 넣어서 먹어? 나는 단 거를 안 좋아해서 그냥 먹는 편임이라고 하는데.
1: 아니, 콩국수를 그냥 먹어? 이게 너무 놀라운데?
0: 나는 사실 콩국수를 안 먹어봐가지고 설탕? 소금? 이런 거 있잖아. 사실 크게 잘 모르겠어.
1: 미치겠다. 콩국수 먹으러 가야겠다.
0: 콩국수를 안 먹어봤어. 콩국수. 나는 옛날에 그건 먹어봤어.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 콩 베이스로 만드는데 국수가 아니라 그 뭔가 곤약 같은 거 있거든? 그냥 사발 드링킹 하는 거?
1: 천사채?
0: 천사채? 그건 아니겠는데 우뭇가사리? 맞아! 우뭇가사리 같은 거, 그 우뭇가사리일 거야.
1: 우뭇가사리? 우와, 처음 들어봐.
0: 이거를 좋아해.
1: 우와, 대박이다.
0: 혹시 이거는 그런 거 안 치나?
1: 모르겠네.
0: 아, 진짜?
1: 오, 신기하다. 맞아. 이거?
0: 맞아, 이 우뭇가사리를 이 콩국에 넣어서 먹는데 혹시 이런 거랑 좀 비슷한 맛인가, 콩국수가?
1: 저걸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0: 아, 그래?
1: 나는 어쨌든 콩국수는 무조건 설탕파. 나 진짜 설탕 약간 때려 부어가지고 좀 달게 먹는 스타일.
0: 너무 달 것 같아.
1: 근데 진짜 간을 아예 안 해서 먹는 건 진짜 신기하네. 아무튼 우리 소영이는 나는 이번 주 주말에 제주도가 제이라서 계획은 꼼꼼히 짜뒀는데 하루는 자유 시간으로 그냥 남겨뒀어. 혹시 함수송띠가 제주도 가서 하고 싶거나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대신 가서 즐기고 올게 라고 해줬는데.
0: 나는 세상이 좀 무너졌어.
1: 왜?
0: 내년부터 그 바다에 이렇게 다이빙 하는 게 내가 알기로는 그 법으로 금지가 된다고 하더라고.
1: 진짜?
0: 그래서 나는 그 꿈이 제주도에 이렇게 다이빙해서 바다에서 그냥 노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거를 나 대신 소영이가 수영할 수 있어. 뭔가 그게 꿈이었는데. 맞아. 그거를 해보고 싶어.
1: 나는 우리 소영이가 한라산의 그 백록담에서 셀카 찍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 정상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 호수 있잖아. 거기서 이제 셀카 찍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 소영아, 화이팅!
0: 화이팅!
1: 우리 4700이는 나는 요즘 KBO 카드깡 많이 하는데 오늘 정수빈 선수 나왔음! 진짜 이거 함디가 좋아할 것 같아서 사진이라도 보내방! 이라고 해주는데 사진 한번 볼까? 너무 멋있으시다. 정말 난 이런 야구 선수분들의 저런 순간 포착 사진 같은 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약간 그때의 그런 뭔가 그 열기가 약간 느껴진다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0: 대박. 쿠마코가 함디 송디 오늘 하루 중 가장 웃겼던 순간이 있었어?
1: 가장 웃겼던 순간? 가장 웃겼던 순간?
0: 나는 그냥 오늘 내가 말이 너무 어눌해서 내 어눌한 나를 보고 웃는 멤버들이 웃겼어.
1: 아, 그렇지. 오늘 낮에 또 스케줄 갔다 왔는데, 그치?
0: 맞아. 인터뷰를 해야 돼가지고 말을 좀 많이 했어.
1: 맞아,
0: 내가.
1: 맞아.
0: 오늘 리더기도 해가지고 그치? 리더들이 보통 말을 많이 하는데
1: 그치.
0: 오늘 아침부터 쉽지 않았어. 말을 안 하라.
1: 고생 많았어.
0: 고마워. 웃겼던 순간 있어?
1: 나는 우리 송디가 말 절대.
0: 똑같은 이유네.
1: 그런 것 같아. 자, 이렇게 우리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좋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줘.
0: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야.
1: 자, 그럼 문자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 6월 9일 오늘이 이 선배님들 데뷔일이잖아. 인피니트의 추격자.

0: 인피니트의 추격자 듣고 왔어. 문자 계속 만나볼게.
1: 자, 0837이 오늘 선곡 리스트 완전 추억의 노래들이다 이라고 보내줬는데
0: 맞아.
1: 아, 역시 또 옛날 노래만큼 그치 이 향수를 또 갖고 오는 게 또 없으니까 그치.
0: 맞아 맞아. 아, 또 비모어가 크크크크 아 왁부볼보다 추격자 후렴을 더 못 참지 라고.
1: 아, 못 참지 못 참지.
0: 맞아.
1: 그 챌린지 있잖아. 되게 뭐? 노래 틀어놓고 가만히 있기 챌린지. 추격자 나오면 난 절대 못 가만히 있어.
0: 아, 그치.
1: 진짜 진짜.
0: 그리고 맞아, 이게 왁부볼인데 이렇게 만지니까 이게 되더라고.
1: 그러니까.
0: 근데 계속 만지진 못할 것 같아.
1: 계속 달라붙어.
0: 아니 그리고 이 혹시 어제 장준이 형처럼 회색까지 되면 안 되잖아.
1: 회색. 아, 그치 그치.
0: 그래서 많이 만지진 못할 것 같아.
1: 핑크색으로 우리 냅두기로 하자.
0: 응.
1: 좋아 좋아 좋아. 자, 이 공구는 내 사랑이 이겨라는 가사 진짜 아름답다. 삼성디의 내 인생의 K-pop 가사 한 줄은 뭐야? 나 진짜 치열한데 그게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 걔랑 내 사랑이 이겨 임. 오.
0: 오.
1: K-pop 가사 한 줄 뭐가 있을까? 인생의 K-pop 가사 한 줄.
0: 나는 그 넌 이제 뭔데.
1: 아, 뭔가 약간 그거 말할 것 같았어.
0: 아, 그래?
1: 어.
0: 맞아. 그래서 그 원진이즈 뭔들이요.
1: 아. 어, 뭐가 있을까 나는?
0: 생각 안 나면 넘어갈게.
1: 어, 생각 안 나면. 생각 안 나.
0: 넘어가도 될까? 그래 알았어. 다음에 꼭 알려줘. 다음에 이런 주제로 하면 되겠다. 가사. 그래.
1: 기억나는 건 지금 약간 뭐 에라 모르겠다.
0: 아, 에라 네. 모르겠다야.
1: 아, 에라 모르겠다.
0: 그래.
1: 그런 걸로 갈게.
0: 그게 인생의 K-pop 가사 한 줄. 오케이.
1: 좋아 좋아.

0: 아, 5326이가 오늘 풍선껌을 크게 불다가 머리카락에 붙어서 난리도 아니었어. 난리도 아니었어? 버스 타고 있던 중이라 완전 망신. 집에 와서 과외로 잘랐는데 너네도 망신살 제대로 핀 날 있었어? 라고 하는데 와 맞아 머리카락 그거 껌 붙으면 진짜
1: 진짜 진짜 아 그게 진짜 최악인데 어떡해.
0: 우리도 망신살?
1: 나는 때는 바야흐로 2023년도 콘서트였죠.
0: 네.
1: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를 하던 도중에
0: 네.
1: 나갈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0: 네.
1: 나가버려가지고 망신살을 제대로 핀 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만큼은 쥐구멍이 있다면 바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창피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0: 귀여웠어 그래도 그 정도면.
1: 성진이는 뭐 있어?
0: 나는 망신살이라고 할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 뭐 약간 인터뷰 대답하다가 말 전 거?
0: 아. 맞아 망신살이네. 또 김서현이가 보내줬어. 함디랑 송디는 가방 안에 파우치를 몇 개나 갖고 다녀? 나는 4개, 5개 정도 갖고 다니는데 애들이 나보고 보부상이래.
1: 진짜 그 도라에몽인데? 대박이다.
0: 뭐라고?
1: 도라에몽.
0: 뭔지 알 것 같아. 나는 파우치 하나? 그리고 두 개 정도다. 하나는 그래도 선크림이나 이런 얼굴에 바르는 것들 혹시 모르니까 들고 다니고 하나는 보조 배터리 그런 것들 들고 다녀.
1: 나는 그냥 가방 자체가 파우치. 나는 좀 작그만한 가방 주로 들고 다녀가지고 만약 들고 다닌다 해도 그냥 거기에서 딱 열면 바로 다 꺼낼 수 있는.
0: 아 그래서 거기에 당근팬까지 넣어놨다 잊어버렸던 거야?
1: 잊어버리지 않았지.
0: 아 그래?
1: 거기에 거의 모셔둔 거지. 소영이가 나 제주도 가는 친구인데 한라산은 어려울 것 같고 수영은 잘해서 스노클링 계획 해놨어. 송디 이야기대로 시원하게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올게 라고.
0: 좋아 좋아.
1: 내 부탁은 안 들어준다냐. 아쉽다.
0: 이거 혹시나 수영할 때 밑에 날카로운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그치. 그러다가 이제 살 찢어지면 또 안 되니까.
1: 바다 수영은 또 특히나 더 조심하길 바랄게.
0: 맞아 맞아.
1: 1601은 송디 함지는 국내 여행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 라고 했는데 난 통영 한번 다시 가고 싶어.
0: 통영?
1: 통영
0: 왜?
1: 그때 좋았어가지고.
0: 오.
1: 이번에 또 민이랑 또 갔다 왔잖아.
0: 맞아.
1: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도 되게 아 그때 나도 재밌게 놀았는데 하면서 봐가지고.
0: 나는 남해?
1: 남해.
0: 남해가 통영 옆이거든.
1: 어허.
0: 근데 버스로 타고 가면 두세 시간이 걸려. 왜냐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돼가지고.
1: 통영에서 가는데도?
0: 근데 차를 타고 가면 한 시간밖에 안 걸리거든. 그래서 좀 한번 가보고 싶은 곳?
1: 남해 좋지 남해 좋지.
0: 맞아. 5392가 함디 실수나 그거 돌출 1열에서 직관했잖아. 다른 멤버들 표정을 아직까지 잊을 수 없어라고.
1: 그러니까 나도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앨런 형 표정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우리 성지도 막 계속 나 불러주더라.
0: 나 그랬나?
1: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자 아무튼
0: 자 이 시간까지 문자 만나봤더니 벌써 야자 끝낼 시간이래.
1: 아 이제 반말 모드도 끝해야 되네. 은근 적응될 때마다 좀 끝나더라.
0: 맞아. 그래도 아쉽지만 아직 방송이 완전 끝난 건 아니잖아. 노래 듣고 4부에서 다시 만나서 놀면 되지.
1: 좋아 그럼 크래비티 매니저 친구가 50원을 들여서 추천해준 인트로부터 좋은 노래 아이유의 반편지 듣고 올게. 이따 급식소에서 봐.

0: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친한 친구 방송반.
1: 네, 미래보다 뚜렷한
2: 형돈이 이목구비.
1: 아 말고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2: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1: 네,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상정중학교.
2: 네, 오늘의 급식력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암냠냠.
1: 6월 10일 수요일 내일 상정중 점심 메뉴는 이렇습니다. 통 슈니첼 마요 덮밥, 유부 된장.

0: 미역국, 곤약 비빔면, 열무김치, 그리고 수제 초코 이것!
1: 네, 문제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메뉴인 이것은 과자의 일종인데요. 작은 콩알 모양의 과자에 물엿을 입혀 굳힌 거라고 합니다. 맛도라나 도라강정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0: 네, 그럼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아, 오란다. 2번, 가란다.
1: 네,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 뽑아서 학교, 회사, 동아리, 학원 어디서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1: 그거 놀이공원 그거 아니에요? 네, 누구와 함께 먹고 싶은지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0: 자,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이즈나의 메트로놈.

0: 내일 급식 머더라에 이어서 이진아의 메트로놈 듣고 왔습니다. 어제 발매한 이진아의 미니 3집 타이틀곡인데요. 세련된 하우스 리듬과 중독성 강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이고요. 일정한 박자로 움직이는 메트로놈처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만의 박자를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또 담아냈다고 합니다.
1: 자, 그럼 내일 급식 머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오란다 였습니다.
0: 이야, 내일 상정 중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통슈니첼 마요 덮밥, 유부 된장국, 곤약 비빔면, 열무 김치, 그리고 수제 초코 오란다.
2: 아니 근데 이 오란다가 정확히 뭐예요? 저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까 보기 말씀드리는데

0: 네.
1: 답이 뭘까? 이러고, 아, 이게 오란다야.
2: 아. 맞아, 이거 할머니 집에서 많이 먹었어.
1: 네, 나 이게 뭐냐, 정말 처음 들어봤네. 모양은 안 하는데.
2: 아, 근데 오늘 이 상정 중

0: 담임쌤께서 신혼여행을 가셔서 모든 책임이 회장인 저에게 달렸는데 친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과제도 수업 태도도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 담주면 쌤이 돌아오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잘해줘서 고맙다고 친구들한테 한턱 쏘고 싶어요. 체면 살려주실래요? 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다 당첨 축하드려요. 우리 프라구 출출 회장님. 네, 카페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다 같이 맛있게 드시고 인증 꼭 해주세요.
1: 아니 근데 오늘도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나봐요. 오란다? 아, 물음표 뒤에 붙인 걸 보면
0: 약간 좀 자신 없는 대답이었던 것 같긴 하지만 네. 축하드립니다.
1: 저희 그럼 문자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아징이님께서 한디 왁부 볼이 더 말랑한가요? 송디 볼이 더 말랑한가요?
0: 아니 아무리 그래도 수많은 연구원분들이 이거 촉감 하나를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그렇죠? 네. 송디 볼이 더 말랑합니다.
1: 맞습니다. 물론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0: 송디 귓볼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1: 네,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0: 자, 2902님께서 새싹이십니다. 자, 오늘 아침에 가게 오픈을 하는데 얼음 푸는 수쿱이 없는 거예요. 어? 2시간 동안 제빙기에 얼음 푸면서 겨우겨우 찾아서 힘들었어요. 힘내라고 해주세요 이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이게 그 얼음 수컵이 투명하잖아요. 네. 그게 제빙기 이제 막 얼음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네. 딱 한동안 이제 또 확인 안 하고 있으면 이게 파묻혀버리는 거야. 저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네. 네, 그래가지고 저런 고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 너무 또 고생 많으셨고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루 마무리 저희랑 같이 하시면서 오늘의 피로 다 날리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535님께서는 유럽의 해외여행 간 언니가 영상통화 걸었는데 함디 송디 친친방 본다고 끊어버렸어요. 언니가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열심히 봐 하고 끊더라고요. 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1초라도 핑퐁즈 안 봅니까?
0: 혹시 저 언니의 저 마지막 열심히 봐의 말투가 살짝 어땠는지 약간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1: 어떻게 했을까요?
0: 아 그러게요. 그래서 약간 좀 서운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1: 아니 뭐 열심히 봐? 이건지 열심히 봐.
0: 이거 너무 약간 하지만 뭐, 그래도 저희를 또 선택해 주신 거니까 그쵸?
1: 네 유럽 경치보다 저희 얼굴이 더 장관 아닌가요?
0: 네. 에펠탑보다 손영준 네. 좋습니다. 4613님께서는요 카레 만들기 장인 한미사 함디 최근에 일본에서 산 카레 송디한테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카레 만들어봤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직 요리에 지금 그게 기회가 또 없네요 그쵸?
1: 네 그래도 해먹죠.
0: 그래요, 좋아요. 이번 주 이번 달 안으로 해먹겠습니다.
1: 네, 꼭 만들어주세요.
0: 좋습니다.
1: 그러면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친친방에도 보여주자.
0: 그러니까 그래야겠어. 이번에 네. 조금 제가 한 번도 카레에 들어가는 고기를 소고기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유는 그냥 단순 비싸서.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소고기 양지고기로다가 제대로 한번 말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할게요. 또 2048님께서 저는 친구들한테 깜짝 선물해주는 거 좋아해요. 깜짝 선물해주면 반응도 너무 좋고 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내 기분도 함께 좋아지고 뿌듯해지는 거 있죠. 함송디도 친구들한테 선물 많이 해주나요? 라고 하시는데
0: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약간 우리 아버지께서 좀 그러셨는데 함씨가 좀 씀씀이가 크다 라고 뭐 좀 검증 안 된 피셜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어제의 여보 역시도 약간 그런 기분을 좋아해가지고 네. 원래 형준이에게 좀 선물을 준비했던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원진영이 저번에 일본으로 혼자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도 제 그 저랑 닮은 판다 인형
0: 맞아요
1: 그런 거 사와줬었고 네. 원진영은 선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선물하는 거 좀 좋아합니다.
1: 저는 뭐 그냥 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런 느낌.
0: 그래도 특별한 날은 항상 챙기는 그런 느낌.
1: 맞아요.
0: 아 좋습니다. 3722님께서 함디 송디 제가 먹은 능이 버섯 삼계탕 맛있어 보이죠? 전 맛있더라고요라고. 우와 정말 지대로 드셨네요. 예, 너무 맛있어. 아침이 고입니다. 오늘 그래도 저녁을 먹고 와서 망정이지. 아, 또 저녁 안 먹고 와서 저 사진 봤으면 좀 큰일 날 뻔했어요.
1: 맛있겠다.
0: 아, 좋습니다. 다 문자 여기까지 한번 만나보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

0: 한 일기로 갑니다.
1: 네, 오늘 일기는 저 송디가 써왔습니다. 아, 좀 부담됐는데 네. 한번 만나러 올게요. 크래비티의 네. 에브리데이 먼저 듣고 교환 일기 하러 올게요.

나는 요즘 습관이 하나 생겼어. 그건 바로 핸드폰에 메모를 하는 습관이야. 내가 원래 중간중간 잘 까먹는 사람인데 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근데 요즘에 미팅이나 일을 하는데 자꾸 하고 싶었던 말이나 생각들을 까먹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나면 무작정 핸드폰을 켜서 바로 메모를 하는 습관이 생겼어. 뭐 내일 정리해야 할 것, 내일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 것, 다음에 꼭 먹어보고 싶은 것, 갑자기 떠오른 단어

나, 감정, 아이디어 등등등 최근에 저장된 메모만 해도 22개야. 정말 별거 아닌 것도 많지만 이렇게 메모를 하니까 까먹지 않고 그때를 기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해내는 내 자신이 너무 좋고 뿌듯해.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는 제가 직접 써온 일기였습니다.
1: 어허, 송지한테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또 생겼군요.
0: 맞아요. 네,
1: 좀 언제 메모 좀 해야겠다 싶었나요?
0: 사실 좀 이제 으흠. 이런 일이나 미팅을 갖출 때 네. 저희도 생각을 네. 정리하고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1: 맞죠, 맞죠.
0: 그 생각 정리를 메모를 통해서 좀 하기도 하고 으흠. 그리고 뭐 활동이 끝나고 분명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1: 그런 것까지
0: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메모를 해놓고 으흠. 뭐 활동이 끝나고 아 뭐 먹지? 이런 날이 있으면 메모장을 보고 아 이거 먹고 싶었는데 먹어보자 그런 것도 있습니다.
1: 오, 되게 그래도 너무 도움이 되는 이런 습관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또 봤는데 네.

0: 과거의 메모를 봤는데 뭐 8594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런 걸 메모를 했지 했는데 저희 노래방 갔을 때 노래방 점수를
1: 아, 85점이랑 94점.
0: 근데 제가 메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1: 빵점 없었어요, 빵점?
0: 빵점 없었어요.
1: 아, 그래요?
0: 어, 우리 함디랑 간거 말한 거예요.
1: 아, 좋습니다.
0: 네, 우리 함디도
1: 네.
0: 어쨌든 이제 작사를 또 하시잖아요.
1: 그쵸,
0: 작곡도
1: 그쵸.
0: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메모를 또 하실 것 같은데
1: 맞아요.
0: 뭐 가장 최근에 메모한 내용 혹시 공개할 수 있는 거 있어요?
1: 가장 최근에 기억이 안 나네. 뭘
0: 뭐,
1: 해놨지?
0: 진짜 정말 별거 아닌 것도 괜찮아요. 저희의 이 메모장을 한번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이거 왜 이렇게 적어놨지?
0: 저는
1: 네.
0: 요즘 최근에 그거만, 저는 그 영상 편집하는 법을 저희 회사 PD님한테 들어가지고,
1: 네.
0: 뭐, 까먹었다. 컨트롤 Z가 되돌리기. 뭐 그런 것들을 좀다 적어놨어요, 메모장에. 저희가 까먹으니까.
1: 좋아요. 아, 귀엽네.
0: 네. 뭐 저장은 컨트롤 S로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1: 좋습니다,
0: 해놨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저희가 최근에 메모한 거는 그릭 요거트
0: 왜?
1: 이제 매점별로
0: 네.
1: 여기는 맛이 어떻고 뭐 토핑이 어떻고 이런 걸좀
0: 아.
1: 저장해 놔가지고 맨날
0: 네.
1: 이제 한창 제가 그 뭐냐 덮밥 같은 거 먹을 때 덮밥집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가게마다 장단점이 다 다르니까 근데 시킬 때마다 맨날 까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좀 기억해 놔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맛집에서만 먹으려고.
0: 네, 또 2893님께서 그래서 누가 94점이었는데요? 라고 하는데 아마 제 점수만
1: 맞아요, 맞아요.
0: 기록했을 거예요.
1: 예, 저희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막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0: 예스!
1: 좋습니다. 또 교환 일기. 오늘의 일기는 송디의 일기였고요. 다음 주는 다시 제가 일기를 써올 테니까 저의 하루는 또 어땠을지 기대해 주세요.
0: 네, 평소엔 여러분의 일기를 저희에게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지, 친친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요, 선물까지 챙겨드릴게요.
1: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하교할 시간입니다.
1: 네, 1288님께서 함송디 내일도 어디 가지 말고 친친방으로 오란다?
0: 네, 어디 가지 마세요.
1: 물론이죠. 우리 1288님도 내일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0: 네.
1: 7871님은 새싹입니다. 함디 송디 덕분에 평일도 두렵지 않다. 항상 힘내줘서 힘 보내줘서 고마워 사랑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0: 네.
1: 네, 내일은 또 버블 타고 날라온 저석생 피프티피프티와 함께합니다.
0: 네, 피프티피프티에게 궁금한 점은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시면 되고요. 내일도 꼭 많이 놀러와 주세요.
1: 네, 그럼 오늘 끝곡 소수빈의 너와 걷는 계절 들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1: 네,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0: 저는 DJ 크래비티의 형준
1: 원진이었습니다.
0: 또봐
1: 여기서 기다릴게.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존 카니 감독의 영화죠. 싱스트리트에서 싱스트리트의 업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직접 들려드렸고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 영화가 벌써 10년이네요. 네, 이번 주에 개봉 10주년 맞이 재개봉한다는 소식이 좀 반가웠습니다. 원스 그리고 비긴 어게인과 함께 존 카니 감독 음악영화 3부작으로 묶이는 영화죠. 싱스트리트. 감독 본인의 학창시절의 기억을 토대로 쓴 이야기이고요. 실제로 감독이 다녔던 학교에서 또한 촬영을 했고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좋아하는 장면이 오늘 들려드린 장면이에요. 업이라는 노래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장면. 이게 존 카니 감독 음악 영화의 특징이거든요. 음악을 만드는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 작은 차이가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비긴 어게인 오프닝에서 그 악기가 하나하나 들어오면서 키라 나이틀리의 노래를 프로듀싱해 나가던 상상으로 프로듀싱하던 마크 러팔로처럼 또 영화 원스에서 함께 폴링 슬로울리를 두 사람이 처음으로 조금 더듬더듬 거리며 시작하다가 화음을 만들어내는 장면처럼 이 영화 싱스트리트에서는 업이라는 노래를 친구의 방에서 이렇게 만들어갈 때 코드 하나 만들고 피아노 들어오고 그러다가 카메라가 패닝하면 이제 키보드, 베이스, 드럼 차례차례 악기가 들어오면서 서로 합주를 하는 그런 장면. 중간에 또 그 친구 엄마도 들어와서 흥겹게 춤추다 나가시고 그 풍경이 주는 행복감이 있어요. 그게 존 카니 감독 영화의 저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충실하게 담겨 있다는 그 증거, 바로 오늘 들려드린 장면입니다. 바로 오늘 재개봉합니다. 싱스트리트. 그리고 오늘은 이은선 기자의 필소곳이 있는 날이죠. 어떤 영화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

아, 앞으로 해도 구상고, 뒤로 해도 구상고. 네. 영화 와일드 싱의 그 트라이앵글의 러브 이즈의 콘서트 버전이 또 있어요. 오늘은 그 버전을 들려드렸습니다. 구상구의 폭풍 랩이 강조된 버전이죠. 김혜리 씨께서 중독성 강한 네가 좋아도 좋지만 그래도 역시 저는 러브 이즈. 폭풍 래퍼 상구의 랩이 돋보이는 콘서트 버전의 러브 이즈 부탁드립니다.

BC 음악중심 같은 프로그램에 꼭 트라이앵글의 무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될까요? 강동원 씨가 지금 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나 그런 무대에는 못 서겠다라고 500만 공약까지는 거부를 하던데, 1,000만은 또 모르겠네요. 1,000만 되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런 거보다 이제 청룡 영화상의 축하 공연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꼭 라이브 아니고 립싱크면 어때요? 그죠? 청룡 영화상 같은 데서 이 트라이앵글이나 최성곤의 무대가 뭐둘다 있으면 좋고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벌써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지우 씨는 역시 와일드싱 보시고 너무너무 재밌고, 그런데 재밌기만 한게 아니라 뭉클하기도 했대요. 다시 할수 있다, 다시 하면 된다 라는 메시지까지 사실 담고 있는 영화였다고. 오정세 배우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무대 감동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세히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오정세 배우가 연기하는 최성곤의 그 무대를 보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무대란 무엇인가. 그리고 1527번 쓰시는 분께서, 전설적인 DJ 임국희님이 세상을 떠나셨네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과거 MBC 영화음악 진행하시던 유튜브 영상에서 봤던 추억의 영화 제레미에서 로비 벤슨의 블루 벌룬 신청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소식 들었습니다. 대선배님, MBC 라디오의 대선배님 임국희 아나운서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1527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로비 벤슨의 블루 벌룬 듣고요. 이은선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백룸을 보고 오신 이정윤 씨. 아, 설명하기 힘들고 일단 봐야 알 수 있는 영화라고 하셔서 일단 봤습니다. 극장에서 봐서 더 만족스러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눈으로 보여지는 공간이나 구조가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0: 네.
1: 말씀처럼 백룸의 존재를 굳이 알려고 파헤치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재밌는 영화 추천 감사해요. 이번 주는 어떤 영화일지 기대되네요. 라고 해주셨고, 그리고 왜 영화나 드라마 속에 이은선이라는 캐릭터가 있는지 제보를 네. 부탁드렸는데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복수노트?
0: 복수노트?
1: 네.
0: 저도 좀 생경한데요.
1: 복수노트라는 작품에 한종고 학생 중에 이은선이라는 학생이 있대요.
0: 어떤 학생이요?
1: 거기에 그
0: 아 고등학생?
1: 극중의 학교 이름이 한종고인가 봐요.
0: 아~
1: 네, 한종고 학생 중에 이은선이 있답니다.
0: 어떤 역할일까? 한번 찾아봐야겠네.
1: 네. 그래서 있긴 있더라.
0: 감사합니다.
1: 제보까지 전해드리고
0: 네.
1: 자, 이번 주의 주제는 이거 배경음악 깔아야 되는 거 아닌가?
0: 그러게요.
1: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뭔가요?
0: 이번 주의 주제는 세상에 뿌려진 이별만큼입니다.
1: 네.
0: 원래는 사랑이 사랑만큼이죠.
1: 네. 네. 이승환 씨 노래 지금 제가 깔아야 되나 잠시 고민했네요. 세상에 뿌려진 이별만큼.
0: 세상에는 사랑도 많고 이별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게 어떤 존재와의 이별일 수도 있고 인생의 자기의 어떤 시기와 이별하는 순간들도 많은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이별을 해야 하는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멜로드라마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주제를 생각하게 된 중요한 배경에는 모자무사가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0: 제가 황동만 캐릭터를 유심히 보다가 떠오른 남자들의 영화였어요.
1: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0: 네.
1: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황동만을 떠올리게 하는 두 편의 작품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
0: 네.
1: 자, 첫 번째 영화는 뭔가요?
0: 이 작품이 극장 개봉을 안 했어요. OTT로 바로 직행하는 바람에
1: 네.
0: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가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아쉬운데요. 하지만 감독의 이름을 들으면 좋아할 것 같다. 보기도 전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블루문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2025년 작품입니다.
1: 이걸로 아카데미 후보 오르지 않았어요? 에단 호크가?
0: 네. 그리고
1: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던 것 같은데
0: 그리고 네. 조연상을 네. 베니스 영화제에서 가져간 작품이기도 합니다.
1: 네. 블루문.
0: 베를린이었나요? 지금 헷갈리네. 베를린이었던 것 같네요.
1: 네.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개봉을 안 했군요.
0: 네. 개봉을 하자.

0: 않았어요. 네. 바로 지금 그 유료 결제 서비스로 보실 수 있고요.
1: 네.
0: 이 영화가 비 내리는 어느 골목의 풍경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1: 네.
0: 7개월 전에 어느 날 밤으로 영화가 곧장 가요. 그 하룻밤 사이의 이야기고요.
1: 네.
0: 그날이 어떤 밤인가 하면 1943년에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오클라호마라는 공연이 초연되던 밤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밤에 뉴욕의 사르디스바에서 생긴 일이고요. 한 남자가 이곳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밤새 떠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황동만처럼 떠들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여태까지 살면서 사랑했던 작품부터 얼마 전 짝사랑하기 시작한 한 젊은 여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래서 이 남자의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오늘 밤 그녀가 이곳에 나타날 것인가 이기도 하고요.
1: 네.
0: 왠지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1: 블루문. 달에 대한 이야기예요.
0: 20세기 최고의 뮤지컬 듀오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네. 항상 이야기하는 이름이 리처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스타인인데
1: 항상 그 콤비로 이름이 나오죠.
0: 네. 네. 1943년에 이들이 처음으로 작업한 작품이 오클라호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이후에 뭐 많이들 아시는 왕관아,
1: 네.
0: 회전목마, 그리고 불멸의 히트작인 사운드 오브 뮤직까지를 만들게 되는데요. 어? 영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사운드 오브 뮤직은 59년에 뮤지컬로 나왔고요.
1: 네.
0: 영화가 65년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히트작들을 낸 전설적인 듀오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 듀오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0: 이 작품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네. 오클라호마라는 작품이 나오기 전에 리처드 로저스, 이 작곡가와 25년을 이 사람하고만 작업해온 로렌즈 하트라는 작사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 로렌즈 하트예요. 1934년에 리처드 로저스와 이 로렌즈 하트가 만든 곡이 바로 블루문이라는 명곡이고요.
1: 네.
0: 이 두 사람은 뭐 맨하튼 그리고 마이 퍼니 발렌타인 같은 히트곡을 쓴 듀오였고요.
1: 네.
0: 28편의 무대 뮤지컬을 제작을 했고 같이 만든 곡이 500곡 이상이 넘어요.
1: 와.
0: 로저스가 곡을 쓰면 하트는 가사를 붙이고 25년 동안.
1: 그 남자 작사, 그 남자 작곡.
0: 맞아요. 그렇게 네. 작업을 해온 셈인데 영화가 이 로렌즈 하트라는 남자를 묘사하는 아주 상반된 문구들로 문을 열거든요. 일단 오스카 해머스타인의 말을 빌리면 그는 기민하고 활기찼으며 함께 어울리면 늘 즐거웠다. 그런데 메이블 모서라는 가수는 또 이 남자를 어떻게 평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큰 슬픔을 지녔던 사람.
1: 황동만이네.
0: 이라고
1: 네.
0: 표현을 해요.
1: 네.
0: 그래서 여기에서 로렌즈 하트는 제가 보기엔 어떤 사람인 것 같냐면 연극, 음악, 영화, 뭐 삶에 대한 언어가 자기 안에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입을 한번 열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말, 비유들은 다 자기가 사랑했던 작품들 혹은 그건 진짜 별로였어 하는 작품들을 경유해서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이 많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1: 네.
0: 뭐 인생이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작사가잖아요. 그러면 짧게 써야 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을 무한정 길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멜로디에 이렇게 눌러 담아야 되는 직업 같아요. 제 느낌의 작사가는. 그래서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이 로렌즈 하트라는 작사가는 그렇게 가사에 실어 보내지 못한 마음을 수다로 그냥 다 폭발시켜버리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 되게 자멸적인 캐릭터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엄청나게 순수하고 이 사람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지적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난 수다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캐릭터를 에다노크가 연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시나리오가 2010년에 나왔대요. 2010년에 로버트 카플로우라는 작가에게서 시나리오를 링클레이터가 받게 됐는데
1: 그러고 나서 15년이 걸린 거네요.
0: 그렇죠.
1: 네.
0: 이 작가가 누구냐면 성장소설인 나와 오소넬스라는 작품을 쓴 사람인데 링클레이터가 이걸 2008년에 영화화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 그래요?
0: 국내에는 미개봉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링클레이터가 다시 한번 받아본 건데 초고는 40페이지 분량의 하트의 독백 형태였대요. 그냥 한 사람이 계속 말하는
1: 장편이라기에는 애매한 양 아닌가요?
0: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계속
1: 심지어?
0: 말하는

0: 네. 어떤 형태로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걸 다듬어서 영어로 만들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링클레이터의 작업이 정말 긴 세월을 두고 한 작품을 네. 묵히고 묵히다가 최적의 타이밍에 선보이는 감독이잖아요.
1: 보이후드가 대표적이죠.
0: 그렇죠. 14년도 하는데요. 뭐. 그래서 이렇게 무르익은 시나리오를 마침내 선보일 때가 됐다라고 해서 만든 영화가 블루문이고요. 이 사르디스 바에 로렌자트가 짝사랑 중인 엘리자베스가 와요.
1: 네.
0: 그 여자가 옵니다. 그래서 벌어진 일들이 있고 또 하나 이 하트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하지만 마음속으론 제발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공리의 초연을 마친 나의 전 파트너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의 팀이 축하연을 가지기 위해 또 이 자리에 모이거든요.
1: 완전 모자무사인데.
0: 네,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밤의 풍경이 네. 영화에 있습니다.
1: 황동만도 있고 변호나도 있고
0: 네.
1: 박경세도 있는 것 같고 가장 춥고 슬픈 밤이 묘사가 되나요?
0: 엄청나게요. 일단 이 브로드웨이에 있는 사르디스라는 레스토랑 겸 바는 실제로 있는 곳이고요.
1: 네.
0: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사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액자가 빼곡하게 걸려 있는데 그 액자가 다 배우 캐리커처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배우가 있기도 하고 유명한 브로드웨이 작사가 작곡가들이 있기도 한데 그게 시대별로 조금씩 사람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기에는 이 사람들의 얼굴이 걸려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큰 시기인 거죠. 1940년대.
1: 가장 잘 나갈 때니까.
0: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만 벌어지는 굉장히 정교한 실내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로렌자한테 엄청난 수다를 들어주고 있는 바텐더 에디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이 사람의 구색을 맞춰주는 너클스라는 연주자가 있고 손님으로 잠시 왔다가 이 사람의 수다에 휘말리는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이비 화이트라고 하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후에 스튜어트 리틀이라는 작품을 쓰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로렌자트가 자기의 이야기를 막 털어놓을 때 자기 집에 매일같이 찾아오는 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의 수다가 스튜어트 리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가상의 설정이고요. 실제로 이비 화이트가 이 기간에 사르디스 바에 자주 오는 손님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곳에 그때 모여 듬직했을 사람들을 연결하는 좀 가상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 드린 엘리자베스 그리고 이후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파트너 리처드 로저스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연결을 하면서 로렌자트의 대화의 방식을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연회가 열리는 공간의 그 메인 스팟이라든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사람들의 옷이나 귀중품을 보관하는 그 공간에서 은밀하게 어떤 이야기가 오간다든지 이렇게 그 실내 안에서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이 영화 되게 씁쓸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직업적인 실패와 연애의 가능성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는 남자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가 지금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중인데
1: 네.
0: 창작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인정과 사랑이 너무 고픈 사람이란 말이에요.
1: 그럼요.
0: 그리고 엄청나게 본인의 작업에 대한 자부심이자 자존심도 센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뭉쳐진 거대한 수다판 같은 이야기인데 이 실패의 밤을 보내야 되는 예술가의 독백이 너무 길고 처연해요. 이 사람은 지금 시대와도 이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소멸을 자각하고 있거든요. 세상은 지금 전쟁 중이고 재즈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고 새로운 뮤지컬의 시대는 오고 있고 그런데 나는 그 시대의 일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혐오와 그럼에도 약간 남은 자기 우월감을 동시에 안고 있는 사람의 그 특유의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막 보여지는데 이걸 에다노크와 링클레이터가 어떤 말로 정리했냐면 잊혀졌는데 사라지진 않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발악하듯이 펼쳐내는 수단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자기가 지금 고통을 너무 심각하게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고통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이 사람이 괴로운 건 리처드 로저스와의 이별이거든요. 25년간 난 저 사람하고만 작업했는데 지금 다른 작사가랑 한 작업이 너무 성공 가도를 달릴 것 같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내 곁을 떠날 것 같은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느끼는 상실감과 상처

0: 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걸 잊고자 엘리자베스에게 자꾸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이루어지면, 이 여자가 나의 말을 들어준다면, 혹은 지난번에 이루어졌을지도 모를 우리의 어떤 가능성이 여기에서 펼쳐진다면 다 괜찮을 거야. 난 정상이야. 나는 괜찮아. 이런 식의 자기 위안을 구하는 사람처럼 보여지고요. 여기서 로렌자츠가 자주 언급하는 영화 중에 카사블랑카가 있는데, 그 카사블랑카에 당신만큼 나를 사랑해준 사람은 없어라는 대사가 있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 대사 알지?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 적은 없어. 이런 식의 카사블랑카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춥고 슬프고 외로워요.
1: 지금 내용만 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0: 네.
1: 심지어 에단 호크와 리처드 링클레이터예요.
0: 네.
1: 비포 시리즈의
0: 그쵸.
1: 그 감독과 배우잖아요.
0: 사실 이 콤비의 작업이 한국에 다 소개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30년에 걸쳐서 이두 사람이 이룬, 함께 만든 작품이 9편이거든요.
1: 정말
0: 네. 그
1: 많군요.
0: 중에 비포 3부작이 있는 거고, 보이우드까지
1: 아, 그쵸,
0: 포함된
1: 보이우드.
0: 숫자인데요. 이번 영화 에단호크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처절하게 비애를 감추는 표정과 몸짓을 이렇게까지 적확하게 연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긍심으로 막 달아오르다가도 갑자기 무너질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렌자트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슬프고 근데 너무 재치 있고 재밌어. 근데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좀 안쓰러워. 이런 느낌을 에단호크에게서 받게 돼요. 처음에 이 대본의 존재를 알고 나서 에단호크가 정말 흥분했대요. 너무 빨리 이걸 찍고 싶어서. 근데 그때 링클레이터가 워워, 넌안 돼. 넌 키가 크잖아. 왜냐하면 이 로렌자트라는 사람의 키가 150cm였던 걸로 알려져 있어요.
1: 굉장히
0: 키가
1: 작았네요.
0: 정말 작고, 그 스틸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머리가 벗겨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왜그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런 분들 많았는데, 한쪽만 길러가지고 이렇게 착 넘겨서 덮는 머리 있잖아요. 그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링클레이터가 보기엔 아무리 매칭을 해도 에단 호크가 이 역할에 어울리지 않았던 거예요.
1: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
0: 많으셨죠. 학교에 꼭한 분,
1: 네,
0: 슬리퍼
1: 맞아요.
0: 신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10년도 더 전부터 이 역할을 너무 원했는데, 그때 아무리 봐도 에단 호크가 링클레이터 눈에는 너무 멋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1: 그럼요.
0: 너무 멋진 사람이고, 남성적인 매력이 엄청나게 있고, 제스처 같은 것도 너무 자신만만한 사람이고. 그런데 하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기다리자, 기다리자 하다가 때를 만난 게 2025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촬영장에서도 에단 호크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무언가를 계속 막 시도하려고 할 때도 링클레이터가 주의를 계속 줬다고 합니다. 그냥 대사에 집중해. 하트는 말재주가 좋은 사람이니까 가짜 억양을 흉내낼 필요도 없어. 그냥 얘기를 하면 돼. 라는 조언을 줬다고 하고, 영화를 보면 에단호크가 되게 작아 보여요.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게 시각 효과를 특수하게 사용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방식의 속임수를 쓴 건데,
1: 약간 미셸 공드리 영화 같은 데서
0: 그렇죠.
1: 쓰는
0: 그러니까
1: 수법들.
0: 다른 사람을 크게 높이거나, 뭐이 사람이 독백하고 있으면 그 주변 물건을 다 크게 만들거나, 뭐 에단 호크를 낮추거나, 이런 식의 시각적인 속임수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물리적인 키가 작은 사람이 존재가 작지는 않지만, 이 영화에선 유독 그래 보여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올려다보는 어떤 풍경을 보여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위치가 더 자세히 보이는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영화계는 엄청난 수다쟁이 감독들이 있죠. 뭐 쿠엔틴 타란티노도
1: 아,
0: 있고,
1: 그럼요.
0: 우디 앨런도 있고, 그리고 링클레이터가 있는데, 인생의 비애를 가장 잘 다루는 사람은 링클레이터인 것 같아요. 그셋 중에서. 그리고 다른 창작자의 이야기를 다룰 때이 사람이 가진 굉장히 예민한 감성이 발휘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잠깐 언급했던 나와 오소넬스란 작품을 다룰 때도 그렇고, 얼마 전에는 장리 코다르의 촬영 현장을 들여다본 누벨바그라는 작품을 또 동시기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링클레이터가 만드는 영화들은 특별하지만, 이 사람이 창작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훨씬 특별한 무드가 발휘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고요. 아, 이 나의 한물간 파트너를 바라보는 그 불신과

0: 혐오의 눈빛, 그리고 끝내 연민의 표정을 보여주는 그 리처드 로저스 역의 앤드류 스캇이
1: 네.
0: 정말 또 훌륭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개를 미처 못했는데 여기에서 로렌자테 마음을 온통 지금 빼앗아 가버린
1: 아까부터 궁금했어요.
0: 엘리자베스는 마거렛 컬리가 연기를 합니다.

0: 오는 예일대에 다니던 어떤 학생, 여학생과 로렌자트가 주고받았던 어떤 펜팔이 발견된 거예요. 자, 그 편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극화된 작품입니다.
1: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 에단 호크 주연, 블루문이라는 영화 소개해 주셨습니다. 에단 호크 살짝 기대하는 표정이었는데 시상식 때. 네. 아마 본인도 약간 나 이번 연기는 좀 잘한 것 같아라는
0: 네.
1: 그런 좀 표정이 시상식 때좀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 영화 블루문에서 영화 제목이기도 한그 노래 블루문 프랭크 시나트라의 목소리로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블루문이었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노래였고요. 이 블루문과 같은 제목의 영화 블루문,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 에단 호크 주연의 영화를 먼저 소개해 주셨고, 오늘의 주제가 세상에 뿌려진 이별만큼이었잖아요.
1: 네.
0: 자, 두 번째는 어떤 이별을 다루고 있는 어떤 영화인가요?
1: 또 자신의 어떤 시기와 이별을 맞이하고 있는, 하지만 그 이별을 온몸으로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남자 이야기인데요.
0: 네.
1: 이 작품도 극장 개봉을 안 했어요. 그리고 바로 OTT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저도 잘 몰라요.
1: 네. 네. 2023년 작품이고요. 원제는 숏커밍스고 한국 제목은 완벽하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랜들 박이라는 이민자 2세 한국계 미국인 감독이 만든 작품이고요.
0: 네.
1: 원작이 있어요. 에이드리안 토미네라는 작가. 이 작가는 또 일본계 미국인 4세인데요. 이 작가가 쓴 그래픽 노블이 원작인 네. 작품입니다.
0: 그러니까 원작자도 감독도 모두 아시안.
1: 네.
0: 네.
1: 그리고 주인공도 아시안. 주인공은 뼛속 깊은 냉소를 지닌 벤이라는 남자인데요.
0: 네.
1: 이 남자가 정말 또 황동만 같은 구석이 있는 것이 주류 영화를 향한 반감이 엄청 있어요.
0: 황동만이네.
1: 네.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차세대 에릭 노메르가 될 줄 알았는데.

0: 어머나.
1: 되지 못한 그 네. 감독 지망생이라는 사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찍고 싶어 하고 영화 감독으로 어엿하게 데뷔를 하고 싶지만 제대로 된 경력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입학 2년 만에 자퇴했고 영화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잘 안 돼서 지금은 아트하우스 영화관 매니저로 일하고 있거든요.
0: 네.
1: 이 사람이 열광하는 것들은 너무 예상 가능하죠. 크라이테리온 컬렉션을 존중하고 뭐 오지아스 지로의 안녕하세요를 비롯해서 정말 네. 여러 고전들을 사랑하고 고전의 가치라는 게 얼마나 열광할 만한 것인지를 설파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보다 보면 내가 그런 취향을 가졌다라는 데 더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사람은 지금 지지부진한 연애 중인데 애인이 인턴십으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 빈자리 동안 이 사람이 혼자 겪는 어떤 일련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하나뿐인 친구인 앨리스마저 떠나보낼 위기에 지금 이 사람은 처해 있습니다.
0: 네. 저스틴 민이 나오던데요.
1: 주인공 벤을 연기합니다.
0: 자. 완벽하지 않은 동양인이어서 제목이 완벽하지 않아인가요?
1: 아, 저 저스틴 민 되게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런데 저스틴 민이 연기하는 벤은 진짜 비호감이에요. 한마디로 호감 가지 않는 캐릭터인데
0: 네.
1: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의 흠은 전부 바라보고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것은 안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되게 심한 이민 3세대이기도 하고요. 어디에서부터 자기가 문제고 잘못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조차 안 하고 관계를 망치고 있으면서도 상대방 탓만 하는 사람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지금 이미 벤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뭐가? 난 사실을 말한 거야. 이게 진실이야.
0: 잠깐만. 엄마 PTSD 네. 온다.
1: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른 네. 사람은 몰라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해야 될 때랑 그렇지 네. 않을 때를 구분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반응하죠? 나에 대해 뭘 알아요?
0: 폭발하죠.
1: 네, 이렇게 반응을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싫은 게 너무 많아요. 뭐 주류 영화나 미디어는 가식적이라 싫고 운전 중에 내 앞에 누군가 끼어들면 저 사람은 분명 백인 기득권층일 거라서 싫고
0: 엮이기 싫다.
1: 네, 누군가 나를 빤히 쳐다보면 왜? 내가 유색인종 남자라서 지금 나를 저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막 불쾌해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시험 때 오를 때마다 태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이 애인인 미코가 인턴십을 떠나기 전에 벤의 노트북에서 음란물 사이트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코도 아시아계 미국인이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 음란물 사이트 페이지에 백인 여성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0: 음란물 페이지를 본 것도 문제인데 백인 여자만 또 본 네. 거구만.
1: 그래서 문제를 제기해요. 너 이거 뭐냐. 네. 설명해라. 그런데 이 벤이 아 이거 해킹당한 거야 이런 식의 핑계를 대다가
0: 네.
1: 나중에는 아니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문제냐. 너 왜 이렇게 민감해. 이렇게 지적을 하다가 급기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과 다른 거야.
0: 네?
1: 이런 식의 네 인식이 그러니까 문제야. 이건 현실도 아닌데 이런 식의 네. 발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3개월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위해서 미코가 뉴욕으로 떠나자마자 실제로 백인 여성들에게 호감을 표해요. 그러다가 여러 일련의 상황들이 있고 결국에 누군가에게 어떤 충고를 듣게 되는데
0: 네.
1: 전 이게 정말 속이 시원했거든요. 어떤 충고냐면 이 모든 걸 사회 탓이나 내 성적 지향 탓이나 너의 인종 탓으로 돌리고 싶어하는 건 알겠는데 언젠간 꼭 깨닫게 되길 바랄게. 이건 그냥 전부 네 문제야. 이라는 충고를 기어이 듣게 되는 인물입니다.
0: 멋있다. 아, 누가 그런 말을 해줬어. 착하다. 그런데 그렇게 비호감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완벽하지 않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1: 네.
0: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얻는 거는 뭘까요?
1: 일단 영화 굉장히 재밌어요.
0: 네.
1: 재밌는 코미디고요. 그런데 코미디의 클리셰들을 피해가는 전개가 있는데 상황 중심이라기보다 이 벤이라는 문제적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엄청나게 깊숙한 인간 탐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주변의 관계들을 통해서 발견되는 젠더 문제, 뭐 인종 문제, 정치 문제까지 좀 깊이 있게 다루는 방식의 이 작품의 강점이 있고요. 결국 이 모든 것에 미숙한 벤이라는 남자 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자기 꿈이 너무 애달파요. 너무 소중해.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는 삶을 나는 살 순 없어. 이런 걸 수긍하고 깨닫는 과정에 결국으로는 가게 되고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0: 내 주변의 모든 종류의 사람을 캐릭터로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그 사람들로 부드럽게 부수고, 이 안에 살아 숨쉬는 각자의 개성을 모두 존중하는 시공간으로서의 영화 만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만약에 사회의 반영이라면, 영화가 시대의 반영이라면 정말 잘된 영화적인 재현이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면서 들고요.
1: 네.
0: 벤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우리가 보는 건 되게 분명해요. 우리가 아시아계 캐릭터를 볼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아시아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명하던지
1: 네.
0: 뭐 모범적이던지.
1: 공부 잘하고 왠지 성실하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결함이 많고 굉장히 모순적인 태도를 가진 아시아계 미국인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영화는 특별하고요. 뭐 비주류 인종이거나 그게 꼭 아시아계가 아니어도 혹은 비주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한테 미디어에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 관객이 거는 기대 양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고, 좀 사려깊고 근사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고.
1: 소수자나 약자 캐릭터가 등장할 때 특히 그런 모습으로
0: 네.
1: 등장해 주길 원하죠.
0: 그렇죠. 그리고
1: 네.
0: 나아가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싼 공동체와 관련한 편견을 부수는 활약을 해준다면 너무 좋겠고.
1: 그렇죠.
0: 이런 식의 기대 아닌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관객 중에 한 명일 것 같고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이유로 너무 복잡한 존재고, 누군가가 얘기하는 단편적인 하나의 고정관념에도 절대 갇힐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영화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간이란 게 그래서 뭔데? 라는 질문에 이 영화는 깔끔하게 답을 하죠. 불완전하지. 그리고 모순적이고, 지저분해. 그게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태도가 이 성숙한 영화에는 있습니다.
1: 완벽하지 않아의 주인공 또한 자신의 무가치함과
0: 싸우고
1: 싸우고
0: 있어요.
1: 있고, 네,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이게 영화 속의 캐릭터를 보는 재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캐릭터를 찍어낸 것 같은 캐릭터가 있고, 뭔가 이렇게 빚어낸 것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0: 네.
1: 그 후자의 캐릭터들을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사실은 큰 스토리가 없어도
0: 네.
1: 그 스토리 안에서 이 작가나 뭐 감독이나 배우가 함께 하나의 인물을 되게 정말 살아 움직이는 사람처럼 입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걸 보는 그런 작품들의 재미가 또 있단 말이죠.
0: 그리고 아마도 일생에 한 번밖에 만들 수 없는 종류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에는 본인의 자전적인 경험과 어떤 방식으로든 맞닿아 있는 결과물일 것 같고,
1: 네.
0: 이 이야기는 짐작하건대,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의 정체성이 굉장히 정확하게 반영이 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작가이자 감독의 경험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자라오면서 목격한 주변의 수많은 자기와 같은 처지의 이민자 세대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편견을 드러내는 건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생각에 가깝게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나 이런 인간이야. 근데 뭐, 인간이 원래 다 그렇지. 아시아계라고 뭐다 현명해야 돼? 모순적이지 않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자신감 있게 꺼내놓는 게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라 가능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들의 태생과 자라온 환경과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합쳐졌기에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걸 만약에 정말 백인 주류 미국인으로 정말 뼛속 깊이 그 정착해서 살아온 사람의 시선으로 만들었다면 또
1: 네.
0: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작품이자 글이 됐을 것 같아요.
1: 오늘은 세상에 뿌려진 이별만큼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리차드 링클레이터 감독의 블루문, 에단 호크가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던 영화를 제일 먼저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은 랜들박 감독의 완벽하지 않아라는 작품. 이 작품도 OTT에 있는 건가요?
0: 네, 있습니다.
1: 네.
0: 넷플릭스에도 아마 최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1: 네, 이두 편의 영화는 집에서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0: 네.
1: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은 Gorgeous Thing이라는 곡이고요. 타워의 곡이고 영화 완벽하지 않아 삽입곡입니다. 그리고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애니메이션 룩백에서 하루카 나카무라 우라라의 라이트송이죠. 김대완 씨께서 애니메이션 룩백의 한국어 더빙판이 나온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더빙 컨텐츠는 자막에서 자유로워서 영상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영화 속 캐릭터의 감정도 더 잘 느껴져서 저는 선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을 더빙으로 볼 수 있다니 참 기쁘네요. 운 좋게 미니 GV 예매도 성공해서 영화도 보고 더빙한 성우님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가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그 GV에 진행합니다. 그 더빙판 블루레이 코멘터리 녹음을 제가 성우분들하고 이미 같이 녹음을 했어요. 나중에 블루레이에서 제 코멘터리도 들을 수 있을 텐데 먼저 봤단 얘기죠. 더빙 잘 나왔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극장에서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룩백.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김대환 씨. 라이트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가 보고 싶어.
1: 여러분은 지금 내 최애가 들려주는 K-POP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골든 뮤직 음악의 발견.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시.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1: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0: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2: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0: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3: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분, 혹시 악플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나 악플을 오히려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흥미로운 건 브랜드의 좋은 점만 늘어놓을 때보다 사실 이런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고객들의 신뢰도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쓴소리를 들으면 감추고 싶고 남들이 알까봐 두렵고 막 그렇잖아요. 하지만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맞아 그래도 나 이렇게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게 나를 더 멋진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6월 10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에일리의 보여줄게 였어요. 저도 한때 정말 이러고 살았거든요. 솔직함이 미덕이다 라고 생각하고

0: 나의 단점을 모조리 다 꺼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곤 했어요. 특히나 신입 때는 이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한데 거기서 내가 잘난 척을 해봤자 얼마나 또 잘나 보이겠어요. 근데 점차 연차가 쌓일수록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족함을 드러냄으로써 내가 한층 더 노력하게 되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솔직함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의 방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오늘도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이 있는 날이죠. 아, 요즘 여러분 SNS를 켜면요. 계절이 계절이라서 그런지 휴양지, 뭐 계곡, 맛있는 음식 사진 이런 거 엄청 많이 뜨지 않나요? 아, 그래서 나 빼고 다 노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이 시간은 제가 가이드가 돼서 여러분과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도망치면서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전화.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12일 오픈.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하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하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3: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새싹이신 2580번님입니다. 오, 번호가 2580번님이에요. 제주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있어요. 예약 손님 픽업 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남아서 새별오름 걷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오, 저 새별오름 간 적 있는데. 아, 여기 너무 아름답죠.

특히 가을에 가면은 그 억새가 쫙 펼쳐져서 정말 아름답잖아요. 여긴 일몰에 가야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번엔 한번 일몰 때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0412번님. 고등학교 영양교사고요. 지금 출근 중인데요. 여름이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식재료도 더 신경 써야 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조리실 선생님들이 힘드시진 않을지 걱정도 되고 그러네요. 영재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오, 그 생각을 못해봤는데 정말 그렇겠네요. 특히 조리실에서 일하면 아이들 식중독 걸리지 않을까 그것도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하고 안에도 덥고 습할 수도 있으니까 그 온도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리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 올여름 무사히 지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이에요. 3417번님 밥통에 불이 안 들어와 있어서 왜 안 들어왔지? 하고 봤더니 제가 취사 버튼을 안 누른 거였어요. 언제 해서 언제 먹죠? 저희 집 밥솥은 이제 취사 모드로 출발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우리 다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지각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마음 조금 더 느긋하게 먹고 여유 있는 아침 하시죠. 그럼 이제 한 2, 30분 정도 뒤면은 밥을 드실 수 있는 걸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9680번님께서요. 모두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길 바라며 신청곡 보내봅니다. 민서의 멋진 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신청곡 주셨는데요. 바로 함께 들어볼게요. 멋진 하루 모두 보내세요. 멋진 꿈입니다.

민서의 멋진 꿈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778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면접 보러 갑니다. 40대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미용실 업무라서 꼭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기 낼 수 있게 하이 홉스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전혀 늦은 나이 아닌데요. 이렇게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멋진걸요. 면접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패닉 앳 더 디스코의 하이 홉스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2580번님, 0412번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3872번님,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택배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4월부터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적응이 안 되네요. 그래도 일찍 일어나니 하루를 꽉 채워서 살수 있고 얼마나 좋아 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입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네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힘들죠. 저 같은 경우에도 신입 때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고역이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새벽 공기가 너무 좋아서 저도 좀 신나긴 하더라고요. 그 공기 맡으면서 좀 상쾌하게 아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얼른 아르바이트 끝내시고 여유 있는 하루 꼭 보내세요. 이승윤님은요. 영디, 저는 지금 가게 문을 열 준비 중이에요. 자영업의 특성상 쉬는 날보다 일하는 날이 더 익숙해진 지 오래됐네요. 그래도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힘을 냅니다. 이번 주도 웃으며 버텨보겠습니다. 영디가 응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 자영업분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또 쉰다고 해도 마음 편히 쉴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켠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좀 있고 걱정도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몸 그래도 힘드시지 않게 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손님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 4811번님. 영디, 그거 아세요? 네잎클로버도 군락이 있다는 거.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 줄기나 덩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네잎클로버를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답니다. 지금은 네잎클로버가 제철이네요. 새아침 들으며 걷고 행운도 찾고 일석이조네요.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지금 하나, 둘, 셋인데 이 사진에서만 4개의 네잎클로버가 있어요. 오, 저 몰랐어요. 네잎클로버도 군락이 있군요. 어쩐지 저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렸을 때 네잎클로버 찾기 자주 했던 것 같은데 크고 나서는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작고 소소한 행복한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산책 잘하고 오세요. 5949번님. 타일 기술자입니다. 더운 계절에 인테리어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작업자분들 올여름도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파이팅! 노래는 송필근의 숙녀에게 신청합니다. 참 여름이 오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어쩜 이렇게 점점 더워질까요? 덥기도 더운데 습하기도 하니까 밖에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타일 이런 기술자분들은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쭈그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중간중간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또물 많이 마셔주시고 환기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올여름도 다치지 않도록 잘 일하시길 저도 응원 드릴게요. 그럼 청하신 곡 바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숙녀에게 송필근 씨의 버전으로 함께 할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이른 아침 서울에는 요란한 비가 내린 곳 있었는데요. 지금은 소강상태 들었지만 비구름 점차 확장하면서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곳곳에 비를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대체로 5mm 안팎으로 많지 않지만 수도권과 충북에는 최고 20mm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오늘 하늘 흐리겠는데 남부지방은 맑겠습니다. 때문에 기온도 서울과 강릉 25도까지 오르지만 전주와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고 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이 오르겠습니다. 한편 아침까지 전남과 경남 내륙은 안개가 짙으니까 운전 조심하시고요. 내일도 중부와 전북, 경북에 소나기 소식 들어있습니다. 연민주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아침에 가볍게 요거트로 하루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요즘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치즈처럼 꾸덕꾸덕해서 먹는 재미가 있는 그릭 요거트가 인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많은 분들이 그릭이라는 이름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사실은 지중해와 중동 지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두루두루 먹던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옛날 유목민들이 우유를 오래 보관하려고 요거트를 만들었는데요. 형태가 너무 묽다 보니까 천에 넣고 꾹 짜서 맑은 국물인 유청을 빼낸 뒤 알맹이만 먹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이것을 걸러냈다라는 뜻의 스트레인드 요거트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인데요. 이게 어떻게 그릭 요거트로 불리게 됐을까요? 비밀은 바로 마케팅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한 그리스 회사가 이 요거트를 해외에 수출하면서 영어로 그리스에라는 뜻을 가진 그릭 요거트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거죠. 그 후 그릭 요거트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다른 업체들도 그 명칭을 따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릭 요거트는 원래 지중해와 중동 지역에서 널리 먹던 유청을 뺀 요거트였는데 1980년대 이후 한 그리스 회사가 영어권 시장에 성공적으로 소개하면서 그리스라는 뜻을 가진 그릭 요거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유명해지게 됐다.

아만다 사이프리드 외에 여러 배우가 함께 부른 영화 맘마미아의 OST 허니허니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세요. 오늘은 그릭 요거트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아, 요즘 저희 집도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서 먹거든요. 근데 저는 그 특유의 시큼한 맛이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아무리 꿀을 넣고 뭐 잼을 넣고 하더라도 중화가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 빼고 네 저희 가족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볼게요.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도망자들.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회사도 안 가고 달려온 곳 바로 어디냐면요, 무인 문구점이에요. 여기에 촉각, 청각, 그리고 시각까지 다 자극하는 힐링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진짜 힐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바로 도전해볼게요. 신난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이거 사무실에서 맨날 듣던 키보드 소리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 그렇게 유행한다는 키캡 키링이에요. 키보드 스위치마다 덮여있는 그 뚜껑, 그걸 키캡이라고 하는데요. 키캡의 재질이나 뭐 두께에 따라서 누르는 느낌이 조금씩 다 달라서 누르는 재미가 있고, 또 이걸 두드리면 불안한 마음도 가라앉을 때도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기를 달려와 봤습니다. 그럼 이번엔 불빛이 나오는 걸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신기해. 우리 빵그리 분들 중에서는 아침부터 이게 뭐야, 정신 좀 사납네 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살짝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유 모르겠다. 얼른 퀴즈 풀러 가보시죠. 퀴즈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늘 손으로 누르는 물건이자 키보드의 스위치마다 덮여있는 뚜껑을 키캡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키캡 이야기를 한 만큼 키보드와 관련된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컴퓨터 키보드 배열을 뿅뿅 배열 혹은 뿅뿅 자판이라고 하는데요. 키보드 왼쪽 상단에 알파벳 6글자를 그대로 붙여서 읽으면 뿅뿅이라는 발음이 완성되는데 거기서 유래된 이름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타자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키보드 배열을 뜻하는 말이자 뿅뿅이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쿼티, 2번 큐티, 3번 귀티, 4번 불티. 여러분, 힌트는 이미 다 드렸어요. 키보드 배열 이름이 키보드 왼쪽 상단에 나란히 자리 잡은 알파벳 6글자에서 유래됐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보기 다시 한번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1번 쿼티, 2번 큐티, 3번 귀티, 4번 불티.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힌트송 하나 듣고 올게요. QWER의 눈물 참기입니다.

QWER의 눈물 참기 듣고 오셨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타자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키보드 배열을 뜻하는 말이자 뿅뿅이 들어갈 말이 오늘 문제였죠. 그래서 QWERTY 이렇게 여섯 글자를 합쳐서 정답은 1번 쿼티였습니다. 오, 게임하시는 분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 QWER 이 배열 많이들 쓰죠. 이 쿼티 배열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건 무려 1800년대 중반이었대요. 와, 빠르네요. 미국의 정치가이자 발명가이기도 했던 크리스토퍼 레썸 숄즈라는 사람이 개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쿼티 배열을 개발하게 되었냐? 이건 사실 정확하지 않지만 가장 유명한 설이 있다는데요. 빵그림은 혹시 옛날 수동 타자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기억 안 난다, 난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판을 탁 누르면 철컥 하고 글쇠가 올라와서 먹지를 때려서 부딪히는 방식이었는데 사람들이 타자를 너무 빠르게 치다 보니까 올라갔던 글쇠가 채 내려오기도 전에 다음 글쇠가 올라와서 자기들끼리 툭하면 엉키고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개발자인 숄즈가 아하, 자주 쓰는 알파벳들을 일부러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겠다 하고 만든 게 지금의 쿼티 배열이라고 합니다. 오, 사실 우리 많이 궁금했잖아요. 이거 알파벳 순서도 아니고 도대체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 알파벳들이 배열된 건지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다음 도방지로 떠나보시죠.

요즘 아시아 프린스 장근석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은 활약을 다시 펼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장근석 씨가 밴드 보컬로 출연한 2007년 영화 즐거운 인생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정진영, 김윤석, 김상호, 장근석 이렇게 네 사람이 주연이었는데요. 영화 내용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대학 시절에 3년 연속으로 대학 가요제에 탈락했던 록밴드 화라산의 멤버들이 20년이 흘러서 한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죠. 백수, 대리운전 기사, 기러기 아빠 이렇게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던 멤버들은 다시 밴드를 결성하기로 하고 세상을 떠난 친구와의 아들인 장근석 씨를 보컬로 영입하게 되는데요. 네 사람이 즐거운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이 영화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영화 즐거운 인생은 록밴드의 이야기를 다룬 만큼 1970년대, 80년대 사랑받았던 록밴드의 노래들을 영화에 녹여내서 향수를 자극했는데요. 그중에는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죠. 한동안 뜸했었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곡의 원곡은 1978년에 발표됐고요. 가요순위 프로그램에서 3주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한동안 뜸했었지의 원곡을 부른 밴드이자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 있어서 펑크와 소울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 팀의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빛과 소금, 2번 사랑과 평화, 3번 시인과 촌장, 4번 다섯 손가락. 힌트를 드리자면 한동안 뜸했었지가 엄청난 인기를 모을 때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선 이 팀의 이름을 급훈으로 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다음 중 급훈에 어울리는 밴드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빛과 소금, 2번 사랑과 평화, 3번 시인과 촌장, 4번 다섯 손가락.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하고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까지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지긋지긋 무조맨.
4: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5: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한동안 뜸했었지의 원곡을 부른 밴드이자 한국 대중가요 역사에 있어서 펑크와 소울의 선구자로 불리는 팀. 정답은 바로 2번 사랑과 평화였습니다. 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준익 감독님의 작품이네요. 그래서 이준익 감독님 필모그래피를 봤는데 새삼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을 수가 있나요? 왕의 남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즐거운 인생, 그리고 라디오스타도 너무나 재밌게 봤고 동주, 변산,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있네요. 근데 최근에는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언제 한번 소식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4999번님. 저는 오늘 여름 별미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침이 꼴깍 삼켜집니다.

우뭇가사리를 따뜻한 물에 한번 데쳤다가 얇게 썰은 후 콩국물에 넣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콧소금 뿌리고 채 썰은 오이 올리고 통깨 솔솔 뿌리면 금상첨화랍니다. 영기도 한번 드셔보세요. 오늘 점심은 그걸로 정해놓고 아침에 열심히 집안일 달려볼게요. 땀 쫙 빼고 샤워하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요. 노래는 거미와 바비킴의 러브레시피 예약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어휴, 이것도 여러분 많이 놀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뭇가사리를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식감이 좀 특이하다고 듣긴 했는데 약간 젤리 같은 식감인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묵 같은 그런 식감인가요? 오, 맞다고 하시네요. 지금 PD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근데 저는 워낙에 면을 좋아해서 그 밀가루 면 있죠. 거기에 먹는 콩국수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뭇가사리면은 다이어트나 이런 식단에도 좋겠죠. 왠지 건강에도 밀가루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콩국수 정말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옛날에 얼마 전이죠. 어디 차 사고 났다 했잖아요. 콩국수 먹으러 갔다가 그런 거거든요. 콩국수 먹겠다고 좀 멀리 나갔다가 네, 낯선 곳에 가서 차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 너무 기쁜 마음에 너무 설레는 마음에 그랬답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꼭 해주시고요. 또 4999번님께서는 또 열심히 일한 자 맛있게 먹어라 라는 말 있잖아요. 콩국수 맛있게 드시고요. 4999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신청해 주신 거미와 바비킴의 러브레시피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모두 행복하게 열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어깨 회전근개 파일로 봉합수술을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최근 한국을 N차 방문할 만큼 자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어우, 한국 옥상엔 아름다운 정원 많네.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페인트 칠한 옥상을 이제 정원으로 착각을 한 건데, 한국에는 초록빛 옥상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70, 80년대 당시에 가장 저렴한 방수 페인트가 이 초록색 우레탄이었기 때문이고요. 한국인들이 녹색을 선호하는 것도 한 몫을 했다고 하네요. 한국인들이 초록색을 좋아하는 이유, 요즘 거리를 둘러보면 왠지 알 것도 같죠? 그늘을 만들어주는 초록 나무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힐링되고요. 또 푸릇푸릇한 잔디밭 지나갈 때는 그 초록빛, 초록빛 풍경에 풍덩 빠져서 책 한 권 읽고 싶어지는 것도 같고, 그만큼 요즘 어디를 봐도 초록초록 하잖아요. 자, 오늘은 휴대폰 화면 대신 주위도 이렇게 쓱 둘러보면서 눈도 편안해지고 기분도 산뜻해지는 실시간 눈 정화 타임 꼭 가져보자고요.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6월 10일 수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모닝 환영해요. 송경아님께서 예전에 윌 스미스가 우리나라 옥상 보고 SNS에 올린 글이 생각나요. 한국 사람들은 부자다. 모두 옥상에 테니스 코트를 가지고 있다. 그랬으면 진짜 좋겠다. 옥상에 뛰면 안 돼서요. 아직 윌 스미스 우리나라 문화를 잘 모르네. 옥상에서 테니스 코트가 있어도 뛰지를 못해. 공을 튀기질 못해요. 김진희님이 저도 초록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초록색 옷을 입는데 남편이 수술실 원장님 같대요. 후후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코트를 초록색으로 입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의심해 봅니다. 예. 티셔츠나 이런 거 초록색 입으면 예쁘지 않아요? 여름에 보면 좀 시원해 보이고 산뜻해 보이고 또 퍼스널 컬러에 맞으면 얼굴도 환해 보이고 초록색 옷 예뻐. 근데 이제 아우터로 입기에는 좀 튀죠. 아우터로 입으면 뭐 한 가닥 하는 것 같을 거야. 예. 미안합니다. 팁 활동 미안해요. 한미화님이 테디 굿모닝요. 저는 초록초록한 오이들과 아침을 시작합니다. 후후후. 오이로 뭐 하세요? 그냥 생오이 깎아드세요. 뭐 하세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고 오이 칼로리 낮잖아요. 그래서 오이를 딱 두 개만 먹어야지 하고 두 개 꺼냈다가 고추장 하나를 다 찍어 먹었어. 너무 조금씩 계속 고추장 찍어 먹어가지고 고추장이 2000칼로리.

0: 칼로리가 넘더라고. 예. 자, 오늘은 60 민주항쟁 39주년입니다. 곳곳에서 기념식이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 굿모닝 FM에도 이번 주말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함께 역사 1주 이 시간에 60 민주항쟁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주말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러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시간 여러분들 함께 갑니다. 수요일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장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창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서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SK케미칼,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KB국민은행, 3일제약, 이카운트, 슬림웨이 다이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 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 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네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지긋지긋 무조맨
15: 티 어실 원스야.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7시 10분 16초 17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6: 네, 테디 수모닝.
5: 수모닝.
6: 네, 지금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빗소리와 함께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오늘 중부지방은 초록 나무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해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우산 챙기셔야 하는 곳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입니다.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하늘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강릉 25도로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늘도 하늘 맑아서요. 한낮 기온 대구 29도, 전주와 광주 28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게 덥겠고요.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오르기 때문에 눈과 피부 보호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전북 북부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버범버범버범버범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순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음악 믹스 퀴즈. 지금부터 두 개의 노래가 섞여있는 믹스 버전 노래 짧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믹스된 두 곡의 각각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어지러워요. 집중해야 들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정답을 향해 달려주세요. 자, 오늘도 역시 신의 영역 스피드 1등부터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할게요.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이 주셔야 돼요. 자, 민경 PD 준비됐죠? 오늘의 믹스 퀴즈 들려주세요. 3, 2, 1, action!

야, 아주 신나는 파이팅 있는 노래 두 곡이 섞여 있었는데 여러분들 정답 아시겠어요? 네, 보내주고 계신데 신의 영역은 오늘 문자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신의 영역 문자 번호 9132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기회 드릴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믹스된 음악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자, 들리죠? 들리죠? 두 곡 다 들렸죠? 섞어서 들려드린 곡 중에 한 곡을 온전히 듣겠습니다. 그동안 정답 두 곡의 제목 계속 보내주십시오. 맞히신 분들 중에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더 뽑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트 스무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터는 요거트를 많이 먹는 사람인가? 정답 보내실 때 두 노래의 제목을 이용해서 또 문장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확률을 더 올린다고 합니다. 소개되신 분들. 자, 센스 마음껏 발휘해 주시고 정답 보내주십시오. 믹스된 음악 중에 프린스 101의 노래 듣고 올게요.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로테이션 퀴즈. 오늘 음악 믹스 퀴즈 함께하고 있는데 정답송 발표할게요. 믹스된 두 곡의 노래는 지금 들으신 이석훈의 이석훈 노래가 아니구나. 프로듀스 101의 나야 나 그리고 주얼리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제목만 보내주시면 정답이에요. 나야 나 슈퍼스타. 자,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김명희님이 정답 나야 나 슈퍼스타. 요즘 슈퍼스타는 박지훈이죠.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 재밌게 보고 있어요. 박지훈 내 마음속에 저장. 박지훈 배우가 또 콘서트 투어 콘서트 다니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음악 감독 연출이 저랑 이제 밴드 하는 예, 한 분이 거기 맡고 계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잘해. 박지훈 씨는 다 잘해. 음악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점점 더 예, 큰 엔터테이너로 예, 성장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김효진 님이 슈퍼스타 나야 나. 우리 회사의 슈퍼스타는 내 직속 상사 그리고 그 밑에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나야 나. 최고다. 최고야 최고. 상사를 슈퍼스타라고 일단 해주는 것부터 괜찮고 일도 많이 하는 사람이 효진 씨니까 이 회사 잘 되겠네. 잘 되겠어. 임이슬님이 슈퍼스타 나야나. 저도 초딩 때 서인영 언니 뺨치게 털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업무에 털리고 있어요. 유유. 업무에 털리다가 또 친구들하고 이제 자리 한번 할 때 그때 슈퍼스타 되는 거죠 뭐. 에?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털 게 더 많잖아. 시원하게 터세요. 허리 조심하시고. 이분들 포함해서 다섯 분께 요거트 스무디 보내드릴 겁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am I? 봄봄봄.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만 돼도요 맛있는 간식 세트 선물로 쏩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5199번님의 사연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인별그램에 새로운 기능 생긴 거 봄. 인별그램이 드디어 게시물을 올린 순서에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리드 편집 기능을 전 세계에 공식 출시했대요. 그동안 아, 이 게시물 다음에 저 게시물을 올렸어야 됐는데 라고 뒤늦게 후회할 때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내 프로필에 들어가서 게시물을 길게 누르고 원하는 자리로 드래그만 하면 끝이래요. 오랜만에 인별그램 피드 정리 좀 싹 해야겠어요. 하셨습니다. 야, 인구 이제 예, 하시는 분들, 인별그램 피드 꾸미기 진심인 분들한테는 진짜 반가운 소식이에요. 이게 삭제

팔려니까 좀 아까워. 기록이니까. 근데 이제 모양새를 봤을 때 딱 열었으면 첫 페이지에 딱 나왔으면 하는 그 각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대형 9개짜리 딱 하나 맞춰놨는데 퍼즐 피드 하나 올리면 이게 밀려가지고 그런 거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슬쩍 밀어버리고 올리고 요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뭐 이런 거에 좀 둔하기는 한데 그래도 예,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계정에 따라서 뭐 순차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나 왜 아직 안 되지 하시는 분들 그 버그 아니고 좀 기다리시면 된다고 해요. 사연 보내준 5199번님 디저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게 또 인별그램의 느낌 좋은 BGM으로 많이 쓰인 패기구의 나나나.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폐기구 나나나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이소혜님이 이정우 선수가 또 안타 친 거 봄? 어제 워싱턴전에서 5타수 4안타로 대활약을 하며 16경기 연속 안타를 달성했어요. 이로써 한국인 빅리거 최다 경기 연속 안타 타이를 기록했고요. 필라델피아 브랜든 마시 선수와 함께 메이저리그 타격 공동 2위에 올랐어요. 오늘 경기에서 안타를 추가하면 한국인 메이저리그 역사상 단독 신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정우 화이팅! 하셨는데 와 이정우 선수 부상 이후에 거의 5할이에요. 5할 넘어요. 네, 두 번 중에 한 번은 안타 치는 거야. 와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거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소혜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드립니다. 다음은 4946번님 한 너튜브 때문에 대박난 피자 브랜드 봄 명예 영국인이라고 영국에 사는 한국인 크리에이터인데요. 한국 올 때마다 먹는 피자라면서 단종이 되면 안 된다고 한 피자 브랜드를 추천했어요. 그러자 주문이 폭주했고 죄송합니다. 아 제 책이 왜 이때 나왔어. 각 지점에 사장님들이 찾아와서 감사 댓글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장사가 안 돼서 힘들었었는데 덕분에 오랜만에 행복하게 일하고 있다. 이런 댓글을 보는데 뭉클하더라고요. 모두 모두 대박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해냈네. 또 하나 해냈어. 이게 진정성이 있고 정말 진심으로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 있다면 홍보가 되지 않아도 언젠가 되니까 버티세요 여러분. 버티세요. 4946번님 베이커리 교환권 드립니다. 7452번님 대전 땡심당 메론 한 통 케이크 나온 거 봄? 속이 주황색인 노을 멜론 한 통이 통으로 들어간 시즌 한정 신상 메뉴가 나왔대요. 땡심당은 제철 과일을 듬뿍 넣은 시루 케이크 유명하잖아요.

네요. 테디는 혼자 한 통 다 먹을 것 같아요라고 하셨는데, 아 이게 한 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네요. 한 그릇 정도 되네요. 한 그릇. 예, 통은 각자 크기, 마음의 크기마다 또 다르니까요. 맛있겠다. 7452번님 햄버거 세트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시고요.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거 듣고 올게요.

0: 써봤슈?
1: 뭐요?
0: 경농 하늘아래 미탁재 써봤냐고요?
1: 확실한 거요?
0: 그류 써봐요. 칡덩굴, 새뜨개, 환삼덩굴의 지표인 하늘아래.
1: 아, 그 기똥차네요. 하늘아래 미탁재.
0: 효과 좋은 하늘아래 경농이 만들어요.
2: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3: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2: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5: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2: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8: 네, 테디. 지금 사고 난 곳이 좀 많습니다. 노대길 한강대교 방향으로는 여의교 못 가서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좀 많이 밀리는데요. 성산대교에서 여의 상륜아들목 쪽으로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면서 45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으로 창동교 부근에 사고 있습니다. 월계일교에서 상계교 쪽으로 정체고요. 성수 방향은 도봉지하차도 중간부터 성수 쪽으로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전시간 신탄진 부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는 끝났는데 신탄진 일대로 4km가 지체고요. 이후 북천안 부근, 또 기흥에서 수원, 판교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신갈에서 수원, 또 남사 부근 속도 떨어집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자, 이제 여름입니다.
1: 맞아요.
0: 초록초록해요.
1: 초록초록해요.
0: 진짜. 자영 리포터는 어떤 색깔 좋아해요?
1: 아, 저는 민트 색깔 정말 좋아해요.
0: 민트?
1: 네.
0: 어, 감각 있네.
1: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민트 초코.
0: 아.
1: 민초파입니다.
0: 아, 죄송해요.
1: 아, 반민초파세요?
0: 아, 반민초파라 가지고.
1: 아, 아쉽네요.
0: 예. 뭐 음식을 자꾸 섞는지 모르겠어요. 본연의 맛이 있는데. 어, 그렇군요. 민초파였군요.
1: 네. 예.
0: 민초파들 또 제 반응 보고 난리 나겠네.
1: 민초파요, 일어나라.
0: 안 돼. 주무세요. 아, 주무시면 안 되지. 조심히 들어주세요. 자, 오늘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음 달 7월부터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0: 어, 생리대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가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공공생리대의 공식 명칭은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이 됐는데요. 필요한 순간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생리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다음 달부터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0: 어, 전국에서 바로 시행되는 거예요?
1: 어, 일단은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에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가 될 예정인데요. 대상 지역은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경기 광명시와 수원시, 대전 중구,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등이 있습니다. 이 지극기는요, 오는 7월부터 시범지역 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와 공공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에 설치될 예정인데요. 지역 특성에 따라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와 상업시설 인근, 또 청년 1인 가구가 밀집한 대학가 주변에도 설치가 된다고 합니다.
0: 예, 생리대 여성이라면 뭐 누구나 사용하는 생활 필수품인데 이 필수품을 좀 어렵게 사용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1: 네.
0: 모두의 생리대가 실질적인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바로 오늘 신의 건축가로 불리는 안토니오 가우디 탁의 100주기를 맞아서 그의 대표 걸작인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중앙탁 준공식이 열립니다.
0: 야, 사그라다 파밀리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상징 같은 이제 성당 랜드마크인데 공사가 진짜 오랫동안 했거든요.
1: 맞아요.
0: 끝나요, 이제?
1: 아직 성당 전체가 완공되는 건 아니고요. 지난 2월 사그라다 파밀리아 예수 그리스도 탑 꼭대기에 십자가 상단 구조물이 설치가 되면서 전반적인 구조와 외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로써 성당의 높이가 172.5m에 이르면서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 됐는데요. 오늘 열리는 준공식에는 레오 14세 교황이 직접 방문해서 추모 미사를 집전하고요. 완성된 탑을 축복할 예정입니다.
0: 예, 성당의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마무리가 된 셈이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가우디는 자연의 곡선과 종교적 상징을 건축에 녹여낸 스페인 근대 건축의 거장으로 꼽히는데요. 생애 후반부를 사그라다 파밀리에 바친 것으로 또 유명하기도 하죠. 예.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설계가 이어지면서 140년이 넘게 공사가 계속돼 왔는데요. 최근 15년 동안에는 내 복음서 저자를 상징하는 탑과 성모 마리아의 탑이 완성이 됐고요. 이번 작업으로 가장 높은 예수 그리스도 탑의 외부 공사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내부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이 탑 내부 관람은 2028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2028년에는 반드시 제가 스페인 갈 거고 그 전에도 갈 거예요. 아, 사그라다 파밀리아 완공되는 순간 전 반드시 스페인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나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작년에 진행했던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대회 기억하시나요?
0: 아, 예. 경주 황호동 금귀걸이 분장하신 분. 기억납니다. 대상 탔잖아요. 너무 강렬해가지고 잊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맞아요. 이 인간 금귀걸이를 연상시키는 정교한 황금 의상을 만들어서 화제를 모았었죠. 이 국중박 분장놀이는 박물관 유물을 모티프로 직접 분장을 하고 무대에서 자신만의 해석을 선보이는 관람객 참여형 코스프레 행사인데요. 올해는 국립중앙박물관과 13개 소속 박물관이 함께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돼서 돌아왔습니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7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0: 일반 참가자는 사실 이제 엄두도 못 낼 것 같아요. 귀걸이 본 이후로. 반응이 진짜 뜨거웠거든요. 올해 전국 단위로 커졌군요.
1: 네, 그에 맞게 시상 규모도 크게 늘었는데요. 결선에 진출한 20개 팀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장상 5개 팀에는 각 300만 원, 최우수상 5개 팀에는 각 100만 원, 참가상 10개 팀에는 각 50만 원이 수여된다고 합니다. 또 본선과 결선 참가자에게는 팀별 10만 원 상당의 교통비도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0: 네, 올해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작품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1: 네, 엄나영님이 생리대 지원 너무 좋네요. 생리대 은근히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취약계층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0: 진짜 취약계층에 도움이 진짜 실질적으로 돼야죠.
1: 맞아요. 예.
0: 생활비에 추가돼서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라 예, 필수를 필수로 못 쓰는 안타까운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8234번님이 제 목표 중 하나가 스페인 여행인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보러 빨리 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스페인 무조건 갈 거예요.
1: 저도요. 네. 조영희 씨 저도 가고 싶어요. 조영희 씨가 저는 바르셀로나 7년 전에 갔었거든요. 그때는 한창 공사 중이었는데 완공된 모습 보러 꼭 다시 찾을 거예요. 성당 내부 은은한 스테인드 글라스 빛 잊히지 않아요.
0: 네. 제가 이렇게 보여도 건축 전공자거든요.
1: 오 정말요?
0: 예, 그래가지고
1: 너무 놀랬죠 제가.
0: 예, 아 반드시 갈 겁니다. 조각 하나하나 내가 다 섬세하게 보고 올 거예요. 깨울뉴스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치를 본떠서 만든 캐릭터가 나온 작품이에요. K-POP 데몬 헌터스 기억하시죠? 예, 진짜 한동안 계속 들었는데 OST 오랜만에 틉니다. 헌트릭스의 골든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또 보자요.
1: 내일 또.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마셔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0: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성공 선물로 치킨의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만점자 특별 축하금으로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까지 드립니다. 참가자가 성공하시면요. 맞힌 정답 개수만큼 응원 메시지 보내신 분들도 선물 챙겨드려요. 오늘은 바나나 맛 우유 준비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퀴즈 문제 굿모닝 FM 방송에 나온 내용 위주로 출제를 하고 있어요. 어렵더라도 평소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은 기억나서 맞히실 수 있을 겁니다. 반말한 퀴즈 신청 사연부터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민하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 20개월 아기가 같이 여행을 떠나는데요. 아기 봐주신다고 하루하루 고된 시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콧바람 쐰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여행을 준비하는 순간마저 행복하게 느껴지네요. 3대가 함께하는 소중한 여행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이 시작을 한 이 모습과 어머니의 웃으신 모습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미 소중한 여행 완성 거의 된 것 같은데 자 이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도 받자 아자.
0: 바라바라바라만 해주셔야죠.
1: 바라바라바라만 죄송해요.
0: 긴장되셔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안녕하세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김민하라고 합니다.
0: 민하님 반가워요.
1: 네.
0: 아 오늘 여행 그래서 어디로 가요?
1: 여행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곤지암 쪽으로 가요.
0: 아 곤지암 좋다. 곤지암 좋아.
1: 네.
0: 여행지를 가면 첫 번째 계획 같은 걸 세웠나요?
1: 일단은 저희 어린 애기랑 같이 가기 때문에 애기 스케줄 위주로 가는데 가가지고 그 근처에 농장에 들려서 동물들 먹이 주기도 하고
0: 너무 좋겠다.
1: 식물도 보고 좀 그럴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시어머니랑은 또 추억을 또 이렇게 여행에서 새롭게 쌓아가야 될 텐데 두 분은 사이가 엄청 좋으신가 봐요.
1: 네. 저희는 결혼하기 전부터 되게 자주 왕래하면서 가깝게 지내가지고 어머니가 워낙 잘 챙겨주셔서 지금도 같은 아파트 단지 앞뒤로 살고 있어요.
0: 아 진짜?
1: 네. 그래서 거의 잠만 따로 자고 매일 24시간 붙어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0: 세상에. 아 이렇게 사이좋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미나님도 진짜 성품 좋으시고 어머님도 진짜 성품 좋으신 것 같아.
1: 네.
0: 아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 458 하나버님이 어제 제주도에 온 태희 아빠입니다. 미나 누나 동생이에요. 제가 어제 반반한 퀴즈 추천해줬더니 바로 신청했네요. 했는데 아 진짜요?
1: 네. 친동생이에요.
0: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온 가족이 그냥 반반 퀴즈에서 만났네요.
1: 맞아요.
0: 잘했어요. 아, 정말. 제작진도 몰랐어요. 이게 몰라가지고. 알았으면 다음 주에 연결할 텐데.
1: 아, 그래요?
0: 몰라가지고 바로 저희도 연결했는데. 아, 깜짝 놀랐네. 근데 이런 행동력이 이런 기회를 또 맞이하는 거예요.
1: 아, 어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동생 퀴즈 맞추는 거를.
0: 잘했어요. 그리고 어제.
1: 네. 맞아요.
0: 오늘 그럼 미나님도 좀 성공해야 되는데 어때요? 자신 있으세요?
1: 저는 너보다 잘할 수 있다고 10개 맞출 거라고 그러면서 도전했습니다.
0: 큰일 났네. 오늘 그 보여줍시다. 우리 동생한테 한번 보여줍시다.
1: 알겠습니다.
0: 화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들어갈게요. 정답 말할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빼기를 하자. 63 빼기 9는?
1: 하나. 54.
0: 정답. 같은 일이 잦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B1.
1: B제.
0: 정답. 한 명의 사용자가 한 대의 컴퓨터로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뜻하는 컴퓨터 용어였어요. 멀티?
1: 플렉스?
0: 멀티태스킹이었어요. 멀티태스킹. 나보기가 역겨워 하실 때에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이 노래 원곡을 부른 가수는?
1: 마야.
0: 정답.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가지 많은 나무? 하나.
1: 바람 잘 날 없다.
0: 정답.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 대사가 나온 최지우, 권성우 주연의 드라마 제목은?
1: 천국의 계단.
0: 정답. 공룡을 영어로 하면? 하나.
1: 다이노. 다이노소어.
0: 정답.

0: 뚝배기와 뚝배기 중 표기법상 옳은 표현은?
1: 뚝배기.
0: 아, 뚝배기였어요. 뚝배기. 아. 글피는 오늘을 기준으로 며칠 뒤를 뜻하는 말일까요?
1: 3일.
0: 오, 정답. 고전문학 시타르타를 쓴 작가는?
1: 하나. 모르겠어요.
0: 아무나 외쳐봐요. 아무나. 하나.
1: 셰익스피어.
0: 아, 헤르만 헤세였습니다.
1: 헤르만 헤세.
0: 아, 좋다 좋다. 오, 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자, 트레몰로 렛츠고. 10문제 중에 무려 7문제만 쉬어서 성공하셨습니다.
2: 아,
0: 기본
2: 감사합니다.
0: 선물 치킨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네.
0: 동생보다
1: 감사합니다.
0: 잘하네. 동생보다 잘하네. 확실히 보여줬다. 이건 보여줬어. 0779님이 퀴즈 성공 축하드려요. 여행지에서 치킨 파티 하세요. 하셨고.
1: 네, 감사합니다.
0: 7023님이 안녕하세요. 곤지암 주민입니다. 아이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길 바라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가세요. 오늘 퀴즈 파이팅! 하셨고. 0241번님이 오, 7문제 성공. 곤지암 도토리 칼국수 엄청 맛있어요. 하셨습니다. 박은비님은 저 플렉스 하고 싶은 속마음 나오셨나봐요. 여행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오시고 치킨 맛있게 드세요 하셨습니다. 아, 이번 포함해서 7분께 바나맛 우유 보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축하드리고 미나님.
1: 네.
0: 오, 퀴즈 잘 푸시네요 진짜.
1: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점 맞고 싶었는데.
0: 오늘 좀 어려웠는데 차분하게 잘 푸셨어요. 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일단은 너무너무 상반기 내내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 하루하루 주름이 늘어가는 게 보이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서 1박 2일 동안 잘 재밌게 갔다 와요.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좋아요. 아, 두 분 사이 너무 좋네 진짜. 민호님.
1: 네.
0: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너무, 네, 반가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안녕.
1: 네, 안녕.
0: 저희는 광고 듣고요. 덤덤한 퀴즈 이어갈게요.
3: 체지방에 집중한 슬림웨이 다이어트. 슬림한 몸매가 갖고 싶다면 저 고현정과 함께 슬림웨이 다이어트 하세요.
4: 상담전화 1522-6644. 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두드림, 자조사초 노바렉스, 적절한 식이조절 및 운동과 함께 본 제품을 섭취하세요.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공룡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릴게요. 영화 주라기 공원에 등장하는 이 동물은요, 백악기 후기에 살았던 거대한 육식 공룡으로 날카로운 이빨과 강력한 턱을 가진 최고의 포식자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룡 가운데 하나로 이름의 뜻이 폭군 도마뱀인 이 공룡 무엇일까요? 1번 티라노사우루스, 2번 머라노사우루스, 3번 와이라노사우루스. 3번은 경상도에 있을 것 같은데.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답도 뭐 재밌게 보내주시면 뽑아준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답 보내실 거면 센스있게 보내주세요. 정답과 당첨자 잠시 후 3부에서 발표할게요. 6538번님이 테디 저 오늘 이사해요. 8시에 이사차 온다고 해서 이제 남은 1시간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유유. 그래도 드디어 전세살이 끝입니다. 대출 인생 시작이지만 기분은 좋네요 하셨는데 너무 좋다. 제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나이스. 이사 너무 축하드리고 내일부터 새 집에서 쫙 들으면 되죠. 아, 너무 축하합니다. 자, 악뮤의 다이너소 띄워드리고요. 잠시 후에 만나요.

0: MBC 생활정보.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 다 가지고 계시죠. 보조배터리는 생활 필수품이긴 하지만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용 전에는 케이스 인증 제품인지 확인하시고요. 사용할 때 차량 내부나 욕실 등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용하지 않기, 불이 붙기 쉬운 침대나 소파, 커튼 주변에서 충전하지 않기, 또 외부 충격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조배터리 충전하면서 다른 전자기기에 연결해서 장시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과충전 시에 화재 위험이 증가하니까 충전 끝나면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100% 충전된 상태로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요.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해 주세요. 우리 안전하게 사용하자고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입니다.
2: 갑상선 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갑상선은 초음파상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크거나 암이 의심될 경우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암은 주로 유두암, 여포암,

0: 수질암, 미분화암으로 분류되는데 조기 발견 시 갑상선 절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예후가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또한 크기가 큰 갑상선 양성 결절 시 주변 조직에 대한 압박으로 목통증, 삼킴곤란, 목소리 변성 등의 합병증이 있을 때에는 고주파 열치료 시술로 간단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갑상선 질환, 사전 검사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갑상선 외과 이재욱 과장이었습니다.

0: 경농 뉴스. 바이러스 매개충이 속출하는 가운데 피해가 전혀 없는 농가가 있답니다.
1: 비결이 뭔가요?
0: 경농에서 새로 나온 디저스 뿌렸지. 가루이, 나방, 노린재, 진딧물, 종채벌레까지 하나도 없어.
1: 디저스가 비결이었군요.
0: 올해 아주 부자 되겠어.
1: 경농이 만듭니다.
2: 지금보다 더 빛날 당신을 위해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주식회사 진모터스. 같은 곳을 바라본다. 같은 길을 걸어간다. 당신이 더 빛날 수만 있다면 목포전시장 목포서비스센터 061-241-8800.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짤근짤근짤근 우적우적우적 아침을 씹어먹자.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덤으로 드리는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백악기 최고의 포식자로 이름의 뜻이 폭군 도마뱀인 공룡. 정답은 바로 1번 티라노사우루스였습니다. 2109번님이 정답 티라노사우루스. 저희 집 공룡 박사 6살 아들이 옆에서 대신 외쳤어요. 아빠가 뽑히길 기도하고 있어요. 2109번님 외에도 많은 집안에서 우리 아이가 대신 맞췄어요 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이들은 공룡 박사지 진짜. 여문진님이 1번 티라노사우루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매화초 5학년 이지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꼭 저희 엄마 같네요. 아빠 잡아먹는 아 엄마한테는 비밀이에요. 라고 진짜로 지우가 쓴 거야? 예, 지우 엄마가 직접 쓰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이런 거 그냥 못 넘기겠어. 예, 엄마가 쓰셔놓고 엄마한테 왜 비밀이에요? 아시면 남편한테 잘해주시고요.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오답 또 알려드린 시간 덤으로 드립니다. 3707님이 개그우먼 신봉선 씨가 알려주시네요. 마라차 시브리사노. 태희 씨 발음 잘 살려져 있어 했는데 이걸 억양을 너무 살리면 아침 방송에 좀 많은 불쾌감이 올 수도 있어서 제가 조심했습니다. 5131번님이 길이 왜 이렇게 메키노사우루스. 대구에서 택배일하는 40대 가장입니다. 길이 막혀서 문자를 보낼 수 있어 너무 좋네요. 파이팅!

0: 와,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다 지금. 길이 막힌 게 답답한데 또 문자 보낼 수 있어서 좋은. 아, 소소하게 극복해내는 모든 분들 화이팅! 이분들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드라마 보면서 눈물 한 뚝배기 할 것 같은 드라마 마니아. 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0: 눈물 많이 흘리시죠?
1: 아, 뭐 엄청 흘립니다. 아,
0: 네. 대결해보고 싶다.
1: 어떤 거야? 눈물 네. 대결?
0: 저도 눈물 진짜 한눈물 하거든요.
1: 아, 진짜요? 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꼭 보세요.
0: 콸콸 나요.
1: 폭삭 소가수다. 이런 거.
0: 1화에서 이미 탈진.
1: 1화 맞아.
0: 저는 1화에서 이미 개전복에서 이미 탈진해요.
1: 오열. 저도 오열.
0: 거의
1: 진짜.
0: 자, 요즘 푹 빠져 있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1: 아, 요즘에 그 참교육이라는 네. 드라마가 있어요.
0: 아, 네, 그 웹툰 또 소재인데.
1: 예, 네,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0: 옛날 웹툰 소재라 가지고.
1: 예. 네, 아, 스토리도 너무 탄탄하고 일단 시원시원해요. 그걸 보면서 또
0: 시원시원하긴 하지.
1: 시원한 거를 떠올리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0: 근데 이게 또 작품은 작품으로 그냥 봐야
1: 네,
0: 되는데.
1: 맞아요.
0: 이것도
1: 맞아요.
0: 현실에 또 반영을 네. 해 가지고 왜 또 이렇게 폭력적인 학교가 하는 또 반응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1: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0: 작품은 네. 작품으로 보세요.
1: 그래요. 맞아요.
0: 판타지 볼 때 뭐 현실에 없는 거 한다고 화내시지 네. 마시고.
1: 맞아요. 맞아요.
0: 다 만든 사람들 다 파이팅 해주시고
1: 진짜
0: 다 응원해 주자고요.
1: 그럼
0: 네. 드라마인데 속상해가지고
1: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0: 참교육 저도 아직 안 봤는데
1: 얼른 보세요. 너무
0: 네,
1: 재밌어요.
0: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
0: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1: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1: 자, 혜님반 친구들 어제 우리 동요 배웠죠?
2: 네!
1: 누가 잘하는지 한번 불러볼까?
2: 네, 선생님!
1: 우리 호경이 어린이 먼저 불러볼까요?
2: 네!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1: 그래요?
2: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까! 저까! 총 떼면서 어디로 가느냐.
1: 아, 우리 호경이 어제 한잔했어?
0: 나
1: 틀렸어요.
0: 나 어때?
1: 틀렸어. 틀렸어요.
0: 네?
1: 토끼는 깡총깡총이 아니고 깡충깡충 뛰어요. 야. 자, 다시 목소리 좀 낮추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0: 예, 선생님.
1: 그래요?
0: 깡충깡충 뛰면서 맞아요. 어디로 가느냐? 예.
1: 너무 이상해지는데? 잘한다. 역시
2: 잘해요?
1: 그래.
2: 잘해요?
1: 기꼬마 아파. 호경이가 어린이 중 진짜 최고다. 최고.
2: 아, 진짜?
1: 진짜 최고.
2: 선생님,
1: 최고.
2: 그러면요 저 잘했으니까 선물 주세요.
1: 그래. 뭐 갖고 싶어? 얘기해봐.
2: 저는 하이닉땡 주식 10주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히히히.
1: 너 6살 아니지?
0: 아니.
1: 네, 오늘 우리가 유해할 우리말 깡총깡총 깡충깡충입니다.
0: 와, 이 주식 10주면 거의 2천만
1: 원. 3123번님이 호경아 2천만 원이야 라고 보여줬어. 또 뭐 괜찮냐고 호경 어린이.
2: 네 좋아요.
1: 아유 제 귀가
0: 목 아파. 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 진짜.
1: 제가 깜짝 놀랐어요.
0: 예, 가시죠.
1: 자, 휘준쌤이요 호경 어린이에게 깡총깡총이 아니라 깡충깡충 토끼가 뛰는 게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 예.
1: 정답은
0: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1: 깡충깡충이 맞아요.
0: 거짓말. 아, 나 이름 또 국립공학원 또
1: 찾아가 또.
0: 아니, 깡이랑 총이랑 또 이게 맞잖아요. 원래는
1: 그게 맞죠.
0: 꽝이랑 충이랑이고.
1: 들어보세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죄송합니다. 들어볼게요.
1: 기다리세요.
0: 네?
1: 짧은 다리를 모으고 자꾸 힘있게 솟구쳐서 뛰는 모양을 표현한 으태어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동요에 산토끼 보면은 깡총 깡총 이렇게 돼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0: 네?
1: 우리말에는 비슷한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0: 모음 조화 현상.
1: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아랑 오는 양성 모음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0: 그렇죠.
1: 얘기할 때 좀 밝은 느낌이 나는 아, 오 이거는 양성 모음이에요.
0: 그렇지.
1: 그래서 깡총깡총 아니냐라고 하는데
0: 이게 조화롭죠.
1: 이게 시대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깡충깡충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 표준

0: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1: 어디서 봤는데요? 아, 국립국어원 진짜 한번 만나자. 진짜로.
0: 어?
1: 아, 속상해.
0: 예,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예, 예. 또 규정을 보면은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서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으로 삼는다라는 원칙도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어렵죠. 아무튼 깡충이 맞고 또 저번에 이제 정슬기 아나운서가 우리 집 강아지를 가르치면서 우리 집 강아지는 복실 강아지가 아니라 복슬 강아지가
1: 맞아.
0: 맞다고 했었어요.
1: 예.
0: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1: 아, 복슬 기억해야지. 맞아.
0: 그러니까 살이 찌고 털이 많아서 귀엽고 탐스러운 모양을 뜻하는 의태어는 복슬복슬이에요. 그러니까 정리 다시 한번 해보면 토끼 깡충깡충 강아지 복슬복슬 기억해 주세요.
1: 뭐 또 바뀌겠지 뭐 많이 쓰면.
0: 그럴 수도 있는데.
1: 미안합니다. 아, 이게 자꾸.
0: 홍경 어린이?
1: 아,
0: 진정해요 홍경 어린이.
1: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 솔직히.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나.
0: 동의도 바꿔야 돼 이러면. 그쵸?
1: 아니. 응.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두루 쓰는 거에 그 어떻게 모집을 하는지 공식적으로 뭐 투표합시다. 대국민 투표를.
0: 그래야 되긴 해요, 사실.
1: 그래. 이게 좀 왜냐면 쓰기 불편한 것들.
0: 이게 동요 때문에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1: 어떤 건 지키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또 마음대로 막 또 해 주시고. 저 기준이 궁금해서 그래요. 너 화내는 게 아니고.
0: 어린이? 문자 아니고. 문자 읽으세요, 어린이.
1: 아, 뭘 입 튀어나와서 못 하겠어요. 읽어주세요.
0: 4013번님 울 초일 아들 내일 받아쓰기에 깡충깡충 있어요. 아들이 잘 듣고 있네요. 이라고 이러면 마치는 거예요. 깡충깡충.
1: 그렇지, 그렇지. 깡충.
0: 네. 김여정님이 호경 어린이 통이 크네요. 휘준쌤 저는 삼댕전자 열주 사주세요. 라고.
1: 네. 아, 삼댕전자는 비교적 네. 핫땡닉스보다
0: 그것도 300만원
1: 여기 봐,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
0: 비싸.
1: 2000인데는.
0: 아, 2000인데는. 그러니까.
1: 어쨌든 뭐 주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비싸.
1: 여러분들 깡충깡충.
0: 깡충.
1: 복슬복슬. 기억하시고 휘준 선생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1: 플루렌스 앤더 머신의 Rabbit Heart.

0: 플로렌스 앤더 머신의 Rabbit Heart 듣고 오셨습니다. 예, 또 주식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또 박사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3전이 원래 가치로 하면 한 주에 뭐 3천이 넘는다 이런 얘기 알아요. 아는데 지금 한 주에 얼마냐고 한 거잖아요. 지금 가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죄송해요. 오늘 왜 이렇게 짜증 제가 많이 내는지. 여러분 일로 오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안 합시다. 허그 한번 합시다. 자, 예,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예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준비되어 있습니다. 쩝쩝박사 이원일 셰프님과 전국 매주 예, 미식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어디로 가볼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음식물 처리기 휴렉, IS동서, KB국민은행, 포스코 ENC,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더샵의 이름으로 검단 첫 번째 더샵을. 더샵의 자부심으로 총 2,857세대 브랜드타운을. 분양가 상한제 혜택으로 더샵 마련 기회. 비교는 끝났다. 선택은 더샵 검단 레이크파크. 문의 1600-2857. 6월 오픈 예정. 포스코 ENC.
4: 8시 16분 53초 4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연민주 리포터.
5: 네, 테디. 아, 오늘 언어유희 깡충깡충 틀린 거 저도 좀 충격이네요.
4: 깡충깡충.
5: 네, 제가 또 집에서 토끼띠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예, 비가 내리면 그렇게 깡충깡충 뛰면서 좋아합니다. 아~ 예, 오늘도 중부지방은 우산 잘 챙기시고요. 아이들은 장화 신어도 괜찮을 것 같은 날씨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저녁까지 5에서 30mm 사이에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하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과 강릉 2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을 텐데요.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는 오늘도 하늘 맑고 낮 기온도 대구 29도, 전주와 광주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음까지 오르니까 강한 햇볕 조심하시고요. 내일은 중부와 경북, 전북 북부에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이발하셨어요?
1: 네. 오랜만에 머리를 좀 많이 잘랐는데.
0: 그렇네요.
1: 한 살이 1kg 빠진 것 같아요.
0: 머리숱이 많아요.
1: 그만큼 많이 잘랐다. 이런 얘기죠.
0: 예, 깔끔하게 또 자르고 오셔가지고. 예,
1: 너무 더웠어요.
0: 한층 더 큐트해졌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예, 예. 자, 오늘 키워드 뉴스 갑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쿠팡 과징금, 두 번째 키워드는 대통령 유럽 순방과 G7, 마지막으로는 삼겹살과 피지컬 AI입니다.
0: 예,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쿠팡 과징금입니다.
0: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공정위가 쿠팡에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쿠팡에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 공정위는 쿠팡이 일회성 쿠폰 적용 가격을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계속 누릴 수 있는 이른바 와우 회원가 혜택인 것처럼 속여서 광고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과징금 5억 원은 정액으로 된 과징금으로는 법정 최고액입니다.
0: 예,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죠?
1: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회원가로 뭐 얼마 할인, 회원 전용 특가 등 광고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면 언제든지 할인받을 수 있는 별도의 가격 체계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을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일회성 할인이어서 하나의 상품 구입 시에만 적용이 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른바 이제 락인 효과를 만들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0: 락인 효과는 무슨 뜻이에요?
1: 이게 락인 효과는 소비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한번 선택을 하면 더 나은 대체품이 나타나거나 가격이 올라도 다른 것으로 쉽게 바꾸지 못하고 기존에 쓰던 것을 계속 사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0: 예, 한번 상품을 결정하면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기 어렵다라는 뜻이군요.
1: 그렇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카카땡톡을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운데요. 더 나은 뭐 서비스가 출시가 되더라도 다른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상품이나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쿠팡이 이런 식의 기만적 광고를 1년 8개월 이상 지속한 점도 이제 과징금 최대치 부과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0: 회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했다 이거죠?
1: 맞습니다. 이게 좀 당시 상황이 좀 중요한데 당시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쿠팡이 이러한 광고를 시작한 2020년은 온라인 쇼핑 시장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온라인 쇼핑몰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가 18.6%, 쿠팡이 13.7%, 이베이 12.4%, 11번가가 6.2% 순이었고 쿠팡은 특히 이제 2020년 8월 이 회원 수가 483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에 따르면 쿠팡이 쿠폰 할인을 실행한 이후인 2022년 5월에는 937만 명으로 무려 450만 명 이상의 회원이 증가를 했고요. 와. 특히 이제 해당 기간 쿠폰 할인을 시행한 횟수가 무려 230만 회가량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음흠. 그런데 이 AI 기술이 발달을 하면은 소비자 속이는 광고들 더욱 기승을 부릴 것 같아요. 법정 최고 과징금 5억 원이면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공정위가 법안 개정을 추진을 하는데요. 부당한 광고 행위의 과징금 상한의 기준을 현행 2%에서 10%로 올리고요. 액수 기준으로는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근데 쿠팡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한편 이제 오늘 쿠팡의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정보 유출 사건 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안 심의가 또 열립니다. 이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최대치가 매출

0: 세액의 3%여서 지난해 기준으로는 1조 3천억 원 수준인데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일단 뭐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는 진짜 없어져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요. 두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G7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유럽으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0: 이 대통령이 어제죠. 경기도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을 통해 1호기인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은 약 열흘 정도의 일정이고요.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루어졌습니다.
1: 예, 어느 나라를 방문하는 거죠?
0: 일정이 굉장히 좀 빡센데 이 대통령은 이제 열흘 동안 벨기에, 이탈리아, 바티칸, 프랑스 등을 연이어 방문하게 되고요. 이제 유럽과의 외교를 이제 본격화하고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좀 확립하는 데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예, 본격적으로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방문지가 이제 벨기에네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새벽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현지 시간으로는 이제 10일 오전인데 본격적인 또 일정에 돌입을 합니다. 우선 이제 벨기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요. 벨기에 국왕도 또 만납니다. 또 이제 벨기에에서의 중요한 일정을 꼽아보자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장, 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과도 만나는 건데요. 벨기에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무역 증진이나 중소기업 협력 확대 등이 주요 이슈로 보이고 이후에는 이제 교역과 안보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예정입니다.
1: 벨기에 일정을 마치면 이제 어디로 가요?
0: 이후엔 이탈리아로 넘어갑니다. 이제 국빈 자격으로 이탈리아를 찾는 이 대통령은 로마에서 정상회담을 갖고요. 특히 이제 이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서 이탈리아 현지에서 한국 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릴 예정인데 한국과 이탈리아 기업의 교류가 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바티칸도 찾아가는데요.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미사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교황 레오 14세와도 만남 예정이 돼 있습니다.
1: 마지막 방문지는 이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죠?
0: 그렇습니다. 다음 일정은 이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프랑스 에비앙으로 이동하는데요. 그 물 브랜드 에비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G7은 이제 인공지능 및 디지털 문제가 주요 아젠다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을 좀 확정을 함에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이 다시 좀 이뤄질지도 큰 관심입니다. 이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는 물론 무역, AI, 디지털 분야 등의 교류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1: 그렇군요. 국민들이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삼겹살과 피지컬 AI입니다.
1: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출국을 했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0: 이제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출국을 했습니다. 지난 5일에 입국했던 젠슨 황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 총수,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만났고요. 또 대학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삼겹살을 먹기도 했고요. 뭐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젠슨 황의 방문에 관심이 컸었는데 결과들 어떻게 있었나요?
0: 이게 좀 종합을 해보면 젠슨 황의 이번 방안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좀 공개를 했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SK와 엔비디아가 함께하는 AI 팩토리입니다. 그러니까 AI 팩토리는 단순한 이제 정보 저장소를 넘어서서 차세대 지능형 데이터 센터로 불리는데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와 SK가 학습, 데이터 처리 등 AI 작업에 특화된 AI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1: 예, 다른 기업들도 만났죠?
0: 뭐 네이버와도 만났는데요. 네이버와는 이제 프론티어 인공지능 모델, AI 팩토리, 로보틱스 기술 등 세 가지 영역에서 협력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두산과는 로보틱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 화제가 됐던 게 새만금 투자 관련된 소식이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이 올해부터 이제 새만금에 총 9조 원 규모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잖아요. 이제 로봇을 활용한 이른바 피지컬 AI 생태계와 AI 팩토리 구축을 위해서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특히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젠슨 황에게 새만금 투자 참여를 직접 제안을 했고 젠슨 황은 맛있는 바베큐만 있다면 기꺼이 엔비디아를 지켰다 이렇게 답변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제 새만금 투자에 대한 추가 논의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서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오늘 젠슨 황이 5일간의 일정으로 방한해서 어제 한국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야 할 인공지능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최희창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띄워드리고요. 이원일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로 돌아옵니다.

0: I gotta stop.
1: NBC FM for you.
2: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3: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8: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9: 네, 오늘 사고가 좀 많은 편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가양대교 못 가서 1차로에 사고 있어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평소보다 더 밀리니까 이 구간 통과할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전후로는 잠실 철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지체고요. 반대 하남 쪽도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또 노량진 일대에 성수대교 일대 밀리는데 그래도 긴 정체보다는 구간구간 정체가 남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은 홍지문 터널 일대만 지체고요. 성산 쪽은 홍지문 터널에서 연희동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도 대부분 평소와 비슷한 흐름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수원에서 신갈, 또 판교에서 반포까지, 부산 쪽은 신갈에서 수원, 또 오산에서 남사까지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이 형 진짜 우리 형 오랜만에 봐요. 한 주는 제가 휴가라서 또 없었죠. 또 한 주는 공휴일이라서 코너를 쉬었죠. 거의 한 달 만에 봐요.
1: 맞아요.
0: 진짜 3주 넘게 만에 못 봤어요. 이원희 셰프님 어서 오십시오.
1: 어디 갔었어?
0: 어디 있었어?

0: 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여러분. 예. 네, 반갑습니다.
1: 그래도 또 우리 네. 안나 씨가 네. 또 스페셜 DJ 할 때 어, 네. 케미는 좋더라고요. 확실히 먹는 야, 얘기는.
0: 근데 어. 저 진짜 어디 가서 웬만하면 기로 잘 안 밀리거든요. 예, 예. 이야, 정말. 예. 어, 아니, 앞에서 이렇게 안나 씨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가 이렇게 쫙 하고 몰려오는
1: 게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죠.
0: 와, 근데 진짜 오랜만에 그런 기분 느껴봤었어요.
1: 맞아요. 아, 그래도 아. 두 분 케미가 좋아서 네. 집에서 들었잖아요. 원래 쉴 때는 자야 되는데 아,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어.
0: 네. 아, 오랜만에 밀린 방송. 네, 오랜만에 네. 밀리는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1: 아, 참. 네. 안나 씨도 우리 원일 형 만나니까 좀 신난 것 같더라고요. 아,
0: 왜냐면은 먹는 얘기는
1: 그러니까 먹는
0: 이게
1: 얘기니까.
0: 사람의 그 뭐라고 해도 본능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네.
0: 서로가 아주 그냥 본능에 충실한 방송을 했습니다.
1: 예. 네. 그 사이에 우리 이원일 셰프님은 또 네. 세계 전 세계를 누리고 왔는데 그중에 또 미국 다녀오셨거든요.
0: 맞습니다. 네.
1: 미국에서 굿모닝 FM 청취자분을
0: 만났어요.
1: 지금 또 오셨어요.
0: 네, 아니 제가 실은 요번에 미국 방문했었던 이유는 미국에 이제 업장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근데 와 갔는데 아니 저희 이제 저는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서버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아니, 자꾸 손님 한 분이 그 냅킨을 더 달라고 해가지고 이걸 돌돌돌 만다고 손가락에 묶고 계신다는 거예요.
1: 여러분 아시죠? 우리끼리 그 표시로 하기로 했잖아요.
0: 아니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런 분이 계시냐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어머 미국에서 굿모닝 FM을 청취하고 계신 어머, 청취자셨던
1: 어머,
0: 거예요.
1: 어머, 어머.
0: 테디님의 왕팬이시고
1: 오, 예.
0: 저희 맛쟁이 신사의 왕팬이신 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식사하고 계시면서 여기서 손가락에다 묶고 계셨어요.
1: 예.
0: 그래가지고 제가
1: 인증사진 또 찍으셨네.
0: 예,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길래 제가 두 분이랑 같이 인증샷을 찍고 네 저희가 왔습니다.
1: 너무 귀여우셔. 새끼손을 아주 꼼꼼히 묶으셔가지고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네. 야 너무 감사하고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안 그래도 김채영님이 LA 식당 벌써부터 웨이팅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던데 네. 줄 서서라도 꼭 먹으러 갈 아니, 거예요. 대박 나세요.
0: 어디 안 도망갈게요. 아. 어디 안 도망갈 테니까 천천히 오시고.
1: 거기는 이미 네. 이제 끝났습니다. 네. 얼마나 준비를 탄탄하게 했는지. 어, 무슨 음식이었죠 거기?
0: 아, 실은 요번에 가서 감자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갈비구이
1: oh, no. 네,
0: 그리고 간장 해물장 그 다음에 전 종류도 하고 무침 종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아 수육을 하고 있네요. 네, 그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미국 사람들 입맛 다 바뀌겠네 이제. 아, LA 사람들 이제 글로 다 가겠네. 자, 뭐 일단은 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또 맛쟁이 신사 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1: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새 PD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예, PD들이 저는 아직 이제 네. 많이 친해지지 못해서 얼마나 네네. 먹는지
0: 아~
1: 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0: 그렇죠. 저희 이 룸 자체는 소식자는 입장 불가거든요.
1: 아~
0: 네. 네, 스튜디오에 하여튼 소식자만 있다 그러면은 제가 위장을 늘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래, 어떻게든 먹이자 우리.
0: 좋습니다.
1: 자 오늘도 마치 진짜 시즌 2 네. 먹고민 상담소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아 이런 상황에서 뭐 먹으면 좋지 딱 고민될 때 보내주시면 이원일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는 처방 레시피 알려드리는데요. 고민사연 바로 들어가 볼까요?
0: 네, 오늘은 이영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마늘종을 담갔는데요. 너무 쉬어요. 소생 방법이 있을까요? 유유 보내주셨습니다.
1: 아, 이 장아찌 어려워. 이 담기기 어려워요.
0: 자, 우선 저희가 이 먹고민 상담소가 최대한 빨리 하고 여러분들의 또 이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다 보니까 우선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여러분들 그 장아찌를 담글 때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어디 가서 들으셨는지 1:1 아니에요라고 하시는데요, 안 됩니다.
1: 안 돼.
0: 네,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식초 종류는 딱 반만 넣으셔야 돼요. 1:1:1:1/2입니다.
1: 아.
0: 그래서 물, 소금이나 간장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짠맛이 들어가고 단맛이 들어가잖아요.
1: 네.
0: 단맛과 짠맛은 1:1로 넣으셔도 괜찮은데요. 보통 이제 간장 장아찌를 많이 담그시니까 그래서 물, 간장, 설탕 기준으로 1:1:1까지는 맞추시는데요. 식초는 반으로 줄이세요.
1: 아.
0: 그래도 충분히 산미가 세기 때문에
1: 그렇네.
0: 예, 그리고 가끔가다가 보면은 식초 꿀꿀꿀 어머 두 배 식초네? 이런 경우 있거든요.
1: 안 돼.
0: 큰일 납니다.
1: 네 배 넘어가네.
0: 그렇죠. 이제 그럴 때는 더 반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요.
1: 아...
0: 만약에 이렇게 해서 너무 식에 어쩔 수 없이 많이 넣어가지고 담궜다라고 하시면요.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하나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지금철이 마늘종이 나오고 나서 딱 끝나갈 때쯤 바로 매실 시즌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매실청 담그시거든요. 매실청을 담그실 때 그냥 담그시지 마시고요. 얘를 눈썹 썰기라고 그래가지고 매실을 사과 쪽 내서 썰듯이 얘를 또각또각또각또각 칼로 해가지고 눈썹 모양으로 썰으세요.
1: 예.
0: 설탕이랑 같은 동량으로 넣으신 다음에 절이셨다가 얘를 건지셔가지고요. 고추장이랑

0: 고춧가루, 그 다음에 너무 시어 꼬부라진 마늘종이랑 건져 넣었었던 매실청 장아찌를 넣고 버무려 주세요. 그러면은 1년 내내 냉장고에다 놓고 드실 수 있는 마늘종 매실청 장아찌를 드실 수 있거든요.
1: 야,
0: 그러면은
1: 좋다.
0: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만약에 이것도 귀찮다 하시면은요, 국물 덜어내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양파 장아찌를 한번더 담그세요. 그러면은 맛이 조금 순해지거든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때 다시 냉장고에 분리보관해놨었던 마늘종을 재입장시켜서, 아니면은 너무 시어 꼬부라진 마늘종 장아찌를 송송 썰어가지고 오징어젓, 조개젓, 창란젓 이런 거에다 같이 넣고 다진 마늘이랑 고춧가루랑 참깨 넣고 비벼서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1: 하나만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요.
0: 어쨌거나 세 개는 했다.
1: 하나만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다 이걸로 끝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 더 할 수 있는데요.
1: 영미님, 요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0: 네. 올리브유에다가요, 깐 마늘을 넣으셔가지고요, 노릇노릇하게 익히신 다음에 그 기름이랑 같이 섞어서 드레싱도 만드실 수 있어요. 까지 하면 네 개였어요.
1: 그만하라고요. 장사할 거예요, 지금. 그만하고. 자, 이쯤에서 맛쟁이 신사 시즌 2 이제 전국 방방 곡곡으로 떠나봅니다. 지역별로 먹으면 좋을 음식 만나볼 건데 오늘 투어를 떠날 지역 어디일까요?
0: 네, 오늘 떠날 장소는요, 경상남도 남해안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 바로 거제도입니다.
1: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라는 것도
0: 네.
1: 사실 아이돌 그룹 리센의 원희 씨가 계속 이걸 네, 수식어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거제도가 요새 핫플리스로 또 떠올랐습니다.
0: 맞습니다.
1: 예,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안내부터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거제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사시고 계신가요? 맛있는 음식, 숨은 맛집, 그곳에서의 추억 다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소개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메리카노 바로 쏘겠습니다. 셰프님은 네. 이 아세요? 지금 핫한지 얼마나 핫한지?
0: 아니, 저는 이제 보통 오기 전에 거제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려면은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보니까 아, 근데 연관 검색어에 거제 야호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 그 거제 그 지방 정부에서 아예 요거를 그냥 뭐 미는 뭐가 있나 보다. 표가 있나 보다. 나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는데 아니, 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면 이완희 셰프님 속에 이 구호는 거제! 야! 이런 거네.
0: 진짜 별로인 거죠. 이렇게 예, 얘기하면.
1: 이게 예. 아니고 이제 이거는 예. 미나미님이
0: 아~
1: 예, 이 갸루라는 일본의 네네. 그 꾸밈
0: 맞아요.
1: 많이 하는
0: 네네.
1: 그 말투로 코 한층 올려가지고 네. 거제 야.
0: 아, 그 콧소리를 해야 되는 거야?
1: 콧소리, 완전 콧소리로.
0: 거제 야. 약간 이렇게 돼. 네, 너무, 죄송합니다.
1: 너무
0: 네,
1: 섹시한데.
0: 네, 너무
1: 너무
0: 네.
1: 섹시한 쪽으로.
0: 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1: 이거 수민 작가가 잘해요. 우리 막내 수민 작가가 거제 야. 이거 계속 엄청 잘해. 수민 작가 거의 갸루거든요. 예.
0: 한번 들어보고 싶다. 예, 네, 모시고 지금, 싶지만
1: 지금 네. 얼굴이 갸루가 아니라 가지고 네, 그래. 지금은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자, 안경 벗고 갸루 네. 할 때 한번 해드리려고
0: 네. 오늘 모자 쓰고 오셨어요. 네.
1: 자, 오늘 예, 대세인 리센네 일본인 멤버 미나미 씨의 부캐 갸루 씨가 만든 이 유행어까지 네. 살짝 알려드리면서 거제 들어갑니다.
0: 네, 우선 먼저 거제 야호의 특산물이죠. 코끼리 조개와 왕우럭 조개입니다. 혹시 태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1: 조개 이름 왜 이렇게 네. 거대해요?
0: 코끼리 조개는 정말로 코끼리 코처럼 조개 껍데기 안에서 정말 그렇게 큼지막한 수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생긴 조개가 코끼리 조개고요.
1: 아, 이게 지금 사진 찾아봤는데 이게 달팽이가 아니에요?
0: 아, 아니에요. 이게 조개예요.
1: 이게 조개예요?
0: 사람 손바닥만 해요.
1: 조개살이야 그러면?
0: 네. 조개살이에요. 근데 저 수관이 살짝 데쳐가지고 썰어가지고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달콤하기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을
1: 그래, 조개
0: 정도로
1: 조개 달콤하면 네. 진짜 진맛이지.
0: 근데 많은 분들이 보통 개불 같은 경우에는 모습이랑 식감 자체가 조금 거북해서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거부러 있어요.
0: 그럴 때는 이 코끼리 조개를 한번 드셔보시면 생각이 아예 바뀌실 겁니다.
1: 그래?
0: 너무 달큰하고 맛있고
1: 탱글탱글해요.
0: 사각사각 사각사각합니다.
1: 아, 사각사각해.
0: 네, 데치면은 네 그래서 쫀득쫀득한 건 당연히 있지만 아삭아삭 사각사각하게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왕우럭 조개라고 코끼리 조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거뭇거뭇합니다. 정말로 우럭 까만색 우럭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요것도 똑같이 살짝 데치셔가지고 드시면은 안에 속살이 은은하게 단맛이 나면서 두 가지 다 감칠맛이 정말 좋은 이게 생회보다는요 살짝 데쳐서 숙회로 그래. 드시면 정말 맛있는 조개들입니다.
1: 아, 네. 이 사진 보고 있는데 저 안 먹어본 것 같아. 아, 먹어보고 싶다. 너무 먹어보고 싶다.
0: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요즘은 택배가 너무 잘 되니까요. 네. 한 키로 단위로도 판매하시거든요. 약 한 3만 원에서 4만 원대면은 키로 단위로 구하실 수

0: 있는데요. 진짜 주문해서 드시잖아요.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어, 좋다. 그래서 아, 너무 좋아. 네,
0: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거제도를 대표하는 봄철 보양식 쑥국. 네, 도다리 쑥국입니다.
1: 아, 도다리 쑥국이 거제의 대표 음식이에요?
0: 맞아요. 네, 왜냐하면 큰 섬이다 보니까

0: 영향이 진짜 많아요. 어허.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그 봄쑥 해풍 맞고 자란 아주 여린 그 향 좋은 쑥을 딱 하고 끓여 드시면 너무 맛있거든요. 이 원래 예전에는 이만큼까지 유명하지 않았는데 모 방송에선가 성시경 씨가 한번 얘를 너무 맛있게 먹고 예, 유행시킨 음식이거든요.
1: 아 맞다 맞다.
0: 미워 죽겠어 아주 그냥.
1: 아 맞다 맞다. 예, 아유 정말 이 형도. 예.
0: 아 이 미식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봄마다 먹던 저만의 음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1: 그래, 이 타이밍이 있는데.
0: 뺏겼어요.
1: 너무 그 타이밍을 다 알아가지고 지금 경쟁률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0: 네.
1: 자, 마지막 음식 가시죠.
0: 네, 마지막으로는 경상남도 남해의 향토 음식입니다. 바로 멸치 쌈밥입니다.
1: 아,
0: 네.
1: 제가 너무 좋아하죠.
0: 제가 보통 아 혹시 마지막 식사는 꼭 뭘 드시고 싶으세요라고 하면 저는 쌈밥을 꼽거든요.
1: 그렇지.
0: 네, 근데 이제 쌈밥에 곁들여 먹는 여러 가지 양념장들 있잖아요. 강된장, 청국장, 볶음쌈장 다 좋지만 멸치 쌈장이랑 같이 드시면은 멸치조림이랑 드시면 정말 맛있거든요.
1: 아.
0: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말려놓은 멸치가 아니라 정말 신선하고 비린내 거의 없는 생멸치를 조려 먹는 음식인데요. 우거지나 시래기 아니면은 여기다가 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진짜 짜박짜박하게 조려가지고 짭조름한 걸 갖다가 쌈채소에다가 밥 올리고 톡하고 올려가지고 드시면은 너무 맛있거든요. 네, 우선은 네, 새로 오신 PD님께서 예, 고개를 하시면서 힘들어하시는 거 보니까 소식자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
1: 네, 좋아할 것 같아.
0: 네, 제 생각에는 식탐이 살아 있으신 분입니다.
1: 아 진짜.
0: 네.
1: 회식을 한번 해야 눈으로 확인하거든요.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 또 거지 대식가가 있어요.
0: 아 그렇죠.
1: 네, 우리 여진 작가라고
0: 척하는.
1: 막 먹으려고 막 미치겠다 이랬는데 가면은 혐한데.
0: 그렇죠. 두 입 먹고 끝나네요.
1: 두 입 먹고 끝나.
0: 김밥 한 줄 다 못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아주 그냥
1: 라이어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 회식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제도에서 먹은 음식들 맛집들 좀 많이 도착했거든요.
0: 네.
1: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우선은 3299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거제 팥평땡입니다. 팥평땡. 뒤에가 그러네요. 네, 약간 그 오래된 맛집들에서 쓰는 왜 그런
1: 그렇지,
0: 거 있잖아요.
1: 그렇지.
0: 무슨 무슨 집 표시할 때
1: 네, 가옥들 뭐 이런
0: 그렇죠.
1: 거.
0: 그렇죠. 아니면 뭐 무슨 무슨 면옥 같을 때 맨 끝자 있잖아요. 그 안에 파평땡.
1: 네. 네.
0: 블루리본 선정된 해장국 맛집인데요. 주말에는 오픈런을 해야 할 정도로 웨이팅이 어마어마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기다린 시간이 아깝지 않은 맛이에요. 피순대에 수육까지 시켜서 먹어야 완성인데 꼭 맛보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이야.
0: 와 비주얼 끝내주는구나.
1: 예, 검색하면 여러분 나오시거든요. 네. 검색하면서 같이 들으시면 더 재밌어요.
0: 네네. 지금 보시면은요. 우선은 콩나물과 우거지. 네. 요게 베이스가 돼 있는 국밥인데.
1: 그리고 약간 그 시골 같은데 시골이라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예. 그 같은데 가면 할머니들이 그냥 바로 다진 마늘,
0: 맞아요.
1: 간 마늘 이런 거 그냥 올려주시거든요.
0: 맞아요.
1: 섞어서 안 주시고.
0: 이게
1: 위에 올려주세요 토핑처럼.
0: 왜 그러냐면
1: 올려주셨네.
0: 이게 그 따뜻한 기운으로 반 정도까지만 다진 마늘을 익혀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다진 마늘이 구수한 맛과 매콤한 그치. 맛과 감칠맛을 동시에 담당을 해줘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집은 올린 거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다대기라고 부르지만 양념장이라고 그러죠.
1: 양념장.
0: 네, 근데 그게 약간 꾸덕꾸덕한 맞아. 양념장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약간 고추기름 같이 넣어가지고 만든 양념장 있잖아요. 넣어서 뜨끈한 국물에다 사라라락 다진 마늘을 풀어서 드시면은 구수하면서 칼칼한 맛이 쫙 하고 올라오는 그런 해장국이거든요. 미쳐버리는
1: 콩나물하고 파 썰어놓은 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 네. 또 추천을 받았고요. 피순대 수육 이런 것도 진짜 맛있지.
0: 너무 맛있겠다. 실은 이 해장국이 맛있으면은요 해장국을 끓여낼 때 거기다가 데쳐내는 순대라든지 수육 같은 것들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1: 없을 수가 없어.
0: 네, 왜냐하면은 그 국물로 삶아내기 때문에 분명히
1: 수육 제육은 무조건 먹어야 돼. 네.
0: 저 해장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1: 알아요. 알아요. 네. 발 동동 왜 하는 거예요?
0: 어떻게 알았어요? 내 발이 반대편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동동이 보였단 말이에요?
1: 동동동하네.
0: 아 진짜.
1: 2030번님이 네. 엄마랑 둘이 거제도 여행 갔을 때 정말 반했던 식당이 있습니다. 성땡 끝집이라는 곳인데 전복 전문점이거든요. 전복 톳 밥 정식을 먹었는데 버터리한 전복이 너무 맛있었고요. 톱밥은 또 어찌나 감칠맛이 나든지 잊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가조도가 보이는 정말 끝집이라 멋진 바다 풍경 보면서 입으로도 눈으로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0: 우와, 이 비주얼 너무 좋다.
1: 아, 이 터도 좋네 그러면. 네. 와.
0: 와, 우선은 여러분들 검색하시는

0: 분들 말고 이제 어쨌든 운전하시거나 지금 일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1: 너무 야 차림새가 너무 예쁘네요.
0: 와, 아까 버터리한 전복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아니네요. 버터에다가 구운 전복이네요.
1: 그게 표현이잖아요.
0: 여러분들 아시죠? 톳밥 같은 데에다가 솥밥을 주시는데 까만색 1인용 솥밥 용기에 밥이 고실고실하게 지어져 있는데 톳이랑 같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요 넣어서 드실 수 있는 젓갈 종류부터 그 다음에 쌈장 간장 종류들까지 다 돼 있고
1: 그래.
0: 위에 철마다 올리시는 채소는 바뀔 것 같아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나리 쫑쫑 썰은 거를 같이 올려주셨거든요. 와 거기에다가 버터에 구운 전복을 넣어가지고 양념간장 넣어서 싹싹 비벼가지고
1: 토시랑 전복이랑 싹 들어가네. 네,
0: 그죠. 이제 전복 쫄깃 토시 꼬들 이렇게 씹히면서 먹을 수 있는
1: 쫄고 쫄고.
0: 아 이번엔 발동동이 아니라 제가 손을 비비기 시작했어요.
1: 예, 손목 그만 꺾으세요. 손가락
0: 정말 정말 맛있겠네요.
1: 여기 이제
0: 네.
1: 뷰도 좋으니까 기분도 좋잖아요.
0: 맞아요.
1: 그 지역 갔을 때 그 지역을 느낄 수 있는 뷰를 보면서
0: 맞아요.
1: 먹는데 여기 모양 담음새가 너무 예뻐요. 사진을 찍으니까 아, 너무 예쁘게 잘 담으시네요.
0: 우리나라는 이 바닷가 쪽으로 가면 음식이 정말 풍성해지잖아요.
1: 맞아. 네,
0: 근데 이 정말 이 바닷가에서 주는 맛있는 좋은 재료들을 담뿍 담은 이런 상차림들이 정말 좋거든요.
1: 맞습니다.
0: 아까 저는 실 해장국으로 시작해가지고 아 거제도인데 해장국으로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도착해서 허기 급할 때 국밥 딱 끝내고 나서 이제 점심 솥밥 딱 들어가고 저녁은 뭐로 갈지 한번 네
1: 가보죠,
0: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개해 보죠.
0: 네. 우선은 821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거제 동부면에 400어를 파는 식당이 있어요.
1: 400어?
0: 네. 죽으면은 흰색이 된다고 해서 400어인데요.
1: 아, 죽을 사 흰백이야?
0: 네네. 오. 3, 4월 시기에만 먹을 수 있어서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더 귀한 음식입니다.
1: 와.
0: 두 분은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 저 완전 처음 들어봐요.
0: 와, 저는 이거를 얘기만 들어봤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은 400어라는 게 여러분들 우선은요 큰 생선이 아니에요.
1: 우리가, 멸치 많은데요?
0: 그렇죠. 네, 멸치보다 더 작은 크기. 굉장히 자잘자잘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왜 이런 거 포 만들 들어서 먹는 생선들 있잖아요.
1: 네.
0: 네. 근데 정말 작은 생선이거든요. 길이로 따지면은 새끼 손가락 길이가 안 될 거고요. 정말 자잘자잘한 이 생선들인데 요거를 갖다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신선할 때 투명할 때 받아가지고 익혀 먹으면은 흰색으로 변해서 400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살아 있는 대로 회로도 드실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 계속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1: 이거 안 먹어본 네. 거라서 이게 너무 궁금하긴 합니다.
0: 맞아요. 많은 분들이 왜 우리 뱅어포 뱅어포라고 하잖아요.
1: 뱅어포.
0: 네, 뱅어처럼 약간 그 작을 때 잡아가지고 포로 만들어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신선한 산지에 가면 회로 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회는 이제 여기에다가 양념간장을 부어가지고 이게 먹는다라기보다 후루룩 후루룩 들이키는 거죠. 아 너무 맛있겠다.
1: 또 보겠습니다. 네. 윤정원님이 저는 거제 갔다가 어머 점점 커지네. 상어회를 먹어봤어요.
0: 네?
1: 우리가 아는 상어가 아닌
0: 네.
1: 개상어라고 작은 얼룩무늬 상어인데요. 오독오독하니 은근 식감이 재밌고 맛있더라고요. 아, 그 큰 상어가 아니고
0: 그렇죠.
1: 개상어.
0: 아니 근데 원래 테디님의 고향에서
1: 네.
0: 상어가 아니라 원래
1: 고래회가
0: 유명하잖아요.
1: 울산은 고래죠.
0: 그렇죠. 네. 네. 아, 물론 고래랑 상어랑은 다르지만 왜냐면은 고래나 상어나 실은 그 겉에 받치고 있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지방이 굉장히 약간 도톰한 네. 편이잖아요.
1: 아, 일단 종류부터 다르 포유류잖아요. 포유류.
0: 아 그런데
1: 고래는 포유류. 네. 상어는 어류고.
0: 아.
1: 완전히 다릅니다.
0: 아 달라요.
1: 다르지요.
0: 멋있다 오늘.
1: 오늘 울산 사람 아닙니까?
0: 아, 그러네.
1: 또 민영 PD 울산 사람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예.
0: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못 먹고 자라본 사람이어가지고.
1: 형, 네. 저희도 안 먹어요.
0: 아, 그래요?
1: 울산 사람도 고래 안 먹어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몇 분만 드셔본 거예요.
0: 아 그래요?
1: 옛날에 잡았더라.
0: 아니 근데 이게 어쨌든 포획이 그 금지된 게 아니라 어쨌든 잡혀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아직도 이제 저는 근데 아직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0: 한번 근데 개성 궁금하긴 합니다.
1: 예. 네. 자 이렇게 거제에 다녀왔다가 울산까지 갔네.
0: 네.
1: 지금까지 소개된 분들 아메리카노 전부 바로 쏘겠습니다. 이쯤에서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이원희 셰프님과 인사 나눌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0: 캡슐 천.
1: 썩어서 간다 천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전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글로벌 식품 산업의 모든 것, 코트라 주최 44년 전통의 서울푸드 2026이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전 세계 49개국 1,750개 업체가 참여하여 식품 산업의 모든 것을 보여드릴 서울푸드 2026. 식품 산업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굿모닝 FM 태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이래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이 딱 맞춘 멀티비타민.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5: 굿모닝 FM 태입니다. 오늘 이원희 셰프님과 거제도 다녀왔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6: 벌써요.
5: 네, 소개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네.
6: 저희 이제 이 맛쟁이 신사 시즌 2 있잖아요. 요 제보 받는 거 2주치씩 하면 안 될까요?
5: 어? 좋다. 네.
6: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오는데 반도 소개를 못하고 끝나니까. 네. 아니, 지금도 김희숙님께서 거제에 가면 바람의 언덕 둘러보고 바람의 핫도그 드셔야죠.
5: 그런 게 있어요? 네.
6: 스페셜 어니언, 통 소세지, 치즈 핫도그까지 간식 이상으로 배불리 먹고 왔답니다. 라고 추천하신다고 보내주셨습니다.
5: 야. 그래, 이게 식사가 아닌 간식들도 네. 사실 맛집들이 또 있거든요. 곳곳에.
6: 맞아요. 그리고 거제도가 이제 한라봉 있잖아요. 제주도에서만 생산될 것 같았던 한라봉이 정말 많이 생산되는 산지가 거제라고
5: 거제로 옮겨갔어요.
6: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가시면은 카페 같은 데도 가셔도 너무 거든요. 추천을 받자. 이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안 되겠어. 이제 2주치씩 해야겠어요.
5: 그래. 이게 네. 왜냐면은 이 소문을 좀 내가지고.
6: 맞아요.
5: 다음 주는 거제 사시는 분들 다 모이세요.
6: 맞아요.
5: 이렇게 해야 이제 소문 내서 모이거든 아침에. 네.
6: 좋습니다.
5: 급작스럽게 지금.
6: 갑자기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네.
5: 급작스럽게 이렇게 좀 받으면은 네. 또 지금 생각 안 날 수도 있어. 갑자기.
6: 그러니까요.
5: 조금 서칭해가지고 네. 추억을 좀 되짚어서 딱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거제 야호 했던 리센의 노래 러브 어택 그리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좋습니다.
5: 원희 셰프님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6: 네, 그러니까요. 예. 매주 보다가 안 보니까 죽겠네요.
5: 그랬어. 인사 같이 드릴까요?
6: 네.
5: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일자라는 의회, 일할 만나는 전라남도 의회는 전남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통합 앞에 전남 균형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전라남도 의회입니다.
1: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2: 현장 대응 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1: 우리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3: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의미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 우리는 공론의 장을 만듭니다.
4: 지역방송은 지역민주주의의 인프라입니다. 그 인프라의 핵심적 기능이 공론과 수기민주주의입니다.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늘 따뜻한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커피라도 한 잔 그렇게 느긋하게 마시지 않으면은 하루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유예요. 그 뜨거운 커피를 후후 불어서 조금씩 마시는 사이에 뭐 오늘 할 일 머릿속에 그려보고 심호흡도 크게 해보면서 삶의 속도에 멀미가 나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거란 얘긴데 어떠세요? 아침 가족 여러분, 요즘 살고 계신 속도 견딜만 하십니까? 예, 좀 정신없는 아침 시간이 지났다, 숨 고르기 위해서 채널을 돌렸다 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